플러스 1골로 넣었으니까 코사인 m 파이. 3m 여기다 넣었어요. 1 넣었어요. 그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얘네 두 개는 서로 같은 각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냥 알파다라고 둘게요. 알파에서 정수만큼 파이를 돌리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 얘네가 서로 같은지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 이거 따지게 되게 편하게 보는 방법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잖아요. 단위원에서 알파 각은 사실은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되는데, 파이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식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 2파이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오면 이렇게 되죠. 동경이 이거 아니면 이거 형태로 갈 거예요. 아니면 얘가 음수면은 갔다가 되돌아와서 요 알파만큼,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게끔 요런 동경들로 다 잡힐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무슨 값? 그때 x 값이 코사인 값이어서 얘는 여기 소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아니면 소선의 발을 그었을 때 여기인데, 이 값의 절대값은 항상 어때요? 네, 서로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성립을 합니다. 끝. 그래서 자연수 m이 3n 플러스 1골일 때는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럼 3n 플러스 1골은 뭐가 있을까 따져보면은, 네, 1도 물론 가능하죠. 그다음 4, 그다음 7, 그다음 10. 요렇게 일단 4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정수 m에 대해서 3n 플러스 2골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절대값, 그리고 코사인 m 파이, 그 다음에 2로 했으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m이 1일 때? 1일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m이 1이고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를 따져보면은 얘는 코사인 0, 얘는 m이 1이면 얘가 3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성립될 수 있나요? 코사인 0은 1인데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1이 되지 않거든요.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3n 플러스 2꼴에서도 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자연수 n은 1, 4, 7, 10이 되고요. 개수는 몇 개가 된다? 정답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1번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얘는 포인트가 사인 1을 코사인으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코사인에 대해서 3분의 n꼴로 돼 있으니까 n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인 거, 1인 거, 2인 걸로 나누어서 풀어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풀어줘서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네. 자, 이번에는 2번 보도록 할게요.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합한 게 5가 되도록 하는 AB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얘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시되어 있는 게 절대값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다면 교점은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다섯 개가 나오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절대값에서 반드시 꺾여서 나오는 부분이 생기는 형태로 나옵니다. 우선 주어져 있는 요 y는 a 코사인 x 마이너스 b에서 요 부분에 안쪽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은 a 마이너스 b예요. 이때 ab는 다 양수거든요. 그 다음 최소값은 그럼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네.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a 마이너스 b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서 최소값 갖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네. 여기는 2파이.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서 우리는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절대값 씌운 부분은 얘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가 y는 절대값 a 코사인 x 마이너스 b의 그래프가 되고요.

다섯 개가 만난대요. 다섯 개로 만나는 거는 Y가 3일 때, Y는 5일 때 만난다고 했는데, Y는 3일 때 이렇게 네 개의 지점에서 만나주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교점이 되겠죠. 그러면 다섯 개가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는 딱한 점에서 만나는 이 구역이어야 돼요. 이게 Y가 얼마? 5인 지점. 네. 따라서, 아, 그럼 여기는 얘한테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B가 5가 되면서 우리는 요 3이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0보다 클 때에만 네. 네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 A 마이너스 B가 0초과 3 이하에 대한 것, 그리고 A 플러스 B가 5를 만족하는 자연수 AB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하는데 딱 보이죠? A가 얼마? 4. B가 1. 인 경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숫자를 여기서 줄여서 3, 2가 되는 순간 여기에다가 3이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3, 2 대입하면은 1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예, 네, 가능해버리네요. 잠시만요. A 플러스 B가 5고 A 마이너스 B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3보다는, 예, 네, 반대로 썼습니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예. 네. 3이 a-b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형태로 돼야 되니까 이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a가 4이고 b가 1인 경우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숫자가 줄면은 얘네 차이가 3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2번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볼 건데 부등식이 이제 풀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코사인, 사인 막 전치 없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루트들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뭔가 한 종류로 정리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는 얘가 1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더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코사인 제곱 x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주어진 앞에 있는 식은 루트 3 코사인 제곱 x가 되죠. 그럼 빼기 루트 3 플러스 1에 사인 x 코사인 x가 되고요. 남는 것은 사인 제곱 x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사인은 s, 코사인은 c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루트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에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이게 0 이하가 되니까 네.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사인이 코사인 x와 루트 3 코사인 x 사이에 존재해요. 근데 이 구역에서는 코사인 x가 음수거든요. 그래서 사인 x가 가능한 범위가, 아, 얘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다?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값이랑 그 다음에 코사인 값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러스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루트 3 코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코사인 사인이 다 같이 나오면은 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코사인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인 나누기 코사인은 뭐가 된다?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젠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따져야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는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4분의 파이, 베타는 3분의 파이가 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요.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우리 여기에서 삼각함수의 파트가 내용이 끝났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5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수능완성을 시작을 해야 돼요. 25강이고요. 오늘 선생님하고는 우리 친구들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요.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 그냥 눈으로 이렇게만 귀로 눈과 귀로만 듣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선생님 강의 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트렌드 산업 박람회의 소개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가, 나, 다 공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 다 공업이야. 그럼 가와 나, 다 공업이 무슨 공업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여기 텍스타일이라고 해서 입는 기술이야. 입는 기술, 뭐 섬유 이렇게 나왔고 천연 원료 섬유를 활용한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공업일까요? 섬유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섬유공업.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입니다. 나. 푸드가 나왔어. 설탕, 대체 성분, 성분 열풍, 퓨전 김치 소스, 그 다음 채식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어떤 공업? 얘는 식품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식품공업.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프린트야. 프린트. 복고로 고고고 빈티지한 종이, 잉크, 번짐, 노트, 열풍. 이거는 인쇄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인쇄공업.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 수능 특강에서 여기 관련된 섬유, 식품, 인쇄공업은 우리 중화학공업이랑 경공업 중에서 얘는 경공업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공업은 수요가 지속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한다. 자, 섬유공업은 우리가 입는 이 옷 같은 거는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영속적이다. 이런 특징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공업은 식품공업입니다. 식품은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과학적인 위생점검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은 우리가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 또 이런 인증도 있잖아. 헬스업 인증. 그쵸? 이것도 관련됐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자, 다공업은, 인쇄공업은, 이거의 생산품은 인쇄 보세요. 인쇄물 생각해봐. 얘는 영구적으로 정보를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점. 우리 인쇄공업의 큰 특징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나 다의 생산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호프만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자 여기 있는 여기 나타나 있는 생산재 산업과 그다음 소비재 산업으로 분류를 했죠.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섬유식품 인쇄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공업에 해당되는 거야. 그쵸? 여기 있는 섬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운동복 이런 것들 그리고 식품 인쇄된 거는 우리가 직접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 이거를 소비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재에 해당이 되죠. 생산재 산업의 제품에 해당된다. 얘는 틀린 보기. 그래서 기억과 는 디귿의 조합인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0여 년 동안 흙과 불을 벗삼아 살아온 도회장인 A씨는 최고의 백자를 빚는 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여기며 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리고 얘를 끊임없이 흙의 성질을 탐구하고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연마해왔다. 자, 여기는 소명의식 또는 소명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그의 손끝에서 흙이 형태를 갖추고 불을 견뎌 마침내 백자로 태어나는 순간에 큰 기쁨을 느끼고 탐구하는 것 자체가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좋아해.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과정지향적 직업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소명적

직업관. 그다음 과정 지향적 직업관 기업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생각보다 얘는요. 정답률이 80% 이상이야. 우리 친구들. 이거를 푸는 친구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다 합격을 하는 거야. 이걸 다 맞추는 건데 이걸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직업관 직업의식은 확실하게 처음만 좀 알고 있으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신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은 인체의 체온에 반응해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면서 원래의 형태로 그러면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면 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어떠한 기억? 원래 형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형상을 기억하는 학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형상 기억 학금. 자, 그래서 이 실제로 비강을 확장해주는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삽입형 비강 확장기는 코어 내부가 수축되는 것을 막는데 그쳐 확장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구조적으로 비강을 넓혀줌으로써 코골이 완화는 물론 수면 무호흡증과 비염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소재 중에 얘 나타난 신소재는 형상기억학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우리 신소재는요, 한 문제 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도 굉장히 쉬운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다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광섬유는 무엇이냐면, 자, 굴절유리 서로 다른 유리 섬유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굴절유 그 안에 있는 중심부에, 거기 중심부 그 유리 섬유 안에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 광학적 섬유로 우리는 광섬유, 빛광자를 쓰죠. 그쵸? 그래서 요 용어가 그대로 나와. 이게 광섬유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야. 언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느냐? 절대온도 0K의 극저온이 되면 그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자기부상열차, MRI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초전도체야. 자, 그다음 세 번째. 파일 세라믹스는 우리 유업 제품이야. 예를 들어 도자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단단해. 근데 잘 깨지고 이런 거잖아. 근데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 파인. 그러니까 세라믹스를 더 파인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파인 세라믹스야. 그래서 보통 원자로 부품이라던가 절삭공구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죠.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 활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자, 이 플라스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라스틱에다가 탄소섬유를 넣으면,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탄소섬유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강화가 돼서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되는 거야. 강도가 더 커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과 강철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플라스틱이 가볍지만 또 얘네 강철보다는 강하진 않잖아. 그쵸? 강도가 낮죠? 그런데 탄소섬유를 넣으면 얘가 강철보다 더 강해져.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것도 신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있는 관련된 다섯 가지 신소재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3번은 형상기억학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자동화 장비 도입에 대한 사례이다. 자,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뭐를 한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이야. 자, 고정밀 자동차 로봇 장비인 로봇 암. 그러니까 로봇 팔을 도입을 해서 촬영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장치는 사용자가 직접 작업 순서, 카메라의 위치, 조명 조건 등을 가르치면 이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동일한 동작을 반복 재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저장을 이렇게 해놔.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이거는 우리 로봇 있잖아. 기능별 분류에 가서만 로봇에 어떤 거냐면 얘는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이따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백 로봇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기능별 분류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얘가 한 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시퀀스 로봇은 뭐냐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로봇이 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 위치, 조건 등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거

그대로 나와. 이 로봇은 무슨 로봇이냐? 시퀀스 로봇.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랑 제시물에서 봤던 거야. 순서, 위치, 조건 등이 정보를 가르치면 이를 저장한 후에 필요할 때 재생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녹화했다가 재생한다 생각하면 돼. 그런 개념입니다. 얘는 순서에 따라서 얘는 필요할 때 재생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적응제어는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다. 요즘 뭐 인공지능 도입이 됐기 때문에 더욱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학습 제어 로봇입니다. 얘는 작업 경험을 학습에 반영을 해. 이 경험을.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서 적절한 제어 기능을 발휘하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별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분류. 네 가지 분류. 시험 문제에 꼭 나왔던 것 같아. 항상.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재생한다. 그러니까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재생한다. 이거는 바로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이 된다. 플레이백. 자, 그럼 여기. 동일한 동작을 반복 재생하는 거야.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한다?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특히 육축 기능을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해서 카메라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고 고난도 특수 효과 장면에서도 동일 경로를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축 기능 어떤 축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좌표 형태별에 따라서 로봇도 분류를 했거든요. 자, 그 분류 방법을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 특 공장 자동화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좌표 형태별 분류입니다. 첫 번째가 직각 좌표형 로봇이야. 직각 좌표형. 그래서 동작하는 방향과 범위가 주로 직선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 좌표형이야. 직선, 직선, 직선. X, Y, Z가 3축이 직선 형태지, 직선 형태. 이걸 우리는 직각 좌표형이라고 합니다. 자, 직각 좌표형.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우수하고 제어가 쉽다는 장점. 그래서 보통 이런 장비에 주로 사용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원통 좌표형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원통은 뭐냐면, 자, 아까 있는 3축, X, Y, Z의 3축 직각에서 하나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축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원통 좌표 형식의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도 되는 거야. 상하 반경 방향으로 움직이고 일반적인 직각 좌표형 로봇에 비해서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비해서 시스템이 더 복잡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회전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직선이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씩 더 지금 회전하는 게. 그럼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좌표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극좌표형. 얘는 한 개의 직선축과 자, 그다음 두 개의 회전축으로 구성된 로봇입니다. 자, 극좌표형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좌표형에 비해서 상하 운동이 우수하고 작업 영역이 넓어지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용접과 도장, 그리고 도색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 마지막은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다 회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회전축을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6축, 6개의 축을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직 관절형, 관절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얘는 복잡한 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고속 작업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수직 관절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학습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제시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가보면. 특히 6개의 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죠? 관절이네. 수직 관절형 로봇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로봇 암은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제작 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구도를 확보하고 후반 편집 과정의 시각 효과 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암은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한다. 자, 여기 있는 거 보고, 자,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플레이백 로봇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로봇 암은 직각 좌표형 로봇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 좌표형이 아니라 6개

수축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직 관절형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수직 관절형이다.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A기업의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제3차 산업에 해당한다. 아까 선생님이랑 호프만 했었어. 그쵸? 호프만, 1번에 호프만 가지고 호프만은 생산재냐 소비재냐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클라크라는 경제학자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차는 자연의 부서부터 얻어지는 물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1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 2차는 1차에서 얻어진 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공업,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거, 제조업, 건설업,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산업에 해당이 되죠. 3차는 유형, 무형, 자, 여기는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자, 그럼 A 기업의 업종은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드라마 제작이야.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문화 콘텐츠라던가 이런 것을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차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3차. 그래서 3차 산업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 드라마, 영화, 게임을 제작한다. 이거는 3차 산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맞는 보기.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생산 관리 사례에 나타난 생산 정보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정보 시스템을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도식화해서 요 정도 좀 외워두자라고 해놓은 게 있어.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업이 있어. 땡땡 기업이 있습니다. 땡땡 기업에서, 이 기업에서 모든 기업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부서도 있을 수 있고, 영업부. 그리고 총무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기획부서도 있을 수 있고, 기업마다 다 다르겠죠? 그 다음, 뭐, 구매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생산부서도 있어요. 생산부. 작업 현장에서. 생산부. 이게 현장이야. 그럼 이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이제 끄집어내 볼게요. 이 현장에서 작업 현장이야. 작업 현장. 자,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이끌어내는 현장에서 자, 이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야. 요거 자체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제조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제조 현장을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MES. 제조 실행 시스템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 안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그 작업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거, 이걸 POP라고 했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전에는 모든 부서마다 단위별 정보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있었었는데, 얘를 통합하는 거야. 그래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모든 부서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 했습니다. 요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이걸 생산하려면 얘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랑 그다음 최종 소비자까지를 이렇게 사슬처럼 엮어놨어. 이거를 공급 사슬 관리 SC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소비자의 관계를 잘해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품을 생산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쵸? 아무래도 마케팅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뭔가 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해갖고 얘는 우리가 CRM이라고 했어. 그래서 생산 정보 시스템 관련된 거 요겁니다. 요거는 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한번 제시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보면 A 기업은 AI를 적극 활용해서 개인화된 추천 생산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는 각 사용자의 관심사와 소비 패턴에 기반한 맞춤형 큐레이션 영역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For You 카테고리에서는 사용자 개인의 구매 이력, 그다음 검색 기록, 관심 키워드 등 이거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이 사용자의 이것들을 분석해서 적절한 상품과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럼 결국에 뭐예요?
고객과 소비자 있잖아.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자, CRM에 해당되는 거죠. 이를 통해 사용자는 무엇을 사려는 명확한 의도 없이 플랫폼을 둘러보다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검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매를 이어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생산 정보 시스템 CRM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거.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이게 나왔어. 생산 정보 시스템에. 자, 그 외에 이거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얘는 유연 생산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유연 생산 시스템. 유연하게 생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연하게 생산을 한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맞춤이죠. 자, 그다음 MRP 같은 경우는 자재 소요 계획이야. 자재 소요 계획. 그래서 이 애는 소요량과 소요 시기, 자재의 소요량과 소요 시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거에 따른 자재 소요 계획을 하는 거다. 이게 MRP.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 여기 있는 TPS는 뭐냐? 얘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야. 도요타 생산 시스템. 자, 이거는 일본의 시스템이죠. 자, 그럼 걔는 얘는 결국엔 뭐야? 얘는 자, GT가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GT가 적시 생산 시스템.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동화까지 도입된 게 바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게 생산 시스템으로 봤을 때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 미국에서 아, 우리도 이거랑 맞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좀 도입해서 조금 더 좋게 해보자 했던 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벤치마킹한 게 이게 린 생산 시스템이죠. 린 생산 시스템. 그래서 여기 있는 생산 정보 시스템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 관련된 거는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는 CRM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A씨의 사업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 관찰력이 뛰어난 A씨는 플라스틱 병의 라벨을 제거하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져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로형 원터치 라벨 분리 기술을 특허로 취득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가로형 라벨을 세로형으로 바꾸고 병뚜껑을 돌리면 라벨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A씨의 회사는 최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서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해서 공장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 이 특허를 적용해서 제조한 제품 매출의 10%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제시물을 보고 우리 보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업. A씨의 회사는 중소기업 창업 업종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냐면, 벤처기업을 보고 우리는 이걸 파악해야 돼. 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얘는 근데 대기업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중소기업 창업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소기업이야. 자, 그다음 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게또 혜택이 있냐면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 혜택.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뭐 중소기업 창업 업종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니은 맞는 보기. 자,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서 확보한 자본인 무형 자본에 해당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본을 우리가 알아야지. 자, 자본. 자본은 크게 유형 자본이 있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을 이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형 자본이 있어. 형태가 없을 무야. 자, 이게. 자, 그럼 형태가 있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던가 기계라던가 뭐 현금이라던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형태가 없는 이 자본은 무엇이냐? 특허, 뭐 지식재산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게 바로 무형 자본입니다. 자, 유형 자본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와요.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오죠. 우리 1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유형 자본에도 하나는 고정 자본이야. 그러니까 얘를 쓰고 나서도 고정되어 있어. 공장 같은 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나서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자, 이거 말고 현금 같은 경우는

친구도 헷갈릴까봐 또 가지고 왔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야 돼. 이게 바로 법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책임에 해당돼. 두 번째 법적 책임은 뭐냐면 사회가 이 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적 책임을 다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법에 있잖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법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윤리적 책임은 자, 법적으로 강요되진 않으나 통념, 사회 통념에 의해 형성된 기준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품질을 개선하는 건 사실 법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사회 통념상 어떻게 윤리적인 경영 기준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 자선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 활동과 관련이 없어. 없는데도 자, 이런 문화 활동, 기부, 자원 봉사에 해당되는 게 자선적 책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 중에 자, 아까 우리 여기 보면 기부, 아동복지 시설에 무엇을 제품 매출액을 10% 얘를 기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자선적 책임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산업재산권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지식재산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구조된 걸 봐야 돼. 무형 자본이야. 형태가 없는 자본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돼. 지식이 이제 재산이 되고 있어. 그래서 얘를 무형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산업재산권, 자,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이 자꾸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 기존에 있는 이 지식재산권으로는 이 범주 안에서는 또 보호할 수 없어. 자꾸 발전하니까. 그렇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법을 자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어. 뭐, 반도체 설계권이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지식재산권으로 해서 보호를 합니다. 이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야. 자, 이게 크게.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산업재산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에 이용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특허권이야. 최초 발명한 제품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특허권. 그리고 기존에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고안한 거, 이게 바로 실용신안권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디자인권이야. 형상에 관련된 거,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특허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특허권을 냈어. 근데 얘는 권리 존속 기간은 이 산업재산권에서 우리가 나오거든요. 특허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 20년, 그리고 상표권 10년이야. 자, 근데 얘는 뭐가 된다?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상표를 거의 못 쓰는 거야. 그 상표가 지나서, 아, 10년 지나면 나그 상표 써야지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갱신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 갱신이 가는 거는 상표권밖에 없다. 어쨌든 특허권은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럼 볼까요?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뭐야? 취득한 산업재산, 아, 특허구나. 특허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맞는 보기.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인 기역,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자연환경 보전 사례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선식품 배송 과정에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스티로폼 박스, 아이스팩 등 다양한 포장재가 사용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이에 A 기업은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백을 도입해서 연간 약 1억 개의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약 2,500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나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활용이 어려운 염화칼슘 타입 아이스팩 100% 물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하고자 한다. 자, 이 자연 환경 보전에 관련된 협약. 이 협약도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온실가스 문제가 나오면 요거에 관련되고, 자, 온실가스에 관련된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뭐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여기는 이산화탄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메테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요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실가스는 결국에 뭐를 한 거? 이 온실가스가 지구를 따뜻하게 하잖아. 그쵸?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 이거의 주범 물질이죠. 온실가스가.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협약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기후가 자꾸 변화되네. 그래서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 협약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모여서 한 거야. 그게 바로 교토 의정서였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만료가 됐어. 그래서 다시 또한게 바로 뭐다? 파리 협약 또는 파리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탄화수소 또는 그러니까 탄화수소에 관련된 계열,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렇게 탄소 관련된 거,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사례가 다 나왔다. 그럼 이세 가지에 관련된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건 뭐죠? 파리 협정 2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바젤 협약 볼까요? 바젤 협약은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유해 폐기물, 폐기물에 관련된 협약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폐기물을 나라 간 이동할 때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나왔다? 그럼 얘는 바젤 협약이야. 자, 그다음 람사르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습지, 습지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협약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떤 거? 오존층이 자꾸 파괴되죠. 오존층. 오존층을 파괴하는 게 어떤 거야? 주로 오존층. 그러니까 오존이 대기권에 서는 오염물질이지만 얘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얘가 층을 이루어서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프레온 가스라던가 냉매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를 억제하자. 이 사용을 억제하자. 그래서 좀더 친환경적으로 바꾸자.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사막화 방지는 그냥 말 그대로 사막화를 자꾸 이제 사막화 방지에 관련된 협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 협약은 통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온실가스에 대한 거는 파리 협정이다. 그래서 7번은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다음은 한 회사의 면접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산업사에 이르기까지 자, 기획가 생각하는 생산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산업사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산업사회 1강에서 특강 1강에서 산업사회 발달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다뤘습니다. 산업사회 발달 과정. 자, 그래서 보통 자, 고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경생활부터 시작해서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중세산업사회. 중세. 그리고 근대산업사회. 그리고 현대. 그리고 요즘은 과학기술 하도 많이 발전하니까 미래라고 하지만 지금도 현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세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중세. 여기는 손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들었어. 그래서 손 숫자를 써서 공업이야. 수공업. 손은 숫자. 수공업. 수공업입니다. 자, 근대 산업사회는 뭐가 났냐면 기계가 나왔어. 기계. 기계. 그래서 방적기, 방직기. 18세기의 산업혁명. 이 얘기 들었죠. 18세기 면직물 수요가 폭발하자. 방적기, 방직기. 이것도 다 기계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동력, 증기기관이 나왔고, 그 다음은 또 전기를 활용을 했어. 그게 바로 여기는 그래서 근대산업사회는 기계공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업혁명을 좀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보면 기계공업은 여기 안에 이제 두 개의 산업혁명이 있는 거죠. 전기를 활용하거나 증기기관을 활용하거나 이런 산업혁명. 이것도 1차, 2차, 3차, 4차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있었어. 같이 여기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죠? 2차 산업혁명 이거 혁명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현대 산업사회는 우리가 컴퓨터 이것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컴퓨터가 활용된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혁명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3차 산업혁명. 자, 이때는 당연히 기계를 썼죠. 여기에 자동화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얘는 이제 무조건 똑같은 것만 뽑아냈어. 근데 현대 산업에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지니까 다품종에도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에는 AI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현대 산업에도 우리가 AI 많이 쓰고 있잖아. 이거 예전에 썼던 그 이론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여기. 가요, 가. 고대 산업사회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 이익 창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 너무 쉽게 풀수 있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나. 나는 뭐냐면 여긴 중세 산업사회입니다. 얘는요,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품 생산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공업 시대였기 때문에 맞죠?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단인 여기입니다. 근대 산업사회야. 얘는요, 분업 체제를 확립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씁니다. 컨베이어 벨트 기계잖아. 그쵸?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여기에 연속 생산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산업사회 생산 방식은 어쨌든 다양한 요구 이것도 맞아. AI는 요즘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현대 미래 이거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8번인 자 8번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정 분석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정밀 기어 조리 공정도이다. 이를 공정 분석 기호로 나타낼 때 포함되는 공정 분석 기호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정 분석 기호를 조금 더 알고 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최근에 2년 전부터 이 공정 분석 기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모든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는 6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뭐 여러 가지 기호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일단 6가지. 그래서 보통 이게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씁니다. 그래서 제품의 변형, 변질되는 이 과정이야. 이 과정. 가공하는 거죠. 가공하니까. 자, 그 다음, 운반은, 보통 요 동그라미, 이게 조금 작은 동그라미긴 한데, 요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반하는 거야. 운반, 이동, 화살표 생각하세요. 제품이 이동되는 과정입니다. 이동되는 과정. 자, 그 다음, 정체입니다. 정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관을 하기도 하고, 지체도 하기도 해. 그래서 요두 가지가 종종 나옵니다. 자, 보관은요, 이거는 변화 과정 없이 저장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게 세모가 거꾸로 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지체는 이렇게 D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D자형. 자, 그 다음, 검사에는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수량 검사, 그 다음, 품질 검사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수량은 네모난 거야. 품질은 이렇게, 마른 모, 이렇게. 요거는 꼭, 우리 친구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공정분석 기호를 내가 이걸 암기를 했대. 그럼 충분히 풀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 지금, 한번 볼게요. 원자재를 절삭 가공한다. 가공 동그라미 이거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다음 가공 후에 치수 정밀 검사를 수행한다. 정밀 검사에 대한 공정 분석 기호는 우리가 알진 않아도 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을 다음 라인으로 뭐 한다? 운반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화살표 이렇게 운반 이게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 운반 후 열처리 작업을 거친다. 그다음 열처리 품질을 검사한다. 그러면 얘는 품질 검사니까 요거가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다음 합격된 제품을 창고에 뭐 한다?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이렇게 세모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거를 찾으면 돼. 요게 포함되는 거. 동그라미, 보관, 품질 검사. 그죠? 이거 지체는 없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몇 번? 기억,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공정 분석 기호로 우리가 이거를 다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교육

과정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과정명이 반도체 클린룸 장비 운영 실무에 교육 장소가 땡땡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야.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죠. 자, 직업 훈련 기간입니다. 교육 기간. 자, 그다음 교육 방식이 OJT라고 되어 있습니다. OJT 같은 경우 우리가 두 가지 OJT가 있고 교육과 훈련을 하는 방식이 그다음 OFJT가 있어.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OJT는 온이야. 온. 그 자리에서 온. 얘는 오프야. 오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상급자와 함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OJT고요. OFJT는 그 현장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집체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을 OFJT라고 하죠. 이두 가지. 근데 여기는 OJT로 한대. 자, 그리고 대상자를 봤더니 미취업자 및 전직 희망자 중에 자격 연계가 반도체 설비 보전 기능사다. 기능사. 그다음 수료 후 진출 분야가 반도체 장비 정비원으로 갑니다. 정비원.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교육 장소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한다. 교육 장소가 어디 있어요? 땡땡 마이스터 고등학교죠. 얘는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 맞는 보기.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한다. 얘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 훈련소라던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니고 있는 학교라던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 훈련 교육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 교육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하고 있는 실습이 다 직업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교육 방식은 OJT였어. 얘는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방식, 현장에서 하는 거. OJT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자격 연계 국가기술 자격은 기능사였습니다.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우리 보세요. 국가 기술 자격이 뭔지 알아야 돼. 그쵸? 첫 번째, 제일 하위부터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보다 상위 자격증은 산업기사야. 이거보다 상위가 기사가 아니라 여기 바로 위에. 자, 요거보다 더한 단계 위는 기사죠. 물론, 기능사보다 상위 자격증이긴 해. 근데 요 중간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요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산업기사 다음이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이 기술 분야의 최고 자격이 뭐냐? 얘는요, 기술사라고 합니다. 기술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능 분야에, 어쨌든 이게 기능이잖아. 얘도 기능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기능 분야의 최고 자격을 우리는 기능장이라고 합니다. 기능 자격.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추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에 제한 조건이 있어. 그런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응시하고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어.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합격하고 취득하는 게 어려운 것뿐이죠. 근데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졸업과 동시에 막 기능사 자격증 여러 개 있는 거 보면 선생님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몇 년이 돼야 되냐면 2년이 있어야 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 실무 경력 2년 또는 관련된, 예를 들어, 전기 관련된 산업기사, 전자 관련된 산업기사를 내가 따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분야, 이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또는 전문대학에서 2년 있으면 이걸 응시할 수 있어. 그럼 기사는 뭐냐? 얘는 실무 4년에 해당이 됩니다. 4년. 그래서 전기 전자에 관련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자, 요렇게. 실무에 관련된 4년 실무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기술사랑 기능장 같은 경우는 몇 년이냐면 얘는 실무 9년입니다. 9년. 자, 이거 외에 우리 시험 문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야, 요것만 나오지 않고 이제 막 기능사를 취득했을 때면요. 뭐 요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이걸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기능사는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볼까요? 기능사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 2년 이상이면 취득은 가능해, 기능사는. 근데 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기사. 그래서 얘는 산업기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틀린 보기가 됩니다. 틀린 보기. 그쵸? 자,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리을입니다. 자, 수료 후에 진출 분야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그럼 대분류 항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정비원은 대분류 항목 중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바로 요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도 이걸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관리자부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쭉 가서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군인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요거 가지고 엄청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정비원, 정비사, 정비공, 수리원, 수리 뭐 공, 배선원 이렇게 용접공, 용접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관련된 거는 이 기능을 알아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능업이 관련 기능 종사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조작, 조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에 8번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 제시문에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정비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비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번 또 얘는 기술이고 얘는 기능이야. 얘는 기술에 관련된 거, 엔지니어. 자, 요거는 기능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얘는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격과 니은,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나서 수능 완성을 풀어보면 이제 굉장히 조금 쉽다는 생각을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회, 이 수능,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강의하는 게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건 2회차 모의고사예요. 지난 1회차 모의고사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뭐 굉장히 좋았던 양질의 퀄리티의 좋은 퀄리티의 문항들 많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2회차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이번 모의고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이 문항들이 꽤나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아마 시간 안에 풀어내기가 조금 버겁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2회차 모의고사 함께 또잘 풀고 온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2회차 모의고사의 총평 들어갑니다. 수학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도 수학원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이게 수능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아, 수학원에서 이런 고난도 문항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수학원에 대한 고난도 문항들을 연습하는 회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원에서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몇몇 문항들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항번호와 난이도가 비례하진 않아요. 이 평가원 시험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이번 2회차 모의고사에서도 8번이 9번보다 더 정답률이 낮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이 11, 12보다 더 정답률이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번이나 10번과 같은 이러한 문항들이 사이사이에 곳곳에 있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문항 번호를 보고 난이도를 예측하는 그런 시험과는 조금 결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13번, 14번, 21번과 같은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던 소재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낯섭니다. 수학원에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치중되어 있고요. 반면에 수학투에서는 고난도 문항들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수학투에서 비율이 둘 사이에 비율 차이가 꽤 심합니다. 단원별로 출제 경향별로 이제 불균형도 좀 심한 편이라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문항의 면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문항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수학원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수학원에서 보통은 11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나 4점짜리 문항이 무려 7개가 수학원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 시험입니다. 근데 3점짜리 문항 중에는 8번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풀고 나서 채점하다 보니 아 실수했구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 있어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 집합이 등장을 하고 그 안에 절대값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과 절대값. 아, 집합 B에 있는 절대값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에서 8번 문제 실수할 여지가 꽤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이하게도 삼각함수에서 무려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10번과 14번 둘다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야기입니다. 뭐야, 도형 문제가 두 개나 나왔잖아. 근데 이 도형 문제의 포인트는 중학교 도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학교 도형 잘 알고 있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안다고 해서 도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러는 거지. 10번에서는 삼각형에서의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우함수의 대칭성이 등장하는데 이 문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요. 그건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13번과 같은 문제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 푸는 데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13번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자, 14번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3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에서의 닮음, 그리고 원과 비례, 이 이야기들을 잘 써먹을 수 있었으면 사실 마지막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살짝 묻어 있어서 삼각함수 이야기 10%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도형 이야기가 90%를 차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 중3 때 도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죠. 중학 도형에 대한 발상 노트들 또잘 정리해 주시고요. 2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전형적인 최고난도 문항 소재예요. 근데 이 역추적해 나가는데 이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수인 항이 몇개 있을까? 음수인 항은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에 대한 관찰들이 필요했던 문항이 되겠죠. 자, 이제 수학2로 갑니다. 수학2는 보다시피 뭔가 뱅한 느낌. 8문항 출제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4점짜리 문항 3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아쉽지만, 그래도 수학원에서 봐왔던 문항들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 4점짜리 문항들 중에서 뭐 12번은 간단하고요. 15번으로 가면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인데 15번 사실 깔끔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어쩌면 13번이나 14번보다 15번이 더 쉽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 수학2에서의 미분과 적분,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오히려 13, 14보다 15가 더 풀기 수월했을 거고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데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직접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시간이 조금은 허비되는 22번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15번, 22번은 앞선 수학1에 비해서 결은 같죠. 결국 함수의 그래프 개형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함수식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2회차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들어가시죠. 1번 문제는 뭐예요? 지수법칙 이야기예요. 우리 1회차, 2회차 똑같죠? 지수법칙 문제가 1번에서 출제가 되는 건 전형적인 패턴. 너무나 간단한 구조. A가 양수일 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미치 같은 두수로 곱했어요. A에 누가 될까? m 플러스 n제곱 지수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입니다. 얘네 A의 몇 제곱?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돼요. 마지막에 있는 지수의 유리수들을 처리를 해주려면 a의 마이너스 n분의 n제곱이라는 것 우리 알죠? a분의 1 역수치에서 n분의 n제곱이고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다시 여기 지수에 있는 유리수의 분모는 뭘 의미하더라? 거듭제곱 근을 의미하더라.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지수 보이죠? 근데 이걸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의 역수치 해주세요.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에 루트 2 제곱입니다. 나누기 8은 2의 몇 제곱? 2의 3 제곱, 여기에 3분의 1 제곱이죠. 이제는 지수들을 따당 곱하고, 지수들을 따당 곱하면 앞에서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 뒤에서는 2의 몇 제곱? 2의 1 제곱 나옵니다. 선생님, 미치 같은 두 수를 나누는 상황이네요. 그러네. 그러면 AM제곱에서 AN제곱을 나눴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수가 뭐가 될까? 둘의 차 뺄셈 되죠.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자, 역수를 취해서 3제곱 정답 얼마? 8분의 1 되죠. 굉장히 차근차근 전부 다 적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부의 단계들은 생략하면서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죠. 지금 fx가 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우리 지난 1회차랑 2번 문항도 구조는 똑같죠? 0분의 0꼴입니다. 근데 0분의 0꼴을 보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공통인수를 약분하는 것도 되고 또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f'a는 불러보세요. limit 모습 두 개에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분자 fx 빼기 fa 첫 번째 모양 limit 이번에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더하기 h-fa입니다. 선생님, 미분계수의 모양 두 가지 중에 위일까 아래일까요?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인 건 맞아. 근데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는 분모 H, H 똑같잖아. 얘 A 자리 1 들어간 거 맞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여기 EH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미분계수의 변형입니다.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별표 h분의 f의 a 플러스 하트 h 빼기 fa가 있어요. h 앞에 개수가 다릅니다. 원래는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이 분모에 있어야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h가 분모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별표분의 하트 곱해주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H 앞에 개수들을 그대로 따와서 별표분의 하트 여기에 누구를 F'A를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A 미분 개수의 몇 배의 꼴이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두 배의 F'E를 찾는 겁니다. 얘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F'X 도함수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근데 F'1이 얼마이니까 3 빼기 4 더하기 5 얼마? 4죠? 그럼 여기에 2배 하니까 정답은 8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찾는 건 간단합니다. 다만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얘가 미분계수의 몇 배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점짜리 문항들은 끝이 났고요. 3점짜리 문항으로 갑니다. 10. 다시 3점짜리 3번 문항이에요. 자, 로그함수가 있고요. 그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아,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로그함수의 그래프. f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요? 3,5를 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첫 번째. 점근선을 찾는 건 간단하죠? 왜? 여기 정의역이 점근선으로부터, 정의역에서부터 점근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의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로그의 진수가 0이 된 x 값이 바로 마이너스 1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에 의해서 점근선은 누구야? 그럼 x는 마이너스 a인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라고 알려줬으니 a는 얼마? 1인 거고요. 자, 두 번째. 3,5를 지납니다. a가 1인 건 이제 알아요. F3 불러보세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더하기 a 얼마? 1이고요. 이렇게 짠. 근데 F3이 얼마라고요? 5라고 한 거지.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가 얼마이니까? 2니까 b는 3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는 a가 얼마? 1이고, b는 얼마? 3이니까 정답 4 되겠네요.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고요. 주어진 함수 fx의 점근선은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주시면 돼요. 진수가 0이 된 x값으로부터 a가 얼마인지를 찾아냈어.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의 함수값 주어지니까 b도 해결 끝. 자, 4번으로 가시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 혹은 미분 가능성, 그냥 정의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x는 a를 경계로, 왼쪽 y는 fx. 다시 왼쪽 fx와 오른쪽 gx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서는 fx를, 오른쪽에서는 gx를 따르는 함수 hx가 개념이에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미분 가능하면 어떤 경우들을 따져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x 내에서 연속이겠지. 정의.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hx. ha. 함수값. 그리고 이번에는 우극한까지. 자,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습니다. 괜찮죠? 왼쪽에서는 얘가 f일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누구야? g일 거고요. 경계에서는 등호 유무에 따라서 체크해 주면 될 겁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뭐도 해야 돼요?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 계수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a분의 hx-ha 얘랑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울 때 이번에는 우미분계수 x-a분의 hx-ha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h는 누구야? fx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hx는 누구야? 얘는 gx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쉬울까? 할 수 있지만 간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f와 g 각각이 이 왼쪽에 있는 f도 미분이 가능해, 오른쪽에 있는 g도 미분이 가능해, 보통은 누구? 다항함수들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를 간단하게 이렇게도 사용한다고 했죠. 왼쪽 미분한 도함수 h'과 오른쪽 미분한 도함수 g'의 여기에서 a 넣고 도함수의 좌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우미분계수로 이렇게 찾아간다고 한 거죠. 됐죠? 우선 교과서적인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좀 요령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문제의 적용. x는 1이 있어요. 자, 왼쪽에선 누구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고요. 오른쪽에선 누구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x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럼 도함수들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fx인 거고, 얘를 미분했으니까 f'x가 되는 거죠. 왼쪽은 누구야? 마이너스 2x고요. 오른쪽은 누구야? 두 배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b입니다. 이거 굳이 전개해서 미분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 미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속이에요. 두 번째 미분계수를 따지면서 미분 가능성 살피는 것까지 가면 결국엔 x는 1을 어디에?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대입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대입해 봅니다. 시작.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b 우선 하나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식 마이너스 2는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b 되었습니다. 끝났죠? b가 얼마야? b가 0이야. b가 0이야. a는 얼마야? a는 2야. 자, 따라서 a를 알고 b를 알아요. 스텝 1이죠. 이런 건 한 호흡에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스텝 2. 뭘 찾으면 돼요? FA와 FB를 찾으면 돼요. 근데 FA라고 하니까 얘 F2죠. FB는 뭐야? 얘는 F0이죠. 자, F2부터 시작. 아래에다 넣어야 되겠지. 2를 넣으면 얘는 0의 제곱 플러스 2b 되니까 빵! 찾았고요. F0 이번엔 위에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a니까 2입니다. 자, 얘들 둘을 더해주세요. 정답 0 더하기 2 해서 2가 되겠지.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진 후에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 범위 따라서 서로 다른 식에 대입하면서 확인하면 끝. 자, 첫 번째 페이지 끝났습니다. 넘어갈까요? 5번으로 갑니다. 등차수열 AN이 있어요. 근데 등차수열에서의 합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등차중앙을 떠올려야 하고 그리고 평균값을 잘 써먹어야 되겠죠. 항상 등차수열의 합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뭐야? 양쪽 끝에서부터 쭉쭉쭉쭉 오보면 합이 일정해지는 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 등차중앙이 합에 대한 평균값이 된다는 사실. 갑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제1항, 제3항, 제5항을 더했더니 얘가 합이 27입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조건, 얘들을 전부 다 더한 총합은 얼마라고 했어요? 69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우선 셋의 합을 압니다 라고 했죠. 등차중앙 보이지.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은 누구랑 같아요? 가운데 있는 애 짜잔 주인공 평균값

3배의 제3왕과 같아요. 얘가 27이야? 그러니까 제3왕이 얼마인 걸 알아요? 9인 걸 알아요. 이제 스텝 2. 여기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6개를 다 더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짝이 있다고 했지. 짝, 짝, 짝. 근데 지금 내가 누구를 알고 있냐면 제3항 얘를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기계적으로 항상 첫째 항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나? 내가 알고 있는 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계산이 간단해지겠지. 그러니까 시그마 KN은 1부터 6까지. 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합을 3개씩, 2개씩 짝짝짝 지으면 얘는 제3항과 제4항의 합이 얘가 3개 있는 거랑 같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제3항은 얼마예요? 9라고 했죠? 제4항은 누굴까? 얘는 9 더하기 D겠지. 이렇게. 얘가 69인 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주고 나면 18 플러스 D가 23 되고요. D는 얼마야? D는 5가 됩니다. 18 플러스 D가 23. 이렇게. 그래서 D가 5인 걸 알아요. 그럼 끝났죠? 제1항을 구하래. 그 제1항을 구하래. 얘는 공차를 한 번, 공차를 두번 더하고 나서 9가 된 거니까. 그러면 제1항은 누구야? 얘는 제3항에서 공차를 두번 빼는 거야. 9 빼기 10 해서 정답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제1항, 제3항, 제5항. 제1항, 제3항, 제5항.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 얘를 S라고 한번 해봐. 그럼 결국에 시그마 N이 1부터 6까지 AN이라는 건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에 제2항 제4항 제6항 요렇게 얘들을 찢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여기 있는 이세 개도 이렇게. 그럼 노란색 세 개, 연두색 세개 따로따로 보면 얘는 S 더하기 누구야? S 더하기 3D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가 누군데? 27이죠. 그러니까 54 플러스 3D가 누구라는 거야? 69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과정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보는 순간 항상 첫째 항의 기준을 맞추지 말 것. 기계적으로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것. 수열의 본질은 나열하고 얘들을 관찰하는 것이지 뭔가 기계적으로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수학의 본질이, 수열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를 더하는 것도 둘씩 둘씩 둘씩 짝지어서 바라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개수씩 뽑아서 재구성한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다는 거죠. 자, 5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가시죠.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각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텝 1. 우선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건 쉽죠? 많이 보던 거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이 문장으로부터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건 한 4번 문항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몇 사분면의 각? 제4사분면의 각이죠. 제4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요렇게가 세타예요. 동정 위에 점 P, 점 하나를 찍어주고요. 그때 길이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4만큼, 그러니까 아래로 3만큼 와서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인 세타를 읽을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도 읽을 수 있어요. 사인 세타 불러보세요. R분의 Y 좌표. 탄젠트 세타 불러보세요. X 좌표분의 Y 좌표입니다. 자,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건 삼각함수의 정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물론 직각삼각형에서 크기 찾고 사분면을 보고 부호를 따로 찾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사사원면이니까 얼사탄코, 코사인만 양수,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달아주고 나서 크기만 찾아와도 된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사인 세타, 코사인,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그리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들이 나는 거죠. 여기에서 삼각함수의 성질, 각변환이 등장을 합니다. 사인은 원점 대칭, 마이너스가 앞으로 뿅 튀어나가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는 것,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5분의 3인 건 알아. 근데 아래에 있는 얘는 뭐야? 선생님,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각변환을 한 번, 두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탄젠트의 각변환 알면 바로 하셔도 되겠죠? 자, 2분의 파이가 하나 있어요. 탄젠트 세타 분의 1. 실제로 세타는 제4사원면의 각이지만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하면서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조금 작아요. 제1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 땅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인 것도 압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5분의 3에서 빼. 누구를? 마이너스 3분의 4를. 결국엔 둘을 더해달라는 거죠. 15분의 9 더하기 20 해서 정답 15분의 29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에 대한 문제치고 오른쪽에 있는 각변환이 그래도 두 번을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이 정도 문항쯤은 그래도 30초면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7번으로 갑니다. 몇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입니다. 1차항이 없으니까 x제곱으로 묶어내고 나서 y는 k에 접할 때, 만날 때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y는 k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x축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 미분하러 갑니다. 스텝 1.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해 해보세요. 3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되니까 이제 이 정도 그래프는 바로 그립시다. y는 fx.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땅땅땅땅땅땅땅 x는 0에서 극대값, 땅땅땅땅 x는 2에서 극소값 여기까지 스텝 1. 근데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아,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이면 되겠구나.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축을 그리면서 그래프 개형을 특정 지어 줍니다. 그러면 그려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읽어내는 거죠. 함수 값의 부호를 스텝 2 넘어갑시다. 결론은 뭐예요? F0이 양수여야 하고요. F2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 상황을 F0 곱하기 F2. 고비음수야.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얘들 각각의 부호를 찾아주는 것이 더 강력한 조건이겠죠. 자, 0을 넣었어요. K가 양수네요. 2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K는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 4보다는 작아. 그럼 누굴 찾는 거예요? 정수 K의 합을 찾는 겁니다. 1, 2, 3 더해주세요. 합은 얼마? 6 되겠네요.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극값의 부호로부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의외의 복병. 어렵다라기보다 아마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하고 푼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다만
실수한

만한 여지가 큰 문항이었다 이런 거죠. 실수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와 B가 나와요. 왜 하필 이걸 집합으로 표현했을까? 이 부분에서 뭔가 1차적인 집집합이 남습니다. 집합 A는 0부터 파이까지야. 근데 집합 P는 두 배의 사인 3x 빼기 1이야. 근데 교집합이라고? 아하! 해석했어. 별거 아니잖아. 두 배의 사인 3x는 1. 이방용 식은 사인 3x가 2분의 1 되어내잖아. 근데 이때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삑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왜? 그럼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야. 근데 좀 낯설지. 뭐가? 지금 주어진 식에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에 절대값이 있거나 전체에 절대값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이동.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아, 이 방정식의 근에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라는 거야. 근데 얘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얘들을 관찰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스텝 2 갑시다. 삼각함수 깔끔하게 사인 3x를 그려볼게요.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를 관찰했더니 주기는 어떻게 돼요? 2파이를 3을 나눈 거잖아. 그치? 아, 2파이를 3을 나눈 거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왼쪽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사인 함수 가자. 올라갔다가 내려와. 또다시 올라가. 최대값이 얼마? 플러스 1이고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주기 반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도 한 주기 반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까지. 자, 이제 끝났습니다. 얘가 바로 3차 삼각함수 사인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y는 2분의 1이 쫙 그어지잖아. 보이죠? 근이 몇개 생겨요? 6개 생겨요. 근데 오른쪽만 관찰했다면 4개 생겼을 거야. 다행히 걔가 보기에 없죠. 걔가 보기에 있었으면 실수하고 넘어간 친구도 많았을 텐데. 걔가 보기 없어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다시 고민하다가 맞추거나 뭔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왼쪽부터 근들 찾아보죠. 알파 1, 알파 2, 오른쪽 알파 3, 알파 4, 그리고 알파 5, 알파 6까지입니다. 자, 6개예요. 근데 뭘할 거야? 절대값을 취할 거야. 선생님, 가까이 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가까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알파 1, 알파 2, 땡땡땡땡, 알파 6까지 얘들 각각의 값도 압니다. 근데 각각의 값을 알긴 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이니까? 합이니까. 그냥 한만 한 방에 탕 찾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파 1과 알파 2는 지금 음수잖아요. 절대값을 취하면 일로 올 거야. 결과적으로 누구랑 같아질 거야? 그러면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이 교점. 의 x좌표가 절대값 알파 1, 절대값 알파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그럼 어차피 절대값을 취할 거니까 절대값 알파 1, 절대값 알파 2, 땡땡땡땡 해서 절대값 알파 6까지 얘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그럼 평균을 생각하면 되잖아. 평균이 누구일까요?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사이에. 0과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가 이렇게

그때 왼쪽에서 나온 음의 근들도 직접 구하지 않아도 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절댓값을 취한 애들의 평균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좋아요. 8번 문제 좋네요. 자, 9번으로 가시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 첫째 항이 양수야, 공비도 양수야. 자, 첫째 항부터 제일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스텝 1. S사는 선생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 아니겠습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거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등비수열 합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 대입. 좋지 않아. 나쁜 습관이에요. 얘는 3배에 A2 더하기 A4.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제2항과 제4항을 넘겨요. 그러면 제1항 더하기 제3항이 두 배의 제2항 더하기 제4항이 될것 아닙니까? 이제는 제1항과 제3항, 항의 간격, 제2항과 제4항, 항의 간격, 숫자가,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지는 것,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지는 것을 보면 간격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2분의 1은 제1항 더하기 제3항 분의 제2항 더하기 제4항입니다. 왜? 모든 항이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간격, 얘가 바로 공비예요. 자, 공비가 2분의 1인 건 찾았습니다. 이제 스텝 2. 마찬가지로 S6, 얘가 S4 더하기 3과 같습니다. 이거 보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겠죠? S6 빼기 S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합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남아요? 제5항과 제6항만 남지. 얘가 3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5항이 있어요? 제6항이 있어요? 관계 보여?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앞에 있는 항에 2분의 1 곱하면 뒤에 항이 돼요. 그러니까 제6항을 제5항의 절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혹은 뒤에 있는 항에 두 배를 하면 앞에 있는 항이 돼요. 제5항은 제6항의 두 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얘는 제6항의 두 배라고요. 그럼 제6항이 세개 있는 거랑 같네? 그렇지. 그래서 할수 있는 결론, 제6항이 얼마라는 것? 1이라는 것 찾았습니다. 수열을 나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당연히 전개해도 문제는 풀리겠지. 하지만 나열하고 나니까 간단하잖아요. 실수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 항들을 나열하고 얘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해서 찾다 보니까 이 제6항과 공비가 나왔잖아. 첫째 항이 기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나한테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제니? 이걸 묻는 거야. 제6항 알잖아.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이거 돼? 제6항이 얼마? 1이자 1이지.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10분의 1보다 큰 마지막은 누구야? 이런 거야. 제10항부터는 10분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큰걸 찾아주세요. 제9항이네요. 정답 9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공비를 알고 제6항을 압니다. 물론 공비와 하나의 항을 알면 당연히 일반 항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지. 근데 굳이 일반 항으로 갈 필요도 없어 보여요. 왜?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나가면서 10분의 1보다 크고 작고 이 경계를 찾는 거니까 너무 깔끔하네요. 자, 4점짜리 문항 첫 번째 9번이었고요.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 있고요.

3분의 AB의 길이와 3분 CD의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3분 BC의 길이는 5예요. 각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하나의 각이 주어져도 이건 굉장히 강력하죠. 왜? 얘는 대각의 합이 파이니까.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근데 삼각형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아니라 삼각형의 내접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여기 ACD가 있어. 그때 내접하는 원, 내접원, 얘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라고 하면 스몰 r의 제곱에 파이 곱하고 얘를 찾으라는 거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파이입니다 라는 성질 하나와, 그리고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까? 중합 개념이에요. 정리해 둡시다. 자, 각각의 꼭지점 보이죠?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small a, small c, small d라고 했어요. 삼각형 ACD니까 꼭지점 맞춰서 A, C, D 이렇게 왔어요. 자, 삼각형 ACD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우리 세변의 길이를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밑변과 높이를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의 기본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내접원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죠. 기억나요? 항상 보조선이 생명입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자, 꼭지점을 하나, 둘, 셋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얘가 알랄랄. 오케이. 아, 삼각형의 높이가 R. 삼각형의 높이가 R, 삼각형의 높이가 R 이런 거야. 아, 삼각형 세 개를 쪼갰더니 높이가 R인 삼각형이 세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 1/2 AR, 두 번째 삼각형 1/2 CR, 세 번째 삼각형 1/2 DR까지. 1/2 R 곱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됩니다. 보통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그냥 ACD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 문제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괜찮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성질들은 아니까. 짜잔, 봤어요. 3분의 AB의 길이 3입니다. 3분 CD의 길이 3이에요. 이때 3분 BC의 길이는 5야. 5. 선생님,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될까요? 그럼 AC랑 다시 AB랑 CD랑 얘가 지금 같잖아요. 3분의 길이가 같죠? 3분의 길이, 3분의 길이 얘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냐면 모습을 보니까 호의 길이도 서로 같은 것 보이죠? 맞아. 여기 있는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도 같으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쪼개봐. 그럼 호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 호에 대한 여기 원주각, 원주각. 이네 개의 각이 다 똑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뭐도 할수 있어요. 여기 3분의 2파이,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를 보고, 아, 대각의 합. 여기가 3분의 파이 되는 것. 찾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차근 이제 문제들 풀어나가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죠. 오케이, 갑시다. 자, 스텝 1. 뭐부터 할까요? 두 변과 끼인 각. 오케이, 코사인 법칙. 삼각형 ABC에서 AC의 제곱은?

불러보세요. 25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에 따당 하니까 3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입니다. 근데 코사인 3분의 2파야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34 더하기 뒤에서 15 얼마? 49 됩니다. 3분의 AC의 길이 차였어요. 좋습니다. 7이네요. 이렇게 왔어. 그럼 저기 7인 걸 구하고 나면 나는 결국에 사각형 ACD의 이야기로 가야 되잖아요. 사각형 ACD에서 네저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넓이 구하러 가야 되잖아. 두 변과 긴 각. 아, 이제는 3분 AD의 길이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겠네요.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겠다. 스텝 2. 쟤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3분의 AD의 길이를 뭐 K라고 한번 해봐. 당연히 K는 양수일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쓰면 되겠지. 7의 제곱 49는 K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6K 여기에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넣고 나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0은 0 됐습니다. K값 두 개 나오네요. K는 8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5거나 당연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양수. 좋아요. 8인 것도 압니다. 근데 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선분 AD의 길을 찾은 건데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지금 호 AB랑 호 CD가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A부터 C까지 당연히 D부터 B까지 얘도 어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3분의 파이니 호 BD에 대한 원주각도 3분의 파이일 거야. 이건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아랫각이 3분의 파이로 같아요. 윗각도 3분의 2파이로 같아요. 이건 무슨 사다리 꼴? 등변 사다리 꼴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건 간단한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볼까요? 두 번째 방법, 등변 사다리 꼴이 있어요. 이렇게. C, B, AD. 선분 BC의 길이 얘가 5잖아요, 지금. CB, AD. 오케이. 여기 선분 AD의 길이 얘가 지금 모르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인 걸 압니다. 그리고 양쪽에 비스듬히 3인 것도 알아요. 그럼 뭘 하면 된다고요? 딱 수선의 발 내리고, 딱 수선의 발 내리면 가운데 직사각형 하나 찾고 1대 2대 루트 3, 2분의 3과 2분의 3을 읽어주는 순간, 와우! 선분 AD의 길이는 8이구나, 라는 건 그냥 바로 딸깍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내는 순간, 끝났습니다, 이제. 끝. 마지막 스텝 3로 가죠. 스텝 3. 뭘 하면 될까요? 이제는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ACD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두 변과 끼인 각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예요.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는 순간 6 루트 3 되겠죠. 근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뭐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하려고 하면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아, 2분의 7R 2분의 8R 2분의 3R. 와우. 9R이네요. 요렇게 된 거지. 얘가 이제 서로 같다는 거죠. R은 얼마야? R은 9분의 6루트 3이고요. 3분의 2루트 3입니다. 좀 더 약분할까요? 루트 3분의 2예요. 따라서 파이

20알 제곱하면 3분의 4파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야기들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한번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면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 쓰지 않고 등변사다리꼴에서 길이 구하는 이야기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 이야기들까지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포인트가 코사인 법칙은 중간 단계를 해결하는 도구였을 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파이라는 것을 아는지. 그리고 내접원이 등장을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와의 관계를 아는지. 10번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할 마지막 문제. 11번까지 가볼게요.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땠어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풀어낸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또이 문제에도 실수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주기에 대한 표현. 조건 나의 이 표현. 때문에 풀어놓고 실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 봅니다. fx는 얘는 a배의 sin b분의 x-π 더하기 c예요. 지금 a와 b와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진동의 중심입니다. 진동의 중심. 저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항상 이제 진동의 관점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프 개형.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요? 절대값에 이만큼.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가요? 절대값에 이만큼. 꼭지에서 꼭지, 마루에서 마루.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잖아요. 근데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2파이를 누구로 나눈 거야? b분의 1의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b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래프에서 가는 것도 간단하고요. 주어진 조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능한 순서상을 따져보면 돼요. 아, 최대값이 지금 y는 5야. 최소값이 y는 1이야.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이 스텝 1. 이제 따라가자. 스텝 2. A, B, C 찾으러 갑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 가운데 있는 거, C는 얼마인 걸 알아요? C는 3으로 결정됐어요. C는 3으로 결정. 그리고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가는 걸 보니까 절대값 A가 2인 것도 알죠. A는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B입니다. 조건 가는 끝이 났고요. 조건 나로 오는데. 선생님, 왼쪽에 있는 이 조건을 보니까 주기, 얘가 지금 4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삥! 틀리는 거지. 왜? 제가 주기 함수를 설명할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가 만약에 1마다 반복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fx랑 f의 1 더하기 x가, x 더하기 1이라고 쓸까요? fx 더하기 1이 같아요. 누구도 같아요? fx 더하기 2도 같아요. 누구도 같아요? fx 더하기 3도 같아요. 또 누구랑 같아요? 얘는 f의 x 더하기 4도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1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주기가 1이니까 아래에 있는 표현들은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요라는 걸 보고 이게 주기가 4예요라고 해석을 하면 맞아 틀려. 아니지. 뭐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주기가 2일 수도 있고 주기가 4일 수도 있고 함수 관계식만 보고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관계식만 보고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여기 아래에서 나온 주기를 얘를 자연수 n에 대해서 n배를 해서 위에 4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4파이가 주기예요가 아니라 여기 주기를 몇배 해서 4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됐네요. 그러면 절대값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예요? 1이거나 절대값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2예요. 딴건 없지. 그럼 끝. 그러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B분의 AC잖아요. 따라서 얘가 스텝 3였고요. 자, 가능한 경우들 다 따져봅니다. B분의 AC는 생각해봐. C는 누구야? C는 3이야.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여기에 C는 3인데 B분의 A를 짠! 하고 곱하는 거네.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얘의 최대치수를 찾는 거잖아. 근데 A가 될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A가 될수 있는 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럼 결국에 얘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될수 있고, 2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 최대값 구하려고 하면 얘는 3 곱하기 2일 때고요. 최소값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일 때겠죠? 자, 최대값 얼마? 6이고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라지 m 빼기 스몰 m 6에서 마이너스 6을 빼 정답 12가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 난 지금 A와 B와 C가 정수인 건 알아요. 얘가 정수인 건 알아. B가 0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A와 B와 C의 부호는 모르지. 근데 최대, 최소, 그리고 관계식, 주기에 대한 관계식까지. 우선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리는 건할수 있습니다. Y는 C에서부터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가니까 절대값 A가 2라는 걸 찾는 건 간단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실수할 포인트, 어디? 주기에 대한 표현이고요. 관계식만 보고 주기가 4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근데 주기를 자연수 배해서 4파이를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회차 모의고사의 객관식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 실수할 만한 문항들도 있었고요. 문항 번호와 문항 난도가 계속 비례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들쑥날쑥한 느낌. 자,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중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 우리 1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은 이책 끝나요. 그렇죠? 자, 우리 28번 문제랑 30번 문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28번 문제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파인드 정사형, 이거 무슨 이야기죠? 정사형 찾는 문제의 두 가지 해법 이야기예요. 그렇죠? 둘다 같이 한번 풀이를 비교하면서 연습해 볼 만한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 30번, 맨날 얘기하는 30번으로 자주 나오는 주어진 벡터식을 보고서 기하적인 해석을 해주고, 그 녀석을 또 성분으로도 좀 해석해 볼수 있는 어떤 그 주어진 벡터식을 기하적 해석도 해보고 성분으로 해석해 보고 다양하게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3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벡터 AB에 대하여 벡터 A 더하기 두배 벡터 B, 요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은, 우리 이거 1회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 이 벡터를 계산해서 성분을 더해줘도 되지만, 그게 첫 번째 풀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A의 성분의 합이 얼마? 7. 플러스 두 배의 벡터 B의 성분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도 된다. 충분히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우리 1회 때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갈게요. 타원의 두 초점 사거리는 이것도 보자마자 거의 뭐 그냥 암산으로 답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느낌?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초점 x좌표 c에 대해서 c의 제곱이 누구? 9에서 6을 빼주는 거다. c의 값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되는 거다. 그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c가 되면서 2루트 3이 되는구나. 답이 나오는 거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썼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우리가 타원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보자마자 9 빼 6은 3. 루트 C여주면 루트 3. 두 배는 2루트 3. 그냥 암산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쵸? 그래서 오늘 23번, 24번은 가볍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5번으로 가시면은 25번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어떤 이런 뭐 대칭이동, 수선의 발, 요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보다 좀더 간단했어요. 좌표공간의 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X좌표를 일단 그대로 쓰고 나머지 좌표 마이너스 달아줍니다. 1콤마 b콤마 c를 y좌평면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은 저 점을 y좌표랑 z좌표는 그대로 두고 x좌표만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서로 같답니다.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z 성분은 z 성분끼리 같겠구나. 해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B의 값은 얼마? 2, C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 B, C를 모두 다 더해 주세요. 마이너스 2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25번 문제도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대칭이동한 점 좌표 찾아서 각각의 성분 같다 해서 A, B, C를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26번으로 넘어갑니다. 26번 문제는 양수 A에 대하여 해서 놓고서 봤더니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A제곱이다. 쌍곡선의 반지시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맨날 얘기하는 거 접선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쌍곡선 두 점근선과 만난 점 BC에 대해서 OBC의 넓이가 8일 때 주축의 길이는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보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L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쌍곡선의 그림을 느낌적인 느낌을 그려보면은 점근선의 기울기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분의 a 1이니까요. 점근선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쌍곡선은 이렇게요 그려집니다. 아이고 좀 못생기게 그린 것 같다. 좀 예쁘게 안 그렸다. 만나면 안 되는데 그쵸? 예, 아무튼 뭐 이런 느낌으로 쌍곡선을 그렸어요. 그럼 쌍곡선을 그린 상태에서 이 꼭지점 x좌표가 a가 되는 것이고 초점의 x좌표는 루트 2에 얘네 둘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2에 a가 초점 x좌표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그 접선이 쌍곡선의 두 점근선과 만난다. 그 점을 내가 B라고 불러주자, C라고 불러주자. 삼각형 OBC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좌표를 우리는 구해줘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점근선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서로 직각으로 만나버려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얘기할 때 OB 얘기랑 OC 얘기를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치? 그럼 B좌표랑 C좌표를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B좌표랑 C좌표를 얘기하려면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접점의 좌표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나누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1, Y는 1. 요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녀석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y는 x랑 만난다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y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y 자리에 x를 집어넣게 되면은 x1 x 마이너스 y1 x는 a 제곱이 되면서 x만 남겨주고 x1 빼기 y1으로 묶어서 나눠주면은 x1 빼기 y1분의 a의 제곱이 될 것이다. X1과 Y1이 같을 수가 없어요.

겁니다. X선과 Y선이 같으면은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0이 돼버리면서 만족하지가 않거든요. 점근선 위에 점이니까 쌍곡선 위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 X좌표를 알아내면은 OB의 길이를 Y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아오러니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1대1대 루트이게 되면서 이것의 X좌표의 몇 배? 루트 2배가 된다. 그래서 OB의 길이는 OB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해주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찾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가 오게 되면서 여기서 그때 x 값은 x1 플러스 y1분의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OC의 길이는 OOC의 길이는 x1 플러스 y1분의 루트 2의 a의 제곱이 되겠죠. 저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쟤를 계산해주자. 8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5b 곱하기 5c인데 너랑 너를 곱하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와? x1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들어와. 분자에는 얘랑 얘를 곱해주게 되면 2배 a의 4제곱이 들어와. 일단 2는 사라져버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지금 x1, y1이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쌍곡선의 방정식 x와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a제곱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x1제곱 마이너스 y1제곱 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 a제곱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럼 좌변의 8은 a제곱분의 a의 4제곱이 되면서 a의 제곱이 되겠죠? 주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a값을 찾아줘야 되거든. a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가 되는 거야. a가 2루트니까 주축의 길이는 2a가 되면서 얼마가 된다? 4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주축의 길이가 된다. 끝! 그죠?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고민을 할게 없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접근을 해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가서 교점을 찾아주는 거지. 여기서 내가 이걸 뭐 초점이랑 이어? 아니요. 뭐 얘를 이어서 뭐할 건데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아니라고요. 접선 얘기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냥 도형의 방정식으로 촥촥 가준다.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2차곡선 위의 점이랑 초점을 이었다면 그 부분에 내가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쵸? 27번으로 넘어갑니다. 공간 도형 이야기. 그림과 같이 AB랑 AD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는 정사각형이네요. ABCD가. A의 길이가 2인 진육면체가 있어요. AD의 중점을 M, H에서 M이 지어내린 수선의 발을 P. 너를 중점 M, H에서 M이 지어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할 때, 하자. P에서 E 지어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때 삼각형 EP. PQ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해달라면 EPQ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일단 필요한 평면 뜯어내는 거는 직각삼각형 EPQ를 뜯어내는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이 넓이를 구해서 너랑 너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평면 MEG의 박계점 H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무슨 냄새가 솔솔 나요? 삼수선의 정리 냄새가 풀풀 나죠? 여기다가 이어주면 너도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러면 아래 평면인 EFGH의 정사각형을 뜯어봤더니 E, F, G, H를 뜯어봤더니 EG라는 선을 그려놨고 H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에 누가 있다? Q가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잖아. 너무나 감사하게도 중점. 그럼 지금 요한 변의 길이를 얼마라고 잡았어? 2루트 2라고 잡았어. 그럼 너는 4잖아. 그럼 너 2잖아. 너도 2잖아. HQ, EQ의 길이가 다 2예요. 너의 길이는 2로 손쉽게 나옵니다. 그럼 저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만? PQ의 길이만 찾아내면 될것 같아? 그럼 PQ의 길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요 녀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는 거. 첫 번째 이야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수선의 정리가 냄새가 술술 나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끌어올 거다. 필요 평면을 뜯어내는 거죠. H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 HP는 평면에는 모든 직선. PQ랑도 직선이랑 PQ랑도 수직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지면서 P, H, Q가 그려져요. 좀 전에 HQ는 여기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2가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PQ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나는 HP의 길이를 계산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준 거죠. 그럼 저

HP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에서 혹은 PQ의 길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HP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삼각형 박계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그러면 삼각뿔을 생각해 주는 거죠. 즉 평면 박계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요거의 길이를 구할 때요 뿔의 부피를 이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면체의 부피를 얘기할 건데 어떤 사면체? H와 그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요. M, E, G. 즉 H의 M, E, G라고 하는 저 사면체는 여기에 M을 위로 위에 있는 꼭지점으로서 H의 아니죠. M의 HEG로 볼 수도 있거든요. 둘은 같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MEGH를 얘기할 때는 얘를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얘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쉽거든. 그럼 요 녀석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HEG의 넓이는 2루트 2, 2루트 2 곱하면 8, 2로 나눠주면 4. 그 다음 높이는 요 녀석의 길이, AE의 길이는 2였단 말이죠. 요게 MHEG의 부피예요. 근데 이 녀석을 MEG를 밑면으로 하면 높이가 HP니까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MEG의 넓이에다가 높이 우리가 HP를 계산해 주면 되거든. 그럼 MEG의 넓이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MEG를 또 뜯어내요. MEG를 뜯어내면은 지금 M, 그 다음 E, 그 다음 G. M2의 길이는 지금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루트라고 했을 때 너는 루트 2거든. 그럼 너는 2라고 그랬어. 그럼 너는 뭐가 나와? 루트 6이 나와. 그 다음에 MG의 길이는 너의 길이는 루트 2, 너의 길이는 2루트 2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거든? 4에다가 8을 더하면 12, 더하기 2는 14, 루트 14가 나와요. 그 다음에 EG의 길이는 4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계산해 주기 위해서 뭐 이쪽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아서 코사인 세타를 해도 되고 오랜만에 중학생 수준으로 가볼까요? 너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해서 요거 제곱 빼기 x제곱은 요거 제곱 빼기 4-x제곱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주면은 x 값을 찾을 수 있고 그걸 높이를 찾을 수 있죠. 계산을 생략해서 순식간에 함수하면 너가 1이 나오고요. 너가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너가 3이 나오고요. 그럼 삼각형 MEG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에 루트 5를 해주면은 2루트 5가 삼각형 MEG의 넓이가 나와요. 그럼 양변의 3분의 1은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럼 얼마? 2루트 5. 2루트 5 곱하기 HP의 길이는 8이 되니까 나눠버리면은 HP의 길이는 루트 5분의 4가 될 겁니다. 요 HP의 길이를 여기다가 루트 5분의 4라고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4에서 5분의 16을 빼줘야 돼. 그럼 5분의 20에서 16, 5분의 4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죠. 1대1의 루트 5짜리네. 그 루트 5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을 어디로 가지고 와? PQ의 길이 여기로 가지고 와. 루트 5분의 2를 여기로 가지고 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요거 유리화해주면은 5분의 2루트 5가 되면서 사라지고 너는 5분의 2루트 5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공간상에서 이 점에서 어떤 평면까지 거리를 얘기할 때 사면체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면체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의 경우는 이 수선의 발이 어디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다. 부피를 매개로 이쪽을 밑면에 할때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을 밑면에 할때 높이를 내가 연결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많이 써먹었던 거고 우리가 이거 할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어야 돼요. 공간상의 한 점에서 어떤 삼각형 그 평면까지 거리, 부피를 매개로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르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저 P의 위치를 어디에 올까를 구체적으로 찾아버리는 겁니다. P의 위치를. 그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얘가 참 나이스하게도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었을 때 중점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 연장선에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평면, BF, 요 평면을 DHFP로

뒤로 만들어지는 요 평면을 얘기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요 P라고 하는 녀석은 요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니까 요 평면이 얘랑 수직이 되면서 이 P가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럼 저 평면을 그려내면은 HF를 그려주고요. 조금 아래쪽에다 그릴게요. HF를 그려주고요. HF를 그려주고요. HF의 길이는 4예요. 그 중점에 Q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만큼 그 지점에 D가 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요 지점에 B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에 여기 어딘가에 적당하게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P라는 녀석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적당하게 P라는 녀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이 H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PQ랑 수직이니까 H에서 여기다 내려버린 요 수선의 발에 여기에 P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요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겠다. 그럼 이 연장선상에 얘가 어디쯤 있을까? 얘가 어디쯤 있을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나이스한 도형이야. 그러면 MEG라고 하는 요 평면은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우리가 공간 도형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 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세 점은 직선이 있지 않은 한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 직선과 한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평행한 두 직선도 우리가 한 평면 위에는 결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봐요. EG랑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그려봐요. 정사각형이잖아. 여기에 M이 있었어.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중점에 떨어지잖아. 걔를 내가 N이라고 불러주자. 여기 N이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그럼 얘도 동일한 평면이에요. M, E, G, M, E, G, N이 동일한 평면이라고. 동일한 평면. 그죠? 그러면 이 평면에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DB를 이렇게 만나주게 되면은 위에는 여기에서 여기 DB와 MN. 지금 MN은 여기 있는 게 아니, EFGH가 아니라 ABCD 위에 있죠? 근데 뭐 그림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요 지점이라고 하는 요 만나는 지점은 요 지점은 이 평면이 있는 요 지점은 얘랑 얘랑 만나는 포인트에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가 얘 둘을 이등분해 준 거. 그리고 여기가 1대1이고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이 돼요. 그럼 요 지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DB를 얘기했을 때 중점의 중점, 여기에 저 지점이 딱 떨어지는 거죠. 즉,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긴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HQ의 길이가 2니까, 그쵸? 여기 길이는 1이 되거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가 2대 1이야. 1대 2가 되는 거죠. 너는 2고 너도 2예요. 즉, 1대 2대 루트5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PQ의 길이는 1대 2대 루트5.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1대 2대 루트5니까 얘는 2에다가 루트5분의 1을 곱해준 것이 바로 누구다? PQ의 길이다라는 거죠. 해서 P의 위치를 찾아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위치를 찾는 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요런 보조선을 그려서 교점의 위치를 내가 포인트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계산은 쉽지만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았죠. 연습해야 돼요.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세 점으로 만나는 요 평면을 얘기할 때 얘랑 평행한 선을 그려서 이거는 동일한 평면이구나. 요런 발상 할수 있어야 돼요. 공간 도형 어려운 문제에서 우린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알겠죠?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또 이제 좌표 공간이에요.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구 위에 세점 ABC에 대해서 AB가 6, BC가 2, CA가 4로 특이야. 일단은 삼각형을 줬는데 세변의 길이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AB가 6이야. AB가 6이야. 그리고 BC는 2야. 그리고 CA가 BC가 2야. 그다음 CA가 4루트 2야. 라고 했어. 해놓고 숫자를 이렇게 봤더니 제곱하면 32, 제곱하면 4, 제곱하면 36, 이것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네. 직각 삼각형이 머릿속에서 빵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구가 있고 구 위에 있는 세 개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구 위에 있는 세 개의 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ABC로 만든 평면은 한 평면을 결정, ABC 이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하죠. 그러면은 ABC가 이렇게 한 평면상에 있을 것이고 그 평면 위에 세점 ABC가 있는데 얘가 직각이니까 얘 AB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야. 즉, ABC는 이 구에 어떤 평면에서 잘린 단면을 생각했을 때그 단면에 지름에 누가 있고 AB가 이렇게 와 있고 거기에 C라는 점이 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요 녀석의 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다? 지름이 6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세 점이 한 평면 결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원점 O와 평면 ABC 사이의 거리가 4다. 지금 구의 중심은 원점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평면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점 C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줬을 때, 그럼 구 위에 오겠죠. C 프라임에 대해서 C 프라임 A B를 O A B로 정상시키고 싶대요. 그러면 어차피 이 잘린 요 평면 ABC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도 얘가 좀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공 위를 생각해 보면 얘를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상황이라거든.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가능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원, 구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기둥은 좀 쉽거든. 그래서 기둥 느낌 나게. 여기서 얘를 이쪽에 오면은 여기서 이 지점은 여기에 대칭이 되는 점, 그러니까 저 녀석이랑 똑같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부분 그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크게 그림을 이따만하게 그리자. 이야, 구가 있어요. 거기에 저 잘린 단면에 대해서 요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칭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둥을 그려주고 요렇게 그려줘요. 구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 A가 되어라. 너 B가 되어야 지름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B라는 지름에 대해서 ACB가 90도예요. 그런 상태에서 ACB가 90도인 상태에서 요 C를 원점 O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주면은 요 지점에 누가 C프라임이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맞나요? 요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길이들을 한번 얘기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평면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 4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AB의 지름을, AB의 성분의 길을 6이라고 얘기했으니 수선의 발 때리면은 나쁜 표현 쓰면 안 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아주 나쁜 표현 B. 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때리긴 누굴 때려? 자, 내려주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은 얼마가 된다? 3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피타. 요 녀석의 길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건 일단 9의 반지름을 알아냈어. 오케이. 9의 반지름을 알아냈어.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럼 내가 C프라임을 지금 OAB에다가 내린 정사형이거든. AB C프라임을. 그럼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find 정사형. 정사형을 생각해 보자. OAB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원기둥을 들여다봤을 때이 원기둥을 들여다봤을 때 OAB는 뭐냐면 이 원기둥을 가운데 이렇게 딱 자른 요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린 요 단면이에요. 중심 A, P 지름. 그죠? 그럼 이 원기둥을 생각할 때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니까 C프라임이 여기 어디 있다 한들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면 여기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필요한 평면만 뜯어내서 내가 보면은 여기에 얘를 A, 여기에 얘를 B라고 불러주고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 수선의 발 내려주면 여기 A', 여기 원기둥 아랫부분을 AP'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된다면은 C'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있는 지름 어딘가에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이 아마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2'이라고 불러줍시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난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어. 궁금하지 않아. 왜? 어차피 A, B, C'을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정사형은 A, B, C, 2'이라는 삼각형으로 정사형이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A, B의 길이가 얼마야? 6이야. A, A'은 요만큼의 길이죠? 여기서 지금 요만큼이 4잖아. 그럼 요만큼도 4지. 대칭되니까. 그럼 너는 얼마야? 8이야.
높이가 8이고 밑변이 6이야.

게임 오버죠. 와우, 28번은 그냥 뭐 걷어 먹었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게 4점짜리를 그냥 걷어 풀었습니다. 정사형을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을 했더니 굳이 내가 시프트 프라임이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졌는지조차도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지. 물론 우린 구할 수 있지만, 그쵸? 그렇게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 저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해서 곱해볼래요. S랑 코사인 세타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해줄게. 자, ABC 프라임을 라고 하는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봅시다. 그럼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 C 프라임이라는 지점에서 ABC 프라임이라는 요 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어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6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다 내린 높이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그 높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뭐 하자? 3수선의 정리를 쓰자라는 거죠. 요 C'에서 여기에 있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얘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에 있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지? 그럼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3수선의 정리에서 이어주게 되면 얘도 직각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 주려면은 ABC'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A, B, C'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이 H, C'H를 찾아주자. AB의 길이는 6이라는 거 아니까. 그럼 C'H를 찾기 위해서 또요 삼각형을 뜯어내면 되겠죠. C'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C'H, C'H, 너가 H니까 너는 I라고 합시다. 너를 H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너는 I라고 불러줍시다. C'IH를 이렇게 해주면 너가 직각이거든. 그럼 C'IA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높이 8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IH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요쪽 평면을 또 뜯어내. 그럼 저쪽 평면은 뭐야? 원을 요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여기다 그려볼까? 원을 그려볼까? 그럼 원에 대해서 반지름이 AB, 아, 지름이 AB야. 그럼 I에서 H를 내렸는데 I라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C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요 C'이라는 녀석은 이 아래쪽 평면 C'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요 C가 요쪽에다 대칭됐을 때요 지점에 대응되는 녀석일 거거든. 그럼 요 E가 여기 올 것이고 요 4루트 E가 여기 올 거란 말이지. 여기는 E고 여기는 4루트 E예요. 여긴 얼마고요? 6이고요. 그럼 I에서 H에다가 수선의 여기다 AB에다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면 IH는 얘가 직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럼 여기서 I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6분의 너랑 너를 곱한 거2 곱하기 4루트 2. 너는 얼마 돼? 3분의 4루트 2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IH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C'H 길이는 요거를 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하니 너무 복잡해서 닮은 비를 먼저 찾아주자. 4 나눠주고 루트 2도 나눠주면 여기 루트 2만 남지? 그리고 3을 곱해주면은 요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럼 3, 3은 9, 2, 18, 1 더해주면 루트 19의 비율이 이거의 루트 19배. 여기다 루트 19를 곱하면은 3분의 4 루트 38이 C'H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4 루트 38이 된다더라.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찾았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요 도형인 ABC'이라는 요 삼각형. 그리고 정사형 시키려고 하는 평면이 AOB인데, AOB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H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된다면은, 직각으로 그려주게 된다면은, 두 평면의 교선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교선의 수직인 직선, 교선의 수직인 직선, 요렇게 보이면서 얘네 둘이 이루는가,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세타야. 근데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이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요 세타에 대해서 여기는 여기랑 같은 세타거든. 그럼 요 세타는 어디냐?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세타예요. 요 녀석이. 그럼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아까 우리가 요 녀석 세타에 대한 코사인 비율이 얼마였어? 1대 3루트 2대 루트 19였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19분의 3루트 2가 되겠다.

알겠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정상의 넓이는 4루트 38. 정상시키고자 하는 동의 넓이에다가 루트 19분의 3 루트 2가 된다. 루트 19, 루트 19, 루트 2 남죠. 루트 1, 루트 곱하면 2죠. 4 곱하면 8이죠. 3 곱하면 8, 3, 24가 나오겠죠. 훨씬 힘들죠. 그렇죠? 힘드니까 저는 이것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풀어보고서 복습하자고 했잖아요. 풀 때는 이렇게 많이 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고 나서 이런 연습도 해보자고요. 아, 이렇게 정사형을 S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구나. 자꾸 연습을 하자고요. 알겠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것을 이용해야만, 혹은 이걸 이용했을 때 문제 푸는 게더 쉬울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꾸준한 복습만이 살 길이다. 2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좌표 평면의 점 A는 0, -1이고요. 두 포물선 C1, C2가 다음 조각을 만족시킨대. 해서 봤더니 X축은 포물선 C1의 축이고 포물선 C2의 준선이다. 그럼 일단 좌표 평면상의 대략적인 느낌을 보면은 Y축, X축. 이 X축이 C1의 축이래. 자, 머릿속에서 포물선 그려봐요. 이렇게 그릴 건가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는 상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가조건에서 이렇게 C1이 그려질 거다. C2는 포물선 C2의 X축은 포물선 C2의 준선이다.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C2는. 가에서 이 상황까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나를 보자고요. 점 A에서. A가 0,-1이거든. 0,-1이거든. 여기에서 포물선 C1, 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여기다 그린 접선이 각각 Y축과 직선 Y는 X-1, 요런 직선이래.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이두 직선에 접해야 되거든요. 이쪽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Y축에, 여기다 접하면서 동시에 Y축에 접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그려지면서 Y축에 접하고 얘가 축이니까 꼭지점이 여기 원점에 오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돼야 되겠구나. 즉, C1은 Y제곱은 4PX가 될 것이고, P의 값이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겠구나를 캐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접선이 이게 Y는 X-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P를 구할 수 있는 게이 녀석의 접선이보다 Y는 X-3이다.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이렇대.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반전식은 Y는 MX 플러스 M분의 기울기가 1, P잖아요. 너랑 같아야 된대. 너랑 같아야 된대. 그럼 P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와 나의 조건에서 C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Y제곱은 마이너스 4X라는 포물선의 반열식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까지 써먹었어요. 다 보자고요. 포물선 C1이 Y는 X-1을 접하는 요 부분이죠. 요 녀석은 포물선 C2 위에 있다. 포물선 C2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쟤를 가지고 C2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 상태에서 포물선 C2의 초점 F에 대해서 OF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29 곱하기 M을 구해라. 그러면은 일단 확정된 거 Y제곱은 마이너스 4X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Y축이 있고 요렇게 X축이 있고 Y제곱은 마이너스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초점 F가 0,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조금만 더 포물선을 완만하게 그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초점 F를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요 지점에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그럼 0, 마이너스 1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1과 접

y제곱 마이너스 4x가 접하는 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고민할 것 없이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4x야. 이항시켜버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제로가 되는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여기가 접점입니다. 이게 접선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마이너스 코마 마이너스 2가. 그럼 그 지점을 내가 편의상 B라고 불러줍시다. 마이너스 코마 마이너스 2. 그럼 접하는 접점은 포물선 C2 위에 있대. 여기를 지나면서 포물선이

그러면 여기서 포물선 위의 점과 포물선의 초점을 이어주고 편의선 둘이 F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너를 F1, 너를 F2라고 불러줄게요. 여기서 내가 어디에다가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지. 1,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F1에 떨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1콤마 제로. 그럼 얘랑 얘랑 어때? 같잖아. 근데 얘가 고정된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2로 일치하거든. 즉, 이 b라는 녀석에 대해서 f2b라고 하는 녀석이 길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은데? 그 녀석이 bf1이랑 같은데 그게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고정된 점 b로부터 f2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2로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 위에 누가 있다? f2. 이 녀석의 초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초점을 여기 옮겨 다미님에 따라서 내가 포물선은 다르게 그려지겠지만 여기에 점을 무조건 지날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것이 뭐 수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머릿속에 잘안 왔어. F2라는 녀석을 내가 뭐라고 불러줘? A,B라고 한다면은 F2B가 2야? 그럼 얘는 루트 속에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B 플러스 2의 제곱은 2가 되는 거네? 루트 제곱, 양변 제곱해주게 되면은 4가 되는 거네? 원의 방정식이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이거 보고서 우리는 벡터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 원이구나. 그럼 이원 위에 F2가 있대. 그 녀석을 내가 F라고 불러준 거였어. 이게 이제 우리가 편의상 불렀던 F2였던 거죠. 그럼 삼각형 OAF, 넓이의 최댓값. A라는 지점은 0, 마이너스 1 고정된 거. O, 0, 0 고정된 거.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얘기할 때 고정된 점이 두개 있으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언제 최대인지를 쓰면 되겠죠? 언제 최대입니까? 얘가 X축에, Y축에 있으니까 요때가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얼마일 때?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얘가 1에다가 2를 더한 3이 될 때. 그럼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에다가 높이 3, 2분의 3이 최대값이고 거기에다가 뭘 곱해주게 되면은? 20을 곱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라는 거죠. 가와 나에서 축이고 준선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포물선이 그려질 것이냐? C1이라는 포물선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접선, 접점 얘기했으니 다 차분하게 구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포인트, 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포물선 위에 점이고, 초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어봐야죠. 준선 얘기해줬으니 이어봐야죠. 수선해발 내려봐야죠. 안 하면 불법이라고,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놓고 나서 봤더니 너의 길이가 2라는 걸 알면서 내가 그 다음 원을 그려지는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29번 해결해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벡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참 길고 복잡한데 차분히 한땀한땀해 나가면 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일단 두점 알려줬어요. A, B를 알려줬습니다. 세점 PQR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0 이상 1 이하인 D에 대하여 이렇대. 보자마자 직선의 일부분이라는 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나요? 얘를 내가 AP라고 하는, A라는 거는 고정된 점이잖아. 그럼 AP라고 하는 벡터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어떤 벡터의 실수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에 실수배니까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맞나요? 그러면은 이 P라는 지점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B라는 지점을 출발해서 마이너스 4,3이라는 요 벡터에 대해서 T의 값이 0에서 1까지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Q가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PQ가 어떤 선분 위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OR이라는 벡터의 크기가 3이다. 1이구나.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출발을 해야 되겠지.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서 너를 X축, 너를 Y축,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2죠. 플러스 2, 요렇게. 마이너스 5, 플러스 3, 요렇게. 그 다음에 OR이라는 벡터의 크기가 3이니까 반지름이 3짜리인 원도 이렇게 좀 감자같이 생겼지만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 A와 여기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벡터 AP가 마이너스 1,6이라는 벡터의 실수배, T가 0 이상 1이야. 그럼 여기서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이죠. 여기서 6만큼 올라가요. 6만큼 올라가면은 2에서 6만큼 올라가면은 8이 되겠죠? 그럼 8이면은 한요 정도 느낌으로 내가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에 내가 점을 찍어주면은 마이너스 9,8을 주면은 t의 값이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9,6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t가 0 이상 1 이하니까 요 선분 위에, 요 선분 위에 뭐가 오는 거야? p가 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q라는 녀석도 이 B라는 점을 시점으로 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9쯤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3에서 3만큼 더해주면 6이 되겠다, 그치?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T의 값이 1이 돼버리게 되면 BQ 벡터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근데 T가 0 이상 1 이하니까 좀덜갈 수도, 덜갈 수도 있어. 그럼 Q는 여기 위에 오는 건데, 여기서 이게 T가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pq는 여기 있는데 봐요. t가 0일 때는 pq가 여기 있는데 t가 2분의 1일 때는 둘다이 각각의 절반만큼 가는 거고 t가 1일 때는 둘다 끝까지 가는 거고 t가 3분의 1일 때는 둘다 3분의 1만큼 가는 거고 t가 3분의 1일 때는 둘다 3분의 2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t 값에 대해서 p랑 q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PQ에 대해서 PQ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T라고 불러주겠대. 그때 벡터 TR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점 P1, Q1, R1, 벡터 TR의 값이 크기가 최대가 되는 점을 P2, Q2, R2라고 할때 저거의 내적을 계산해 달래요. 자, 먼저 T에 대한 이야기. 얘를 내가, 선생님, 기하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꼬여서 이제 직선 꼬인 게 아니라 이제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는데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렇게 두 개의 직선을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점 P와 요점 Q에 대해서 PQ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거를 기하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P에서부터 연장을 해서 2만큼 간 다음에 3만큼 돌아와서 이렇게 와줘야 돼. 2대 3 내분점이 여기 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PQ가 저 T값의 변화에 따라서 동시에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PQ가 또 이렇게 움직였어. 움직여서 P가 여기 오고 Q가 여기 온다고 해봐. 그럼 PQ의 2대 3 외분점은 2대 3 외분점은 여기 이렇게 올 거예요. 또 PQ가 움직였어. 그럼 2대 3 외분점은 2대 3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PQ에 대해서 2대 3 외분점이 찍힌 요 라인들은 2대 1, 2대 1, 2대 1을 유지할 테니까 닮음의 형태를 그려가면서 닮음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1대 2가 계속 1대 2, 1대 2, 1대 2, 1대 2, 1대 1을 계속 만족해주면서. 즉, 저 외분하는 점 t는 이렇게 어떤 직선의 일부분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하면 얘가 어떤 직선의 일부분이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직선의 일부분이니까 끝점 포인트 두 개만 알면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럼 끝점은 t의 값이 0일 때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거든. a 위에 p가 있고 t가 0일 때는 q가 여기 있거든. 그럼 여기와 여기에 2대 3 외분점은 둘다 x좌표가 5, 마이너스 5니까 2대 3 외분점은 2대 3 여기에요. 여기를 끝점으로 하겠구나, t는. 그 다음에 t의 값이 1일 때 a, p는 여기 오죠. 그 다음 q는 여기에 와요. 그럼 여기서 2대 3 내분점은 이렇게 연장을 해서 2대 3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9니까 1대 2 해주면 3이니까 이만큼 가면은 여기 제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6이고 8이니까 요만큼 2죠. 그럼 1대 2면은 4만큼 되죠. 여기 10이에요. 즉, 제로, 12. 여기가 t의 값이 1, 스몰 t의 값이 1일 때 여기에 2대 3 외분점이 여기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t가 0일 때는 t가, 스몰 t가 0일 때는 t라는 점이 여기. 그리고 1일 때는 여기 오니까 라지 t라는 점은 요 라인 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라지 t가 오른 거예요.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게 못 찾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별수 있어요? 수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PQ의 외분점 좌표를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저 AP라는 벡터를 저렇게 잡았으니까 벡터 OP에서 벡터 OA를 빼준 게 저거잖아. 그럼 벡터 OP는 벡터 OA에다가 T 곱하기 마이너스 1, 6이 되거든요. 근데 벡터 OA가 마이너스 5,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그리고 2 플러스 6T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벡터 OQ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벡터 OB에다가 T 곱하기 마이너스 4,3이 되기 때문에 벡터 OB는 마이너스 5,3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T. 그리고 3 플러스 3t가 될 겁니다. 그럼 PQ의 좌표가 다 나왔죠. 그럼 이 PQ의 좌표가 나온 상태에서 PQ를 2대 3으로 외분한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t, 2 플러스 6t라고 하는 p와 q라고 하는 점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t와 그리고 3 플러스 3t라고 하는 요 점을 몇대 몇으로 2대 3으로 외분을 한대.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그럼 벡터 OT라고 하는 녀석은 OT 마이너스 5, 12T가 됩니다. 외분점 계산은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럼 여기서 이 벡터를 찾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기하적으로 해석할 거냐? 중요한 포인트,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생략하여. 중요한 포인트, 얘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할 거냐? 우리가 직선을 방향 벡터로 얘기할 때 어떤 벡터 더하기 t 곱하기 실수배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t가 있는 녀석들을 끄집어내고 없는 녀석들과 분해를 해줘요. 마이너스 5,0에다가 t 곱하기 5,12라고 분해를 해줘요. 그럼 이 점을 지나고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를 우리가 지나고 5,12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 벡터를 얘기하는 요 직선 위에 t가 있는 건데, 그 t가 스몰 t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5,0이고 얘가 1일 때는 5,12를 더해준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험난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분점, 외분점 개념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계산을 해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다가 아니다. 그것만 할줄 알아서는 꽤나 힘든 기하의 시간이 될 거다. 기하적 의미를 내가 그려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해가 됐다면 훨씬 간편하게 T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t의 위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 위에 t와 원 위에 r에서 t와 r을 이은 녀석의 길이가 가장 클 때랑 작을 때예요.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지점에 뭐가 와? t가 와. 그리고 그때 요 지점에 뭐가 와? r이 와. 그게 가장 작도록 하는 그 녀석을 r1, 그때를 T1이라고 불러줍시다. 그럼 이 T1이라는 점을 세팅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P1과 Q1이야. 근데 T1은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일단은 알겠어. 그 다음, 최대가 될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가 가장 크죠. 그래서 R2라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예요. 그 다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은, R2는, T2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T2와 R2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찾았어. 그 다음에 이 내적을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내적을 계산하래. 근데 T1과 T2면 좋겠는데, 야, P1, P2, Q1, Q2야.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P1, P2, Q1, Q2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솔루션의 연장선상으로 가보게 되면은 언제 최소가 되느냐의 그 T1 값을 찾고, 그 T1 값을 갖도록 하는 스몰 t를 찾아주면 그 스몰 t를 가지고 p와 q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죠? 그때 그게 p1, q1이 되겠죠?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t1의 좌표를 한번, t1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 지금 이게 직각 삼각형에 이렇게 있는 거고 5대 12대 13의 비율이잖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T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이 T1이라고 하는 녀석이 오게 되려면은, 여기 수선해발이 오게 되려면은, 이것 대 이것이 몇대 몇이냐를 봐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것 대 이것은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 25대 144의 비율을 가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수능특강 수능개념에서 기하는 기하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25대 10, 144다. 5의 제곱 대 10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T1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T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했고 T가 1일 때 여기까지 온다고 했으니 여기서 이만큼만 올리면은 이것뿐의 이것만큼의 비율만큼 와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뿐의 이것의 비율을 와주면 되는 거니까 이 원에 대한 이야기, T1에 대한 이야기는 T의 값이 얼마일 때 169분의 두 개를 더한 것뿐의 25의 비율일 때 그걸 수벌 T1이라고 불러줄게요. 그때의 P1과 Q1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T2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T2라며 그럼 얘가 끝까지 와주는 거죠. 저 T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걸 T2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연산을 통해서 오롯이 다 계산한다면 3배의 P2의 P1이라는 벡터가 나왔어요. 그럼 P2의 P1이라는 벡터는 OP1에서 OP2를 빼는 거죠. 근데 OP1이라는 건 여기다 T1, T1을 넣는 거고 OP2는 여기다 T2, T2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OP1 마이너스 OP2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T1을 넣어서 T2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T1 플러스 T2예요. 그 다음 6배의 T1 마이너스 T2가 되는 거죠. 근데 T2에서 T1을 뺀게 얼마야? 169분의 14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T1에서 T2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69분의 144가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Q1, Q2라고 하는 벡터를 내가 성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OQ2에서 OQ1을 빼주는 거죠. 그럼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OQ라는 거에서 2를 집어넣은 거에서 1을 집어넣은 거를 빼주는 거거든. 그럼 상수는 어차피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4에 T2에서 T1을 빼준 거, 콤마 3에다가 T2에서 T1을 빼준 거예요. T2에서 T1을 빼준 게 169분의 144니까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69분의 144가 되겠죠? 그리고 콤마 3 곱하기 T2에서 T1을 빼준 거는 169분의 144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들을 다 집어넣어서 R2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5R2라는 벡터는 계산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할 때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적당히 얘를 K라고 좀 편하게 치환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면 답이 나와. 참 힘든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 말고 다른 풀이로 또 한번 보면은 연산을 했으니까 연산으로 끝을 낸다면 이렇게 가는 건데 또 다르게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 녀석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숫자들이야. 계수가 하고 많은 것 중에 3과 2야. 2대 3. 어라라라라, 저기서 3배의 P2, P1이라는 벡터에서 2배의 Q1, Q2라고 하는 벡터를 더했는데, 이 녀석을 내가 위치 벡터로 뜯어봤더니, 3배의 OP1에서 3배의 OP2를 뺀 거죠. 더하기, 2배의, 얘는 OQ2에서 2배의 OQ1을 뺀 거예요. 그죠? 원끼리 묶어주게 되면은 3배의 OP1 마이너스 2배의 OQ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배의 OP2 마이너스 2배의 OQ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Q와 P에 대해서 P 쪽에 3을 곱했고, Q 쪽에 2를 곱한 PQ의 2대 3 외분점식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PQ의 2대 3 외분점식이라고. P1, Q1, P2, Q2에 대해서. 그게 뭐였어? T1과 T2였잖아. 그럼 요 녀석 뭐 된다? O, T1 벡터 마이너스 O, T2 벡터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은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 OR2란 벡터랑 OR2란 벡터랑 내적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쟤를 우리가 다시 끌고 와보면은 OT1에서 OT2를 빼주게 되면은 T2의 T1이라고 하는 벡터 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OR2라는 벡터를 해주고 그 녀석에다가 OR2라는 벡터를 내적해 주제. 전개를

0: 버리게 되면은 T2, T1이라는 벡터에다가 OR2를 내적을 해주고 마이너스 3배의 벡터 OR2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지요. OR2의 크기는 3이라는 거 알거든. 그럼 얘만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럼 T2, T1이라는 벡터는 요렇게 가는 벡터잖아. 근데 이걸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OR2라는 게 0, 마이너스 3이잖니. 그럼 T2, T1에 우리는 뭐만 얘기하면 되겠다? Y 성분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만큼 내려온 거잖아. 그쵸? 그럼 요 녀석의 Y 성분, X 성분은 별로 궁금하지가 않고, X 성분은 몰라도 돼. 어차피 0이니까 곱하면 사라지거든. Y 성분은 이만큼의 길이, 얼마? 12에다가, 얼만큼의 169분의 169분의 얼마의 비율? 144의 비율을 마이너스로 내려온,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을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곱해주면은 12 곱하기 169분의 144 곱하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3. 거기에서 빼기 3 곱하기 3의 제곱 27이 되겠죠? 해서 요 녀석을 내가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169분의 621이 된다더라. 아이고, 분모 분자의 숫자를 더해주면 정답이 얼마가 된다? 790이 된다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이 문제를 성분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푸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외분점이라는 녀석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라면은 t가 어디에 위치할지 금방 캐치할 수가 있고, 3과 2라는 숫자에서 어디서 본 숫자인데 외분점, 니치 벡터로 풀어줬더니 외분점의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가 있네. t1, t2구나. p1, p2, q1, q2가 궁금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죠. 됐나요? 해서 정말 우리 5회 동안 많은 것들,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복습할 수 있었던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놓쳤는지 꼼꼼하게 복습하고 다 가져가세요. 다 싸그리 몽땅. 알겠죠? 해서 복습 잘 해가지고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더욱 강해져서 만납시다. 다른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드디어 공자, 맹자, 순자, 주희, 왕수인 그리고 이왕 이 정약용을 지나서 불교 윤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유교 윤리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막 표현들과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힘들었을 텐데 불교 윤리로 오게 되면 그래도 조금 다른 의미의 어려움이 또 있지만 분명히 좀 깔끔하고 또 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교 윤리 또한 여러분들 불교 용어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어려워하고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등장했던 석가모니의 그 큰 뜻을 따라가게 되면 이후에 등장하는 대승불교라던가 뭐 교종선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더 뒤에 있는 원효, 의천, 진울의 생각들이 다 연결되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내에서 당연히 조금 대립되거나 비교되는 포인트 있는 거 맞지만 분명히 좀 깔끔하게 계속 연기가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 문제 풀 때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바로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볼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험생활 하면서 힘들 때 조금 막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는 윤리 사상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윤리가 아닐까 윤리 사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렛츠 고. 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수능 대표 문항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불교 사상가 갑가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동양불교 사상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누굴까? 뭘까? 그렇죠? 한번 갑부터 볼게요. 무릇 현상적인 존재는 모두 공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네, 모두 공하다. 모두 공하다? 공사상? 이게 대체 뭐지? 네.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고 불연속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석가모니가 여러분 얘기했던 연기 기억나죠? 인연생기 여러분들 상호우존성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억나지 그치? 그 연기를 이후에 등장했던 중관사상의 용수가 야 연기의 뜻이 결국에는 공하다란 뜻이구나. 자성이 없다란 뜻이구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사상 여러분 딱 떠올리게 되고 만나게 되면 가 바로 중간사상이구나, 용수구나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간사상의 용수다. 여기 여러분 써 있는 한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우고 다시 바꿔서 써드리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제법 개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모든 현상은 모두 공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용수 확인했으니까 을 보겠습니다. 보통 용수가 출제가 되었으면 을에는 유식 사상의 새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존 기출문제 트렌드를 보더라도 둘이 같이 묶여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 보겠습니다.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 끝났네, 여러분들. 유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글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개념 강의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유식 무경을 지금 얘기합니다. 멀리까지 가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럼 쓰겠습니다. 아니야. 그래. 그래도 가야지. 네. 갈게요. 그냥. 여기 가깝게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 유식 무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 눈에 백태가 끼면 터럭이나 두 개의 달이 보이듯이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가끔 우리 막 피곤하거나 그럴 때,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막 제가 이제 많이 막 책들도 보고 글도 보다 보니까, 나중 됐을 때 그러면 글자가 두 개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국어 지문 막풀때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눈에 백태가 끼면은,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유식 무경이야. 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그 의식이 가끔 분별하거나 막 착각을 일으키는 것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바르게 지혜로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전식득지가 되겠죠. 그 개념은 뒤에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누구다? 새친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세친이고요. 유식사상. 보통 유식사상이 출제가 될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라는 식의 유식의 의미가 딱 박혀 있습니다. 됐죠? 그럼 기출문제 용수와 세친 비교되어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요. 내려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자아는 공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재한다. 삐 여러분들. 지금 용수가 말하고 싶은 건 모두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자, 혹은 그것을 구성한 요소 다 공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연기에 의해서. 고정불변의 자성이라는 건 없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 따라서 틀렸죠. 니은입니다.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볼수 있다. 오직 의식만이 존재해. 그 의식을 우리가 지혜로 바꿔서, 분별 없는 지혜로 바꿔서 세상을 바르게 봐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니은 옆에다가는 별표까지 치고 다시 정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디귿입니다. 요가 수행. 그쵸?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유식 사상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가 수행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전식 득지해야 된다라는 거 연결하시면 돼. 그러면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바로 얘기하는 경지,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리을입니다. 네, 오케이. 갑과 을입니다. 만물은 서로 의존적이야. 상호 의존의 연기 떠올리면 돼. 고유한 본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둘의 모두 공통점, 여러분들.
네, 따라서 리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리을 모두 다 가져가야 되고요. 기출문제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쫙 보는 동안 와, 제법 개공은 또 뭐고 유식무경은 뭐고 막 이런 한자어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사실은 나오는 이런 풀이들이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만 딱 하고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설명들이 다돼 있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많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들이 맞추는 건다 맞춰야 돼. 따라서 한자 나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다음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24, 25, 26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등장할 때 배우는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 출제 포인트에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석가가 얘기했던 연기의 원리가 연기설 여러분들 계속이 불교 사상 속에 전개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24년도, 24학년도 여러분 수능의 경우에는 중간 사상이 나왔고요. 중간에 공이라는 사상이 특히나 언급되어 나왔습니다. 자성이 없다라는 걸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2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유식과 중간이 비교되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혜라는 관점, 공이라는 관점, 그리고 둘이 같이 얘기하는 공과 중도의 개념이 잘 설명되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해능과 원효가 비교되어 나왔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과 해능과 이후에 나오는 한국 불교 사상과 원효가 출제되어 나왔다는 걸볼수 있고요. 실제로 해능을 주로 해서 원효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진울과 비교하는 문제가 기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해능의 도노돈수 원효의 화장사상이 출제 포인트 등장했습니다. 10번 여러분 가게 되면 중간과 유식이 앞서 나왔던 문제처럼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공 기억해야 되고요. 자성 확인해야 되고요.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현들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 숙달해 나가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불교 여러분들 막 꿰뚫어보고 풀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교를 막 우리 집안이 막 불교 집안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분명히 불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주요한 단어들, 포인트, 논리들 기억하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게 실제로 반복 출제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이번 모의평가나 수능에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예측해서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넘어가서, 네. 핵심 구조 판서 복습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한번 테마를 달아봤습니다. 석가모니 여러분들, 고타마 시타르트가 느끼기에는 이 일상의 삶들이 참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여러분들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석가모니 여러분들 출가하게 됩니다. 네. 가족을 여러분 두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행을 겪습니다. 수행을 합니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막 고생도 해보고 막 다른 것도 배워보고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석가모니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걸 깨닫게 돼요? 바로 연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 여러분, 연기는 별표 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우리가 왜 괴로워할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들이 다 연기설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방금 이제 분장실에서 막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오면서 잠깐 또 쌤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쌤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득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키워서 중학교 때 무지개다리로 떠나보낸 우리 옛날 강아지로 핑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이 핑크인데 사실은 이제 갈색 강아지였어요. 왜 핑크였는지 기억이 안 나. 작은 누나가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 핑크를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만나서 중학교 때까지 키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핑크를 보냈었고 이후에 이제 핑크가 사고가 나서 무지개다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제 알게 되었을 땐 처음에 사실 할머니께서 저한테
핑크가 어디 친척 집에 잠깐 막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고 이제 묻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꽤나 시간이 오랜 지난

오래 지난 뒤에도 그 핑크를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막핑 돌기도 했습니다. 방금도 살짝 약간 핑돌 뻔했어. 근데 사람은 여러분 사실 태어나면 이 생명이랑은 여러분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쵸? 강아지도 여러분 태어나면 저와 함께 일생을 살고 놀다가 때가 되면 갑니다. 떠나게 됩니다. 무지개 다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 그치?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능 특강과 완성 강의를 통해서 윤리와 사상을 같이 배우지만 나중에 시간이 여러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수능을 대박 나고 만점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 거고 학과에 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바랬던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막 화이팅하고 그러면 했던 기억들은 좋은 추억들로 남은 채 우리나마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헤어짐을 겪은 다음에 또 새로운 누군가랑 만나서 새로운 학생들과 또다시 배움을 같이 얻게 되겠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남이 생기고 만남이 사라지는 거.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해? 바로 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강아지를 만나서 어린 유년 시절 동안 정말 얘들아 행복한 기억들을 나눴고 강아지랑 떠나게 되었어. 그건 당연한 거야, 사실은. 연기에 따르면.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잊지 못하고 우리 강아지랑 헤어질 수 없어, 떠날 수 없어라고 그러면 집착하면서 오히려 막 강아지를 막 복제 기술로 막 살려내려고 하고 막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집착으로 인해서 더 괴로운 일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연기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러면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은 연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연기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했을 때, 나에 집착했을 때, 혹은 관계에 집착했을 때, 무언가 집착했을 때 우리가 괴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석가모니의 연기술이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2년생기 여러분들 여기서 연기가 딱 나오는 거고요. 의미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생기고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고정불변 독립적인 건 없습니다. 우린 영원한 거, 고정된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독립적인 게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고 그걸 바라고 있어. 영원히 막 헤어지지 않길 바래. 근데 그건 착각일 뿐이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되면 그 또한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라는 경우에는 연기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자타불이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성제 여러분 사범인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성제의 경우에 이번 수능 완성 지문에도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진멸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고는 인간 삶이 고통이다. 집은 고통의 원인 여러분들 그쵸? 집착이다. 멸은 고통을 제거한 상태 바로 열반 얘기하고요. 도제는 바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바로 중도 수행 얘기합니다. 이 고진멸도라는 것 또한 원인과 조건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모습들도 볼수 있습니다. 왜 고통스럽지? 집착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고통을 제거하지? 도라는 팔정도 사막의 수행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사범인 얘기합니다. 일체계고 제법무와 재행무상 열반 적정 얘기합니다. 개념들 다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과 수행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막과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열반하고 해탈해야 됩니다. 깨달음에 이른 자 부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신 여러분 이후에 또 사상들이 전개되는데 여러 가지 또 흐름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등장했던 건 바로 부파 불교였습니다. 불교의 이론 체계를 더 공고히 했던 그런 입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아라한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불교 이론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렇게 뭐 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파 불교 여러분 경우에 자기 해탈에 집중한 나머지 대중들과 멀어지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했던 대승불교가 야 부파불교 너희들은 소승불교구나 작은 수레구나 너희들의 개인적인 해탈만 추구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는 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구제하겠다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 바로 여러분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이라는 걸 목표했다. 개인의 해탈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 또한 우리가 구제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또 문제에 또 언급되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연기랑 자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요. 대승

물개의 경우에는 바람일을, 육바람일을 수행하는 걸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상을 얘기합니다. 현상 자체에도 자성은 없다, 불변의 본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중간과 유식은 대승불교 전개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둘다 당연히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잠깐 체크. 연기, 바로 공의 원리이다. 현상은 일시적인 존재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중도와 중간을 강조합니다. 불변의 본질이 있다라는 유의 관점과 모든 현상은 다 우연적인 존재라는 관점을 우리가 중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식 사상 여러분들이 새치니 얘기합니다. 유식, 오직 식은 존재한다. 식만 존재한다. 일체 유심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징 여러분들 유식무경 아까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치? 식을 알아야 해탈이 가능해. 유식무경의 의미는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을 강조합니다.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이 분별하는 식을 우리가 바꿔서 바로 분별이 없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기출 출제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핵심 구조 판서입니다. 근데 기출과 다 연결이 여러분 되지 그치? 네, 걱정하지 말고 베이스 잘 깔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교정과 선종 나옵니다. 교정 여러분 선종은 주요 포인트가 어떻게가 집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처님의 진리와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교정과 선종입니다. 교정 여러분 경우에는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합니다. 점진적인 수행을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게 바로 교정. 교정의 종파 쫙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종 여러분 경우에는 선수행을 강조합니다. 바로 직관적인 종교 체험을 강조하고요. 마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본성을 자각해야 된다. 부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선종의 대표 주자 여러분 해능 등장합니다. 도노 돈수 얘기합니다.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깨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단박에 깨닫고 그러면 단박에 닦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다. 이것은 뒤에 이제 한국 불교 윤리에 등장하는 진울과 특히나 대립되는 포인트, 비교되는 포인트예요. 진울의 경우에는 단박에 깨닫더라도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능의 경우에는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다. 도노 이후에 점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진우를 또 배우게 될 건데 그 포인트 배울 때 다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수행 방법으로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선지로 자주 활용되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심 전심 이번 수능 완성에도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유교불교 도가의 비교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나오는 유교와 뒤에 나오게 될 도가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들, 나아가서 그에 대한 해답들, 나아가서 그를 이루기 위한 수행, 수양 방법, 그리고 이상적인 경지, 목표,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되게 유사합니다. 다만 그 구조 내에서 물음이라던가 제시했던 방향들, 사상들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현들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사상들을 구분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대승불교와 교종과 선종의 비교 포인트 또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교 포인트를 참고해 보면서 중간과 유식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비교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둘다 대승불교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가져가길 바라고,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 기출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는 거, EBS 수능 연계 교재라는 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중국 불교입니다. 교종과 선종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핵심 사상,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선종, 선수행을 강조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핵심 특징들, 이런 표현들 자세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특히 선종의 해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도노 돈수, 직지 인심, 견성 성불, 불림 문자, 교회 별전, 이심 전심 꼭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너의 본성이 부처의 것임을 자각해야 된다. 너의 본성이 부처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럼 그거 기억하면 돼. 여기 앞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요거, 알겠죠, 여러분들? 본성이고 부처이다. 마지막 이제 공통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불교의 특징들을 당연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핵심 구조와 비교까지 한번 싹다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복습해 보면서 정리하길 바라고요. 이 노트를 바탕으로 수능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선지들, 지문들, 기출 포인트 다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유인사 노트를 만들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누구나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공자. 두 번째, 맹자. 세 번째, 순자. 그쵸?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석가모니 나와야 돼요. 다음이죠, 여러분들. 다음 도가 때 배우게 될 노자랑 장자가 딱 나와야 됩니다. 이 여섯 명의 사상가들 중에 한 명이겠다라는 걸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오늘날의 버전으로 고민을 해봤거든?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중에 한 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투어스라던가 아니면 뭐, 라이즈럼 이런 그런 그룹들 떠올려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엔믹스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또 뜨고 있는 여러분들, 누구였지? 베이비몬스터 여러분들. 그런 그룹들을 떠올리는데.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지. 다음은 이 그룹의 한 명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그 말을 보게 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사람들이 막다 떠오르면서 이들 중에 나올 거라는 게딱 눈치를 챌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요 그룹에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제 한번 문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끈으로 기둥에 묶여 있어 그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둥을 따라 돌고 머물거나 누울 때에도 기둥이 써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시골 여러분 가게 되면 가끔 시골집 근처에 이렇게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여러분들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해야 돼서 잘못 그리겠지만 네. 이렇게 강아지 한번 그려볼게요. 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이 개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분명히 요게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반경에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 모습이 좀 안타깝고 가여울 때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지금 끈으로 기둥에 묶여 있는 걸왜 얘기하는 거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어리석은 중생은요. 네, 아이고 하필 가려졌어. 아이고 지울게 여러분들 잠깐. 중생 여러분들 아직 깨닫지 못한 연기를 깨닫지 못한 중생은 여러분들 색에 대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애착을 떠나지 못하며 기억을 떠나지 못하고 가리를 떠나지 못하니 색에서 윤회하고 색을 따라 돌며 머물거나 누워 있어도 색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래퍼 느낌 나죠, 여러분들? 오케이. 중요한 거. 아직 깨달음이 이르지 못한 중생들의 경우에는 이 색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수상행식 여러분 묶으세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오온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 오온에 대한 지금 구분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 색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탐욕하게 되고 여러분들 계속 윤회하게 돼요. 계속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윤회의 굴레로 빠져서 괴로움에 계속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서도 수상행식을 따라 돌면서 머물거나 누워있어도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색에 머물고 있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수상행식에도 머물고 있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은 시작이 없는 이 생사에서 정말 중요한 말, 무명에 덮이고요. 애욕의 결박에 묶여서 오랜 세월 동안 생사를 윤회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괴로움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돼? 네. 아직까지도 안 얘기했네. 바로 석가모니가 그럼 떠올라야 돼.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럼 떠올라야 되고 석가모니가 지금 얘기하는 색에 빠졌을 때 수상행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집착과 탐욕과 어려움과 무명의 상태에 이르는 것과 괴로워하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새로운 지문이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수 있는 좋은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은 또 다시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복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무명 다시 확인하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쌤, 이게 왜 중요해요? 오케이, 복습. 무명은 여러분들, 연기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는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지양,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무명에 여러분 덮이고 괴로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지?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바로 팔정도와 사막이라는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서 연기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태? 열반에 이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지문 속에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논리가 싹다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연계 교재를 풀면서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요. 반복해서. 석가모니로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입니다. 무명에서는 삶의 본래적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B 틀렸죠. 네. 연기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 상태에서는 삶의 본래적인 괴로움에 빠져서 괴로워합니다. 계속. 네.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야. 우리 여러분 고제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근데 무명에 갇히게 되면 계속 그 고제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명에서는 삶이 본래적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X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막과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에 이르러야지 이런 윤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2번입니다. 괴로움이 소멸하면 번뇌 인연을 따르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 소멸하면 여러분들 열반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번뇌 인연을 따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겠지. 그렇지? 정답 바로 몇 번? 네, 2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3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팔정도를 닦으면 좋아요? 만물이 불변함을, 에이, B 틀렸지, 그치. 아까 연기를 딱 떠올려 보세요. 연기라는 건 여러분들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 X, 불변 X, 그쵸. 영원 X, 독립 X입니다. 따라서 불변 X치고 지우면 됩니다. 네. 다음 4번. 삼독을 제거할 때 비로소 독립된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 삼독이란 걸 제거해야 돼. 탐진치 제거해야 돼. 그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제거해야 돼. 근데 그렇게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독립된 자아를 확립하게 되는 게 아니죠. 네. 삼독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연기를 깨닫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독립된 자아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확립하는 게 아니에요. 5번입니다. 세군에 대한 탐욕에서 떠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아니야. 좀 교묘하게 좀 섞여 있어. 분명히 세군에 대한 탐욕에 떠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계속 삶과 죽음의 굴레를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계속 태어나겠지. 그치? 윤회의 굴레에 갇혀서 괴로워하겠죠.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괴로움이 소멸하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나왔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은 몸으로 짓는 악한 행위와 입과 뜻으로 짓는 악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선하지 않은 여러분 뿌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삼독을 말하는 거예요. 삼독은 탐, 진, 치다라고 익혀두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것을 선하지 않은 뿌리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은 몸으로 짓는 훌륭한 행과 입과 뜻으로 짓는 훌륭한 행이고요. 선한 뿌리는 탐내지 않음과 성내지 않음과 어리석지 않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선한 뿌리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연기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쵸? 사람들을 돕고 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누구? 바로 석가모니겠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나 바로 여기에 선하지 않음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지금 말이 약간 어려워, 그치?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선하지 않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 의지하며 음악과 소리는 서로 조화롭고 앞과 뒤는 서로를 뒤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비되는 개념들이 사실은 뭔가 큰 뜻에서 보게 되면 다르지 않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려고 하고 길고 짧음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사실은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성인은 무의의 일에 머무르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바로 결정타입니다.
무의자연의 모습, 또 도가에서 강조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성인의 모습, 그리고 말없는 가르침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아으른 도가 사상가구나라고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선함과 선하지 않음을 막 구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선하지 않은 일이 있게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서 무의자연의 경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른 여러분들, 도가 사상가고요. 노자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자라는 걸 몰랐다면 크게 도가 사상이라는 것을 먼저 잡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우리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멸지에 이를 수 있다. 계율, 선정, 지혜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삼학이라고 얘기하죠. 삼독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학을 우리가 닦아야 멸제, 고통이 사라진 상태, 열반에 이를 수 있죠. 그쵸? 네. 표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 나왔지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을 딱딱 연결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선한 업일지라도 그에 집착하면 윤회의 인연이 된다. 선한 여러분 업이라고 해도 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탐욕 여러분 젖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 맞다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인은 무의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 우리 노자가 여러분 얘기했었던 상선 약수를 떠올리면 돼요. 상선 약수에 등장하는 물의 특징. 네, 기억나요? 겸허, 부쟁, 그리고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 특징. 그 특징과 연결지어서 노자의 관점에서 무의와 만물 이롭게 하는 특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동그라미. 다음 4번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볼때 사물들의 위계가 저절로 드러난다? 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라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음과 없음, 어려움, 쉬움, 아름다움, 추함, 선함, 나쁨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위계를 막 세우려고 차별하려고 하는데 도라는 여러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건다 사라집니다. 차별도 없고 위계도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4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 여러분들 정답 바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랑 여러분들 도가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사상적인 뭔가 흐름이라던가 방향성 같은 게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닮아있다는 것도 많이 느낄 거고요. 닮아있다라는 건 출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5번 볼 건데 5번은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교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공통점도 많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갑의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무화를 여러분 얘기하지, 그치? 연기라는 걸 강조하면서 무화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나라는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갑의 석가모니에게 5번 선지 맞습니다. 밑에는 여러분들 을의 노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노자 또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5번은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지고요. 이후에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다시 활용이 가능한 좋은 선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로 이미 선지가 출제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비교 포인트가 나왔을 때딱 잡고 꼭 노트에다가 옮기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불교 사상. 가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걸 골라주는 겁니다. 불교 사상이라고 크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뭐 중간과 유식을 그좀 구분하는 건가? 이런 식의 뭔가 미리 유추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그릇된 견해가 깊고 두터운 자는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열애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부처라고 기억하면 돼요. 네, 부처. 네. 부처를 이루는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열애의 정멸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한다. 그릇된 견해가 깊고 두터운 자.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의 경우에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처가 정멸한 거 여러분들. 열반한 거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한다. 그러면서 자성이 공한데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공한데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한데. 나아가서 열애의 자성은 세간의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빨간색. 열애에게 자성이 없어. 그러면 세간에도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자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다 없다 분별하려고 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집착하는 거지.

중심으로 분별하는 작용과 분별되는 대상이 된다. 이러저러하게 두루 헤아림에 의해서 각가지 사물을 두루 헤아리게 된다. 이 두루 헤아려 집착하면 자성은 실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막 분별하고 두루 헤아리려고 막 하지만 사실은 자성은 실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식 정리할 때도 공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내용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잘못된 식을 의식들을 갖고 세상을 막 분별하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조금 어렵고 철학적이긴 한데 우리는 나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사실은 나와 세상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과 세상을 딱 나눠서 보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식무경을 얘기했던 유식사상의 관점에서는 그 잘못되고 막 분별하고 막 차별하고 있는 식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환시켜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전식 득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식사상 정리할 때꼭 유식무경과 전식 득지의 개념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바로 나는 유식사상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세친의 유식사상. 말이 좀 어려워서 힘들 수 있는데, 이 식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식이라는 포인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길 바라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법은 공하여 발생과 소멸이 고정됨 없이 전개된다. 네, 어때요? 모든 법은 여러분들 공합니다. 자성이 없습니다. 발생과 소멸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연기 여러분들. 고정 X, 불변 X, 독립 X, 그치?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다음, 니은입니다. 모든 만물은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모든 만물은 이 인과 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인연 생기 여러분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수능이 끝나고 대박 나고 만점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EBS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고 졸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를 통해 대학에 가서 멋있는 삶을 또 살게 될 겁니다. 저와의 기억은 그때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또 바뀌게 되겠지, 그치? 일시적으로 우리의 만남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체크.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디귿입니다. 모든 의식을 제거해야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 뭔가 요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의식 때문에 뭔가 분별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의식을 제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다시 기억. 네. 잠깐만. 네. 전, 식, 지입니다. 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의식을 우리가 전환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수행? 앞에서 언급되고 개념들에서 나왔던 여러분들 요가 수행, 그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을 전환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의식을 제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아마 처음 문제를 푸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한번 치고 다음에 유식사상 나왔을 때이 포인트 체크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가와나, 삶의 괴로움은 자아의 독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발생한다. 우리 삶이 왜 괴로울까? 그것은 여러분들, 자아의 독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연기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지, 그치? 연기를 모르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깔끔하게 가와 하나 둘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네, 기억과 니은 바로 1번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울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동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명의 사람들 기억하면 돼. 갑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쫙 보겠습니다.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야 바르게 다스려진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의가 없다면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딱 누가 떠올라야 돼? 유교의 순자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네. 을입니다. 목공의 스승이나 목공을 배우는 제자가 목줄을 나무에 대어놓고 날카로운 도끼로 깎아서 똑바르게 하는 것과 같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곧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끝.

끊고 멸해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그치? 이렇게 금홈의 행을 따라서 곧그 진실로,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되고,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에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닦으면 마음의 모든 번뇌란 포인트. 이거를 끊어내어 선정을 얻게 되고, 선정을 얻은 뒤에야 곧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선정과 진실 그대로 우리가 그때 그동안 배웠던 불교의 반야의 지혜 딱 떠오르지, 그치?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을은, 을은 바로 불교구나라는 걸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 석가모니라는 걸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네. 사실 석가모니가 나오면 좀 친절하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나오거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포인트가 막 탁탁탁 보이는데 이 지문은 생각보다 잘안 보일 수 있어요. 뒤에 가서야 선정이라던가 아니면 뒤에 나온 여러분들 여기 지혜라던가 이런 포인트, 번뇌란 포인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친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 근데 이런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은 석가모니라는 거 눈치를 채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그 연습이 여러분 실제 수능에서 낯선 지문 만났을 때 실력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답에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네,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을은 석가모니입니다. 복귀 여러분들 1번입니다. 도덕적인 질서는 하늘의 명령에 따른 인위로서 실현된다. 도덕적인 질서라는 건 여러분들 이 순자의 관점에 따르면 인위로서 실현되는 건 맞지만 하늘의 명령에 따른 건 아니죠. 오히려 성황이 만든 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질서가 실현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순자의 경우에는 천인 분위의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었습니다. 천인 지분, 천인 분위. 하늘과 인간의 예를 구분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 하늘을 자연현상으로 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2번입니다. 예에 따라 행동하면 타고난 문성을 확충할 수 있다. 아, 앞엔 좋은데, 그치? 타고난 문성을 여러분 확충하면 안 되지. 변화시켜야지, 교화시켜야지, 그치? 화성 기위해야지, 무슨 소리야. 따라서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화성 가위 아닙니다. 화성 기위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3번입니다. 무상이 아닌 현상은 없으며 이는 우연의 결과이다. 앞에는 좋아. 아, 그래. 분명히 연기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은 무상이라는 거, 재행무상을 알게 될 거예요. 항상 변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건 없구나를 알게 될 거야. 그쵸? 그런데 뒤에가 여러분 틀렸어. 왜 틀렸어? 네, 우연의 결과가 틀렸어. 모든 것은 인과연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관점에서 없다라고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4번, 3번 X.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오는 인연 화합으로 생멸하며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여러분 석가모니 그럼 얘기하는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란 건 여러분들 인연 화합으로 생멸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며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고성제를 얘기할 때 팔고 여덟 개의 괴로움까지 얘기할 때 언급되는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여러분들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팔고에 대한 것도 한번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선한 행동은 본래적 성정의 회복에서 비롯된다. 순자의 관점에선 본래 성정, 성악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면 안 돼. 오히려 누르고 변화시켜야 돼. 따라서 5번 여러분들 가볍게 깔끔하게 지워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체크.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6번입니다. 6번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6번 여러분 전체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보시 중에서 특히나 상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 바로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딱 적어 놓고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동양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보살 나오고요. 마음을 법에 머물러 보시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법에 머물러 보시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눈 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법에 머물러 보시하라는 거예요?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도와주면 내가 도와준 걸 기억하겠지? 내가 도와주면 언젠가 나도 도와주겠지? 이런 상에 집착한 채 보시하는 경우,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의 관점에서는 그런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보살과 보시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대승불교라는 걸 잡을 수 있고, 첫 번째 있는 우리 문장을 통해서 아, 무주상보시를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보살은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된다. 마땅히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낸다. 머무름이 있으면 참된 머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뢰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을 세계에 머무르고서 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보살은 마땅히 온갖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시해야 하니 부처는 온갖 상이 곧 상이 아니라 하며 온갖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주상 보시를 떠올리면서 대승불교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중생은 살면서 원인 없는 괴로움은 결코 겪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들 원인과 조건이 있죠. 그렇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생을 깨닫게 하면서 스스로의 수행 또한 완성해야 된다. 바로 보살이 되겠지, 그치? 상구보리 하와중생 기억하면 돼. 동그라미. 3번. 중생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면 여러분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요. 태어남에도 끝이 오게 되겠지, 그치?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걸 체크하면 됩니다. 4번.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변함없는 애착으로 보셔야 된다. 삐! 틀렸습니다. 상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애착으로부터 보시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돼. 무주상 보시해야 돼. 정답 바로 4번입니다. 5번. 중생은 마음속에 변치 않는 괴로움이 없음을 통찰해야 된다. 모든 것은 여러분 변한다. 연기, 상호 의존성 떠올리면서 5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다시 한번 4번 기억하면 되고요. 대승불교의 무주상 보시 포인트 다시 정리하길 바랍니다. 기출 포인트입니다. 풀어보고 수강후기에서 답을 적으면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저 오늘 화산하고 또 카르스트 지형 배우죠. 카르스트 지형 이번 혹시 6월 모의평가 봤나요? 여러분들 좀 당황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새로운 거 나오면 아 이거 외워야 되나? 아 저거 또 외워야 되나? 왜 이렇게 한국지리 왜 이렇게 많지? 아니에요. 외워야 될 게 있는 거고 안 외워도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무작정 외우면은 괜히 이 학습량만 좀 늘어나거든요. 사실 한국지리에서는요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분석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한탄강. 얘들아, 한탄강 나오면은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용암돼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치? 그래서 보통 용암돼지가 나올 때요.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탄강이라는 그런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어떠한 강이라고 안 나타날 때도 있어. 이제 그럴 때는요. 요런 표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마치 파져 있는 절벽 형태거든요. 이게 협곡입니다. 협곡. 협곡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또 협곡이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협곡하고 비슷한데 등고선의 간격이 매우 오밀조밀해요. 매우 오밀조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뭐야? 이제 하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은 또 한탄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져 있는 강은요. 한탄강 말고는 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용암돼지구나.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지. 어떤 힌트? 바로 이 위쪽에 평야가 나오는데 평야 쪽에서 뭘 해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이거는 논농사. 이렇게 논농사가 안 주어질 때도 있고요. 논농사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치? A는 원래 있던 산.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운 거잖아. 평평하잖아. 용암돼지죠. 그치? 현무암.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래서 A가 뭐예요? 막 이거 굳이 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왜? A는 변성암의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뭐 퇴적암일 수도 있고 변성암일 수도 있고. 그치? 변성암의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냥 원래 있던 산. 요 정도만 좀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치? 다음 보면은 보통 문제로 나올 때요. 철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평양이라는 단원보다는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연천. 그치? 연천. 그래서 연천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강보다는 연천, 알겠지? 용암돼지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평강은 북한 쪽이잖아. 그래서 철원, 연천, 용암돼지는요. 점성이 매우 작은 현무암질 용액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딱 매운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 뭐가 있었어? 하천이 있었던 지역이야. 그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부터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이 계속해서 공급되죠. 공급되니까 뒤에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졌네. 물은 계속해서 흐르네. 하방침식. 그치? 침식작용을 받아서 깊은 협곡을 이루었죠. 근데 협곡이 발달하기 전에 범람을 하면서 뭘 만들고 협곡을 만들어? 여기 보면은 이쪽에 충적층을 만들고 협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B에서 뭐가 가능해? 원래 용암 지역에서는요, 용암 지형에서는 사실 논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 주로 밭농사야. 왜? 용암은 식으면서 전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요, 물이 잘 빠진다라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진다라는 거는 투수성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천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건천이 나타나지 않죠. 왜요? 하천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뒤에서 공급된 하천이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용암돼지가 매웠어도 뒤에 있는 하천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충적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방침식 후 협곡. 그렇죠. 지금에서는 범람이 잘 일어나진 않겠지, 당연히. 너무 깊이 파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탄강 주변에는요, 주상절리도 볼수 있고요. 아니, 당연하지. 주상절리는요, 그냥 빠르게 식는 곳에선 전부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도 볼수 있어. 제주도에서도 볼수 있어. 여기서도 볼수 있어요. 그치?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꼭이 주상절리는요, 현무암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암이든 빠르게 식으면 다 주상절리가 돼요. 알겠죠? 용암돼지 위에서는요, 수리시설을 이용하여서 논농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B가 뭐예요? 용암돼지이고 A는 용암돼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산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변성암이에요? 뭐예요? 이거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그냥 먼저 형성되었다. 요 정도만 파악하셔도 돼요. 그쵸? 그래서 산지 A의 기반암 지역에 따라 시원생대 변성암 또는 중생대 화강암인 경우가 많으며, 그쵸? 용암돼지의 기반암은 현무암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중요한 건 뭐야? 먼저 형성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는 거죠. 화강암인 경우도 있어요. 화강암인 경우도 있어. 뭐 퇴적암일 수도 있겠지. 그치? 중요한 거는 먼저 있었다라는 거. 알겠지? 형성식이 많이 물어보니까 한번더 강조합니다. 넘어갈게요. 나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이 제주도라는 걸볼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제주도라는 걸 찾았어? 바로 요걸 보고서 제주도라는 걸 찾았지. 왜? 이러한 오름 형태는 볼록볼록한 산지가 있는 형태는 오직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죠. 심지어 볼록볼록한 게한 개요? 몇 개나 돼. 그렇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시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거 옆에서 보면은 단면도가 시를 그리면은 약간 요런 모양 아니겠어요? 약간 좀 파져 있는 모양이지. 이거 저하등 고선이네? 저하등 고선이니까 요거는, 석회암 아닐까? 돌리네 아니야? 약간 요렇게만 착각 안 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가끔씩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왜 착각을 하냐면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도, 그냥 머릿속에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하게 좀 필터 좀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D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등고선의 간격이 넓잖아. 등고선의 간격이 넓네? 조금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구나. 그치? 그래서 D하고 C를 본다면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렇게 단면도를 쫙 그었을 때요. 단면도를 조금 더잘 그어보자. 단면도를 여기서 쫙 그었을 때요. 굳이 따지자면은 요런 형태인데 C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C가 약간 요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치? 여기가 D고 이쪽이 C가 되겠죠. 그럼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럼 D는 뭐야? 순상화산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볼 수도 있겠죠.

뭐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의 일부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지형도 진짜 많이 나와요. 네, 한라산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 현무암질 용암이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네. 현무암질 용암, 유동성이 크다, 점성이 낮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완만한 경사를 갖는 산록부를 형성하였다라고 하죠. 이 산록부도 좀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여기가 산 정부입니다. 정상이니까요. 그럼 록부는요, 여기 완만한 부분이 산 록부가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네. 그래서 이후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서 경사가 급한 산 정부를 이뤘자. 이게 바로 이제 한라산 정상 부분이 되겠죠. 시는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화산 쇄설물이라고 한다면 화산재, 화산 뭐돌뭐 이런 것들 펑펑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측화산, 측면에 형성되었잖아. 측화산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오름이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는 순상 화산체라는 거, 순상 화산의 형태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꼭 인지를 해 알고 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화산 지형은요, 틀리면 절대 안 돼. 아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한번 해놓으면은 나오는 게 나오는 거고, 코노미 약간 좀 코노미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치? 다 보면은, 요것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봉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어도요, 아, 이거 그냥 울릉도겠구나라고 알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단면도를 딱 그어보면 이게 어떤 형태야? 단면도를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거 요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F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F. 여기가 G. 그치? 이를 옆에서 보자면 뭐 요쯤이 E가 되겠죠. 그쵸? E. 뭐요 정도 아닐까요? 뭐 E. 그치? 뭐, 요 정도? 네. 여기 위치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네. 보도록 할게요. 울릉도입니다. 다는 울릉도의 일부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였습니다. 점성 크다라는 거. 그래서 화산 쇄설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서는 화산 회토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치? 화산 회토가 나타납니다. 경사가 급한 종 모양의 화산섬이라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치? 화산 회토도 좀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요새 계속해서 그 토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토양도 한번 구조화 해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요. 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섬의 북쪽 중앙부에는 칼데라 분지인 G가 있고요. 나리 분지라고 하죠. 울릉도에서는요. 분지 안에 알봉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는요. 칼데라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륜산이다. 그치? 여기 꼭대기 부분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구나. 그치? 여기가 칼데라 분지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산 모양이 되잖아요. 산을 둘러싸인 형태. 그래서 이름도 칼데라 분지잖아. 그치? 어쨌든 그런 산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지형도를 봐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이 지도에서 어디쯤에 해당되는 지형들인지 다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왜냐면 요새는 이런 위성사진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위성사진이 나왔을 때는 더 힌트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먼지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땡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좋아. 그치? 오히려 좋아.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아까랑 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좀알수 있어야 돼요. 비교해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 이게 지형도 하고 딱 사진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 여러분들 교재에는.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딱 요것만 살펴볼게요. 이번에 이제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제가 하려던 말이 바로 요겁니다. 뭐였냐면은 하천 지형하고 연계가 되면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게 나왔어요. 고시굴이 나왔어, 고시굴. 고시굴. 선생님, 고시굴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 고시굴. 기반암을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약간 이런 친구가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굴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동굴 하면은 딱두 가지는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기다 쓸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동굴했어. 첫 번째 용암동굴이야. 용암동굴. 자, 두 번째가 바로 석회동굴이에요. 그래서 용암동굴하고 석회동굴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동굴을 딱 보자마자 알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거야. 그치? 그래서 절대 용암동굴이 될 수가 없는 곳이니까 석회동굴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추론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 이렇게 돌리뇌가 나타나 있는 곳 주변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자, 여기 동굴 기반암 뭐게요? 이러면은, 아, 당연히 석회암이라고 풀어야지. 그치? 이게 심지어 여러분들 기출이에요. 이게

이게 새로 나온 문제들도 아니야. 2023년 9월 모의평가일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서요. 이번엔 고시골이 나왔지만 그때는 고수동골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단양이라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고수동골 해놓고서 약간 이런 저하 등고선이 나타났었거든. 그래서 굳이 그 고수동골이라는 이름을 몰랐어도 아 당연히 여기 기반암은 석회암이니까 당연히 저 동굴도 석회암이겠구나라고 그때는 사람들이 잘 찾았거든요. 근데 또 어제는 또그 6월 모의평가인데 또못 찾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치?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석회동굴에서 뭐 고시굴이라든지 아니면 고수동굴이라든지 이런 고자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석회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은요. 우리 김현만 생각하시면 돼요. 김현만. 김현만. 맞지? 이름 같지 않니? 김현만. 아, 이걸 하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얘들아. 김녕굴, 협재굴, 만재굴 약간 이런 건데요. 아니, 만장굴 이런 건데. 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김현만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석회동굴, 아니, 뭐, 우리 고시 친구들, 고수동굴, 고시굴, 뭐,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뭐, 안심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동굴에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뭐, 해식동 요 정도 추가할 수 있는데 해식동은 뭐 이렇게 이름이 잘 등장하진 않죠. 그래 아무래도 그렇게 이름이 등장하진 않다 보니까 요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어쩔까. 자 동굴하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할수 있죠? 네. 어쨌든 좀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자 A 같은 경우는요 뭐 시멘트 공장이고요. 그리고 이 B가 바로 돌리네 이렇게 파져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에 토양 색상은 또 카르스트 지형이다 보니까 석회암 풍화토 붉은색 빛을 보이기도 하고요. 시는 이제 그 안에서도 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가 있는 싱크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갑자기 또 공부하다 막 그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있나 봐. 아니 잘 공부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선생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그렇게 배수가 잘 되는데 왜 하천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 아, 있을 수도 있지, 얘들아. 지하수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하수위. 그러니까, 요, 저, 땅속 깊은 완전 밑에 막 멘틀까지 이렇게 하천이 투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정도 투수가 되다가, 그 지하수위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또 파져 있는 지역은 그 지하수위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곳이겠죠. 그래서 하천이 더 형성되기도 할 거고요. 그쵸? 그 지하수위에 따라서 하천이 분포하는 곳. 치기도 하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긴 좀 하천이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구분해가지고 막 깊게 팔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이 나오면서 돌리네 지형이 나오면서 나름 또 평평한 지역에서 이게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위평탄면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꼭 가미공야천 막 주변에서 잘 등장하는 그런 형태로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카르스트 지형하고요. 그리고 석회암 지형. 아니, 카르스트 지형하고, 카르스트 지형이 석회암 지형이죠. 카르스트 지형하고 화산 지형. 딱 정리해놓으면 절대 안 틀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할수 있어. 자, 보도록 하자. 가, 나는 지도에 표시된 두 산지의 정상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 나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제문으로 오르는 것을 보기에서부터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백두산이죠. 백두산. 그리고 아래쪽은요, 한라산이죠. 한라산. 근데 얘들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은, 아니, 여러분들, 기초를 좀 분석을 해봤다면은, 요것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거는 그려야 돼. 이것까지 주는 건 너무 큰 힌트를 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쵸? 요게 없었어도 여러분들 이거 풀수 있었어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풀수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요. 일단은 첫 번째. 1947m. 굉장히 큰 힌트죠? 1947m? 뭐예요? 한라산이지 뭐야, 한라산. 그치? 제가 남한에 있는 1900m 넘는 산두 개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 첫 번째가 지리산이고 두 번째가 한라산이에요. 근데 지리산은요, 지형도로 주어지지 않아요. 한라산 정도 지형도로 주어진단 말이야. 특히 이 가가요, 잘 나오는 지형도는 아닙니다. 이 한라산 산정부가 잘 나오진 않아요. 보통 산록부가 많이 나오지. 오름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요. 그치?
어쨌든 산 정도가 나왔네요. 여기가 바로 한라산이 될 겁니다. 그럼 가가 어디야? 가. 가. 가. 자, 여기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것도 보면은, 2744m, 2000m 넘는 산은 다 북한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 백두산. 끝이지, 뭐야. 그치? 그래서 백두산. 이렇게 지형도로 나오는 건 백두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거의. 그죠? 그래서 2744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요. 칼데라 분지 안에 호수가 있는 칼데라 호의 형태죠. 그치?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참고로 요거는 이 거리가 500m지만 여기 또 1km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거보다 한라산보다도 더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두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 지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수가 크니라는 게좀 느껴지죠. 여기 이 저하등 고선은 딱 백록담이 되겠죠. 백록담. 백록담이고 여기는 천지가 될 겁니다. 칼데라 호 화구 호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기출이기도 한데요.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아니, 이거를 정답으로 내기는 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는 빙하와 관련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하등 고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이거 어디서 봤어? 우리 방금 봤었잖아, 방금. 어디서? 어디서? 한탄강에서 봤었잖아요. 마치 이렇게 파져 있는 협곡 모양. 그치? 선생님, 이것도 협곡이에요? 정확하게는 빙식곡입니다. 빙식곡. 빙하에 의해 가지고 침식돼 가지고 파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빙기 때 최종 빙기 때죠. 최종 빙기 때 어떻게 보면 좀 빙하가 흘렀을 거 아니죠. 고도가 높으니까. 빙하가 흐르면서 얼마나 그 무자비한 얼음이 바닥을 다 깎고 갔겠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구멍이 길게 표현된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정답으로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요게 이거 A인데, 이거 B니? 약간 요렇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빙식곡인 거 몰랐어도 풀 수는 있었어. 풀 수는 있었는데, 알고 가자. 그쵸? 빙하에 의해서 침식된 지형이구나. 그냥 빙하 지형이구나. 딱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이니까 그래도.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예, 아니오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냐면은 저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많잖아. 공간 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요,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그쵸? 여기가 바로 가. 여기가 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OX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거죠.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까? 그쵸?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아니, 여기가 한라산이고요. 한라산이고요. 여기가 백두산이니까. 물론 제가 실전에서 풀 때는 다 눈으로 풀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때 틀리지 않는 게 어쨌든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개 비교할 때는 이제 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해보세요. 해보면 생각보다 절대 안 틀려, 절대 안 틀려. 그치? 자,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죠. 한라산과 백두산 둘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정상부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져 형성되었습니까? 한라산도 산 정상부는 유동성이 작은 용암. 백두산도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지. 유동성이 크다라는 건잘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다 X인 거야. 그쵸? 디귿, 산 록부의 오름이라고 불리는 지형이 다수 분포합니까? 오름은 어디에만 있어요? 한라산에만 있잖아. 백두산에는 없죠. 정상부의 호수는 화구의 함몰, 이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칼데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화구가 함몰되었다. 함몰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호입니까? 백두산은 맞죠. 한라산은 아니죠. 이렇게 찾으면 훨씬 더 쉽지 않니? 자, 그렇게 봤을 때둘다 맞는 거는 어디야? 기역. 그럼 A는 기역이야. 그치? 둘다 틀린 거, 니은. 둘다 틀렸어. 그치? 디아, 디, 니은은 디야. 그치? 그리고 가만 맞는 거, 디귿은 B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리을은 나만 맞으니까 C에 들어가야 돼. 그치? 자, 이렇게 찾으면 훨씬 더좀 간단하지 않니? 그쵸? 물론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뭐한 가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틀리는 방법이야. 왜냐면 이런 거는 한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거든. 그치? 그래서 눈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조금 시간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푸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1번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거래요. 옳지 않은 거래요. A에서 D는 각각 국수바위, 나리분지, 성인봉, 알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를 만한 거는 딱 국수바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국수바위 이름부터가 뭐예요? 국수, 그 먹는 국시 생각해. 국수, 국수. 어때? 국수가 어떻게 돼 있어? 국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이거 제주도에서도 많이 있는데? 주상절리지. 기둥 모양의 절리잖아. 그래서 국수바위는요, 그냥 주상절리라고 보시면 돼요. 주상절리. 물론 이거 몰랐어도 풀수 있었어. 그치? 자, 여기서 봤을 때요, A, B, C, D 뭔가 좀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요것만 보고선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글로써 힌트까지 주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좀 글로도 많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글에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글에도 알겠죠? 글에도. 자, 울릉도는요, 섬 자체가 국가지질공원이래요.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알고 가세요. 국가지질공원이구나. 그치? 천연보호구역하고는 또 다르죠. 그쵸? 국가지질공원. 지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좀 화산 지형인가 보다. 약간 좀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는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평지래요. 울릉도가요. 울릉도 자체가 종상화산이다 보니까 얘들아, 평지가 없어, 사실. 해안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데요. 해안 쪽이 그나마 평지가 조금 분포하는 거지 이걸 평지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은요, 뭔가 어디를 가도 다 경사를 끼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되게 다 이렇게 다리가 튼튼해지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울릉도에 갔을 때도요, 이 버스를 타고 나리분지까지 가는데 저는 버스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롤러코스터보다 더 무서웠어. 아니, 그만큼이야, 그만큼. 경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바다 쪽으로 굴러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역시 울릉도 운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종상화산이에요. 평지가 없어. 평지가 어디에 분포하냐면은 딱 나리분지에 분포합니다. 유일한 평지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A가 바로 나리분지인 거지. 그치? 위치상 딱 나리분지죠. 그래서 A가 나리분지라는 거, 여기다 적을까요? A. 나리분지. 나리분지. 칼데라 분지죠. 자, 나리분지 주변은요, 비, 간두산, 미륵산, 형제봉, 송곡산 등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에워싸니까 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산, 바로 성인봉이 되겠습니다. 봉우리잖아. 비, 성인봉. 성인봉은 좀 기출에도 많이 등장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충분히 알수 있게끔 많이 나왔습니다. 추론할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분지 안에는 봉긋한 돔형태인 C가 분포한다. 그게 바로 알봉이지, 뭐야. 알봉. 중앙화구구죠. 그럼 이제 D 하나 남았죠. 수직에 가까운 암벽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돌기둥들이 마치 단단한 국수처럼 매끈하고 반듯하게 뻗어 있다. 이게 바로 국수바위죠. 주상절리입니다. 바위. 그래서 이거를 단면도로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단면도를 그릴 때, 네, 뭐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네, 단면도를 그릴 때. 보면은, 자, 이런 형태죠. 화산이니까 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요런 형태인데 여기에 볼록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B, C, A 이 순이겠네요. 그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거 많이 좀 그려봤잖아. 그치? 이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A는 화구의 한물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그쵸? 칼데라 맞죠? 칼데라 분지 맞습니다. B는 화산 세설물에 의해 형성된 측화산이다. 울릉도에는 측화산이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야지. 그치? 측화산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있잖아, 제주도. 그치? 오름. 제주도. 그치? 화산 폭발이나 화산 세설물로 형성된 거. 그치?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B는 측화산이 아니라 화구의 함몰 과정에서 형성된 외륜산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치? C는요, A가 형성된 이후 용암이 분출하여서 만들어진 중앙화구구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 여기 뭐, 종상화산 체와 그리고 또이 C인 알봉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먼저 형성되었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치? 아니, 당연히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지고 알봉이 볼록 솟아나니까 알봉이 마지막에 만들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T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되어 형성된 주상 전리입니다. 맞습니다. B는 C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결국 형성 시기를 물어보네요. 그치, 형성 시기. 분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볼록! 만들어지는 거니까, 형성 시기가 이르다. 결국 형성 시기는 늘 물어봅니다. 이 화산 지형이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암석 부분에서요. 항상 물어봐요. 또 성식이야, 또 성식이. 무조건 물어봐. 알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지도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요것도 개인적으로 지도가 없었어도 어디 위치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알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형도만 보고서도, 화산 지형은 지형도만 보고서도 어디 위치인지 알수 있어야 돼. 지형도 몇개안 돼요. 고작 해봐야 4개 정도야, 4개 정도. 그치? 4, 5개 정도예요. 그 5개로 나눈 것도, 뭐, 한라산, 산 종부하고 산 녹부 이렇게 나눠봤어야 돼. 5개 정도 되겠다. 백두산, 용암돼지, 울릉도, 한라산 딱 이렇게 4개인데, 그치? 자, 봤을 때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 보면은, 자, A 연천이죠. 연천. 연천이라는 지역이네요. 그리고 또 써볼까 한번. 연천 안 나왔어도, 여기 되게 빽빽하게 등고선이 있네. 이 등고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래쪽에 하천이 있다고. 요거는 협곡이야. 협곡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 한탄강이 흘러가는 철원 연천 일대에서 나타나야 돼. 그럼 요거 용암돼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추측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도 없이 없었어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암돼지. 있죠? 그리고 또 평야 나오고 충적층 나오고 위쪽에 뭐가 있어요? 논농사 나와 있잖아. 충적층이니까. 그럼 A의 뭐 기반암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뭐 충적층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여기 용암돼지 정도 써줄까? 용암돼지. 여기 용암돼지예요. B에서 뭘 물어보겠어? 늘 물어보던 맛. 자, 이 협곡에 강 주변에 주상절리 있니? 딱 요거 물어볼 것 같고요. D는 원래 있던 산이에요. 요거 많이 물어볼 거고. 그치? C는 하천이에요. 약간 요런 거 물어보겠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A는 기반암이 차별적인 풍화와 차별적인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차별적인 풍화와 차별적인 침식을 받아 형성된 건 뭐예요? 이거 뭐야? 침식분지죠. 침식분지. 침식분지. 근데 얘들아, 침식분지하고 철원의 용암돼지하고 철원 연천의 용암돼지하고 공통점이 있다? 뭐가 공통점인 줄 알아요? 바로 충적층이야. 충적층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충적층이 뭔데? 하천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농사? 침식 분지도 논농사. 그리고 여기 위에도 논농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치? 조금 성향이 다르게 여기서 수리시설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물 퍼올려가지고 논농사를 하죠. 그쵸? 자,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충적층에 의해가지고 논농사가 발달한다. 약간 이런 공통점도 알아가면 좋잖아. 그쵸? 자, B에는 용암이 냉각 수축되어서 형성된 전리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암이 냉각 수축되어서 나타나는 전리는 주상 전리밖에 없는데, B에서는 당연히 나타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몇 번이야? 바로 2번이네. 그렇지. 1번은 틀렸으니까. 3번. C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른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에이, 이거 당연히 틀렸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화산 지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은, 제주도라든지, 울릉도라든지요, 막 물이 엄청나게 잘 흘러가지 않아요. 특히, 제주도는 건천에 진짜 많이 물어보죠. 제주도, 건천. 제주도 하면 건천이었잖아. 그치? 전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천이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건천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배웠던 화산 지형이라면은? 원래라면 나타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하천은 용암돼지에서 만들어진 하천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애초에 뒤쪽에서 만들어진 하천이 지나가는 것뿐이라고요. 그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제주도에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천이 흐르는데 여기는 이제 늘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제주도에서 좀 그런 거 물어볼 때도 있었어. 제주도에 자유공리 하천이 있니? 막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자유공리 하천이 있으려면 하천이 늘 있어야 되고, 하천이 늘 있으면서 공유, 자유롭게 공유해야 되고. 그치? 근데 제주도는 일단 뭐 경사도 경사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범람원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죠. 왜? 범람을 하려면은 물이 넘쳐야 되는데 물이 넘치기가 쉽지가 않아. 다 스며드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자유공야천도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냥 없었어요. 이제 그게 기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D는요,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D는 원래 있던 산이니까 용암하고 되게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의 기반암 같은 경우는요, D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는데, 아유, 또 성시기? 진짜 물어봅니다. 자, D가 원래 있고 나서 A가 만들어진 거니까 A의 기반암은 D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더 늦다라고 해야죠. 이르다라는 것도 이것도 많이 좀 헷갈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르다는요, 먼저 형성되었다. 먼저다, 먼저. 그치, 더 형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A가 동생이고 네가 형이지. 먼저 태어났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치?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능 시험 문제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지형도가요. 왜냐면은 보통 화산 지형이 나오면은 하나만 나오진 않을 거야, 절대로. 절대라는 말은 좀 뺄까요? 웬만하면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 개까지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텐데, 여기 보면 카르스트 지형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고서 제주도인 거 알았죠? 왜요?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요. 근데 이렇게 볼록 볼록 뭐예요? 직화산이구나. 그치? 그럼 B는 순상화산체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순상화산체이구나. 그럼 A는 뭐예요? A는 요거는 뭐야? 뭐야? 이거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로 만들어진 거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것도 화산이라고 본다면은 뭐 화구 정도로 볼수 있겠죠. 화구 정도로. 화구 정도로. 그치? 하고 정도. 네. 어쨌든 이렇게 파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파져 있다고 그냥 이거 무조건 카르스트 지형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알겠지? 그거 너무 당연한데요. 아니, 그렇게 돌진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가끔씩. 네. 짧게 보면은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그치? 나름 등고선의 간격도 넓고 저하 등고선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치? 아까랑은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약간 이런 형태라면은 여기는 약간 평지인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잖아. 그치? 좀 다르죠, 확실히. 그치?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카르스트 지형이 될 겁니다. 카르스트 지형. 근데 보통 이제 카르스트 지형만 등장하진 않고 꼭 이제 하천에 같이 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치? 하천 옆에 있는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자, A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쵸? A는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게 이거 틀리면은 진짜 어찌해야 될까 좀 싶긴 해요 여러분들. 저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렇게 물어봐요.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되었다. 칼데라라고 알려주지도 않아. 그치? 근데 칼데라라고 다 알려줬죠. 칼데라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만 볼수 있어. 아,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그냥,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떠오르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봐봐. 자, 여러분들. 화구가 있고요. 칼데라가 있어요. 그치? 자, 화구에서 칼데라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화구가 함몰되어야 돼, 함몰. 함몰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칼데라가 될수 있잖아. 화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냥 일반적인 화구하고요. 화구 호로 나눌 수 있어요. 화구 호로. 화구 호로. 그쵸? 자, 칼데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칼데라는요, 분지하고요. 칼데라 호로 나눌 수 있어요. 그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화구는 뭐몇 개가 있겠죠. 그렇죠? 뭐몇개 있겠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오름까지 하나하나 다 더한다면요. 그렇죠? 화구호는 우리나라에 어디 있었어? 한라산 산 정부에 있었죠. 그렇지?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 있었죠. 백록담. 칼데라 분지는 어디에서 나타났니?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에서 나타났잖아. 그렇지? 울릉도 나리 분지에서 나타났잖아. 그렇죠? 이거 백두산 아니야? 이렇게 쓰니까 좀 백두산 같나? 좀 헷갈리려나? 백두산 아니고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한라산. 자, 칼데라 호는요. 이 백두산 천지에서 나타나죠. 백두산 천지. 그렇죠. 백두산 천지. 화구는 한라산 백록담. 그렇지. 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고득점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기억은 아니야.

니은 보도록 할게요. D는요, 비를 보니까 순상화산 체네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순상화산 체라는 거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어떤 모습? 여기가 기역이고, 이쪽이 니은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기역, 니은을 딱 그려보면은, 단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서 어떻게 있는 거야? 이렇게, 볼록, 볼록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다잖아. 그리고 B가 요 부분이 바로 B잖아, B. 네.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B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순상화산 체. 맞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죠. 네. 디귿. C는요,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와지이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물어봤어? 고시굴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고시굴의 기반암과 똑같은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지도상에 고시굴이라고 알려줬어, 얘들아. 그럼 여기 나오는 동굴이 뭐겠어? 갑자기 크러스트 지형에 용암 동굴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자, 리을입니다. B의 기반암은요, C의 기반암보다 형성식이 또 성식이 나왔네요. 자, 근데 요거는 좀 물어볼 만하지. 왜? 순상화산은 언제 신생대? 화산 자체가 신생대죠. 신생대제 3기 말에서 4기 초. 그치. 굳이 따지자면.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형성 시기가 언제? 석회암이니까 고생대. 고생대 중에서도 초기가 되겠죠. 혜성층. 이렇게 바로 튀어나왔죠. 조선 노천건. 이렇게 바로 줄줄이, 줄줄이, 읊을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성 시기 어디가 더 일러요? 어디가 더 형이야? 우리 카르스트가 더 형이네. 먼저 형성되었으니까, 이른 거는 시가 더 이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아닌 겁니다. 정답은요,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니은과 디귿. 이렇게 정답으로 볼수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천하고도 많이 물어보니까 꼭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아. 이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리네구나.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셔도 돼요. 배수 잘 되는구나. 주변에 뭐 석회 동굴이 있겠구나. 그치. 뭐 싱크홀이구나. 뭐 배수가 잘 되는구나. 투수가 좋구나. 반동사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연계해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사진은 두 동굴의 내부. 얘들아, 이제 나왔다. 나왔죠. 동굴. 나왔습니다. 자, 동굴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동굴 하자마자 딱두 개는 떠올라야 돼요. 딱두 개. 해식동까지 떠오르진 않아도 돼요. 근데 적어도 용암 동굴 아니면 석회 동굴이겠구나. 요거는 또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위치를 보니까 일단 지도를 살펴보면은 여기 옥천습 꼭대 지역이네. 그치? 그럼 여기 동굴은 뭘 물어보는 동굴이고 석회 동굴을 물어보는 동굴이고 석회암 지형을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는 뭘 물어보는 거고, 용암 동굴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 나 동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쵸? 지도까지 주어졌어. 그쵸? 뭐, 요 정도 지도는 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하고 나, 어떻게 구분할래, 얘들아? 너무 쉽죠? 네. 뭔가 좀 뾰족뾰족하고, 뭐, 기괴해. 기괴한 가가 석회 동굴이 될 거고요. 아니, 기괴라. 그치? 석회 동굴 가. 그리고 나가요. 매끈매끈하잖아요. 매끈매끈한 용암 동굴. 그치? 용암 동굴 형성 과정이 뭐였어, 얘들아? 겉바속촉이었잖아, 겉바속촉. 용암이 흐르다가 겉면이 식고 속은 아직 안 식었는데 속이 빠져나가면은 매끈매끈한 동굴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용암 동굴이잖아. 그럼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용암으로 만들어지겠어, 주로? 현무암질 용암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의 주변 지역은요,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유리하다고 되는 데더라. 되게 별거 아닌 질문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밭농사가 더 유리하지 이러고 넘어갔던 친구도 되게 많을 것 같아. 근데 딱그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석회 동굴하고 용암 동굴의 공통점, 차이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봐요. 되게 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 용암 동굴, 석회 동굴은 진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주 출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지형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해. 더 크긴 한데 용암 동굴, 석회 동굴도 언제든지 물어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꼭 알고 가세요. 그럼 공통점 뭐겠어? 석회 동굴이나 용암 동굴이나 어쨌든 카르스트 지형이나 그리고 제주도 지형이나 둘다
배수가 잘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둘다 투수성이 너무 좋아요. 배수가 잘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농사가 주로 이루겠어? 밭농사요. 밭농사라는 그런 공통점을 보유한 거지. 얘들아, 이 정도는 좀할 만하지 않니? 그쵸?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형성식이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고. 또 토양도 차이점이 있겠지. 현무암 풍화토. 그리고 여기는 석회암 풍화토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 최근에는 화산의 토도 많이 등장해요.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면서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이면 그 화산의 토가 되는 거예요. 화산의 토도 역시 밭농사, 밭농사. 그렇지, 물잘 빠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 그렇지. 자, 어쨌든요,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나름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둘다 논농사가 아닌 거야. 알겠지? 자, 2번. 나 주변에는 기반암이 풍화되어서 형성된 붉은색 토양이 무슨 색 토양? 흑갈색 토양이라고 하죠, 보통. 흑갈색 토양, 흑갈색. 현무암 풍화토, 흑갈색. 그치? 자, 3번. 가는 나보다 동굴을 이루는 기반암의 형성식이, 자, 또 성식이 물어봤어요. 자, 용암 동굴은요, 신생대. 석회 동굴은요, 고생대. 누가 형? 석회 동굴이 형. 가가 형이야. 그러면은, 가는 나보다 동굴을 이루는 기반암의 형성식이 더 이르다라고 해야죠. 이르다. 그치? 가는 나보다 지하수면 변화가 동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지하수면의 영향을 받는 거. 지하수면에 영향 받는 거 뭐겠어? 용식. 용식. 지하수면에 따라서 용식.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용식. 그럼 지하수면의 변화가 동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가 되겠죠. 그럼 가는 나보다 지하수면 변화가 동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가 맞는 형성이 되겠죠.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지하수면의 변화라는 거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물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뭐겠어? 석회동굴. 그치?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요, 화산 활동 아니고요. 나는 용식 작용이 아니죠. 둘이 바뀌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네. 이렇게 문제 풀수 있잖아. 그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어쨌든 석회동굴, 용암동굴,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좀잘 해봐요. 알겠죠? 나름 기출이기도 합니다. 기출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다음 글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 어떤 지역이야? 바로 단양이죠. 단양. 자, 단양 하면은 사실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카르스트 지형밖에 없어. 카르스트 지형. 그냥 단양 하면 카르스트 지형. 단양, 제천, 영월, 삼척, 그리고 그 주변 일대 전부 다 그냥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냥 카르스트 지형 하면 여기가 거의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나타나요. 그치? 그래서 여운에라는 이름은요, 비가 올 경우 잠깐 내가 되어서, 그러니까 천이 되어서 흐르고 평소에는 물이 거의 마른 하천과 관련한 명칭으로 추정된다. 여우네가 아마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여울, 네 이렇게 합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이제 여우네 서쪽에 위치한 못밭은요, 군밭이라고도 하며 모양새가 연못 같은 지형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글로 추론하니까 나름 또 재밌기도 합니다. 얘들아, 그럼 기역은 뭐예요? 기역은 건천이죠, 건천. 그럼 니은은 뭐예요? 돌리네가 되겠죠. 건천하니까 아까 석회동굴하고 용암동굴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뭐야? 건천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이 카르스트 지형을 지형도로 접해봤을 때 기출 문제에서는 하천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좀 되게 이상하고요. 그냥 하천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 배수가 잘 되니까 건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형도가 있을 때는 그냥 지형도를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아, 그 주변 일대는 또 건천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배수가 잘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곳이란 의미이다. 군안골은 여운의 위쪽에 있던 마을이 운말 부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아들 아홉 형제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슬퍼지니? 그치? 군안굴이라는 천연 동굴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군안굴 나왔네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여러분들 보고서 추론하시면 돼요. 군안굴이 위치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군안굴만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그냥 군안굴 모르면 틀려. 이럴 가능성은 되게 낮으니까 군안굴, 아, 그냥 여기에 등장했는데 맥락상 단양이기도 하고, 그러면 석회동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디귿은 석회동굴인 거야. 석회동굴. 알겠죠? 외워야 될걸 외우세요.

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표현,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에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뭐할 때? 용암 동굴 물어볼 때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상태인 거야. 그치? 왜? 겉이 더 먼저 식었으니까. 근데 석회동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네, 단순히 이런 카르스트 지형의 내용보다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용암 지역하고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잘 분석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하천, 해안 지형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죠? 원래 이 파트가 그래요. 이 파트는 한번 해놓으면 결코 틀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결코 틀리지 않게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후 파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2강이고요. 거의 한 단원에 1시간씩 바로바로 지나가거든요. 우리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수능완성은 문제, 실전을 통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2강은 세계 기후 구분과 그리고 그첫 번째 기후, 열대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볼 텐데 미리 문제 풀어오셨죠? 네, 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릿속에 당연히 캐펜의 기후 구분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은 잘 정리가 돼 있을 거라 믿으면서 선생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2강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2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기후 구분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자료 분석 1을 보시면 네, 캐펜의 기후 구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열대 기후, 기후 구분 특징, 생활 모습, 네, 인간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 현대의 모습, 이런 것들, 세부적인 그런 선지들에서 녹여져 있는 내용들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아주 아주 기본적이에요. 우리 캐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캐펜이 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기후 구분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 개념에서도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지만 식생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이 기후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특징, 그것을 반영을, 예, 기후 구분에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목이 잘 자라는 기후, 한마디로 줄여서 수목 기후. 네, 여러분들 이 지도랑 같이 보시면 한눈에 더잘 들어올 텐데요. 적도 부근은 당연히 잘 알고 있다시피 열대 기후고요. 중위도에 분포하는 수목 기후는 온대 기후입니다. 그리고 고위도에 분포하는 수목 기후니까 냉대 기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네, 무수목 기후가 또 있어요. 무수목 기후.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원인이죠. 기온과 그리고 강수에 대한 그런 그 조건에 수목이 자랄 수 없는 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은 네, 건조 기후가 여기에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너무 건조해서 나무가 못 자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추워서 지금 최난얼 평균 기온 10도 이거 선지에서도 종종 나오는데요. 수목 생장 한계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아주 추운 기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바탕으로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방금 우리 가나다라 마까지 잘 구별이 되어 있을 거라 믿으면서 우리 가가 A였고 나가 C였고 그다음에 다가 D였습니다. 그리고 라가 건조 기후였고요. 그리고 마가 네, 한대 기후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이고요. 가 지역에는 열대림이 넓게 나타난다. 네, 가 지역이 지금 우리 열대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맞죠? 우리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단은. 자, 단은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단은 냉대규로 했죠. 냉대규 엄연히 수목기후거든요. 몇 도를 넘기 때문에 네, 수목 생장 한계선인 최난얼 수목 생장 한계선이죠. 네. 수목 생장 한계선인 최난얼 평균 기온 10도를 넘기 때문에 나무가 자랍니다. 특히 어떤 나무? 네, 침엽수림. 그래서 우리가 타이가 지대라고도 불리는 넓은 침엽수림대를 이루고 있는 기후대가 냉대기후였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라는 자, 라가 우리 건조기후였어요. 여기 보이죠? 건조기후였는데 건조기후는 남해기선, 북해기선 주변에 분포한다. 우리 남해기선, 북해기선. 자, 북해기선 보시면 이 인도를 삼각형으로 만드는 이 라인, 요 라인 정도가 북해기선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남해기선도 요 정도, 마다가스카르를 한 중간 정도 지나는 이 라인, 상파울루. 우리 여기 상파울루 있는데, 상파울루의 위도대가 남이 23.5도 정도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 라인이 남해기선인데요. 우리 북해기선하고 남해기선 사이에 열대기후가 분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북해기선하고 남해기선의 위도가 위도 23.5도는 늘 1년 연중 뭐의 영향을 탁월하게 받을까요? 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연중 받는 지역들이 넓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네, 아주 큰 사막들도 많이 분포하겠죠. 그래서 라 같은 건조기후는요, 이 주변에 많이 분포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이 주변에 해당하고 있고요. 자, 마 같은 경우에는 한대 기운대 수목 기후에 해당한다? 네, 이게 틀렸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요. 5번. 나 지역은 마 지역보다 대체로 영강 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네, 나가 지금 온대 기후죠? 온대 기후는 마 지역. 한대 기후보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거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요. 강수량 자체는요, 사실 한대 기후가 가장 적은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극 주변이든, 그리고 남극 주변 지역이 너무나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이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 우리 수능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대신 건조기후는요, 단순히 강수량만 적다라는 게 아니라, 강수량보다 뭐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건조하다? 네, 증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건조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물론 영강수량 자체도 적지만 강수량과 증발량의 관계도 함께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끝냈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요것도 우리 수능 개념에서 거의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기후 첫 번째 그 개념 잡을 때 했었죠. 우리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대기대순환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압대 분포, 바로 적도 저압대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적도 저압대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왜? 왜 가장 강력한 상승기류죠? 가장 더운 지점이니까, 평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위도 30도 부근이 되면, 이 강력하게 상승했던 기류가 강력하게 하강을 해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그러니까 열대 못지않은 우리 아류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아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대 못지않게 더운데 고기압이에요. 비가 안 내려. 쨍쨍해. 그러니까 대규모 사막들이 이 부근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고기압대가 어디냐? 너무 추워서 생기는 고기압대예요. 바로 극고압대죠.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서 네, 으르릉 쾅쾅 하면서 전선을 형성하는 그 위도대가 어디냐면 바로 위도 60도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대 전선, 고위도 저압대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북반구 위주로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북반구는요, 지금 타골풍도 함께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타골풍의 방향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이걸 바로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이다라고 개념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지구과학이 아니니까 그냥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전향이 이루어지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 운동 방향이 전향이 되는데, 원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어떻게 전향된다고요?

자, 가다가 가다가 우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다가 가다가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 방향의 우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해볼게요. 위도 30에서 60도. 원래는 어떻게 불어야 되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죠. 근데 진행 방향의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예,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휘어지고 있네요. 이게 바로 편서풍이죠. 자, 그다음에 또한 번. 위도 30에서 0도. 그 사이에 어떻게 보냐? 자,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근데 위도 60에서 90도하고 똑같은 거죠? 진행 방향의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그래서 이렇게 북동무역풍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도 6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분다라고 적혀 있고요. 우리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 바람을 알아내야 돼요. 방금 선생님 뭐라 했죠? 중위도에서 부는 타골풍을 편서풍이라고 했고요. 저위도에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했는데 이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부는 거고요.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어서 적도 부근에서 수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2번 문제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적도 수렴대 이동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적도 수렴대가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가 바로 몇 월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너무 이제 잘알 거예요. 그쵸? 우리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적도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몇 월의 자료이다? 7월의 자료이다. 반면에,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거는 몇월 자료다? 네. 남반구의 여름인 1월 자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 아래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둔 거는요.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여러 번 보신 선생님과 함께한 여러 번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요게 바로 네. 적도 수렴대 이동, 기압대 이동에 따라서 특히 우리 사바나 기후라든지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경우에는 건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건우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시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지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요. 방금 정리를 했지만 기역하고 니은 중에 네, 니은이 무역풍이었고요. 기역이 편서풍이었죠. 여기다가 바로 적을게요. 그다음에 가 시기가 북반구에 적도 수렴대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7월이고요. 나 시기가 바로 1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기역을 보시면 고위도 저압대는 고위도 저압대는 위도 몇도 부근에 형성되는 기압대였죠? 그렇죠?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드는 위도 60도 부근이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즉 편서풍과 그렇죠. 극동풍이 만나 형성된다. 너무 잘 적었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시작하는 편서풍, 그리고 고위도에서 시작하는 극동풍이 만나서 으르릉 쾅쾅 전선을 형성하는 고위도 저압대, 위도 60도 이야기 너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역 선지는 맞습니다. 자, 니은. 이 동그라미 니은이 바로 무역풍인데요. 무역풍끼리 서로 만나서, 그쵸?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이 서로 만나서 형성되는 기압대는 이게 뭐죠? 네, 적도 수렴대죠? 아, 열대 수렴대죠? 네, 수렴한다는 게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압대는 7월에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북반구에 치우쳐져 있다.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자, 디귿. 기역하고 니은, 기역과 니은 사이에 위치하는 기압대. 자, 기역과 니은 사이에 위치하는 기압대. 위도가 몇 도죠? 위도 30도. 남반구도 30도겠죠? 여기에 위치하는 기압대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네, 아열대 고압대였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여기도 아열대 고압대 있을 텐데, 이 아열대 고압대는 뭐랑 같이 해석하라 했지?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건기란 뜻이에요. 건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강수량이 많다? 이 선지는 틀렸죠. 네,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가는 1월, 나는 7월이 아니라, 우리 이미 여기서 너무나도 이미 잘 구별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였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기압의 기본적인 내용,
네, 기온과 기압의 상관성,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륙과 바다의 비열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어쨌든 조금 수월한 게, 네, 유라시아 대륙이 네, 넓게, 특히 아시아 지역이 잘 나와 있죠. 여기 아시아 대륙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북반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대륙과 해양, 우리 대륙과 해양에서 뭐가 비열이 크죠? 네, 대륙과 해양에서 비열은 당연히 물로 이루어진 해양, 바다가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7월하고 1월에 평균적인 대륙과 해양의 평균 기온을 보시면, 자, 우리 7월, 북반구 여름이죠? 어디가 훨씬 더 빠르게 높이 온도가 올라가죠? 여기가, 그쵸? 반면에 해양은요, 비열이 크니까 조금만. 자, 반면에, 딱 겨울이 왔습니다. 북반구의 겨울, 여기는 급격하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해양은요, 비열이 크니까 조금만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기온하고 기압은 어떤 관계성에 있다?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상승 기류가 더잘 발생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상승 기류 무슨 기압? 자, 올라갔어요. 그렇죠. 저기압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7월 같은 경우에는, 7월 같은 경우에는 대륙과 해양 중에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뜨겁죠? 네, 여기가 더 뜨겁습니다. 더 많은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대륙이 무슨 기압? 네, 대륙이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대륙이 저기압, L로 적을게요. 저기압 L. 그 다음에 바다가 고기압이 돼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계절풍을 불러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1월이 돼볼까요? 1월에는, 이번에는 어디가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요. 여기가 훨씬 더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고기압의 배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네, 기온이 더 낮은 여기가 고기압. 자, 그 유명한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님이 몇 월의 이야기라고 했죠? 네, 1월이죠. 그래서 이 지도는요, 이 지금 등압선도인데요. 같은 기압을 연결한 등압선도, 이걸 보면, 아, 아시아 지역의 1월의 등압선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읽어낸 거 맞죠?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봤고요. 지도에 표시된 ABC 지역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조금 선생님이 확대를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해드린 타이의 수도, 그쵸, 방콕.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사바나 기후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C부터 할게요. C는요, 여기가, 우리 해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브루나이라고 아주 작은 그 국가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보르네오 섬이니까, 보르네오 섬 전체를 우리가 열대 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우리 샹하이. 정말 자주 나왔죠? 온난, 습윤 기후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지역에 또 기후를 한번 적어보면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7월이다. 이미 틀렸어요. 그쵸? 네, 이미 틀렸고. B는 거의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여러분,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 기후는 뭐예요? 네, 열대우림이겠죠? 열대우림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했는데, 기온의 연교차, 네, 위도의 영향을 많이 받죠.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위도대가 낮으니까요, 기온의 연교차 작다. 괜찮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4번. C는 A보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자, C는 열대 우림 기후고요. 그다음에 A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건우기는 어디에서 더 뚜렷하죠? 네, 사바나에서 훨씬 더 뚜렷하겠죠. A가 더 뚜렷합니다. 자, 5번. 이 시기에 A와 B는 모두 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다. 지금 몇 월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이미. 그죠? 1월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A 지역도 그렇고요. B 지역도 그렇고요. 네, 대체적으로 건조한. 특히 우리 사바나는 겨울이
확실하게 아주 뚜렷하게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조한 그런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계절풍의 원리, 그 특징, 영향이 어떻게 각각의 기후에서 나타나는지와 관련된 선지들로 구성된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요, 일단 지도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특히나 이렇게 편차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우리 편차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아래에도 적어놨지만, 어떤 지역의 값에서 평균 값을 뺐을 때 플러스가 된다? 그건 뭐죠? 아, 그 값이 평균보다 높다. 너무 쉽죠? 근데 편차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 아, 그 값이 평균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내 평균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편차 그래프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강수량에서 약간의 팁을 드리는데요. 강수량의 이 끄트머리선을 이어서 그대로 이제 내리면 그 지역의 원래 강수량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어떤 지역들이 먼저 출제가 되었는지 알면 훨씬 더이 기후 그래프가 잘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대륙이 어디죠?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조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여기가 어디죠? 그쵸.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인데 열대 고산 기후로 중요하죠.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지금 월 평균 기온을 봤을 때 다른 거는 적도 주변의 지역, 즉 열대 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최하루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는 게잘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는 18도가 안 되면서 우리나라 뭐 4, 5월 평균이면서 그게 또 1년 내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일단 다시 여기 문제로 돌아와서 적도를 한번 그어봤을 때,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코트디부아르라고 카카오 생산량 가장 많은 아프리카 국가 아시나요? 네, 거기 주변을 표시를 했고요. 네, 여기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를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일단 적도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뭐부터 해결하자? 문제를 푸는 거는 일단 가에서 가장 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연교차는 이렇게 작아. 연교차가 작다는 거는 무조건 적도 부근이거든요. 네, 연교차가 작은데 우리나라 4월, 5월 상춘 기후라고? 그러면 위도는 적도이지만 뭐가 높다? 그쵸, 해발 고도가 높다. 아, 이게 바로 열대 고산 기후. 아디스 아바바의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먼저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편차 그래프는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는 가는 강수 편차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월 평균 기온 요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달을 보셨을 때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기온에서 열대라는 게 나왔어요. 얘도 열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가 나다인지는 강수 편차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평균보다 많다는 게 이게 우기라는 뜻이고요. 평균보다 적다는 게 건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에 나타난 두 지역이 둘다 열대 기후는 열대 기후예요. 그죠? 해발 고도도 낮은 지금 해안가 지역이죠. 그래서 열대 기후는 열대 기후인데 건우기가 언제 나타나느냐가 북반구와 남반구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건기. 그죠? 이때가 건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둘다 사바나죠. 둘다 사바나거든요. 왜냐하면 적도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인 건 맞아요. 얘도 사바나 기후예요. 근데 하나는 북반구고 하나는 남반구죠. 우리 사바나 기후는 여름이 무슨 시기? 우기. 겨울이 건기입니다. 근데 얘는 북반구니까 우기가 7월이고요. 얘는 건기가 1월일 텐데, 그러면 이제 나 그래프를 보셨을 때, 건기가 지금, 네, 건기가 7월이에요. 건기가 7월이라는 거는 7월의 겨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 자, 7월이 겨울이에요. 그쵸? 남반구겠죠? 아, 그래서 이게 나구나. 네.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면, 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네, 1월이 겨울.
북반구형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다 찾았습니다. So

가가 좀 특별했죠. 뭘로써? 열대 고산으로서. 그러면 선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에티오피아, 네,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자, 그래서 기역 선지는 틀렸고요. 니은, 나는 7월보다 1월에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기라는 뜻이잖아요. 적으세요, 여러분. 우기예요, 우기. 근데 우기가 지금 언제죠? 7월이에요, 1월이에요. 보니까 네, 1월이네. 그쵸? 지금 나는 네, 요때 겨울철. 그러니까 이 지역 아, 이 겨울철이 아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반구의 여름, 네, 1월, 뭐 12월 이런 무렵에 네, 우기, 적도 수련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예요, 여러분. 맞는 선지고요. 자, 디귿,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네, 너무 쉽죠. 자,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열대 고산 기후잖아요. 그래서 요 선지도 맞습니다. 자, 다는 가보다 바다로부터의 최단 거리가 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나다를 다 찾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고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랑 멀겠죠. 자, 다는 해안가 있잖아요. 그쵸? 가깝겠죠? 거꾸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똑바로만 찾으면요, 어렵지 않고요. 이 사바나 기후의 건우기의 특징만 잘 이해하시면, 그 시기만 잘 이해하시면 또 어렵지 않은, 사실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제는. 네, 이제 이런 문제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잘 복습해 주시고요.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지도에 표시된 새 지역.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서 지도에 표시된 새 지역이라고 알려줬으니까요. 지도에 표시된 새 지역을 한번 볼 텐데요. 적도를 이렇게 그어 보셨죠?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그어 볼게요. 적도를 이렇게 그으면 사실 선생님이 봐도 그 A하고 C는요. 거의 적도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A도 C도 둘다 지금 적도에 있는데 둘다 열대우림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영도인데? 그쵸, 고민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다 열대우림이라고 보기에는 이세개 중에 하나만 열대우림이야. 그쵸? 그래서 아, 도대체 어디가 열대우림인가? 왜냐면 나 그래프도 그렇고요. 가 그래프도 그렇고요. 뚜렷한 건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모든 달이 60mm가 넘는 열대우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다밖에 없거든요. 즉, 가나다 세 지역 중에 혹은 ABC 세 지역 중에 열대우림 기후는 한 지역밖에 출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C하고 A 중에 어디가 열대우림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역이 열대우림이에요. 네, C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더 정확한 곳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여기 주변, 여기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여긴 도대체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러 왔어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약간 조금 화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열대우림이에요. 약간 살짝 화가 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A 포인트는요, 이 주변의 사바나의 일부입니다. 네, 사바나. 네, 이렇게 막 사바나 이렇게 분포해요, 아프리카에. 사바나 분포하는데, 이 여기가 그 르완다라고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 르완다 내전으로 오히려 유명하죠? 그래서 A 포인트가 바로 르완다인데, 여러분들 화내시지 마시고 그냥 확실한 거를 가시면 돼요. 확실한 거를.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이 A 포인트가 바로 살짝 남반구예요. 네, 살짝 남반구형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문제 풀면 알겠지만 얘가 확실하게 북반구형 북반구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남반구형인데 그래서 여기가 남반구의 사바나, 남반구의 사바나 르완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는요, 누가 봐도 매달 60mm씩 넘게 규칙적으로 많이 비가 내리는 열대 우림이고요. 이게 C로 연결돼요. 그쵸? 우리 C. 자, 그리고 A하고 B를요, 가하고 나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가부터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달에 건기예요. 우리 남아있는 두 지역이 건우기가 뚜렷한 지역인데, 북반구의 열대기후는요, 북반구의 열대기후는 언제 건기라고요? 건기는 겨울철이 건긴 건 동일해요.

그러면 몇 월쯤이 건기예요? 그쵸. 12월, 1월, 2월이 건기야겠죠. 반면에 남반구는요, 언제가 겨울이죠? 7, 8월 달쯤이 겨울이죠. 자, 그래서 7, 8월쯤이 겨울인, 그리고 건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남반구형이야. 가가 남반구예요. 그래서 이게 A야. 이게 A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나가 B에 대한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약간 어렵거나 조금 혼돈스러웠던 친구들 있죠? 그래서 요거도 잘 보시는데 결국은 이제 열대우림 하나 찾고요. 그리고 북반구 건욱이 뚜렷한 지역, 그다음에 남반구 건욱이 뚜렷한 지역이 출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열대기후에서 북반구의 겨울이 언젠지 남반구의 겨울이 언젠지 이것만 똑바로 봐도 네, 건기 시기만 똑바로 봐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넘어갈 텐데요. 표는 세 지역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지역을 먼저 살짝 미리 보시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탄자니아. 이걸 왜 지금 보라고 했냐면, 이 국가에 해당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그 도시의 위도를 보면, 하나는 남반구고요. 그리고 두 개는 북반구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미 어디가 탄자니아의 어느 도시인지 알까요? 가죠. 가가 탄자니아죠. 그죠? 얘 혼자 남반구잖아요. 탄자니아가 이쯤 있잖아요. 그죠? 탄자니아 이쯤 있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어디 있어요? 방글라데시 이쯤 있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어디 있어? 말레이시아 여기 있죠? 그죠? 적도 부근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가가 탄자니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도 사실 선생님이 지도 자료를 일부러 이제 좀 다시 수월하게 보라고 주는 건데 방글라데시가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위도가 높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거의 적도 가까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방글라데시는 네, 북회기선 위도 한 24도, 23도 요 정도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도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자, 지금 가는 탄자니아인 거 알겠죠? 가는 탄자니아죠. 나는 다보다 위도가 더 낮죠. 적도 가까이 있죠. 아, 이게 말레이시아. 이게 방글라데시. 이렇게 이미 위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방글라데시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네, 고도를 자랑하는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가는데요. 여름마다 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서 지형성 강수로서 말레이시아는 어마무시한 비가 여름철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거의 매년 홍수에 피해를 입는, 반복적으로 입는 국가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보셔도 네, 충분히 가나다를 구별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구별했고요. 가가 탄자니아였고, 나가 네, 말레이시아였고, 다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탄자니아인데요. 탄자니아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바나 기후죠. 여러분, 일부러 선생님이 이 지도를 드린 거예요. 탄자니아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그러면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야. 그러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언제 받는다고요? 네, 이거 원래 사바나는 여름에 받는 거잖아. 근데 남반구의 여름이니까 몇 월? 그죠? 1월 주변에 받아야죠. 7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차근차근. 니은.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클까요? 나가 지금 다보다 이거는 사실 요 데이터만 보시면 돼. 나하고 다의 위도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위도가 낮을수록 연교차는 어떻다? 작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연교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도만 파악하셔도 이거는 아, 또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자, 다는 가보다 7월에, 자, 다가 우리 방글라데시고, 나가 말레이시아인데, 자, 7월에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정오의 태양 고도 높아요. 태양이 이렇게 높이 뜨셨어. 낮의 길이가 길겠죠. 정오의 태양 길이가 낮아요. 태양 고도가 낮아요.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석을 해보세요.
낱길이가 길다. 이거잖아요. 낱길이가 길다. 여러분, 다하고 나중에, 자, 다가 여기 있고요. 나가 여기 있거든요. 7월에는 어디서부터 낱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네, 북극 주변에서부터 남극까지 24시간부터 0시간까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7월 달에 낮의 길이 제일 긴 데가 어디냐면, 네, 다가 제일 길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 길 거고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탄자니아가 가장 짧겠네요. 네, 어쨌든 다가 가보다 7월에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다. 낱길이가 길다. 잘 설명했습니다. 네,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자, 가는 아프리카에 있는 거 맞고요. 다는 아시아에 있는 거 맞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거도 기본적인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볼 문제에 이 열대 우림 기후하고 사바나 기후에 기본적인 전통적인 그 생활 방식 혹은 식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쵸? 여러분들 지문 읽어보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식생 경관, 그래서 상록하렵수림, 그리고 빽빽한 밀림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경관, 열대우림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사바나 기후의 핵심은 소림장초죠. 긴 풀이 있고 드문드문 관목 같은 가지가 많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의 식생의 총 부피는요, 그 지역의 강수량하고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여기는 강수량 어마무시하죠. 근데 여기는 연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작기도 해요. 건우기가 매우 뚜렷하고 건기 때는 뭐 사막 못지않은 그런 건조함도 자랑하기 때문에 열대 기후이지만 뭐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고산가오, 그리고 이거 네, 사바나는 주변에 풀과 흙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 가옥의 경관 한번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통 산업은 이제 농업일 텐데, 여기는 이동식 화전 농업. 네, 토양 지력을, 계속 메꾸면서 화전을 만들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유목. 원래 이제 자연적으로 동물이 이동하는 거를 길들여서 유목을 합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작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대농장의 형태인데 그 기후에 맞춰서 여기는 좀 약간 촉촉한 애들, 네, 바나나, 천연고무, 촉촉한 애들, 여기는 반드시 거누기가 필요한 작물들, 이런 것들을 키워요. 그래서 좀 말려야 되는 것들 있죠? 좀 촉촉이 아니라 좀 뽀송뽀송하게 말려야 되는 그러한 작물들을 사바나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가나 읽어보시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셨죠? 요걸 같이 읽는 거는 크게 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 읽었다 생각하고, 가는, 네, 드문드문 관목 풀이 자라. 뭐, 동물들의 대이동, 사바나죠? 자, 사바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대림 적혀 있어요. 그냥 대놓고 열대림 적혀 있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 네, AF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요. 가 지역의 전통 가옥은, 자, 가 지역 전통 가옥 선생님이 슬쩍 방금 보여드렸죠. 대체로 지붕의 경사가 매우 평평하고 창문이 작으며 벽이 두꺼운 흙벽돌집? 자,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가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건조 기후에, 네, 특히 사막 기후 같은 그런 기후의 전통 가옥이라 볼수 있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아예 없네요.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은 열대우림인데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동식 경작을 통해서, 그쵸, 워낙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척박한 그 토질이에요. 게다가 빽빽한 나무들이 자라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나무를 베어내고 그 나무를 불을 태워서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동식 화전 농업이고요. 거기서는 주로 식량 작물, 카사바나, 야미나 뭐 이런 것들을 키우죠. 네, 그래서 식량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필리핀의 우베 이런 거 유행하던데. 자,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디귿은 네, 나는 가보다 거누기가 뚜렷하다. 여러분, 거누기는 어디서 뚜렷하죠? 네, 가에서 뚜렷합니다. 자, 리을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 네, 열대림이죠? 열대림은, 자, 이런 지역보다 식생의 닫힌 구조, 빼곡한 구조가 발달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아주 복잡한 닫힌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있는 게 바로 열대림. 그래서 아주 빼곡한 밀림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나무부터 매우 키가 큰 나무까지 빽빽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열대림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도시들이 어디냐면,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브라질의 수도 브라실리아, 페루의 수도 리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지도도 이제 자주자주 더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도도 가져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지역들이 바로 요 정도 위도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요, 이 안데스 산맥 자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아주 아주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수도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라파스는 어떤 멘트로 자주 출제가 되었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이다라고 자주 나왔잖아요. 해발 3,500m 이상의 라파스라는 수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포인트. 그래서 라파스는 열대 고산으로 자주 언급이 되죠. 열대 고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지금 사바나 기후쯤에 분포를 하는데, 사실 상파울루가 브라질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하지만 계획 도시인 브라질리아로 수도가 이전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바나고요. 여기는 열대 고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페루의 리마도 정말 자주 나오죠? 어떤 기후로 자주 나오죠? 자, 페루의 리마, 요 정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막 기후에 해당하는 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안에 위치한다는 그 지리적 장점으로 수도가 계획적으로 수립이 된 곳인데, 상당히 또 아름답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경관 사진 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 페루는, 네, 건조 기후 중에서도 사막 기후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여기 뭐가 지나가죠? 그죠? 한류인 페루 해류 지나가죠? 네, 이것저것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언급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슬쩍 적어 볼까요? 라파스는 열대 고산이었어요. 브라질리아는 사바나였어요. 그쵸? 약간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약간 적도 방향으로 더 올라간 그 계획 도시였죠? 그리고 페루의 리마는 사막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좀 좋은 게, 이 월평균 기온 자료가 있잖아요? 월평균 기온 자료에서 다른 두 지역은, 아직까지 가하고 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른 두 지역은, 가나는 최하나 평균 기온이, 네,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고, 네, 연평균 기온도 높아요. 그런데, 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달을 한번 볼까요? 달을 보시면 연중 우리나라 3월 평균 정도인 고 정도 평균 기온이 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연교차는 매우 작아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연교차가 작다. 어디 부근에 위치한다? 적도 부근에 위치하는 열대 기후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열대 기후가 될수 없죠. 얘는 뭐가 아주 높은 열대 기후?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열대 고산 기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아, 이게 볼리비아 거구나, 볼리비아 라파스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하고 나를 보는데, 이번에는 여길 봅니다.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기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보는 순간 최다우월이든 최소우월이든 그냥 비가 안 내려요. 1년 내내. 아, 그러면 얘는 그냥 1년 내내 안 내리는 사막이구나. 아, 얘가 리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리마, 그다음에 다가 라파스라는 게 그냥 양쪽에서 하나씩 또 거르다 보면 나와요. 즉, 다 같은 경우에는 자, 다 같은 경우에는 강수를 볼 필요가 없고요. 기온에서 끝나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기온을 볼 필요 없이 강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나가 건우기가 뚜렷하면서, 그죠? 그리고 열대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 데이터가 브라질리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나다 다 찾았습니다. 그럼 풀이비 해볼게요. 자, 가는 브라질의 수도이다? 아니죠? 네, 우리 나로 고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 그 다음 나는 기온의 연교차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주 많이 나오는 선지죠. 우리 열대 기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열일한다. 열대 기운은 열일한다. 일교차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다른가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그쵸? 그 어떤 지역보다도 해발고도가 높은 열대 고산 기후고요. 가에서 다는 모두 연 증발량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어디가 부족하죠? 네, 우리 그 리마 같은 경우에는 리마가 지금 가인데요. 가는 건조기후,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외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요. 9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뭐 이제 아마존강 유역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강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여기 언급된 리오네그로, 그 즉, 그 리오네그로, 리오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그로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여기서 만나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도시죠. 네. 근데 되게 자주 언급되었던 도시입니다. 마나우스라고 열대 우림 기후로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선생님도 이 해설을 보니까 열대 계절풍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8월쯤이 살짝 그 다른 달에 비해서 강수량이 확연히 작긴 해요. 하지만 데이터에 따라 60mm가 넘는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네, 열대 우림, 뭐 열대 몬순, 뭐 이런 기후들이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그어볼까요?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그 안데스 산맥의 거의 시작점에 위치한다고도 볼수 있는 이 도시는요.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입니다. 보고타. 그래서 보고타. 네, 열대 고산의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찾는 건데, 이 가가 지금 열대 우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를 열대 고산. 그래서 열대 고산부터 먼저 찾아주셔도 돼요. 누가 봐도 이거죠. 연교차는 작은데 1년 내내 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나로 그냥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넘으면서, 그것도 우리나라 8월 이상의 평균 기온을 1년 내내 자랑하는 모습 보이죠? 아주 덥구나. 그래서 얘가 열대구나. 게다가 강수량도요. 우리 강수량은 열대 기온은 몇 미리를 그어야 되죠? 수빈의 기준이? 우리 열대에서 수빈의 기준은 네, 60mm입니다. 그래서 60mm 이렇게 그어보면요. 아까도 선생님이 슬쩍 이야기했지만, 이 마나우스가, 60mm에 거의 딱 걸려있거나, 또 살짝 넘기도 하거나, 이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게 약간 편하긴 해요. 열대 우림이라고 설명하는 게. 그래서 뭐, 해설지 참고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명확히 아니잖아요? 얘는 일단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예요. 일단 온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대면 30mm를 그어요. 네, 30mm는 모두 넘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F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 끝났죠? 3차 구분. 최나날 평균 기온 22도를 했을 때는 넘어요. 그래서 A.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답은 아니고요. 순서대로 연결하면, 니은, 기역. 답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A에서 C의 기온 차이와 강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편차입니다. 자, 근데 단순한 편차가 아니라요. 해당 지역의 기온과 해당 지역의 강수량 값을 이제 싱가포르의 값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 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의 한 지역, 남반구의 두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편차를 보시면 이 마이너스 값이 7월에 나와 있는 두 지역 있죠. 아, 이게 뭐다? 물론 요것도 마이너스긴 한데, 어쨌든 7월 값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7월이 최하늘로 나오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7월이 최하늘이다? 아, 남반구이다. 얘가 북반구이구나? 그러면 얘가 이미 A가 가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달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 나 같은 경우에는 1월이 우기예요. 그쵸? 그리고 다는 1월이 건기인데,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 여기는 그 유명한 CS 퍼스고요. 여기는 AW 사바나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 다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건겨야 되죠. 겨울이 건기. 자, 그래서 겨울이 여기 그지?
우리 남반구니까 이때가 겨울이죠? 건기. 여기는 여름이 경기여야 돼. 근데 여름이 1월이죠? 아, 그래서 얘가 지금 다가 되고요. 여기가 나가 된다는 것을 건우기의 시기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남반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나다 보시면, 자, A 같은 경우에도 북반구에 사바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가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아, 다죠? 네, 다. 온대기후하고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비교했는데요. 고위도는 다가 고위도고요. 자, 3번. 1월 낮 길이는 어디가 제일 길죠? 1월이니까 여기가 제일 길겠죠? 가와 나가 같은 대륙이 아니라 나와 다가 같은 대륙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강수 집중률은요. A하고 B 중에, 자, CS는 겨울강수 집중률 높은 거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정답은 1번에서 나왔고요. 10번은 별표 치시고 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우리 온대기후도 같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상강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우리는 상강에서 더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나상 건니지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OT 때 말씀드렸지만 이 유형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 이 수능 일본어의 영역. 자, 나는 수능 완성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유형을 조금 소홀히 하면은 사실은 좀 숏컷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좀 영리하게 공부할 수 지금 제외국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외국어를 좀 영리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 저게 저 산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겠다 라는 어떤 전략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1강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괜히 전파 낭비하면서 1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수능 완성을 풀 때 약간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볼게요. 4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3번, 4번, 5번, 6번에서 10번까지 문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죠. 11번부터 26번까지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문법은 27번부터 30번까지 4문제 되어 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선생님이 앞서 OT에서도 얘기했고 수능 특강에서도 얘기했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다 잡아보자는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약간 어휘 영역이겠구나. 문화 문제겠구나. 아, 17강 이후에 나오는 수능 특강, 그 다음 의사소통 기능은 대화문 글이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문법은 어렵지만 두 문제 정도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활용 같은 거를 사용해서 뭐 이 정도로 알면 되겠고요. 지금 1강에서는 선생님이 수능, 작년 수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라고 쫙 한번 훑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시지 마시고 꼭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발문을 한번 1번부터 쭉 살펴보시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맨날 이렇습니다. 2번 맨날 이래요. 이번 수능 완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번 문제는 밑줄지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1회부터 10회까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은 발문이 똑같아요. 자, 3번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한자 표기 잘 안 나옵니다. 한자 읽기 문제가 6개고요. 박의수가 4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수능 완성에서 이번 지금 우리 풀 것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보시면 한자 표기 사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고 한자 읽기하고 박이 나오는데 한자 읽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자 읽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수능 특강 4강, 5강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단어장.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자료실에 있는 단어장. 수능 특강 자료실에 있는 단어장 하고 계시죠? 자, 외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수능 1번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춤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수능 완성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수능 작년 26학, 그러니까 26 수능이죠. 작년 수능, 우리는 이제 27 수능이고 26 수능 문제를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거 출력하세요. 아니면 화면 옆에다 띄워. 그리고 같이 봐. 같이 보세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보지. 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종이랑 자기 걸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보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 스카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문제가 61개의 그 가타카나 1강에서 우리 이거 갖다 놓고 보셔야 됩니다. 얘랑 이걸 출력해서 같이 놔. 그리고 보시면 1강에 수능 포인트 문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 어휘로 제시된 가타카나 낱말 나와 있잖아요.

되나? 선생님 이따 화면도 보여줄 텐데, 요게 이제 외우면 요거 하나 끝나는 거야. 자, 61개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못할 거 없잖아. 문제 풀면 1점 가져가는데 50점 만점 중에 1점 가져간단 말이야. 벌써 하나 저축하니까 꼭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보면 타금이나 장음, 뭐 요음,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요거를 좀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사실 선생님이 만들어줄까도 하다가 편집하다가 그냥 에잇 하고 그냥 관두고 나왔는데, 아까 데스크에서 아까 선생님 작업하다가 사실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표기가 옳은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 지금 몇 년째니 수능 그 이거 해설을 엄청 여러 번 했잖아요. 몇 년간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 표기에 나오는 요런 이 단어들이 그냥 아무나 막 찍는 게 아니라 애들이 혼돈하기 쉬운 빈추라는 단어들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다 똑같아. 그러면 1강부터 10강까지 수능 완성만 봐도 이 문제가 10개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이라는 2번 문제는 10개가 있단 말이야. 10회까지니까. 그죠? 그럼 10개면은 5 곱하기 10 하면 50개의 단어가 나올 것 같지? 아니야. 겹쳐. 50개가 안될 거라고. 그 다음에 22년부터 수능이 이제 절대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22년부터 26년까지, 작년까지 하면 이제 5개년이 되는 거잖아요. 5개년에 수능만 해도 5 곱하기 5, 2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은 그 2번 문제만 쭉 뽑으면 거기서 또 25개에다 50개 더하면 75개잖아? 뭐좀 내가 정성이 있으면 뭐한 2개년, 3개년 정도의 수능 모의고사, 모의고사 문제. 6월, 9월 것만 뽑아도.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만들어놔. 그러면은 뭐, 사실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맨날 나오는 애들이야. 어? 맨날 나오는 애들. 주고 끄고, 다이이쿠가, 체육은 그렇고, 내일 좋고, 답이 2번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얘또 나왔네. 문장 해석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 같으면, 사실 문제를 100개를 뽑아서 줄까도 했었는데, 아, 한번 해봐. 어? 기출문제도 좀 풀어볼 겸 해가지고 보시라고. 책장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마음 약해지면 한번 정리해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3번 반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표기, 읽기, 박으로 가자. 어떻게 생겼는지 표기부터 갈게. 표기 갑니다. 표기. 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이미지를 탁 띄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운동이잖아요. 운동. 이 동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동자를 어떻게 찾냐 봤더니 한자가 얘는 명사인데 여기서 이제 동사 레벨로 나온단 말이죠. 동사 레벨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운동이 뭐 동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찾기 쉬웠겠지만 이거를 동사로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음독으로는 읽을 수가 없네. 동자만 찾으면 되는데,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3분 조금 시계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스스무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나아갈 진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 아니구나. 이렇게 조금 이미지를 탁 띄워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가루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우거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얘가 움직이다라는 움직일 동의되는 거야. 그럼 얘가 되니까 운동이니까, 그치? 운동은 이렇게 쓰잖아요. 운, 운바 나다 할때 운, 그 다음에 동, 움직일 동. 나를 운, 움직일 통. 이런 거잖아.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면은 얘랑 헷갈리기 쉬운 거지. 학구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 이건가? 라고 지금 매력적인 오답을 지금 5번에다 넣어놓으신 거야. 2021 대수능 3번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토우르 같은 경우에는 통짜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동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수 있겠냐는 거야. 수특 7강. 수특 7강에 뭐가 나와요? 한자가 촥 나오죠? 예. 네. 한자 촥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어도 수특 7강에서 보는데, 우리 보통 보면 수특 5강에 뭐가 있어요? 동사 어휘가 있고, 얘네 동사 다이어가 있어. 두개다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에 나와요? 수능 포인트에 나와. 그럼 이거 두 개를 섭렵을 해보면 이런 거는 뭐 너무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자 읽기는 어떻게 생겼냐? 한자 읽기가 뭐라고?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번에 발문을 한번 보고서, 이번 수능 완성에서 한자 읽기 문제가 몇 개가 나왔나 세봤더니, 6개 나왔어요, 6개. 그 다음에 4개가 박이야. 읽기, 박.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다. 작년 아니고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작년 수능도 보시면 한자 읽기가 나와 있죠? 자, 박의수를 한번 살펴봅니다. 박의수를 한번 보면요. 아, 작년 수능은 3번이 박의수였다. 재작년이 이제 읽기였고요. 그래서 2022년에 박 나오고 2026년에 박 나왔어. 그러면 내년인 2027년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수능은 박이 안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되게 랜덤이야. 그러니까 박이 나오거나 한자 읽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표기는 요즘 잘안 나오는 추세니까 좀 어려우니까 요즘 절대평가 되면서 점점 제외국어가 쉬워지고 있는 이 와중에 표기 문제는 사실상 잘안 나와요.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표기는 안 나오고 이제 읽기하고 박 문제가 많이 나온다. 박이든 읽기든 읽기가 박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박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아, 쉬울 수 있어. 왜냐면 이게 긴이지, 긴꼬인지 상관이 없어. 글자만 세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쉽겠죠? 박 문제가 좀더 쉬우니까 요즘엔 박 문제로 좀 나아가는 추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내보려면 박 문제가 나올 거고,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한자 읽기가 나올 거고, 한자 읽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겠다 그러면 한자를 떠오르게 만드는 한자 표기가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겠지? 보시면 되겠어. 자, 긴꼬니까 네 글자. 아, 그냥 적을까요? 긴코우, 그다음에 엔료 하면 세 글자. 왜냐면 요음은 한 박을 치니까 그러면 아 이게 얘가 네 개가 되고 얘가 세 개가 되면 벌써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약후 속구니까 아 답은 2번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른 것은 골라야 되니까. 자, 류우 각그 유학이죠. 그다음에 묘우인. 자, 이런 식으로 박은 뭐만 주의하면 돼? 요음만 주의하면 된다. 요음은 두 글자가 한복이고, 나머지 응이 됐건, 아니면 가타카나 장음이 됐건, 초금이 됐건, 다 한박을 다 가져요. 그러나 요음만 두 글자가 한박이다. 두 글자가 한박이다. 이렇게 두 글자가 한박이다. 근데 얘도 한박이지만, 얘는 두 글자가 한박이다. 이런 식으로, 박을 세 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야? 여러분, 수능 특강 했을 때도 선생님이 이거 진짜 여러 번 제시했었죠? 자, 보시면 이게 총 수능 출제 기본 어휘가 약 934개야.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능 특강 교재 보면은 이 교재 뒤에 넘겨봐봐. 그럼 뒤에, 몇 페이지야? 보시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167페이지다. 167페이지면 기본 어휘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를 다 셌어. 176페이지까지, 167에서 176페이지까지 쭉 세봤더니 934개더라. 그 얘기야. 그런데 그 중에 한자가 나오는 게 한자 1, 한자 2가 있는 거야. 한자 1이 316, 한자 2가 27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한자 1이 이게 316. 한자 2가 몇 개? 273. 이게 273.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다. 한자라는 거, 요만큼이. 수능 기본 어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다 한자라는 거야. 그 요만큼이 61개의 가타카나 어휘. 1강에 나오는 거. 그치? 교재 1강의 가타카나 어휘 61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650개더라. 거의 70%의 막다르는 934개 중에 650개가 뭐다? 한자다. 그래서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야? 아, 선생님, 일본어 못하겠어요. 한자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자를 안 하고서는, 2번, 3번을 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독해할 때, 그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정도에 있는 거는 좀 아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교재 4강, 5강에 있는 요 1, 2를 알면 대부분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그럼 한자가 없나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문장 구성용품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감동사, 조사, 뭐, 숫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때 되게 크리티컬한 건이 부분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 4강, 5강에 있는 단어에 다 들어져 있고, 이거를 수능 특강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올렸잖아. 그래서 그 단어장을 뽑아가지고 외우시라고요. 쭉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얘만 좀 섭렵이 되면 아 650개만 섭렵이 되면 일본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이건 이제 이
5강 수능 포인트예요.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이제 4강 수능 포인트 28페이지, 30페이지 얘네들을 보라는 거지. 얘네를 봐서 수능 출제 기본 어휘가 934개인데 그중에 한자가 650개인데 한자 650개를 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릴 것이다. 단어는 총알이다. 꼭 하셔야 된다. 근데 알고 보면 대부분 우리가 조금씩 다 다뤘던 거다. 그리고 듣다 보면 아는 게 너무 많이 나올 거야. 왜? 일본은 옆 나라라서 어째저째 들려요, 일본어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한자가, 그냥 그림이다 생각하면서 계속 눈에다 발라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반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식 줄 서실 때, 버스를 타실 때, 이동 시간, 뭐 이럴 때 그냥 쭉쭉 보세요. 음악 들으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그렇게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일본어 공부해야지, 붙잡고 앉아가지고 시간 할애해서 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금방 외웁니다, 사실상. 반복을 안할 뿐이지. 우리가 좀 반복에 약하잖아. 자, 어휘 4번, 5번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휘가 1번부터 5번까지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했고, 4번, 5번 다 뭐냐면 빈칸 문제야.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빈칸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건 뭐야? 2026 수능 문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4번, 5번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내용을 보면 2022년부터 우리가 절대평가했는데 2026년까지 어떤 문제들이 답이었나를 봤더니 이런 애들이 나왔다는 거지. 이런 애들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동사. 형용사, 형용사, 동사, 동사, 부사, 그 다음에 동사, 부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자 보면 동사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항상 동사가 들어가 있네요. 아니면 형용사가 세 개, 부사가 두 개. 그러니까 형용사가 세 개, 부사가 두 개. 나머지 다섯 개는 다 뭐야? 동사였단 말이지. 그럼 동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건알수 있겠네요. 동사를 꼭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자, 다스가 2022년도에도 나오고, 2026년도에도 다스가 나왔어. 이두 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2022년 대수능 5번에서는 공통으로 들어갈 걸 고르라고 했는데, 편지를 붙이다가 다스예요. 테가미오 다스. 그 다음에, 또, 오짜오 다스라고 하는 건 차를 대접하다라고 하는 관용편이란 말이지. 내다 꺼내다 이런 거잖아. 답이 5번인데, 자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수능특강 7강에 나와 있는 수능 포인트를 보면 되는 거잖아. 자 2026년 5번도 한번 볼게요. 얘도 다스란 말이지. 답이 이거였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한번 이미 뭐 고엔이 다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목소리로 내다. 그러니까 한자는 어떻게 공부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나는 이걸 소리로 내서 그러니까 음성으로 내서 목소리를 내서 요미나가라 비행교시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뇌에 각인되기가 되게 쉽대요. 그래서 그 사실 언어를 공부할 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러잖아. 이네 개의 영역이 있는 이유가 말하기 영역이 그러니까 읽는 것과 동시에 말하기에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보고, 소리로 내고, 읽고, 응?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네 개를 다 영역을 해주면 사실은 4개 된다라는 게 이제 언어 학습의 어떤 기술인 거죠. 예, 소똥이 다시 되는 배추라는 거예요. 야, 배출이 아니라 이거 아들이네, 아들. 우찌노코 사이킨 이에데 게임 밖까리 시대 때 게임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랬더니 소레와 요끄나요. 그 좋지 않아. 맨날 게임만 하는 건. 소돈이다 시대 밖으로 내보내서 애를 배출하다는 게 아니라 애를 밖으로 이제 야외 활동을 시켜서 아소바세타 호가 놀리는 편이, 놀게 하는 편이 좋아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시대를 썼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수능 특강에 2026년도에 뭐 명확하게 나왔느냐? 그럼 똑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나왔었던 것 같아. 작년 수능에 코엔이 다스 그러면 목소리로 변환해서 뭐 약간 이런 표현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연계는 됐었는데 말이죠. 근데 보고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냐하면 조사를 보면 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타동사, 자동사 대류가 아니라 타동사 다스를 썼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특강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를 보면 우리 아까 형사는 3개 나왔었고 동사는 5개 나왔었고 부사는 2개 나왔었지. 기출을 보니까 2022년부터. 그러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동사의 다이어가 높다는 거야. 그럼 페이지를 한번 봐봐. 6강은 46, 47, 7강은 54에서 56, 54, 55, 56세 페이지나 돼요.

얘는 두 페이지잖아, 다. 얘는 두 페이지. 얘는 한 페이지다, 부산은. 부산 한 페이지. 부사의 다이어. 부사의 쓰임 말고 부사의 다이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보시고, 어휘를 조금 섭렵을 하세요.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안 하면 뭐 어떡할 건데. 외워야지.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어휘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고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넘어가는 문화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숨좀 쉴까요? 예. 자, 문화는 뭐야? 문화는 이제 숨쉴수 있는 영역이야. 왜냐면 쉬워. 자, 근데 발문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발문이지? 6번, 7번부터 이거 2026년 발문이에요. 2026년 뽑으라 그랬죠, 선생님이. 2026년 뽑아. 쭉 한번 넘겨봐. 첫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죠, 문화 문제가. 그치, 맨 하단부터 시작을 하죠. 오른쪽 하단부터 넘겨보면, 이제 10번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림이 하나 나왔을 테고, 그죠? 그리고 대화, 글, 글, 글. 대화를 이해한, 글을 이해한, 글을 이해한, 글을 이해한. 이런 식으로 뭔가 다 글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그림이 하나 나오고. 문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사실은 문화 문제가 2점짜리니까 10점이어야지 많잖아. 5개 문제니까. 2 곱하기 5에서 10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2 곱하기 3이고, 1 곱하기 2야. 2, 3은 6에 2는 2. 그래서 8점이야, 총, 얘네가. 10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 문제에서 8점 가져가는 거예요. 수능이 몇 점이지, 총? 50점이잖아. 그치. 50점이에요. 30문제 50점이에요. 30문제인데, 그러니까 1점짜리가 1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점짜리 2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문제는 쉬우니까 1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림 문제는 대부분 1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하나 1점이 나오는 건데, 대수능에서는 어떤 거를 다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 대화거나 글이었어. 근데 그림 문제는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 선택지가 4개 중에 3개가 한국어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선택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수능 그 완성 한번 넘겨보세요. 선택지 어떻게 생겼어? 지금 이번에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한번 넘겨봐봐. 선택지가 다 거의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은 조금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게끔 연습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수능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이 일본어는 하나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1번부터 5번까지가 한국어로 돼 있어서 실은 이렇게 문제 풀때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한국어로 먼저 읽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아,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볼 수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응? 봐봐. 이거 보면 도고온천 이렇게 읽어. 10번 문제잖아요. 도고온천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봐. 두 번째로 오래된 온천, 신세들 서식지, 가장 규모가 커? 다친 새 온천물 들어가, 난 전설 있어? 매일 온천에 들어가면 건강해지고 키가 커져. 좀 이상하지 않니? 키가 커지는 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읽는 거야.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 5시 넘어가지고, 제외국어 풀어봤어요. 5시 넘어서 모의고사? 안 해봤잖아. 2학년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때 어때요? 어떤 학교는 그 보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봅니다. 2학년의 모의고사를 제외국어까지 안 하고 그냥 그 사탕과탕까지 하고 그냥 방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보통 선택자들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집만 주거나 뭐 이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대에 실제로 풀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탐구 과목까지 풀잖아요. 그리고 제외국어 풀려고 앉아있으면요, 아우, 뭐, 다, 교실에 이제 집에 가버리는 애들도 있고, 막. 되게 이 느낌 이상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체력적으로 딸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아, 이게 맞나? 하고 약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약간 이런 형국이 될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보면, 얘를 보고서, 얘를 보면서 대충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지. 우리 독해 능력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얘가 일본어로 돼 있어. 그럼 이것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우리의 친절한 출제진들은 한국어로 많이 내주셨다.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지만 이런 추세다. 응? 도고온천 나왔잖아. 주먹밥, 돈가스.
일본의 목적 업무, 아라우에 쓰임. 아라우라고 하는 건 씻다라는 표현인데, 일본에서 어떤 부위를 씻는 거지. 우리나라는 씻다라는 게 되게 통칭되어 있잖아요. 너 씻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샤워했니? 이런 느낌까지 다 포함되는데, 일본에서 어떤 부위를 씻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랑 다른 말의 쓰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쓰여져 있었고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림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제 대화가 나와서 이제 시합인데 막 이겨야 돼. 그럼 뭐 나와야지? 뭐 나와야 돼? 그치. 돈가스. 돈가스 어딨어? 이런 거. 카츠라고 하는 게 이기다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돈까츠라든가 카츠동이라든가. 내일 시합이기 때문에 저녁밥은 뭐뭐로 하자. 뭐로 할까? 이기는 음식. 돈까츠로 하자. 그랬더니 시아이다카 돈까츠 대 노우시대라고 태호는 이제 태호 누구야? 외국인이잖아. 카타카나로 이름 돼 있잖아. 그랬더니 렌이라는 일본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돈까츠 노 카츠와 카츠 이기다 승. 카츠라고 하는 오토가 오나지다카라. 카츠, 이기다. 이기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까츠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돼지 이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까츠가, 원래 카츠가 어디서 나온 거더라? 커틀렛에서 나온 거잖아. 커틀렛을 줄여서 카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고친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은 것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돈까츠. 그러니까, 돼지 커틀렛. 포크 커틀렛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카츠가, 커틀렛의 커 카츠인데 그것이 일본어에 원래 있었던 동사인 이기다 하고 이렇게 음이 똑같으니까 동음이어니까 어때요? 어떤 시합이나 나갈 때 이겨라라고 우리가 막 술술 풀려라 하고 휴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고레오 타베레바 카테르 이길 수 있는 기가스르 기분이 든다 하면서 이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음식 문화에서 순숙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 이거 몰랐는데 그럼 순숙강 보면 돼. 아직 안본 친구들 뒤져 뒤에 나와 있죠. 그 17, 18, 19, 20인데 19강 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19강 음식 문화에 이렇게 쫙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 이거 잘안 보이지? 응.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9강을 보시면 음식 문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10번 봅니다. 이게 도고문청 여기 읽었어. 답은 뭐야? 다진세가 온천물에 들어가 나왔다라는 전설이 있는 게 이제 얘긴데 일본에서 두 번째 오래된이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이지방이야. 틀렸지?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흰새들이 서식지라는 말은 여기 도대체 서식지가 어디야? 한번 선생님 시간이 없긴 하지만 동시통역가처럼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줄게요. 일본에서 가장 오랜 온천이라고 불리우는 에이메 현의 도고 온천은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전설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온천이야. 옛날에 다리를 다친 하얀 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따뜻한 그 온천물에 발을 넣어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 개가가 나왔대. 여기 나오잖아. 다친 새가 온천물에 들어가 있었더니 다리가 나왔다. 그리고 건강하게 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 새가 다쳤는데 저기에 계속 개가 당구고 있다가 날아가네? 라는 걸본 거야. 그래서, 아, 무슨 효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물에는 미호기야, 개가오, 그러니까 병이나 상처를 낫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고 온천의 시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답이 4번이 되겠지. 서식지 아니고 규모가 크다 이런 말안 했어. 매일 온천에 들어 키 큰다 이런 말도 없었지. 그러니까 요게 단어 하나하나 잘 해석을 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체력만 있으면 풀수 있는 10번 문제. 여기까지가 뭐였어? 문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6번부터 10번까지 문화. 다 됐지? 자,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어휴, 다 돼간다, 다 돼간다. 너무 지루하죠? 자, 이제 우리 11번부터 26번까지는 뭐냐면, 발문을 한번 봐봐. 여기서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찾아봐. 뭐야? 제일 빈출하는 단어. 그쵸. 빈칸. 빈칸. 빈칸. 빈칸. 빈칸. 빈칸이야. 빈칸. 빈칸이 뭐야? 그 밑에 밑줄 쫙 그어져 있는 게 빈칸이죠, 뭐. 그 빈칸에 들어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AB에 들어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또짝 지어야 돼요.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보기 위해서 진짜 순서대로 해야 돼, 얘는 또.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우리가
11번부터 26번까지가 의사소통 기능 영역이었단 말이야. 1번부터 5번까지가 어휘였고요. 어? 6번부터 10번까지가 문화였잖아? 근데 11번부터 26번까지 얘네들이 다 뭐야?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문제란 말이지. 27번부터 30번까지는 문법이고. 자, 이 의사소통 기능 문제에서 1점짜리가 몇 개가 될 것이냐 이거야. 1점짜리가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개, 여기에 하나란 말이야.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그럼 10개니까. 그치, 6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4개니까, 그치? 6개가 1점짜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 그렇게 쉬운 게 6개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어려운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발문을 통해서 등장하게 될까? 찍어봐. 어떤 발문이 제일 어려워 보여? 이거 사실 쉬워. 5번은 쉽고. 그쵸? 3번, 4번이 무조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 뽑아보세요. 그러면 한 5개만 뽑는다 그러면 여기서 2개가 일단 나와요. 2개가 나와. 30번 문제, 뭐 조사 문제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야. 30번하고 조사 문제가 여기서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정도 나온단 말이지. 응?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올까 말까, 요 정도? 상위 5개만 뽑으면 30문제 중에 30문제가 총인데 여기서 5문제가 사실 그중에 한 문제 진짜 어렵고요. 30번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어렵고 나머지 이 5개 중에서 어려운 거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느냐를 보면 여기서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보자. 문항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16개, 이게 총 16개 문항이잖아. 문항수가 10개가 다이 문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3개는 여기야. 뭐, 안내문, 포스터. 근데 얘네 다 쉬워. 얘네 다 거의 1점짜리에 가까워. 얘네 그냥 눈만 있으면 풀수 있어, 얘네. 근데 얘네 둘이 어려운 거야. 얘는 쉽고. 얘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5번 문제는 이제 실수하라고 내는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 이게 어렵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럼 선생님 나머지 거는 여기서도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기본 중상은 돼요. 그러니까 최상은 안될수 있어요. 4.5. 별이 5개 하면 이 5개가 제일 어렵다면 그중에 4.5 정도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에 4점 이상은 다 된다. 아시겠어? 이제 볼게. 이 빈칸 문제. 여기 이거 한번 볼게. 여기에 그림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 그림이 있을 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1점짜리야. 6개 나온다 그랬잖아. 1점짜리가. 어이? 찾 이거 뭐 해야 돼? 헤어질 때 인사말. 뭐? 자네 이런 거야. 너무 쉽지? 안녕. 이거 뭐 일본 드라마에서도 본거 같잖아. 바이바이. 도코 이크노? 도모코. 마타 아시타. 뭐 이런 거네. 자네 뭐 이런 거잖아 다.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문에서 나오는 거야. 응?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어? 그 10개, 16개 중에 10개에 해당되는 빈칸 문제라는 거지. 자, 나카무라와 한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문 보실 때 이렇게 보면 뭐야?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뭔가 외국인이야. 가타카나 이름은. 그래서 아,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대화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시다 한국어는 쉽게 가는 데스가 심파이데. 아, 걱정돼서 그랬더니 나이저브 데스요. 뭐라고 하는 거야? 격려 위로. 뭐 해야 돼? 뭐 맡고 있기마스요. 나라 되기마스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지 않아, 그치? 아, 걱정 마. 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격려와 위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거다 너무 쉽죠? 자, 이런 거다 어디에 있어?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 다 나와 있고, 일본어 수능 특강에 있는 문형학습 A와 B의 대화로 거의 대부분 다 다뤄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자, 이제, 이게 한세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2026년 대수능 문제를 보면, 이제 포스터 문제를 선생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포스터, 뭐, 대화 안내문 그래프 다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지가 않아.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종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지구 위에 있으면 대충 느낌 있잖아. 이거 안 보더라도. 뭐, 소중하게 여기제. 색, 무슨 색? 나의 색. 누군가. 누구? 나래. 누구? 누군가의 색. 그러니까 나의 색, 타인의 색, 그 얘기죠. 누군가의 색. 응?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서양 아이들 또는 뭐 이렇게 뭐 서남아시아 뭐 이쪽 아이들의 그 피부색, 인종이죠, 인종. 인종 모두 다 존중하자. 다이세즈니
소중하게 여겨주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에

미나데, 에? 칸쿄가 아니고? 아, 지가이오 타이세츠니시오. 선생님, 왜 자꾸 5번, 4번으로 내려가는 줄 알아? 뭔가 길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긴 거부터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이, 답이 없네. 자, 1번, 가족 모두 여행에 가자. 2번, 꿈을 찾아가자. 4번, 모두 다 같이 환경을 지키자. 5번,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스스로 하자. 그 얘기죠? 여기서는 지가이가 뭐야? 차이. 너와 나의 차이를 다이세츠니시오.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자. 그 얘기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뭐야? 쉬운 포스터 문제, 안내문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렵다고. 응? 이거랑 얘랑 어렵다고. 보기에서 고르는 거랑 이렇게 A, B 고르는 거. 다시 넘어갈게요. 어차피 우리끼리 보려고 이 수능 보는 거잖아요. 좀 정신없어도 참으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10개여가지고 이 그림이 있거나 없거나 했단 말이야. 글은 쉬웠어. 아까 그 포스터 차이를 이해하자. 그 3번, 4번이 어렵다는 건데, 빈칸 A, B에 들어가거나 보기나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딱 나온다. 그럼 일단 긴장하라고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좀 연습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출력을 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맨날 탭에다 저장하고 그러잖아. 이걸, 이런 거를, 그걸로 넣어. 뭐지? 그 검색어로. 검색어로 넣어서 하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걔만 이렇게 툭툭 봐요. 별거 없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EBS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단추 있잖아요. 단추 들어가서 난이도를 조정을 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난이도를 되게 높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떠요. 높은 애들이. 그러면 걔네들만 뽑아서 봐. 나는 너무 잘한다. 이런 것만 좀 풀어보고 싶다. 쉬운 거는 시간 아까워서 못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섭렵해서 풀면, 이렇게 선별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 시간이 없다. 자, 그럼 이걸 풀자. 이게 작년 수능이었단 말이지. 13번에 이게 배치가 돼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나 지금 빵집 가는데 뭐 필요하니?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겠다 싶어. 얘네 다 버려야지. 무엇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단데. 무엇이 필요해? 라고. 그러니까 이르. 뭐 사다 줄까? 이 얘기죠. 그랬더니, 아, 저도 까다 잘 됐다. 그럼 뭐 해줘요? 라고 여기 의뢰가 들어가겠지. 빵 사다 줘. 빵집 갔는데 빵 사다 줘. 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엔지 엔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츠모노 팡 가떼키떼 맨날 사는 그빵 사다 줘. 답 1번이겠죠. 근데 2번 봐봐. 2번, 왜 2번은 답이 안 돼요? 하는 또, 맹꽁이들이 있더라고. 아시다노 아사고 하니시오. 선생님, 빵 사서 내일 아침에 먹는다고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약을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하는 게 뭐야?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뭐야? 원활한 의사소통은 비약이나 축약,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때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걸 고르란 말이야. 아, 그렇게도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걸 골라야 돼요. 자, 나 집에 올때나 빵집 들을 건데 뭐 필요하니? 아, 마침 잘 됐다. 자, 그러면 내일 먹을 빵좀 사다 줘. 아니야, 내일 먹을 빵이 아니라 맨날 먹는 그빵좀 사다 줘. 일까? 아니면, 아, 잘 됐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밥으로 하자. 빵을 당연히 가니까 뭘, 그러니까 사다 달라고 해야지. 답은 의뢰 편이 들어가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뭐야?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의미가 통하고 알아들을 만한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보기가 있는 게 이제 힘든 거. 옛날에는 이게 사실은 지금 없어진 문제인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있는 대로라는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있는 대로 내신에서 풀어봤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있는 대로 가면 A, AB, ABC, AC, BC 뭐 이런 식으로 막쫙 지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두개 하면은 확실히 뭐야?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속어에서 문제를 풀수 있어. 난이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절대 평가되면서 낮아진 거야. 이제 있는 대로 문제 안 나와. 그래서 사실 극강의 어려운 거를 내가 체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있는 대로 문제를 아까 그 단추에서 찾아. 응? 찾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오겠지. 응? 기출문제에서 찾으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어떤 가게에다 두고 나온 거야. 그럼 두고 나온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와스레테크루는 까먹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와스레루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의 자체에서 의미를 잘 모르는 친구 같은 경우 이게 못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와스레테크루 그러면

왔다, 두고 왔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도 쓸수 있고, 놓고 나왔다라고 하는 오크가 두다잖아요. 두고 나왔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CD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카이사는 돌려주는 거, 반환하는 거, 반납하는 거, 히로우는 줍는 거. 엉뚱하죠? 그래서 CD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단어를 모른다. 카이스라는 동사도 몰라, 히로우라는 동사도 몰라, 뭐, 오쿠, 마스레로 다 몰라, 그럼 못 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되는 겁니다. 답은 CD가 되기 때문에 5번 되겠다. 자, 이건 이제 순서야. 이게 5번 문제, 순서대로. 근데 순서대로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이거예요. 소노마에니. 그러니까 이게 전후만 알면 돼. 이게 문제 낼때 항상 아그 전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택가라는 뭐지? 뭐뭐 하고 나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전후 시간의 앞뒤 행동의 앞뒤를 조금 뭔가 확 틀어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밖은 건너 테이블에 나르베르노 다 데츠다떼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야 테이블 좀 이거 책상 좀 나르는 거 도와줘 그랬더니 밖이 뭐라 그래? 하이 그랬습니다. 아 소노마에니 그러니까 그게 뭐야? 테이블 하기 전에라고 하면서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테이블 다음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마도 아키테모라 이루. 이 마도라는 명사를 알아야겠네. 마도 아키테모라 이루 이렇게 되는 거지. 타라 뭐뭐 하면 끝나면 테이블 나르는 게 끝나면 이스 의자도 하건데 오이데네 날러도 이렇게 얘기하고죠. 1, 3이 되는 거야. 그럼 B, A, C가 되겠네. 답은 3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전인지 훈지 뭐뭐 하고 나서인지 이런 것들 중요하다. 순서대로 문제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 이제 끝. 야, 이제 선생님 이제 숨 쉬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했고요. 1, 2, 3, 4, 5 나눴죠? 문화, 글이나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독해 영역이었다. 그 다음에 얘는 8점밖에 안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기능은 정말 많이 문항에 배치되어 있는 구간이죠. 16문제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많아요. 막 그냥 직관으로 그림 보고 팍팍 푸는 문제도 많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A, B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또 뭐? 그치, 보기에서 고르는 것도 어렵고, 빈칸 문제에서 사실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여러 개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두세 개. 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두 개는 확실히 나오는 문법 문제에 들어왔습니다. 네개 중에 두 개는 어렵고, 두 개는 쉬워요. 네. 자, 골라봅시다. 뭐가 어려운 걸까요? 골라봐. 그치, 조사와 표현이 어려워. 활용은 쉬워. 두 개가 둘다 활용일 거야. 근데 요즘에 28분도 조금 어렵긴 해요. 조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어렵긴 한데, 하여간에 그래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하지 않고 형태를 보는 거야, 형태. 그렇기 때문에 활용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알면 그냥 적용해서 풀면 돼요. 수학 문제처럼. 근데 얘네들은 이제 막, 아, 이게 이렇게 쓰이는 게 맞나? 요 상황에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판단. 형태가 아니라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특히 30번 같은 문제. 그래서 지금 2022년 전에는 선생님들 이제 수능 해설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막 나오잖아, 따끈따끈하게. 아, 밤늦게 풀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보면은, 뒤부터 막 봤어요. 무슨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아니, 얘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유, 여기서 틀렸네. 애들 많이 틀리겠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불쌍한, 이게 여러분이 불쌍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할게. 얘를 잘 보려면 30분 문제 버리려면 버려 솔직히 어?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45점이 우리가 1등급이잖아 여러분 등급 중요하잖아 그지? 이게 표준 점수 안 나오잖아요 절대평가니까 그럼 얘 틀려도 48이잖아 다 맞아도 나머지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그냥 에휴 틀리면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 사실 그냥 버려도 뭐 여러분 1등급 맞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우 나는 다 맞고 싶어 나 일본어 실력 여기서 아주 그냥 검증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욕심껏 공부하는 친구들을 잘 들으시면 30번 문제를 잘 풀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해석을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요게 요거로 해석이 되는 게 맞나? 내가 한 해석이 맞나?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글을 읽고 그 글을 일본어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 그럼 얘는 틀릴 수가 없어요.

0: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 심해요. 심해서 여러분이, 하기는 실천하기 좀 어렵긴 한데, 지금 막 극강으로 잘하는 뭐 외고의 친구들이란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나다 맡겠어! 하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법. 선생님, 이거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꼼꼼하게 한번 해석을 해봐. 그럼 내가 분명히 오류를 내는 게 있을 거야. 이상하게 부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거. 고기가 예리 시험에 나오는 지점이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얘기가 길었네요. 자, 27번부터 볼게요. 자, 쓰임 봅니다. 맨날 이 형태야. 이게 27번이 될 수도 있고 28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29번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7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6번까지 의사소통기능이잖아. 의사소통기능에서 문법으로 넘어갈 때이 문제가 나오는데 2026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문제는 정말로 그냥 다 있어, 기출에. 이거는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 쓰임이라는 말로 검색해서 봐서 이것만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안 틀려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한 100번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량 합계, 이거 수능 특강에도 나와. 네가 아니라 되잖아. 세 개를 다 합쳐서라는 합계, 수량 합계, 기준, 뭐 이런 거. 답이 1번이라는 건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조금 오사카 여기 나온다 해서 가가 나와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대료라는 수능특강 7강에 나와요. 예, 거기서 나오고 어떤 게 멈춘다라고 하는 건 존재의 위치이기 때문에 니카와 떼라고 하는 것도 관용적인 거고 이것도 수능특강 7강에 나오잖아. 수능 포인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얘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지? 이게 다 조사 문제에도 나오고 수능 특강에도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 기출에 다 나와 그리고 거의 기출에서 뭐다 힌트를 줍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고 얘가 뭐냐면 활용인데 틀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문장이잖아. 문제잖아. 그 문제이긴 하나 이것도 사실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이라고 하는 거가 좋다라고 하는 또는 이라고 하는 게둘다 굿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이 형용사인데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끝이 활용이 될 때는 얘를 쓰지 않고 이쪽을 활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활용될 때는 요 이쪽을 쓰는데 그럼 요사소우다가 쓸 경우에는 소우다가 붙을 때 조동사 거기에 얘가 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미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사소우다가 아니라 요사소우다가 돼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활용 문제가 나요. 조동사 활용 문제가 나왔고요. 29번 보자. 얘는 이제 틀리면 안 돼. 얘는 이제 동사의 활용이에요. 시라나이, 모르는 사람. 그 다음, 캐소, 의지원유형, 의지형. 그 다음에 부정형, 나이형이잖아. 얘네들을, 동사의 활용을 모르면 이건 못 푸는 건데. 선생님, 저는 이것도 어려운데, 에이, 이걸 모르면 안 돼. 왜냐면, 동사 활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얘는 그래서, 이거는 어휘영역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활용을 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 문제라서 문법에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어휘를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나왔어요. 자,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틀려도 되니까 그냥 꺼버리지 마시고. 이건 안 틀려야지, 그래도. 자, 보자. 자, 머리 잘랐네요. 네, 너무 짧죠?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짧게 잘려져 버렸어요라고 하는 키루는 잘랐다. 기랄에는 잘리다. 잘 어울려요. 니아 떼마스 여기까지 상관없지. 근데 내일 내가 회사에 가면 모두에게 와라와레 소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와라와레 소우데는 아니고 와라와레 소우데를 써야지. 와라와레 루 소우데가 아니라. 왜? 추측이니까. 모두가 웃는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웃을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틀리지가 않아요. 적당히 해석하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버릇을 들여서 30분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아, 선악과도 나래 뭐뭐이마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의문사에다 뭐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문법이라고 보면 문법이라고 볼수 있죠. 답은 조동사의 포커스에 맞춰서 활용이 잘못되어 있는 4번이 되는 거잖아? 자, 유형공략법 이렇게 해서 쫙 해봤습니다.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체크 해놓고 한번, 여러분, 어디다가 바탕화면으로 해놓으시든지 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엔 선생님이 의사소통기능, 얘를 할 거야, 얘는.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수능특강 뒷부분에 나와 있는 기본 문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할 겁니다. 이강 꼭 들어와서 의사소통기능 섭렵하세요. 皆さん、ご苦労様でした。じゃあ、また!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lieben Schüler und Schülerinnen, herzlich willkommen zum Deutschunterricht.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도 벌써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강의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유의사항 안내 드렸었죠. 별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팁스 등 중요한 정보들 꼭 메모해 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죠? 오늘 수능 실전 모의고사 1회 풀면서 어떤 부분들 포인트로 짚고 갈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발음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Wann fängt dein Urlaub an? 이라고 했고요. Morgen 이라고 했네요. 너의 휴가는 언제 시작하니? 라고 했더니 내일 시작한다 라고 했고요. 저기 B라고 하는 자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알파벳 B는 B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발음을 낼 수 있어요? P로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이 자음의 발음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단어나 음절 끝에 있게 되면 이렇게 끝에 있는 경우죠. 그러면 프로 발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프 발음이 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지금처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비를 찾거나 아니면 자음 피 자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항상 프 발음을 내니까 이 선택지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물론 규칙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중간에 이 배가 나왔을 때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더라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우리 선지자만 보도록 할게요. 물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알파벳 B가 단어 중간에 있어요. 그쵸? 이럴 경우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본다라고 했고요. 모음 앞에 알파벳 B가 나오면 M 발음을 내는 경우죠. 자, 다른 발음이고요. 조펠, 방금 전에 했었죠. 알파벳 P는 어느 자리에 건 P 발음을 낸다라고 했었고요. 중자음인 P, P가 나와도 동일하게 P 발음을 냅니다.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서 2번인 조펠이었고요. 나머지 경우는 어떤 발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번의 wagen은 아마 여기 나와있는 V라고 하는 알파벳 철자 때문에 선지로 구성이 됐을 텐데요. V는 어느 자리에 건 무슨 발음을 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V 자음 발음을 내게 되어 있어요. 4번 butter 알파벳 B 단어 음절 처음에 오면 B 발음 내는 경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B 발음 내는 경우이고 5번 Aufgabe의 경우도 뭐 앞에 있나요? 단어 중간에 있지만 모음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은 1번과 동일하게 B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알파벳 B가 혹시나 활용이 되었다면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요? 펜은 항상 푸 발음이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우리 그렇다면 팁스를 통해서 푸 발음이 나는 경우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단자음 P는 어느 자리에 건 푸 발음이다 라고 했어요. 슈보아트처럼 여러분이 복자음이 나오게 되면 가끔 헷갈려 하는데 슈보아트는 여기 나와 있는 S는 슈 발음을 내서 주의해야 하는 그 발음이고요. P는 P로 발음을 합니다. 즉 이거 합쳐져서 하나로 발음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자음 발음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슈, P 발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요. 바켓, 소프라는 이 단어 어느 자리에 있건 P는 P 발음 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알파벳 B의 경우는 단어 음절 끝에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오면 모 앞에 자음 앞에 위치할 경우에 이 배가 프로 발음이 나더라 라고 했어요. help 단어 음절 끝에 있으니까 프 발음이고요. helps 경우는 단어 중간에 있지만 뭐 앞에 있나요? 자음 앞에 B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P로 발음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자음 앞에 나왔지만 외래어 발음 철자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P 발음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Bibliothek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B는 당연히 단어 음절 처음이기 때문에 B 발음 낼 거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B가 자음 앞에 있긴 하잖아요. 여기 B 발음이 아니고 P 발음이 아니라 B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Bibliothek이에요. 주의해야 하는 단어로 우리가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한번 짚고 갔던 그 단어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발음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는 다른 발음을 찾아라고 했네요. Gehst du abends spazieren? 그랬더니 야 라고 했어요. 너 저녁에 산책하러 가니? 라고 했고요. 부사 표현이 나왔네요. 자, ds라고 하는 복자음은 무슨 발음을 내나요? 츠 발음을 냅니다. 자, 이렇게 츠 발음을 내는 알파벳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단자음 알파벳 Z가 사실은 어느 자리에 있건 츠 발음을 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츠 발음을 내는 복자음의 조합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여러분이 대화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ds 복자음이 있었고요.
아니면 태, 에스 복자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태, 체트로 구성된 복자음도 이 아이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츠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합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선지 볼게요. 찬,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Z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츠 발음이다 했으니까 같은 발음이에요. 카츠, 뭐가 들어가 있나요? 복자음 티체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츠 발음 내는 거예요. 플라츠도 봤더니 티체트 복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츠 발음을 내는 거고요. 자, 4번과 5번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무엇? 끊고 다 끊습니다. 5번도 끊어볼까요? Gont 끊고 Schule 이렇게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났을 때 선택지 4번 같은 경우는 연결어 S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연결어들은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붙여서 발음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무엇? 그 다음에 알파벳 S 탁으로 끊겼지만 이 S가 뭐예요? 앞에 있는 태 뒤에 붙어서 발음해야 되니까 복자음 태 S처럼 발음해요. 그럼 무슨 발음? 츠 발음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츠 발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 무아츠작이라고 발음합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연결 없죠. 그러면 뒤에 단어는 뒷단어의 복자음 규칙 그대로 봐요. SCH가 들어가 있는 복자음 조합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SCH는 무슨 발음 내요? SH 발음을 내서 Grundschule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찾으면 몇 번이에요? 선택지 5번이에요. 5번. 알파벳 Z는 사실은 이 발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자음 조합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맞아요. 합성어가 나왔을 경우에 일단 의미 단위로 끊고 연결어를 붙여서 혹시라도 복자음 구성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의 팁스입니다. 자, 알파벳 Z, 츠 발음 나는 경우 예시 한번 보고 갈까요? 단잠 챗 어느 자리에 건 츠 발음 나서 찬의 챗도 츠 발음이고요. 복자음 DST, ST 챗, 즉 DS랑 TCET가 특히나 이제 연결어가 붙어서 나는 복자음의 발음이고 TCET는 본래 이 복자음으로 구성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Abend라고 하는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Abend, 저녁이라는 시간 부사가 됐고 Nacht라고 하는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부사로 품사를 바꾸면서 Nachts,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각각의 츠 발음을 냅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Katz는 항상 츠 발음이에요.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 E, O, N 조합이 혹시라도 단어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 알파벳 T가 츠 발음을 냅니다. Station이라고 발음해서 여기 있는 이 T가 트 발음이 더 이상 아니라 츠 발음을 냈다 하는 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글자를 이어갈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요거 이제 우리 연습 조금 많이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 발음이 아니라 철자 구성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brief라고 하는 편지라는 단어는 F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coffee, 커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시작하고 있나요? 카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에로 시작하고 에로 끝나서 에케, 코너 또는 모퉁이, 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명사 어휘가 마지막에 연결이 됐거든요. F로 시작하면서 카로 끝나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였었나요? Wald라고 합니다. 그쵸?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였죠? Fabrik이라고 해요. 공장. 그러면 F로 시작하고 카로 끝나는 단어가 여기 있었네요. 정답은 2번일 것 같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단수형의 계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I라고 하고요. 메뉴는 M으로 시작을 해서 변모음으로 끝납니다. 메뉴라고 해요. 창문 조금 긴 단어였죠. 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맞아요. AR으로 끝나는 fence자라고 하는 단어였죠. 자, 이렇게 한국어 선지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써보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명사 어휘 문제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형용사와 부사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형용사가 덜어 부사어의 의미도 지닐 수 있으니까 그 의미까지 같이 생각해서 풀어야 하는 다의어 문제인 거네요. Der Rock ist 하고선 봤더니 이 치마는 하고서는 묘사할 거예요. 치마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뭐뭐뭐 비싸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 의미를 지닌 형용사가 뭐가 있나 봤더니 4번에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kurz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수 있네요. 이 스커트, 치마 너무 짧다 또는 짧다라고 하는 단어로 to는 없었으니까 Ich gehe nach Hause 하면 나는 집에 간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간다 라고 하는 건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쵸? 나는 곧 집에 갈 거야 아니면은 잠시 후에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표현에 들어가야 되겠죠? 봤더니 bald 라고 하는 1번 곧입니다. 나는 곧 집에 가 라고 하는 표현. fast는 거의 라는 뜻이에요. 나는 거의 집에 가는 안 되고요. 나는 거의 집에 도착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to, house, sign 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전치사 수거 구문이 쓰였다면 이거는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It's been fast to house가 아니라 gehe 하고 nach를 썼기 때문에 fast가 들어가기에는 지금 사실은 다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은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고요. 나는 일찍 집에 갈 거야. 이거는 가능하네요. 두 번째 문장은. 3번 선지 볼까요? kurz는 여러분 길이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는 짧은 이지만 혹시 부사어 의미를 지니게 되면 잠시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나 잠깐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kurz nach Hause 가능하네요. 5번 sonst도 쓸 수 있습니다. Ich gehe sonst nach Hause. 만약에 네가 뭐뭐뭐 해주지 않으면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sonst라고 하는 표현은 평상시에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이때쯤은 집에 가지 이런 맥락으로 혹시나 활용을 하게 되면 Ich gehe sonst nach Hause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비교적 활용할 수 있는 어휘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문장이 이미 정답을 결정했어요. 뭐예요? 이 치마는 짧다라고 하는 kurz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짧은 잠시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쓸 수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마 형용사들은 여러분이 자주 봤던 표현들일 텐데 실제로 어떤 의미로 더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오늘의 팁스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fast는 아까 여러분 거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림잡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fast fertig, fertig은 끝난이잖아요. 우리 거의 끝났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n the classes, in fast in 슈라다, 다자인이면 있다죠. 지금 이 학급엔 거의 한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후유는 이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Am frühen Morgen, war es noch sehr dunkel. 이른 아침에는 사실은 아직은 어둡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농작물이나 채소나 과일류에 이 후유라는 표현을 써서 이른, 좀 일찍 수확한 아니면 설익은 이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Es sind frühe Sorte Äpfel, 즉 조금 빨리 먹는 사과야 라고 해서 설익은 사과야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수확을 조금 빨리 하는 사과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였고요. kurz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짧은이죠. Die Hose ist so kurz. 이 바지 너무 짧아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방금 선택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Hast du kurz Zeit für mich? 이거는 본문 안에서 많이 보셨죠. 잠시 나를 위해 시간 내줄 수 있니? 상대방에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양해 구할 때 이렇게 썼던 표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것들 한번 볼게요. mach es kurz 하면 그거를 줄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느껴지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 요점만 말해, 본론만 얘기해라 라고 하는 표현 mach es kurz 라고 하는 표현을 일상생활을 씁니다. kurz und klar, klar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선명한, 맑은 이란 표현이잖아요. 짧고 명확하게 라고 해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 라고 할 때 쓰고요. sei 또는 vor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이 kurz가 쓰게 되면 시간적 의미를 쓰고 뒤에 삼격 어미를 붙입니다. sei kurz 하면 근래란 표현이고요. vor kurz 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뒤에 전치사 어미 변화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 요런 관용적 표현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sonst는 여러분이 부사어와 그 다음에 접속사 두 가지 용법을 알고 계실 텐데요. 뭐뭐 하지 않으면 그 밖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 sonst sind wir spät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늦어 그 다음에 wer sonst 그 밖에 또 누가 와? 라고 하는 묻는 표현이고요. 방금 본문 안

에서처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표현으로 써여서 so etwas tut er sonst nicht. 걔는 평소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네 가지 어휘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발음 및 철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5번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r Student, den Preis라고 했습니다. 일단 Preis도 다의어이죠. 1번은 상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격이란 뜻이 있어요. 그 대학생은 그 무엇 무엇을 이라고 했어요. 상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 가격을 뭐뭐뭐 했다라고 하는 건 어색한 대화일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미 대화를 봤더니 Das ist ja toll, 멋진 걸 이라고 했고요. Dafür hat er sich ja viel gelernt 이라고 했어요. Für etwas lernen 이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이 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sicher는 확실한이란 뜻도 있지만 안전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쵸? 분명히라고 해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feel에 대한 강조어를 써서 걔는 그것을 위해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많이 공부했을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는 상을 받은 거죠.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상을 받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문화영역 지문에서 자주 봤던 표현으로 price가 상으로 쓰였을 경우는 become이라는 동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선지에는 뭐가 없나요? become이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취득하다, 얻다라는 의미의 지닌 다른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1번 kauft, 사다, 구입하다 라는 뜻이어서 들어갈 수 없죠. sie 들어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맥락상 쓰일 수 없고요. öffnet, 열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을 열어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대화문이 어색하게 연결되는 거고요. 4번 gewinnt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뜻은 승리하다, 우승하다죠. 근데 두 번째 뜻으로 무엇을 취득하다,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을 받다, 얻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죠. So den Preis gewinnen 이런 표현을 써서 gewinnt라는 3인칭 변화형을 올바르게 쓰인 거 4번이에요. vergisst는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을 깜빡했어. 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이런 대화 구문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봤던 표현 외에 사실은 동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었나를 알고 계셨으면 이 문제 그래도 정답으로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팁스이고요. 방금 봤었던 동사들 중에서 조금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되는 동사만 한번 보고 갈게요. kauf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입하다라는 표현으로 Ich habe mir ein neues Auto gekauft. 나새 차를 샀지. 라고 맹장을 쓰거나 아니면 dafür kaufe ich mir nicht. 이거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Für etwas kaufen이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다인데 이 대화 구문 자체는 내가 그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살건 아니었지가 직역한 표현이고요. 전혀 쓸모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dafür kaufe ich nicht. 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안할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sehen 동사는 보다란 뜻이 있어요. 즉 눈앞에 무엇이 보여 라는 표현으로 ich kann dich nicht sehen. 난 네가 보이지 않아 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hen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이랑 평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das sehe ich anders 라고 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해 아니면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Das habe ich kommen sehen. 나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봤어.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쓸때이 문장이 쓰입니다. Du siehst den Wald vor Bäumen nicht. 자주 쓰이는 속담이거든요. 너는 뭐에 가려져서 너는 나무들 빽빽한 나무에만 집중해서 큰 숲을 보지 못해라고 해서 너무 근시안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때 Du siehst den Wald vor den Bäumen nich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씁니다. Gewinn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기다, 승리하다여서 Korea hat das Spiel gewonnen.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무엇을 얻다, 취득하다 일 때도 있어요. Er hat einen Preis gewonnen. 방금 문장에서처럼 상을 받았다 일 때도 쓸수 있고요. Wir haben noch 10 Minuten gewonnen 이라고 해서 우리 10분이나 더 얻었어.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빨리 끝내야 썼는데 선생님이 10분 시간 더 줄게요 라고 했더니 we have noch 10 Minuten gewonnen 이런 표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렇게 절약하게 되었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다 할 때도 너의 Freunde gewinnen 이런 표현을 씁니다. Er hat neue Freunde gewonnen. 이라고 하면 그는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you given은 이라고 하는 문장, 동사를 문장 안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썰어요. 초인길입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프렌트라고 하는 보통은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런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ch helfe Ihnen gern. 제가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리죠.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우리가 찾는 뭐가 있어요? 프렌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네요. Ich bin auch fremd hier 라고 해서 저도 이곳이 낯섭니다. 초인길입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 문장이죠. 정답 2번이에요. Meine Wohnung ist viel zu teuer. 내 집은 너무 비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 4번. Nehmen Sie die erste Straße links. 길묻고답하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때 gehen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nehmen 동사도 쓸수 있어요. 어떤 도로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5번 볼까요? Seit Jahren wohnen meine Eltern bei mir. 우리 집에 살고 있어 라고 했고요. Seit하고 삼격집의 표현으로 쓰네요. 몇년 전부터 부모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사시지? 라고 하는 문장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릅니다 라고 해서 Ich bin auch fremd hier 아니면 Ich bin neu hier 아니면 Ich bin nicht von hier 이런 문장 써서 저도 이곳이 낯섭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Ich habe Hunger. 그러고 나서 Haben wir noch Zeit? 했더니 B가 뭐뭐뭐라고 대답을 하군. Wir können schnell noch etwas essen. Super! 라고 했네요. 오, 나 배고파. 우리 시간이 noch Zeit. 아직 좀 있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군. 우리 빨리 noch etwas 무언가를 먹을 수 있어. 너무 잘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시간이 있니? 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 시간이 돼?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을 찾으면 돼요. 볼게요. Wir sind zu spät. 우리 너무 늦었어 라는 표현이고요. Der Zug ist zu teuer. 그 열차 너무 비싸다 라고 차표값이 비싸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ir müssen sofort fahren. Sofort 무슨 뜻이에요? 즉시죠. 우리 즉시 출발해야 돼, 이동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쓰는 표현이겠죠? 그럼 정답 될수 없어요. 4번. Ich habe keinen Hunger mehr 라고 했어요. 부정어와 mehr가 같이 쓰면 no more 의 뜻으로 쓰는 거라고 했고요. 나는 더 이상 배가 안 고픈데 지금 맥락상은 배가 고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였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고요. 5번 한번 볼까요? Unser Zug fährt erst in einer Stunde ab. Abfahren 이라고 해서 출발하다 였고요. 시간 단위 명사 앞에 인전 써서 얼마 얼마 후에 라고 했어요. 우리가 타야 하는 기차가 1시간 뒤에 출발할 거야 라고 했고 에아스트를 써서 비로소예요. 1시간 뒤에 서야 출발해. 오,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우리 뭐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eute habe ich eine Prüfung in Mathematik. Gestern habe ich nicht so gut geschlafen. 했더니 B가 뭐라고 물어보고선, Ja, ich habe oft Probleme damit. 이라고 했네요. 오늘 일단 뭐가 있어요? 수학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응! 이라고 일단 대답했어요. 그러면 결정의문을 물어봐야 돼. 즉, 의문사가 없는 일단 질문을 해야 하고요. 나는 mit etwas Problem haben입니다. 무엇인가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문제가 어디 어디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다 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나는 그것에 어려움을 느껴 문제가 있어 라고 했으니까 지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수학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수학 혹시 잘 못해? 아니면 시험 보는 게좀 걱정돼? 라고 하면 나 그게 좀 문제야, 걱정이야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든지 시험이라는 어휘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Ist dein Lehrer nett? 이라고 있어요. 너희 선생님 친절하시니? 라고 묻는 거고요. Ist die Prüfung vorbei? 라고 해서 vorbei sein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종료되다, 끝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험 끝났어? 라고 했더니 응, 나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러진 않겠죠. 2번 정답 될수 없고요. 3번 Ist Kunst dein Lieblingsfach? 너 미술 좋아해?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Kannst du mir Bücher leihen? Leihen이라는 동사는 빌려주다죠. 너 나한테 책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맥락상 4번

사람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Findest du Mathematik schwer? schwer라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지금은 쓰인 거고요. Finden 동사 여기선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너는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해? 응, 나는 그게 좀 문제야. 거기에 어려움이 좀 있어.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어딘가에 문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번 선택지에 있었던 for by sign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고 갈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엇이 끝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is donor is shown for by. 라고 하면, 이번 시간 벌써 끝났네. 이런 표현인데요. 혹시 여러분, 무엇이 끝나다. 종료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팁스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this donor is for by 라고 하면 이번 시간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요거를 zu Ende sein 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Ende가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중성 명사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끝나다 라고 해서 die Ferien sind zu Ende 라고 하면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Fertig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끝낸 이란 표현을 쓸 텐데 무엇을 끝내다 라고 할 땐 전치사 수거구문을 써요. 밑이랑 같이 써서 밑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종료하다, 마무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Es fertig mit der Schule 라고 하면 학교가 끝났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학업을 마쳤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어요. Ich bin fertig mit der Schule 라고 하면 나 이제는 학교 졸업했지 이런 맥락을 쓰는 거여서 무엇이 끝나다 지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For by sign은 끝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나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이미 경과되었어 라는 맥락으로 쓸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 두 개 문장과 같은 종료된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의미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fahre an den Bodensee. Kommst du mit? 그랬더니 na klar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선 im Juli 라고 해서 7월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보덴 호숫가로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mit kommen 해서 권유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na klar 당연하지 물론이야 라고 하고선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언제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때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볼까요? Wann fahren wir? 1번에 바로 나왔네요. 우리 언제 떠날 건데? 7월에. 정답 1번인 것 같지만 나머지 선지 볼까요? Wo ist der Bodensee? 보덴 호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위치를 묻는 질문이고요. Was kostet die Fahrt? Fahrt는 운행이잖아요. 그 이동 운행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데? 라고 해서 열차 표값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 4번, via kommt mit. mit kommen 동사 나왔다고 설마 덜컥 4번 하신 거 아니죠? 의문사가 where였어요. 동행 누가 또 같이 가는데? 이렇게 묻는 표현이고요. 5번, wie fahren wir dorthin? dort은 그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명사이고 뒤에다가 hin을 붙여서 향하여인 거죠. 그곳을 향하여 갈 때 어떤 방법을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가면 돼? 라고 해서 이동 방법을 물을 때 wie fahren wir dorthin?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문법만 조금 체크하고 갈까요? Bodensee라고 하는 see는 성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남성이면 호수였고 여성이면 바다였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남성 사격에 쓰여 선생님이 계속 호수라고 번역을 했고요. 저게 물이죠. 그렇죠? 호수는 물과 관련 있는 자연 대상이에요. 그럼 어디 어디 가에 또는 어디 어디 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무슨 전치사? 항상 아니라는 전치사랑 같이 쓴다라고 했어요. 안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대상 뭐예요? 강, 바다 또는 경계면이라고 해서 국경이거나 이럴 때 안전치사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이니까 사격 썼지만 어디 어디에 라고 하면 am fluss, am meer 라고 해서 강가에, 바닷가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전치사 같이 쓰게 된다는 거 포인트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ir gefällt der Hut. Und dir? 그랬더니 Ich finde ihn sehr schön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군. Aber ist der nicht zu teuer? 라고 했더니 Doch, sehr teuer. Den kaufe ich nicht. 이라고 한 거예요. 볼게요. Gefallen 이란 동사는 마음에 들다이죠. 삼격지배어서 앞에 인칭되면 삼격 썼어요. 그 모자 네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했어요. 너는 어때? 라고 해서 상대방에

의사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ch finde ihn sehr schön. 나도 그것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나선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해서 부정 표현을 써서 지금 질문했어요. 그래서 웬걸? 이라는 답변하길 너 그랬었어요. 웬걸? 매우 비싸. 라고 하고선 그거 안살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즉, 마음에 든다고는 했지만 지금 둘다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 그거 예쁘긴 한데 하고 뭐뭐뭐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볼게요. Es sehr günstig. günstig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저렴한 이란 뜻이에요. 즉, 비교적 가격이 뭐예요? 그죠.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이란 뜻이에요. 지금 비싸다라고 해서 이 맥락은 적합하지 않네요. Der ist viel zu klein. 너무 작아. 지금 치수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Er passt gar nicht. 가는 전혀 이란 표현이에요. 그거 너한테 전혀 안 맞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4번, die Farbe steht dir nicht. stehen 동사가 삼격 지배로 쓰이게 되면 어울리다, 이잖아요. 여기는 steht dir gut 이라고 해서, 그 색상, 너한테 잘 어울려. 자,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aber가 중요한 거였어요. 여기에부터 앞에 나와 있던 어떤 긍정적인 답변과 반대되는 사실의 의견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든요. 그거 매우 멋있네. 뭐뭐뭐 하기도 하네 라고 해서 내 생각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넌 어때? 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색상 잘 어울리네 라고 하는 긍정 표감을 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비싸지 않아? 아보로 그럼 연결되기 자연스럽죠. 그리고 웬걸 안살 거야 인 거죠. 5번 볼까요? Du hast schon viele Hüte. 후트의 복수형 여러분 좀 형태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 그런데 이미 모자가 너무 많지 않아? schon 이미예요. 이미 너무 많이 앉지 않아? 아바? 그럼 아버로 연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의 가격도 너무 비싸지. 즉, 부정표현과 부정표현이 두 개가 연결될 때는 굳이 아버라는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5번은 잠시 고민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맥락상,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아버는 앞에 나와 있는 의견이랑 욕이랑 맞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günstig하고billig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billig는 싼이란 표현이고요. günstig은 저렴한, 그 다음에 유용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다의어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도 콕 집어서 이 대상에 대한 너의 호감도는 뭐야? 이렇게 묻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었는지 볼까요? meinen 이란 동사를 쓰고 zu 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씁니다. Was meinst du zu diesem Mantel? Mantel은 외투, 코트잖아요. 이 코트, 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요. 그 다음에 finden 동사 쓰고 자격 목적어 씁니다. Wie findest du diesen Mantel? 이 외투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그 fallen 동사 써서 wie gefällt dir dieser Mantel? 이 외투 너의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할텐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텐 동사는 멈추다, 잡다라는 뜻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할텐 fun이라고 하게 되면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서 Was hast du von diesem Mantel? 이 코트에 대해서, 이 외투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상대방의 호감도나 의견을 물을 때 meinen zu, finden, gefallen, 그 다음에 halten von 쓸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먼저 볼까요? Ich komme aus Korea. 저는 한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me, meine Mutter ist Deutsche. 제 엄마는 독일 분이세요. 라고 해서 국적 얘기하고 있고요. Das ist eine lange Geschichte. 그거 아주 긴 이야기예요. 뭔가 할말 많아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치를 씁니다. 볼까요? Woher comes to? 머무는 표현이에요. 국적 묻고 있죠. 아까 국적 얘기하는 거뭐 있었나요? 자,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와 그 다음에 엄마는 독일인입니다인데 지금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를 물었으니까 주어가 뭐예요? 나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ich가 들어가 있는 아가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Wo hast du so gut Deutsch gelernt? 너 어디에서 독일어 이렇게 잘 배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 저 엄마가 독일 분이세요. 라고 한 거예요. Zu Hause sprechen wir oft Deutsch. 아니나 다를까 주어 wir로 바뀌었네요. 집에서 저희는 같이 독일어를 종종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Interessant. 흥미로운 걸. Wir haben sich deine Eltern kennengelernt. Kennenlernen은 서로 만나자죠. 너희 부모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야? 라고 했더니 아, 그거 아주 긴 얘기죠. 할말 많아요. 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이죠. Das ist eine lange Geschichte.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맥락상 빈칸에 들어가는 게 아, 순서대로 잘 배워낸 거몇 번이에요? A, B, C 순으로 배열하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상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봤더니 일단 숫자 2가 쓰여져 있고요. 팀 추가. 여기 진한 색으로 되어 있고 일단 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내나요? 이건 남해죠. 그쵸? 팀 추가 ist beim Sportfest 2027 sehr schnell gelaufen und hat den zweiten Platz gemacht. Sonnenblumenschule, 3. Juli 2027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어디에서 라고 해서 by 전차 썼고요. 체육제입니다. 체육제에서, 근데 몇 년도? 2027년 체육제, 즉 체육대회에서 뭐 했어요? 매우 빨리 달렸어요. 아, 이거 달리기에서 2등을 해서 받은 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und, 그리고 hat den zweiten, 자, 몇 등을 했습니다. 라고 할땐 서수로 읽는 거죠. 여기 지금 사격 썼으니까 서수 zweite 뒤에다가 사격 어미 붙여서 2등 자리를 gemacht, 차지했네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학교 이름 나와 있어요. Sonnenblumenschule에서 언제 수여한 상장이에요? 2027년 7월 3일에 수여한 상장이에요. 자, 일단은 볼까요? 수상자는 누구죠? 팀 투카. 나와 있는 정보이고요. 수상 이유는, 맞아요. 달리기 잘했다라고 했어요. 매우 빨리 달렸다. 수여일자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면 온차하고선 뭐뭐뭐 몇명 이렇게 하는 전치사 표현이 또 들어갔을 텐데 아니면 fun 써서 몇몇 명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가 인원과 관련된 정보는 언급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이고요. 학교 이름 어디예요? Sonnenblumenschule. 여러분 Sonnenblume가 해바라기 꽃이에요. 해바라기 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름을 갖고 있는 예쁜 이름을 가진 학교였고요. 여러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자, 2등을 차지하다라고 하면 den zweiten Platz 하고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일반적으로 mac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den zweiten Platz 하고서는 여기에도 백컴맨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도 사실은 맞아요. 순위상으로 상을 받게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den zweiten Platz gewonnen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gewinnen 동사를 쓸수 있어요. 즉 2등을 차지하다라고 하면 zweiten Platz machen, zweiten Platz bekommen 또는 zweiten Platz gewinnen 해서 동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Guten Tag, was darf es denn sein? Ich hätte gern ein Kilo Äpfel. Die sehen so lecker aus. Die schmecken auch so.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고 나선 Danke, das ist alles. Das macht dann 2,10 €. Hier, bitte schön. 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는 일단 상점에서 이루어진 대화죠. 가격 나오고 그다음에 Das ist alles. 이 표현 딱 봐도 이게 답니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상점에서 일단 이루어진 대화이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뭐 필요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묻는 표현이 나왔어요. Was darf es denn sein? 이라고 했더니 뭐뭐뭐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사과 1kg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것들, 그러니까 사과겠죠. Zuleika, 그 다음에 아웃에 뭐뭐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매우 맛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했더니 Sie schmecken auch so. Die schmecken auch so. Schmecken은 맛이 나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맛도 좋아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뭐뭐 물어봤더니 고맙습니다. Das ist alles. 그게 다예요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다 해서
이유로 10센트입니다라고 했고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상황에서 아, 네,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우리 뭐 썼죠? Sonst noch etwas 썼어요. 또는 뭐 썼나요? Is das alles? 이렇게 물으면 아, 네, 그거 답니다라고 해서 Das ist alles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과거형 동사를 써서 das was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여기 apostrophe 써서 네.

그게 답니다. Das war es. 이런 표현 썼어요. 자, 요거 요런 질문이 있는지 이제 찾으면 돼요. 1번, was cost das? 그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죠. 가격 얘기하는 걸로. 그렇지 않고, 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Haben Sie Äpfel? 사과 있으세요? 이미 사과 있습니다. 그쵸?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찾는 거 나왔어요. Sonst noch etwas?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Essen Sie gern Äpfel? 사과를 즐겨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5번. Alles zusammen bezahlen. Alles zusammen이죠. 뭐예요? 다 더해서 합산해서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 개의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총 금액이 얼마예요? 뭐 이런 표현. Alles zusammen bezahlen 이라고 해서 정답. 여기는 될 수가 없네요. Alles zusammen bezahlen 이라고 하는 표현 아마 식당에서도 쓸 거예요. 각자 더치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다할 거예요? 그러면, ich wir bezahlen alles zusammen. 저희 다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이런 표현을 쓸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다한 합산 금액 얼마예요? 물어볼 때도 아마 쓸 텐데, 지금 대화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점 대화에서 주로 나오는 거 종업원이 쓰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그거 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대화 구문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종업원이 상점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할때 활용했던 표현들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팁스 통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상점 대화에서 종업원이 쓰는 표현입니다. Staff Assign 외에도 helf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can ich Ihnen helfen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we라는 의문사를 써서 we can ich Ihnen helfen 쓰기도 해요. tun이라는 동사를 써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Was kann ich für Sie tun이라고 합니다. Was darf es se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모두 써요. Sie wünschen bitte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해서 wünschen 원래 소망하다인데 뭐 필요하세요? 원하세요?이고요. 아니면 좀 간단한 표현 중에 모두 있었나요? bitteschön 이라고 해서 뭐 필요하시죠? 라고 하는 이런 대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상점에서 종업원이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더 있었구나.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채팅방의 내용으로 보아 제안을 수락한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Freunde, wollen wir morgen nach der Schule zusammen Hausaufgaben machen? 친구들 안녕. 우리 내일 방과 후에 숙제 같이 할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Warum nicht? Ich bin dabei. Dabei sein은 동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chen mit이라고 해서 mitmachen이라는 동사랑 사실은 아마 바꾸어 쓸수 있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나도 같이 할 거야라고 하는 표현은 동참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Warum nicht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왜 그게 안 돼? 이 뜻이 아니라 안될거뭐 있어라고 해서 긍정응답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즉 수락한 사람은 일단 누구예요? 레아일 거예요. 그쵸? Warum nicht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안될거뭐 있어? 나 같이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미아는 Nein, danke. Die mache ich lieber allein. 아니야, 고맙지만 제안 고맙지만 됐어. 나 혼자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alle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Tut mir leid. 나오면 일단 거절이죠. 미안해? 라고 하고선 Ich hab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안내 한번 볼까요? Schade. Ich habe meine Hausaufgaben schon gemacht. 오, 안타깝다. 아쉽다. 나 숙제 벌써 다 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Theo는 뭐라고 했냐면 Da habe ich schon eine Verabredung. 이래서 나 그때 벌써 다른 약속이 있는데. 라고 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었어. 1번. 리아는 기꺼이라는 표현, warum nicht gerne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응답을 한 내용이에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en Schrank kannst du nicht allein tragen. Da ist doch viel zu schwer für dich. 라고 하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links an die Wand, danke. 라고 해서 안전자 뒤에서 합격이 딱 나왔던 이동을 한 거죠. 그 책장을, 그 장을 너는 Allein 혼자서 tragen 짊어지다 여기에선 옮기다예요. 혼자 옮길 수 없어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라고 하고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가져다 두면 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도와줄까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왜냐면 이동을 했거든요. 저기 왼편 벽 쪽으로 가져다 줘 고마워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시킬까?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찾으면 돼요. Wem gehört er? 그거 누구 거야? 소유주를 묻는 표현이고요. Wohin soll ich ihn stellen? stellen 동사 나왔습니다. 세우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의문사 뭐 나왔어요? 어디를 향하여입니다. 어디로 가져다 놓을까? 인 거죠. 그랬더니, 왼쪽 벽 쪽에 가져다

0: 줘라고 하는 표현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질문하면 야나인부터 대답해야 되죠. 얘는 들어갈 수 없고요. Wer hat den Schrank gekauft? 이창 도대체 누가 산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Wo ist die nächste Haltestelle?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다음 정류장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합니다. Wohin soll ich die, soll ich ihn stellen?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kommen 동사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Wohin kommt? 하고서는 der Schrank, 이 장. 어디로 이동시키면 돼? 라고 할때 kommen 동사도 쓸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질문해서 이동 위치를 묻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tragen 동사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tragen 동사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다의어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was trägt er in der hand? 그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받치다, 짊어지다라는 표현을 써서 das Eis trägt jetzt Menschen. 그 얼음이 이제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빠지지 않게 잘 얼어서 지탱해주고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나 옷을 입다 이때 쓰죠. Sie trägt ein neues Kleid. 그녀는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치사 구문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는 jemand Name auf 또는 in der Liste tragen에서 리스트에, 즉 어디 어디 명단에 이름을 올리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jemanden auf den Händen tragen, 여기 사격 쓴다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손 위에 올려놓다라고 해서 소중히 다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문화 영역 지문을 자주 보시죠.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르다라고 해서 einen Namen tragen, 이어받다, 갔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요 tragen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16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베니 안나 darf ich dich etwas fragen? 내가 뭐좀 물어봐도 돼? 뭐라고 했더니 안나가 aber natürlich, ich bin 17 Jahre alt. 물론이야, 나는 17살이야. Du siehst aber viel jünger aus. 근데 훨씬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몇 살이야를 묻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Wie alt bist du? Wie geht es dir? 너 어떻게 지내? Hast du Geschwister? 너 형제 자매 있니? Was bist du von Beruf? 너 직업 뭐야? 5번. Studierst du in dieser Stadt? 너이 도시에서 대학 다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고요. Mein Arzt sagt, ich soll heute nicht viel laufen.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뛰지 말래. Soll ich dich abholen? 내가 너 픽업할까? 라고 했더니 아가 뭐라고 얘기했고요. Kein Problem 이라고 했어요. 괜찮아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아요. 고마워 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안개님 언제 쓰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Ich bin traurig. Traurig은 슬픈이거든요. 오, 나 슬퍼.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 요거 나온 이유는 사과할 때도 kein problem을 써요. 괜찮아요 라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 때도 쓸수 있어서 아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상으론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고맙다입니다. Nicht zu danken은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일 때 쓰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걸 고마워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5번. Das ist sehr nett von dir. Danken이라는 동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참 친절하구나 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간 뜻이 고마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고마워에 대해서 bitte schön 뭐 이런 거 말고 kein problem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18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또 풀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EBS 수능 안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바로 1강이죠. 이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 그대로 23강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능 한문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자, 많은 한자를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한문에서 한자만 알아도 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술술 풀릴 수 있도록 마스터키와 같은 한자들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문항 중에서 자주 나오고 또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한자들을 선생님이 미리 선점을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주입니다. 여기 보면 주, 주, 주 이렇게 돼 있죠? 요맨 앞에 있는 한자가 주인 주예요. 주인공, 주권할 때 주죠. 여기에 앞에 사람인을 붙이면 사람이 어디 어디에 살다, 살 주자가 되고요. 앞에 나무 목자를 붙이면 나무로 만든 기둥, 기둥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한자를 만났을 때 내가 아는 한자를 가지고 유추, 단서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낯선 한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알고 있는 한자로 뜻을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그럼 오늘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항은요. 항상 그림 문항이 나오는데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 그림이 나와 있고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집과 산봉우리가 모두 하얗게 표현된 걸 보니 눈이 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은 눈 덮인 풍경을 담은 산수화로 기역경 산수도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마지막 이 대화인데요. 자, 여기 경치, 산수를 그렸다. 풍경을 담은 산수화다. 요렇게 이 그림 설명과 한자를 하나씩 매칭해서 이 기억에 들어갈 한자를 찾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풍경, 산수화. 산수를 그렸다. 그러면 기억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눈. 하얗게 내린 눈에 대한 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서 눈을 뜻하는 한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가을. 가을 주자죠. 자, 2번인 밤. 밤 야자예요. 3번인 위에 비유자가 있고요. 오, 요게 우리가 눈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래서 우리가 눈 내리는 풍경을 설경, 그죠?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폭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설입니다. 자, 요거 비웃자처럼 같이 위에 들어가 있지만 얘는 구름이에요. 자, 이 글자는 빛이죠. 빛, 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산수도가 되겠죠. 자, 2번 문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하면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를 묶어서 보면 뜻이 통한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그 한자가 들어간 어휘와 성어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 중에 가을 추자 있었죠? 이 추자는요, 추호, 추풍, 만추 이런 단어에 쓰입니다. 추호, 얘가 가을 털이란 뜻인데요, 아주 가늘고 사소한 것을

이야기할 때 추호라고 합니다. 추풍은 말 그대로 가을, 가을 바람, 가을에 부는 바람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만추는 늦가을이에요. 만자가 늦을 만자거든요. 그래서 늦가을을 만추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밤야자도 볼게요. 밤과 반대되는 한자가 낮주자죠. 그래서 우리가 밤을 야간, 낮을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반대되는 것도 상반되는 뜻의 한자도 묶어서 연결해서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야, 깊은 밤. 야경, 경치, 아까 풍경 나왔었죠? 밤풍경. 주경야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낮에는 밥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그죠? 그래서 낮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밤에는 공부를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주경야독이라고 합니다. 자, 금의야행이라는 성어가 있어요. 금의가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면 그 비단 옷 예쁜지 화려한지 어떤 옷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지만 남들이 알지 못한다. 티가 나지 않는다. 아무 보람이 없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금의야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밤야자가 들어가 있죠. 광자는요,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빛난다. 야광. 광복. 빛이 되돌아오다.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되찾다 했을 때 우리가 광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후광이 느껴진다. 뒤에서 비치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에게 느껴지는 분위기, 이런 걸 우리가 후광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식물이 빛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도 빛,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광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우리 아까 문설자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 있었나요? 네, 비유자가 들어가 있었죠? 비유가 들어간 많은 한자들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는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많은 글자들이 비유와 관련이 있는데, 비유가 들어가면 주로 날씨나 기상현상과 관련된 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형태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위에 비유가 있고, 아래의 한자들만 달라지면서 음과 뜻이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눈, 아까 눈설자 나왔죠? 구름. 얘는 뭘까요, 여러분? 전기할 때, 번개 전자예요. 얘는 우레레, 천둥 했을 때의 뢰자고요. 이 밑에 길로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슬. 상자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서리. 얘는 안개, 안개 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찾아보니 공통점이 바로 날씨, 기상현상과 관련된 한자들의 비유자가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묶어서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은요.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상반되는 뜻이죠? 보통 이 문항들은요, 상반되는 거두 개, 그 다음 비슷한 거두 개, 요렇게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항을 풀 때는요, 상반되는 뜻의 한자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뜻이 비슷한 한자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득실. 득은 얻다. 실은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점수를 얻는 걸 득점, 잃어버리는 거 실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물건 뭐라고 해요? 분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얻다와 잃다. 상반되는 뜻 맞아요. 니은은요, 흙토자와 땅지자예요. 흙과 땅, 어때요? 상반되는 뜻이 아니라 유사한 뜻이죠.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땅. 요거는 아닙니다. 자, 디귿 볼게요. 동은 같다. 두 개가 같다. 이는 다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같다와 다르다. 요거는 상반되는 뜻이 맞아요. 디귿. 자, 리을도 볼게요. 가가 무슨 가죠? 집, 가. 택은요? 집, 택자예요. 그래서 얘는 집이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한자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아니라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역과 디귿을 찾으니 1번. 우리가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우리가 한번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얻다와 잃다, 서로 반대되는 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득과 실이 들어간 어의와 성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종두, 득두, 득. 얻다 득자죠. 콩을 심은데 콩을 얻는다. 콩을 심은데 콩을 얻는다. 원인대로 결과를 얻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죠. 이때도 얻다 득자예요. 자, 일거양득. 요것도 많이 우리 유명한 성어죠. 하나를 들어서 두 개를 얻는다. 한 가지 행동을 해서 두 가지 결과를 얻는다. 두 가지 효과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이때 득이에요. 자, 천려일실. 이때는 잃어버릴 실이에요. 잃을 실. 천번 생각해도 한번 잃어버린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했을 때 실자입니다. 자,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때 실자예요. 그래서 얻다 득, 잃어버릴 실, 잃을 실. 요거 두개 짝을 지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의 살펴볼게요. 같다, 다르다. 요거는 같이 동시에 쓰이는 성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구동성, 동상이몽입니다. 자, 이구가 뭐예요? 다른 입, 같은 소리, 다른 입으로 같은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낼때 우리가 이구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그래서 행동은 같이 하면서 속마음은 서로 다를 때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자, 아까 우리 가와 택 나왔었죠. 집. 하나 더 알려드리면 옥. 요것도 집, 우리가 가옥 또는 가택. 요런 어휘들을 쓰잖아요. 다 집이라는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들. 요렇게 묶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이거는요,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찾아라 라는 문항이에요. 네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한자의 부수, 총액, 그리고 어휘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조건은요, 한자의 이 한자와 같아. 이 한자는 목숨 명자예요. 아, 지금 기억에 있는 한자는 음이 명이구나. 자, 2번 조건 볼게요. 부수는 이것과 같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저 부수 모르는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한자의 부수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수는 여기서 입구자인데, 도드라지는 모양. 비슷하게 생긴 모양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들어간 한자를 찾아라.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은 총획수예요. 자, 총획수는요, 써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써보면요, 1, 2, 3, 4, 5. 1, 2, 3, 4, 5, 6. 육획이네요. 자, 육획이에요. 총액이 육획인 한자를 찾으라는 거구나. 자, 네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이 글자 앞에 작을 결합하면 이름을 지음을 뜻하는 말로 쓰여. 작? 우리가 뒤에 이 한자가 오면 이름. 이 한자가 작, 짓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오 뒤에 오는 이 기억에 들어간 한자는 이름이라는 뜻이구나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한자의 뜻은 이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소리는 한자의 음은 명, 입구가 들어가고요. 총액은 육핵인 한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일단 명인, 음이 명인 한자는 딱한 가지인데요. 얘가 이름이고요. 입구자도 들어가 있고요. 육핵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보면 1, 2, 3, 4, 5, 6. 육핵 맞네요.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가지 조건을 다 몰라도 한두 가지 조건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구가 들어갔다라는 게 힌트가 된다면 3번이나 4번에서 정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육핵이다. 그러면 육핵인 한자를 먼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씩 지워가는 거. 이건 아니야. 조건에 맞지 않아. 하나씩 지워가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면서 여러분 정확도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한번 또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살펴볼까요? 자, 아까 이게 자, 스스로란 뜻이에요.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자신감, 스스로를 믿는 느낌, 스스로를 믿는다. 자신감이죠. 자업자득은요,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결과를 얻는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자신이 얻는다란 뜻이에요. 자, 이때는요, 스스로 자자가 스스로가 아니라 뭐뭐로부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시작과 끝, 자초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뭐로부터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자자는요, 글자, 문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오탈자라고 하면 잘못되거나 빠진 글자를 말합니다. 자, 일자무식, 한 글자도 알지 못한다. 라는 의미예요. 일자무식. 자, 우리 답이었던 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름이란 뜻인데요. 명성이를 가지고 있다. 명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 그죠? 또 유명한 농구팀이 있어요. 근데 실력도 좋아요. 그러면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거죠. 명불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 자, 유명무실은 뭐예요? 이름은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간판을 걸어놓고 무엇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 우리가 이럴 때도 이름은 있지만 실제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선택지에 길자가 나왔는데요. 길할 길, 좋은 일, 좋은 징조란 뜻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글자는 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흉이라고 많이 합니다. 길흉합옥. 좋은 것과 나쁜 것, 재앙과 복을 말할 때 우리가 길흉합옥이라고 해요. 자, 길일. 좋은 날이죠. 길일. 길몽은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꿈이죠. 좋은 일이 생길 징조가 있는 꿈을 또 길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 어휘, 성어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단어장 문항이에요.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요거는요,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 꼭 이렇게 나와요. 이 방법, 우리 단어장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냐면, 원래의 뜻으로 한자를 연상한다. 그 뜻을 가진 한자를 연상하고, 확장된 뜻, 이 뜻이 맞는지 한번더 검증한다. 요 단계로 문항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원래의 뜻,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른다라는 뜻이래요. 오, 여기다 밑줄을 쳐볼까요? 서로 섞이어 흐른다. 문화나 사상 등이 서로 통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일단 흐른다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오고, 서로 섞인다라는 뜻의 한자가

앞에 오게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서팅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교역. 교자는 사길 교자예요. 이 한자는요, 이렇게 뭔가 엇갈린 선. 그래서 서로 만나다, 뭐 또로 서로 오고 가다 할 때의 교입니다. 역은요, 여기 보시면 이 한자가 바꾸다 할 때는 역으로 있고, 싶다 할 때는 이로 있는데, 여기서는 바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바꾸다. 나라끼리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거. 교역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서로라는 뜻은 맞는데, 흐른다라는 뜻이 없어. 그죠? 답이 아니고요. 시류는요, 떼시자에 흐를, 유. 흐르면 맞는데요. 앞에 떼시는 여기에 확장, 원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류는요,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풍조,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맞고요. 3번은요, 서로 통한다, 서로 오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단, 교통이 편리하다 할 때의 교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교는 맞는데, 통, 그리고 확장된 뜻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답이 아닌 것을 제거해 나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류도 볼까요? 흐름에 해당하는 한자, 류, 흐를 유자잖아요. 합은 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섞여서 흐른다라고 했어요. 합류. 그쵸, 함류도 아니에요. 교류. 서로 섞이어 흐른다. 원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확장된 뜻과 맞는지 한번 볼게요. 문화나 사상 등이 서로 통한다. 그렇죠. 우리 문화 교류, 나라 교류, 친구와의 교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나 문화를 서로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류라는 기억에는 요게 들어가면 맞겠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요, 어떤 문항이냐면,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즉, 두 개의 성어가 주어지고 공통된 한자 하나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가로 열쇠, 세로 열쇠 한번 볼까요? 가로 열쇠,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함. 세로 열쇠, 달콤한 말과 이로움으로 꾀는 말. 여러분, 어떤 성어가 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성어가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틀릴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한자들을 조합해서 요거를 떠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익을 본다. 볼 견자잖아요. 그죠? 견. 견. 이익에 해당하는 한자. 리. 사. 의. 의로움을 생각 사자. 생각한다. 견리사이. 가로 열쇠. 세로 열쇠는요. 달콤한 말. 달콤함은 감. 달감자잖아요. 말은 언. 이로움으로 살살 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울 리에 말에 해당하는 설. 그러면 두 개의 성어에서 결합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이로움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보면 보다 해당하는 건 견이고요. 이익, 이로움, 요 기억에 들어갈 한자는 2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생각한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감, 달콤하다, 달다. 여기에 들어가고, 말, 말씀 설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나온 성어를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가, 정당한가?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그 이익이 정말 바른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의미고요. 감은 달콤한 말, 듣기에 좋은 말, 이로움으로 깨는 말, 아,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서 꾀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언
이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 성어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우리 아까 나왔던 한자들 한번 좀 다시 살펴볼까요? 자, 견자는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견문, 보고 듣는 거죠. 우리 견문을 넓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견학은요,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박물관, 견학 이렇게. 견물생심은요, 물건을 직접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보다라는 뜻. 자, 그 다음 리자는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요게 칼 도자고요, 얘가 벼 화자예요. 칼로, 날카로운 칼로 벼를 베서 수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카롭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수확을 했으니 이롭다, 이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다, 예리하다의 리이기도 하고요. 복과 행복과 이익의 복리, 리자이기도 하고요. 이해는 뭘까요? 이익과 손해. 그래서 이해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하다. 우리 생각할 사자와 유사한 한자들. 생각상, 생각할고. 요것도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거한상이 하면은 편안함의 거처에서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이런 의미죠. 자, 감은 아까 달다란, 달콤하다라는 의미라면 고자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맛이 달다, 맛이 쓰다라는 의미인데 즐거움과 행복, 고통과 고생, 요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진감래라는 성어를 보면 고생이 닿아여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이죠. 자, 설자는요, 말이란 뜻인데, 또 우리 말씀화, 요것과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설은 임시로 세운 설명, 임시로 세운 이론을 말할 때 설. 자, 역설도요, 거스르는 거.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 우리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일상 용어 문항인데요. 기역부터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보면요. 홀로 독자에 달릴 주자예요. 독주라고 읽어요. 바르게 읽었죠. 기억 맞아요? 자, 혼자서 뛴다. 그죠? 혼자서 달린다. 경쟁 상대를 뒤로 떼어놓고 혼자서 앞서가는 걸 말해요. 그쵸? 독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설명한 거 맞습니다. 디귿, 유의어로는 독립이 있어요. 독립이요? 독이 앞에 홀로 독자가 같이 온건 맞지만 유의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쵸?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냥 독만 비슷하죠. 저팀은 독주를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막강하다. 예문 잘 활용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역, 니은, 리을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역, 니은, 리을. 있는 대로 다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요 문항은요, 한자 문화권 어휘 비교 문항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중국, 또 타이완 이런 곳에 쓰인 어휘와 우리나라의 어휘를 비교하는 문항인데요. 요것도 결국에는 한자의 뜻에 맞는 그 한자를 찾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배 아닌 것 같아요. 구명조끼가 있고요.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 이곳 타이완에서는 물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옷을 이거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생의 당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옷을 놓아두는 장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네. 한국에서는 기역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구명조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복. 여기 나와 있죠? 옷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명복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생자도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옷이죠. 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명복이라고
구명에 해당하는 한자를 참

때문에 우리는 구명 1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요, 교과학습 용어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과학 용어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과학 못하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힌트가 다 주어지고 그 뜻에 맞는 글자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은 석회 동굴에서 종유석과 석순이 맞닿아 돌 기둥 모양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역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볼까요? 자, 종유석. 요런 게 종유석이죠. 그렇죠? 종유석 한자를 보면요. 천장에서 이렇게 고드름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자라난 돌이래요. 요게 석순이죠. 석순은요, 한자를 보니까 죽순순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죽순처럼 솟아난 돌이다. 그래서 석순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가 둘이 만나서 이루어진 요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돌 기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돌 기둥에 해당하는 어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힌트가 다 여기 글에 다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1번부터 보면요. 돌로 변한 거죠.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돼서 돌로 변한 거. 우리가 화석.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지주. 선생님이 오프닝 때 기둥 주자라고 했어요. 지탱하는 기둥이다. 기둥은 맞는데 돌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석주. 돌석자의 기둥 주자죠. 돌 기둥. 이걸 석주라고 한다. 답은 우리가 3번으로 요걸 통해서 충분히 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석문. 돌로 만든 문이에요. 성문. 여기서는 돌만 똑같고 문은 전혀 아니죠. 석유. 땅에서 나는 기름. 여기서도 전혀 기름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문항은요, 사실은 단어장 문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말한 거는 원래의 뜻에 가깝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말한 것은 확장된 뜻과 가까워요. 그래서 단어장 문제를 풀때 접근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한 곳에 자리 잡고 편안히 산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맞아. 또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함을 의미하기도 해. 그러면 우리가 편안히 산다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편안히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편안한 한자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안전, 편안하고 온전하다. 사고나 위험에 어떤 걱정이 없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잖아요. 편안한 안은 맞는데, 산다라는 뜻도 없고, 요 뜻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은요, 만족이에요. 아, 아마 만족한다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딱 오답으로 냈는데, 편안히 사는 것과 만족?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자, 거주, 살 겉자에 살다 숫자예요. 사는 건 맞는데, 편안히 산다? 그리고, 요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산다, 거주한다.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 들어가 입자예요. 입주. 새로운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편안히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편안한 안자에 살 주자. 안주. 편안히 산다. 맞죠? 요것도 볼까요?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한다. 안주한다. 그죠? 어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해서 발전을 하지 못한다. 우리 이렇게 예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우리가 편안한 안자에 살 주자. 안주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광고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를 한번 주목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에 들어갈 한자가 이 문구 속에 다 힌트가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 불법 도박, 땡땡. 불법 도박을 뿌리 뽑아 청소년을 지켜요. 불법 도박을 어떻게 한다? 뿌리 뽑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본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결심. 자, 결정하는 거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먹는 거. 결심. 불법 도박을 결심? 큰일 나죠. 자, 근, 뿌리 근자에 끊을 절자예요. 뿌리째 끊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뿌리 뽑아. 뿌리 근자에 끊을 절자. 뿌리째 뽑는다. 뿌리째 끊어버린다. 불법 도박 근절. 2번이 어울리죠? 그쵸? 우리가 평소에도 부정부패 근절. 학교 폭력 근절. 그쵸? 뿌리째 뽑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볼게요. 용서. 포용하고 용서하는가. 잘못을 나무라거나 벌 주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우리 용서라고 하잖아요. 여긴 전혀 아니고요. 공생은 함께 산다. 공생 어울리지 않고요. 활용. 기능이나 어떤 특징을 잘 살려서 쓰는 거예요. 활용한다. 여기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억의 태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선택지를 보니까 성어 문항이에요. 자, 기억의 태도, 이 인물의 태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손호은 성품이 의심이 많고 시기심이 강하여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했으나 속마음은 각박하였다. 여기에다가 우리 가로를 쳐봅시다. 겉으로는 이랬으나 속마음은 이랬다. 항상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비록 겉으로는 좋게 행동했으나 또 나오죠. 나중에는 반드시 그 재앙을 보복하였다. 어때요? 공손홍이라는 사람은 겉으로는와 그 속마음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쵸? 겉으로는 이랬는데 속마음은 이랬다가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그의 주제와 관련된 성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부지리는요, 어부의 이익이죠.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 엉뚱한 제3자인 어부가 이익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익을 보거나 엉뚱한 제3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고요. 각주구검은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보집할 때 쓰는 성어인데, 공손홍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일치월장은요,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다. 계속해서 발전한다, 성장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손홍과는 맞지 않습니다. 표리부동. 표는 겉이고요. 니는 속이에요. 같지 않아요. 어때요? 공손홍의 태도를 보여주죠.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고요. 우공이 산인 우공이 산을 옮겨요. 산을 옮길 만큼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루는 거. 이걸 우공이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아까 표리부동처럼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뜻하는 성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고 했었죠. 자, 양두구역은요.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머리, 굉장히 화려하고 좋게 포장된 것을 겉으로 내세우고 사실 속으로는 변변치 못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두구육이라고 합니다. 구미복검은요,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달콤한 말로 친한 척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자, 면종복배는요, 얼굴로는 따르고 배로는 배신해요.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2번. 그림과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만화가 나오고 유래를 제시해주고 그와 관련된 성어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만화 한번 읽어볼게요. 한신, 병사들을 이끌고 조나라를 치시오. 자, 왕이 장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라 군사가 많으니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싸워야겠군. 지도를 보면서 전략을 말하고 있어요. 강을 등지고 진을 친다. 여기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싸우나 죽나, 강물에 빠져 죽으나 마찬가지다. 장군이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뒤에 강물이기 때문에 우리 도망갈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병사들이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목숨을 걸고 싸우자. 라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한번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을 등지고 진을 친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임한다. 요 내용이 있는 성어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장사진은 긴 뱀처럼 치는 진이에요. 요거는 긴 뱀처럼 줄을 서 있다를 표현하는 성어입니다. 그래서 맛집, 소문난 맛집이 어때요? 사람이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죠. 그걸 마치 긴 뱀처럼 서 있다. 그래서 장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등용문은요, 용문에 오른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출세한다 했을 때 등용문인데, 장사진도 아니고, 그림과 전혀 어울리는 성어들이 아닙니다. 자, 사이비는요, 비슷한 듯 하지만 아닌 거예요. 겉보기에는 되게 똑같은데 사실이 아닌 거. 교묘하게. 그래서 사이비도 여기서는 전혀 맞지 않고요. 배수진은 물을 등지고 치는 진, 강을 등지고 치는 진. 그래서 물러설 곳이 없어서 어떤 일을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임한다, 최선을 다한다를 뜻하는 성어이기 때문에 요 만화와 꼭 맞습니다. 자, 5번은요,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눈. 그죠? 그래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나, 능력을, 통찰력을 말할 때, 천리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은요, 단문 이제 출연합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대우 구조라는 걸 보시면 그걸 알고 접근하시면 좀 찾기가 쉽습니다. 자, 보민자 창, 승민자 기역. 자는 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지키는 사람. 그죠? 보호하는 사람은 창은 창성하다, 번창하다.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은 번창하고. 자,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백성을 이기는 사람. 그쵸? 그래서 억누르는 사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인 기억한다. 그러면 요 번성하다와 반대되는 게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니은한다. 돼 있죠? 그래서 따르다와 거스르다. 하늘은 여기서 하늘의 도리, 바른 이치를 말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존과 반대되는 것, 살아남다와 반대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번창하다와 반대되는 것, 망하다. 그죠? 살아남다와 반대되는 것, 없어지다. 요 글자를 한번 찾아보면, 1번, 망하다. 그죠? 없어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자들은요, 있다, 먼저, 나아가다, 흥하다. 반대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승민자 망, 역천자 망, 망하다, 없어지다에 해당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그래도 이 문항은 좀 쉬운 게요. 문장도 짧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 언물 이어행, 행물 이어언. 어때요? 계속해서 같은 글자가 또 반복되고 있죠. 언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언물. 물은요, 뭐뭐 하지 마라, 금지형입니다. 행동과 다르게 하지 말며, 다를 있자. 행은요, 다니다, 여기서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말과 다르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어조사 어자가 뭐뭐에서, 뭐뭐보다, 뭐뭐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뭐와, 다르게 하지 말라. 즉, 말과 행동을 같게 하라.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과 행동은 서로 일치해야 돼. 1번에 딱 주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우리가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단문이 주어지고 그와 관계 있는 성어를 고르는 문장입니다. 군자는 그 대비가 있으면 일이 없다. 그 비자는요, 대비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사자는요, 여기서는 걱정할 것, 근심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즉자는요, 조건이나 원인이 나오고요. 뭐뭐 하면, 이런 의미로 쓰인 한자예요. 그래서 대비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다 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맞지 않고요. 입은 있으나 말은 없다, 변명할 거리가 없다도 아니고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없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여기 비자가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4번이 관계 있는 것이고요. 공평무사는 사사로움이 없이, 어긋남이 없이 공평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강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리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 어떤 주제 가지고 왔냐면요. 콩코드 비행기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워낙 빠르기는 합니다만 조금만 오래 타도 너무 힘들고 아 이거 언제 도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좀만 더 빨리 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나는 진짜 많이 했었어. 자, 그런데 사실은요, 콩코드 비행기라고 해서 초음속 비행기, 소리보다 더 빨리 가는 비행기가 개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랐냐면요. 원래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도 한 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1970년대 3시간 만에 도착을 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경제성이 너무 안 나왔어요.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객기로 사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사람들이요. 이거를 타는 거를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야 돼? 사실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중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만들어낸 정부는 더 이상 투자를 중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껏 쏟아부은 돈과 노력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다가 결국은 2003년에 완전히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사실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은요. 완벽하게 경제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구멍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되게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존재이다. 그렇게 논리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는 되게 여러 번 관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읽을 주제는요. 인간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주제고요. 수능 특강에서도 인간이 어떤 표현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제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요.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지식들 쭉쭉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 오늘 쭉 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봅시다. 자, The Origins of Human Morality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인간의 도덕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것은 must inevitably remain. 자, 반드시 피할 수 없이 남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서? A matter of speculation. 자, 추측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 speculation 하면은 추측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 hidden in the depths of our prehistoric past. 자,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 우리의 선사시대 과거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도덕성이 어디에서 기원이 되었는가? 몰라요, 사실. 왜냐면 엄청 옛날에 생겼을 거 아니야. 선사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still, 그러나 studies of closely related non-human apes. 자, 뭐를 연구를 해봤냐면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간이 아닌 apes 하면은 뭐야? 영장류잖아요. 영장류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거는 뭐를 가리켰냐면 how basic sense of right and wrong. 자, 기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might have arisen. 어떻게 발생했는지 as a product of evolutionary pressure. 자, 무엇의 결과물로서 발생을 한 거냐면 진화론적인 압력의 결과로서 발생을 한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의 압력이냐면 on intelligent animals. 똑똑한 동물들, living together in relatively stable social groups. 자, 근데 어떻게 사는 동물들이냐면은 함께 사는 동물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그룹에 있어서라고요.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가가 궁금한데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관찰을 했냐면 영장류를 대신에 관찰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네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자, 이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무엇으로부터 왔냐? 어떤 진화적인 압력에 대해서 온것 같다. 진화적인 압력으로부터 온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화적인 압력. 한국어 쓰기가 어렵지? 아, 진화적 압력에 부터 영장류를 관찰을 해보니까 진화적 압력으로부터 영장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센스가 발생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in such groups, 자, 이러한 그룹에서 the evolutionary benefits of reciprocity and cooperation in activities. 자, 이러한 그룹에서 진화적인 이점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 호혜성이라던가 아니면은 cooperation 하면은 협동이죠. 그런 것의 이점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grooming은 털을 손질하는 거고 food gathering은 음식을 모으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의 이점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depend on minimizing cheating.
부정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Individuals gaining benefit without returning them. 자, 개인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점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returning them. 그것들을 돌려주지 않고 나만 이득을 얻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에 달려있더라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부정행위를 줄이는 게, 치팅을 줄이는 게 중요하대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아, 먹을 것만 먹고 돌려주지는 않는 행위. 그런 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부정행위가 많으면 안 된다. 화살표 아래로 쓰는 게더 맞겠네요. 부정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and the best way to stop such skullduggery.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부정행위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it seems, 어떻게 보이냐. It's for offending individuals to be recognized. 자,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들을 어떻게 하냐? Offending individuals. 이런 공격하는 개인들, 부정행위를 하는 개체들이 to be recognized. 자, 알아차려지게 만드는 거야. 아이고, 제가 부정행위 한 놈이야. 라고 인지되게 만드는 거고, and prevented from reoffending. 다시 또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것, 다시 공격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야. 어떻게 막냐? punishment, 벌을 주거나, 또는 exclusion from the group, 그룹에서 배제를 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고 해요. 자, it does not take a huge leap. 그리고 leap of imagination. 자, 상당한 띠뛰기. 그러니까 뭔가 imagination, 상상력이 확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To see how rudimentary ideas of fairness and cheating, right and wrong, punishment and blame could emerge from such social interactions. 자, 뭐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들. 근데 그 아이디어의 내용이 무엇이냐? 공정성과 부정행위, 옳고 그름, 그리고 벌과 blame, 탓하는 거. 이런 것들이 could emerge from, 나타난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그러한 사회적인 interactions, 사회적인 상호작용. 으로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쉬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짧은 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제 제목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함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줄이고 도덕성에 대해서 배워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거를 머리에 놓고 우리 선택지를 읽어볼게요. 자, 1번. The inevitable rise of cheating in cooperative systems 라고 합니다. 자, 협동적인 시스템에서 치팅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 가 주제는 아니란 말이야. 자, 2번. Punishment and fairness. 벌과 공정성. Traits unique to human society. 인간 사회에만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장류 가지고 연구했죠? 얘는 완전히 사실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3번. Shared notions of right and wrong across various cultures. 라고 합니다. 자, 공유된 개념이에요. 무엇에 대한?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에 대한. 가지는 좋은데, 뒤에 뭐가 나와? Across various cultures. 문화 간에. 지금 뭐 미국 문화에선 이렇고, 한국 문화에선 이렇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3번 틀렸어요. 4번, evolutionary roots of morality. 도덕성의 진화적인 뿌리. 도덕성의 진화적인 뿌리. Shaped by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거 어때요? 이거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Social grooming. 사회적인 털 관리해주기. A key practice to primate group formation. 자, 이것은 영장류 그룹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자, 그루밍이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의 도덕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위원 연구를 해보니까 상호 협력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부정행위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덕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 포인트 여러 군데 있었지만 요 부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airness cheating, punishment blame could emerge from such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영자 secret pick인데, 자, 이리, 요렇게, 콜론 나오는 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앞에 보면은요, 요렇게 핵심 소재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요 소재에 대한 핵심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론 앞에는 핵심 소재가 나와야 되고 콜론 뒤에는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자, 그게 두 개가 다 맞았을 때, 아, 이게 제목이다 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콜론의 의미 이해됐지?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목. When people are close to each other.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가까울 때. Under the same roof. 같은 지붕 아래서 라고요. 같은 지붕 아래서? 한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가까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hey are bound to.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bound to라고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rub each other the wrong way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서로 서로를 이렇게 rub, 긁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쾌하게 만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를 불쾌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지붕 안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부딪혀서 사니까 뭔가 다툼도 많고 승질낼 일도 많고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without proper conflict resolution, 뭐가 없으면 적절한 갈등의 해결이 없으면 아이들은 are bound to, 뭐를 할 가능성이 크냐면 disconnect from their parents. 부모로부터 연결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especially in their teens. 특히나 10대일 때는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서로 엉켜서 살면은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요. 갈등이 일어나기 쉽고, 서로를 짜증나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길 수 있다? disconnect. 연결이 끊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특히나 10대들은 그렇더라. 자, 그런데 부모로서요. 우리는 also task with 어떠한 과업을 가지냐면 several roles we have to play.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in the life of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라고요. 자, 그리고 그거는 어떠한 역할을 포함을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메인 훈육자로서의 역할을 포함을 합니다. 라고 해. 자, 지금 부모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ometimes, 그런데 depending on how we handle different situations. 자, 뭐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it might conflict with our child's wishes and desires. 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랑?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열망하는 거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아, 야, 너 방 치워!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방을 치우기가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요. Which might alienate them from us. 자, 그들을 alienate 하면은 뭔가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자꾸 싸워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They may find it easier to open up to a relative or a close friend. 자, 이 10대들은요. 어떨 수 있냐면요. Find it easier to open up. Open up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친척한테 마음을 열거나 또는 a close family friend. 자, 우리 가족과 아주 친한 뭐 그런 친구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여는 것보다라고 해요. 자, 가족이랑 자꾸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런 경우에 대체로 친척이라던가 아니면은 친구, 가족과의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대신 의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this is why a community
village was vitally important.

important. 자, 여기 별표. 자, 지금 별로 안 어려워가지고 그냥 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this is why 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라는 거잖아. 앞에 나오는 게 이유일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인과관계라고도 하죠.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러니까 아이들이 친척한테도 의지를 할 수가 있고, 친구들한테도 의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A community village was vitally important. 자, 이 커뮤니티라는 거, 이 빌리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주제 나왔어. 주제가 뭐예요?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나오잖아? 그 결과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뭐라고요? 지금 커뮤니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 주제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when a child felt that they were not getting a fair shake from their parents. 자,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shake 하면 대우거든요. 저 충분한 공정한 대우를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그들은 they would approach a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척에게 대신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친척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할 때, who would steer them in the right direction? 그들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어디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디로 보내주냐면, into the arms of their parents. 부모의 품으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친척들이 대신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요? 자, 바로,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1번 볼게요. How keeping distance can help solve family conflicts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solve family conflict. 자,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 거리 유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자, living under one roof. 하나의 지붕 아래서 사는 게 The best way to resolve conflict. 뭐요?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래요. 그거 아닐 거고요. The role of parents in providing relationship advice to teenagers. 라고 합니다. 자, 이 relationship advice, 관계에 대한 조언을 teenager들에게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관계 조언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4번. The role of community. 커뮤니티의 역할. 그게 무엇이냐? Helping reconnect parents and their children. 부모와 아이들을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도 콜론 나왔죠?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커뮤니티가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잖아요? 둘다 맞죠? 핵심어와 핵심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자, 5번 볼게요. The impact of genetics on teenagers' emotional and cognitive growth라고 합니다. 자, 유전자의 역할. 여기서부터 틀렸죠. 자, 유전의 역할. 무엇에 있어서? On teenagers' emotional and cognitive growth. 티네이저의 감정적이고, 그리고 인지적인 성장에 있어서 뭐 유전의 영향력. 틀렸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 그때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정답 포인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This is why. This is why. 자, this is why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다. 자, 우리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시그널. This is why였고요. 그거 이외에는 as a result라던가 consequently라던가 hence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퀴즈 나갈게요. 영자 스퀵 체크입니다. 이런 this is why, as a result, consequently, hence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엇의 시그널인지 써주면 돼요. 무엇의 시그널인지 써주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그널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두 번째 문제도 풀었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opportunities arise when supply and demand for

products and services are not coordinated. 자, 뭐가 생기냐면은 기회라는 것이 생겨난대요. 언제 생기냐면 supply and demand for products and services. 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are not coordinated. 그러니까 조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that is when,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markets are not in natural state of equilibrium. 균형의 상태에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생겨난다? Opportunities. 기회가 생겨난다. 라고 하잖아요. 기회. 기회가 생겨납니다. 언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자, 그런데 being off balance 이런 식으로 균형에서 벗어나면은요. The market, 시장은요. needs a little help.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it is the entrepreneur figure of action. 그 다음에 who rises to the challenge예요. 자,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거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그리고 that 대신에 who가 쓰일 수도 있거든. who가 나왔어. 자, 강조하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행동하는 기업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 Who rises to challenge?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사람이에요. Discovering opportunities when they come along. 그리고 기회가 올 때 기회를 discovering,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근데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요. 누구냐면은 바로 요거죠. 기업적인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도움 누가 준다? 기업적인 인물이 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강조 구문이잖아요. 강조 구문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우리 주제를 찾는데 주제라는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작가가 강조 구문을 썼다는 거는 뭐가 중요한지를 막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지? 자, 그래서 지금 기업적인 figure가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figure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학자가 나왔고요. 이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entrepreneurs, 자, 이런 기업가들은 are alert to opportunities. 어떻게 하냐면 기회에 밝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discovering market errors. 시장의 오류를 발견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product or service shortages. product,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족과 같은. 그리고 exploit these by acquiring resources and lower prices than they can later sell them for.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자원을 더 낮은 가격에 얻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이 나중에 팔 수 있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팔 수 있는 가격이 만 원이면 이걸 5천 원에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볼 수가 있더라.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us, 그러므로 the entrepreneur is at all times scanning the horizon. 자, 이 기업가들은 언제나 scanning the horizon, 그러니까 지평선을 훑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항상 훑고 있다라는 거야. Ready to make discoveries. 뭐를 할 준비를 하면서? 발견을 할 준비를 하면서.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페이지. By taking advantage of price differences. 자, 이러한 가격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entrepreneurs, 이 기업가들은 help move the market towards equilibrium. 자, 무엇을 돕냐면은 마켓이, 시장이 평형상태로 나아가는 걸 도울 수 있어요. By serving unmet needs and correcting resource mislocations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냐면 serving unmet needs니까 자,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and correcting resource mislocations 자원의 잘못된 배치, 분배를 고침으로써 이렇게 평형상태로 나아가는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볼게요. One interesting aspect here. 자, 하나의 흥미로운 측면은 여기에서

is said the entrepreneur does not need to possess the means of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업가라는 것이 does not need to possess 뭐를 할 필요는 없냐면 생산의 means 하면 수단이잖아. 생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생산의 수단을 가질 필요는 없고 they only need to recognize and act on opportunities. 자, 그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인지하기만 하면 되고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기회에 따라서. profiting from. 자, 뭐를 하면서 unexploited gain. 자, 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차익 거래라고 불리는 이용되지 않은 이 gain, 얻는 거에서부터 profiting. 이윤을 얻으면서 얻는 그러한 기회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ich means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they're not just rational calculators. 그냥 그들이 rational한 뭔가 굉장히 이성적인 계산기 같은 것이 아니라 but also risk takers. 자, 무엇이기도 하냐면요. 리스크 테이커이기도 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not just Not only A, but also B,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도 잘하는 존재이지만 리스크 테이커이기도 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justifies their profits, 그들의 이윤을 얻는 것을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도 하는 존재니까 돈을 좀 벌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의 핵심어는 뭐 같아?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기업가죠. 자,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가다. 기업가들이 이런저런 발견을 하고 수정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볼게요. It's making money the only goal in entrepreneurship. 자, entrepreneurship 하면은 기업가 정신이거든?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돈 버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까? 라고 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자, keystone to success.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Taking control of your pricing. 자, 가격 책정을 컨트롤하는 거래요. 그것도 아니고요. 3번. Entrepreneurs must own factories to maximize profits. 자, 이 기업가들은 팩토리를 가져야만 한대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어? 생산의 수단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후반부에 나왔거든? 그럼 3번 자체는 아예 내용 자체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4번 볼게요. Can market regulation ensure fair competition for CEOs? 라고 합니다. 자, 시장의 규제가 보장할 수 있는가? 더 공정한 경쟁을, CEO들에게. 공정한 경쟁에 대한 것도 아니고, regulation, 규제에 대한 것도 아니죠. 자, 5번인가 본데? 5번 볼게요. Entrepreneurs as discoverers. 자, 우리의 핵심어인 일단 entrepreneurs가 나왔고요. 자, 무엇으로서 발견하는 자로서의 기업가. 자, 그래서 이들은요, 이득을 얻습니다. From market imbalances. 시장의 불균형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게 문제일 때, 엔터프리너스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고쳐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 라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시장이 불균형할 수 있는데 그때 기업가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시장을 다시 균형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배워가야 될 거는 요거예요. It that 강조구문. It who 강조구문. That 대신 who를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 가운데에 있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작가가 강조하는 것이니까 주제 키워드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에 눈을 팍 뜨고 봐주시길 바래요. 앞으로도요. 이때 강조구문 나오잖아? 거기 아주 주제랑 관련 깊은 내용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 부분 눈 팍팍팍 뜨고 봐줘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영자 플레이리스트 할 시간이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옛날 노래 가지고 왔어요. 랜슬라이드라는 1970년대 팝인데요. 자, 가사가 이런 얘기예요. Can I handle the seasons of my life? 내 인생의 계절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Well, I've been afraid of changing. 나 변화가 무서웠는데. 근데 시간이 너를 더

공감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시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노래도 되게 좋지 않아요? 자, 이게 뭔가 우리가 변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당연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어려운데, 자, 그래도 뭔가 변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지금이 변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하면은요, 인생의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힘을 내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잘 들으면서 마음 한번 잔잔하게, 차분하게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제목입니다. 한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거 볼게요. Paradoxically. 자, 모순적이게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The standard model of rational choice. 자, 무엇이냐면 rational choice, 합리적인 선택의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 자, 그런데 by assuming that people always make the single best decision. 자,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언제나 single best decision, 딱 하나의 완벽한 최고의 선택을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rational choice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actually strips away our agency and limited freedom of choice라고 해요. 자, strip away라는 단어를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strip away라고 하면은 박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박탈하다. 자,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오히려 뭐를 박탈하냐면 우리의 주체성을 박탈을 하고요. and 그 다음에 limit freedom of choice. 자, 무엇을 하냐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best choice, 최고의 선택을 내린다, 인간이란. 그러한 가정이 오히려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주체성을, agency를 오히려 낮춰요. 자, 그리고 선택의 freedom을 오히려 낮춰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rational choice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지고 있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바라봐지고 있는 것 같아? 좀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 rational choice라는 기본 모델은 뭔가 완벽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저 이 모델은 뭔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요. 자, 그런데 in this way of thinking,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 the perfectly rational homo economicus, 자, 완벽하게 합리적인 homo economicus라는 존재들은요, doesn't really have any options.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지가 않은 거야. They are expected to always pick just the very best one. 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냐? expected to. 자, 무엇을 하기를 기대받냐면 pick just the very best one. 가장 최고의 것. 그거 하나를 딱 선택하는 것이 기대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택권이 오히려 없고 그냥 베스트한 것 하나만 딱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괜찮아? 근데 if they do anything different, 만약에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은요, 최고의 선택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내리면 are either ignored, 무시받거나 아니면은 simply called irrational, 자, 뭔가 비합리적이다 라고 불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rational economic actor, 자, 합리적인 경제적인 행위자는 is paradoxically constrained by the model's limited definition of what counts as good behavior. 자, 역설적으로 제약을 받아요. 무엇에 의해서 제약을 받냐? 라고 했을 때 by the model's limited definition, 이 모델의 제한적인 정의, 어떤 정의? what counts as good behavior, 무엇이 좋은 행동인가에 대한 제한적인 정의 때문에 제약이 오히려 생깁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베스트 초이스만 내려야 되고 나머지 하는 거는 다 비이성적이다 라고 바라봐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by insisting on a single rigid standard of rationality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 이렇게 딱 하나의 엄격한 합리성의 기준을 주장을 함으로써 the mainstream model 자, 이러한 주류 모델은요 ironically denies 자, 아이러니하게도 거절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뭐를요? The very thing it claims to uphold. 자, uphold라고 하면은 옹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 이것이 옹호한다라고 주장하는,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바로 그러한 것. The very thing. 이거를 오히려 deny, 거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The human capacity for reason and self-determination. 인간의 능력인데 무엇에 대한 능력이냐면 이성과 자기 결정에 대한 능력을 오히려 deny, 거절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은 뭔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라던가 인간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셈이다. 라는 거야. 즉,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In this sense,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The rational choice model, 자, 이러한 합리적인 choice의 model은요 not just descriptively inaccurate, 자, 묘사할 때 부정확할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또 뭐 하기도 하냐면 prescriptively라고 하면은 규범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by holding up, 자, 무엇을 주장을 한다? Homo economicus. 다시 말해서 이 Homo economicus는 결국 합리적인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합리적인 인간 모델을 주장을 함으로써 as the standard to which 무엇으로써 all behavior should converge. 모든 행동들이 converge, 수렴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다 합리적으로 모여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을 한다면 it creates a kind of economic peer pressure. 자, 이거는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일종의 경제적인 peer pressure, 압박감, 동료로부터의 압박감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은 the stigmatize, 낙인을 찍고 punishes, 공격을 합니다. 벌을 줍니다. 누구를? Anyone who doesn't fit the mold. 자, 이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너 잘못했어 라고 punish하게 만든다. 벌을 주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in effect, you are not rational enough.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당신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아. So you're not good enough. 너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못 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제목,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지금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Homo economicus에 대한 모델. 인간은 완전 합리적인 선택만 해야 된다. 라는 그 모델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더 제약하고 인간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낮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선택지를 읽어볼게요. 자, when the worst turn out to be the best choice. 자, 최악의 것이 turn out 무엇이 되냐면은 the best choice 최고의 결정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이거랑 상관없죠. 2번 too many choices 너무 선택권이 많아요. On irony of modern economics. 자, 현대 경제학의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선택권이 많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자, 3번 The benefits of maintaining rationality in economics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냐면은 경제학에서 rationality, 이성을 유지하는 것의 이점이라고 하는데 이성이 중요하다가 아니죠, 지금. How do we avoid making irrational economic choices? 어떻게 하면 비합리적인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비합리적인 선택을 피하는 방법 아니고요. 자, 5번 볼게요. Illusions of the best choice. 최고의 선택이라는 환상. Illusion 하면 환상이잖아요. Why one standard falls short? 자, 왜 하나의 스탠다드가 부족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거네요. Best choice라는 거 안 된다고. 그거는 그냥 환상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스탠다드한 choice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 5번이죠. 이렇게 고를 수 있다. 잘했어요. 와, 우리 이제 주제 제목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합리적 선택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Away, 뭐예요? 제거하다, 박탈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Strip A of B 라고 하면 A에서 B를 박탈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구동사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동사가 나오면 너네가 잘 모르더라고, 단어의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잘 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Strip A of B 하면 A한테서 B를 빼앗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형 다 끝났고, 이제 드디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법 정답률 보면은요, 한50% 내외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어법상 틀린 것 고르는 2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죠. 자, 근데, 이거는 맨날 나오는 데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개념을 제대로 잡잖아요? 그러면 나는 매번 맞는 50%에 속하게 되는 것도 되게 쉬운 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빈칸이라던가 순서라던가 삽입이라던가 이거는요, 좀 뭔가 어떤 개념을 딱 공부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컨디션을 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법은요, 확실한 개념이 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 공부하면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유형이에요. 자, 근데 나오는 데서 나온다고 했잖아.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게 요거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네 가지 잘 봐두시고요. 우리는 문제 풀면서 개념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 are 이에요. 자, 첫 번째, 동사의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수일치는 맞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degrees of closeness. 이 closeness, 친숙함, 가까움의 정도의 change, 변화. 는 quite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동사 자리가 맞고, 그다음에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 are이 나오는 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맞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강도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TV에 의해서 유발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자, closeness and familiarity. 자, 이 친숙함 그리고 가까움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만듦에 있어서 이런 가상의 환경을 더 리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번 리얼은요, 지금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얘가 형용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의 위치를 한번 볼까? 앞에 make라는 동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the fictional environment라는 목적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리얼하게 만들다라고 해서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란 말이야. 자, 목적격 보어. 보어라는 것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선택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TV쇼들은 현재에 세팅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 시청자들의 기억에 있는 그러한 시간에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are supposed to be types with whom we are familiar.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우리가 친숙한 타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이러한 친숙함과 가까움은 make it easier for us, 우리에게 쉽게 만들어요. 뭐 하는 것을 쉽게 만드냐면 Imaginary story to be a real one. 이런 상상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번 perceive. 얘도 동사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가 하고 봐야 되는데, 자, 이걸 보면은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라는 주어가 있고, 그것이 쉽게 만든다 라고 할 때, 요 it은요, 가 목적어 it이라고 부르는 거죠. 뜻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쉽게 만든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 그러면 진짜 목적어가 요 3번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perceive가 아니라 to perceive가 되어야 얘가 진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imaginary story가 이 진짜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만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to 부정사 자리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in other circumstances, 다른 경우에 있어서
such as when invited.

violence is shown on TV. 자, 이러한 폭력이 보여지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the closeness variable is used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 자, 이런 가까움의 변수가 이용이 됩니다. 감정적인 강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TV 엔터테인먼트는요, tends to place social problems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자, TV 엔터테인먼트는 자, 뭐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 사회적인 문제, 뭐와 관련되어 있는 violence,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in another time and place, 다른 시공간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게 해요. 그러한 가상의 캐릭터들이 search for solutions. 자, 우리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어떤 세팅에서 하게 보게 만드냐면은 in settings, safely distance from our own.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리가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보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지금 우리랑 같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활동하는 걸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safely 부사잖아요.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 뭔가를 보면은요. 안전하게 거리가 떨어진이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수식이 아니라 distance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 자리가 맞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 자, 이 폭력이라는 것이 현대 과정에서, 현대 세팅에서 일어날 때, generally the product of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자, 이것은 경찰과 criminals, 범죄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데요. Again, 이것은요, removed from the lives of good citizenry. 자, 무엇으로부터? 좋은 시민성의 삶으로부터 제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 자, 요거 removed인데요. 얘 역할이 뭐야? 이것은 제거가 된다. 수동태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올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어? 3번이다. 요렇게 골라줄 수가 있었어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5형식 문장 나오는 거 한번 다시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못 오기 때문에 형용사가 온 really 맞았다라는 거 한번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퀵퀴즈 풀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단어입니다. 이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무엇인지 써주시는 게 오늘의 퀵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복습 잘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어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10강이었군요, 벌써. 확률이 거의 지금 끝까지 가고 있었네. 아니, 왜냐면 통계 파트가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속도를 내면서 온 거고 통계의 시간을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확통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머리, 가슴, 배 마냥 3등분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통계 자체가 여러분 개념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도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또 얘기합니다. 통계가 제일 쉬워요. 진짜야. 확률까지 잘 견뎌내고 나면 통계는 보면 볼수록 쉬워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알았죠? 오늘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오늘따라 되게 선생님 스타일. 그렇지 않아요? 약간 선생님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유빈디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때마다 뜰 때마다 이 친구가 나온다. 약간씩 깜짝깜짝 놀래요. 감독님이 새롭게 오실 때마다 얘기하면 되게 저예요, 여러분.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쌀떡이, 그죠? 자, 수학이 그렇게 불안해? 그러면 올인 내일을 한번 해봐. 저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스타일의 성격이기는 합니다. 오고오고 불안했어. 오고오고 어떻게를 잘 못해요, 사실. 안 그래 보이죠? 여기 EBS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나 되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F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세상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전혀 아니고요. 무조건 나는 나의 애정은 오히려 내가 오고오고 그랬어요 이러면은 오히려 애정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불안하면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계속해서 불안해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차가웠어? 근데 그게 나야. 어쩔 수 없잖아. 불안함을 느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울어요? 네, 좋아요. 저도 울었었어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특히나 수험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어. 나도 많이 울었어.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하루 정도 진짜 내가 오늘 그래, 뭐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학에 올인하는 나를 하루 만들어봐요. 주말 같은데. 토할 때까지 수학 한번 해봐요. 안 해봤잖아. 우리 그렇게 안 해보고 수학이 불안하고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 여러분 뭐 어떤 거 하루 만에 끝내기 뭐 이런 거 교재 한 권을 하루 만에 끝내기 이런 거 나옵니다. 양을 많이 푸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불안하다며 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 하루 정도를 투자한다? 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이 올해의 완성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실. 그리고 확통이 기존과 다르게 더 이상 힐링의 과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부터도 확통이 좀 어려워지기는 할 거라서 수능 완성을 하루 만에 풀어낸다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 단원을 내가 하루 만에 끝내보기. 내가 저 10시간을 풀 거야. 12시간을 풀 거야. 해봐요. 오늘 내일 진짜 수학에 한번 절여져 보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해봐야지. 그렇게 해보면요 늘 그 하루 만에 늘기야 하겠어. 근데 그래도 나 그런 거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감이 빡 올라갑니다. 와 이렇게 할 수 있네. 진짜 달라져요 사람이. 그래서 불안감이 막 엄습해오는 그런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때쯤에는 이렇게 한번 절여져 보세요 수학에. 안 해봤잖아. 안 해봤잖아 우리. 그 정도는 해봐야지.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이어트 할 때 하루를 굶고 시작한다잖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먹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만 수학은 달라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내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수학 문제 풀다가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거. 막 미식거려. 막 이런 거. 가보세요. 21번 한번 가보세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서 확인을 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꺼낸 공을 넣었어. 그치? 확인하고 넣었어, 여러분. 꺼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2개, 그죠? 주머니에 더 넣을 거예요. 끊을게요, 계속. 왜 끊는지 알겠지? 이거 네 줄을 그냥 한꺼번에 읽으시면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생각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 시행을 할 거고 시행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세 개의 공의 색이 모두 같을 확률. 자, 맨 밑에 거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상황이
보여지지 않아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세요. 그리든. 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그런 주머니가 있대. 주머니. 주머니는 발전하지 않아. 그죠? 이 그림체에서 변하지 않아.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 개를 확인했어. 후 넣었어. 한 개를 확인하고 넣을 거예요. 근데 이한 개가 무슨 색인지에 따라서 같은 색공두 개를 더 집어넣을 거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한 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케이스를 나눠요. 흰 공일 수도 있고요. 검은 공일 수도 있어요. 맞아? 자, 흰 공이 되면 주머니가 어떻게 바뀝니다? 바뀝니다? 바뀝니까? 흰 공이 되면 주머니가 어떻게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흰 공이 되면 주머니가 다시 봐봐요. 어차피 얘는 다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건데, 거기에 흰공두 개를 더 추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흰 공이 총몇 개? 6개, 검은 공이 3개인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나 봐봐. 스스로의 그 문제 풀이를 보세요. 또 검은 공이 들어오게 되면 검은 공이 두개더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흰 공은 4개 그대로 있지만 검은 공이 5개가 되는구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상황이 바뀌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두 개를 꺼낼 거래요. 그 다음에 읽어보자.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시행에서 꺼낸 공이 여기서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꺼내서 총세 개잖아요. 그세 개의 공의 색깔이 모두 같대. 그러면 이제 쉽죠. 1번 케이스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두개 모두 흰 공이어야 돼. 여기는 검은색을 뽑았기 때문에 검은색 두 개여야 되겠죠. 예스. 가볼까요? 이런 설정이 중요해요. 설정이 오케이 갑니다. 자, 처음에 흰 공을 뽑았을 확률은요, 7개 중에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곱해야겠죠? 2고로 연결된 확률이니까. 그리고 바뀐 상황이잖아. 여기에서 총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9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만 2개 뽑아야 돼요. 끝. 밑에 거는요, 검은색을 뽑았어야 돼. 73이겠죠? 곱할게요. 총 9개가 있어. 9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번에는 검은색만 2개여야 되네요, OC. 이두 확률을 어떻게 할까요? 세 개의 공이 모두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확률과 2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확률이니까. 자, 계산만 해주도록 할게요. 얘 얼마야? 9, 8, 36. 아, 9, 8, 2로 나눈 거야. 6, 5, 1은 15. 그러면 3으로 나누니까 12분의 5를 곱하는 거거든요. 7분의 4한테 12분의 5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계산하고 쓰려고. 얘가 얼마냐면 21분의 5예요. 됐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거는 계산해줘. 여긴 좀 넓어. 9, 8, 아까 했으니까 36, 10. 여기는 18분의 5가 되고, 한번더 나누면 6, 42분의 5네요. 그러면 42분의 10과 더하니까 얼마라고 하면 돼요? 42분의 15. 3으로만 한번더 나눌까요? 그죠? 3으로 나누면 14, 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정답은 14분의 5가 되어주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괜찮아. 그죠? 이 문제는요, 계산 과정이 어려울 리도 없어요. 설정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서 막히냐면, 확인 후 넣었대잖아. 어쩌라는 거야? 그뭐 어쩌라는 거야의 포인트가 뭐냐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쩌라는 거야라고 한 이유가 흰 공이면 어떻게 되고 검은 공이면 어떻게 되는지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갈림길로 생각이 딱 뜨는 순간 뭐 어쩌라는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케이스 나누면 돼요. 그래서 그게 흰 공이야, 검은 공이야라고 물어봤잖아. 거기서 케이스를 나누시면 그 다음 상황을 빠르게 그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제가 볼때 그래서 진짜로 확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정리정돈을 잘하게 되고요. 약간 좀 맞는 말 같아. 정리정돈 잘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바뀔 수 있고 확실히 약간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정리해야지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 알겠죠? 갑니다. 22번으로 갈 거고요. 22번 어렵습니다. 네. 방금 들어오기 전에 쿠키쌤을 만났어요. 우리 그래서 잠시 그 분장실 토크 타임을 살짝 가져와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 완성이 작년에 비해 진짜 좀 어렵다. 작년에 완성은 수능에서 좀 부드러웠거든요. 문제들이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의 수능 완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뭐 28번, 30번의 배치가 될 만한 문제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편하게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좁은 데에다가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요번 완성은요, 여러분들, 풀이하는 연습장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문제 풀이가 많은데, 그빈 공간에 찔끔찔끔 쓰려고 하시면 더 어려워져요. 생각을 못 하니까. 나는 칠판이야, 여러분. 되게 커. 여기다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습장을 딱 갖다 놓으시고 그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으셔야 이게 정리가 쫙 되어 간단 말이야. 알았죠? 얘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계산이 많은 건 아닌데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다 보면은 자꾸 포기하게 돼요. 백지가 많아야 생각되는 그 상황들을 쓸거 아니냐고. 자, 22번은 난이도 업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먹고 가면 할 만해. 2, 3, 5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1, 2, 2, 3, 3, 3, 6장이 있는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전을 이용해서 규칙에 따라서 A, B에서 카드를 꺼낼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울

없어요. 그리고 그림이랑 같이 보면 되겠고.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 아마도 여기 이렇게 썼을 거야. 좋아요. 좋아요. 불필요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 A에서 동시에 두 장을 꺼낼 거고 B에서 뭐라고? 뭐한 장을 꺼낼 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만약에 4분의 1이라는 거를 빨리 캐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은 없어. 그냥 본능적으로 쓰게 될 거란 말이야. 안 쓰게 되는 문제여도 상관없다니까. 일단 쓰시는 건 좋은 습관. 여기서는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만.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는 건, 약간 대응되는 관계 아니야? 이번에는 확률이 몇이에요? 4분의 3. 나머지, 그치? 4분의 3의 확률로 어떻게 된다고? B에서 두 장을 꺼낼 거래요. 자, 그걸 제대로 써볼게. 4분의 1의 확률로 A 한 장, B 한, A 두 장, B 한 장을 꺼낼 거고요. 기다려봐. 놓쳤어. 자, 두 장, 한 장. 그 다음에, 4분의 3의 확률로, A 한 장, B 두 장이에요. 4분의 3의 확률로, A에서 한 장, B에서 두 장이구나 하는 상황을, 일단 박스 안의 내용을 써줬습니다. 괜찮죠? 박스 안에 내용을 일단 써주고, 그 다음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시행을 한번 한 후, 세 장씩 꺼냈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세 장에 적힌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때, 세수가 모두 다릅니다.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죠. 일단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여야 합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장, 두장뭐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서 한장 이런 식으로 뽑았잖아요. 그죠? 뽑았을 때 나오는 숫자의 구성을 잘 살펴봐요. 무슨 이야기냐? 자, A 주머니에 있는 숫자는요. 2랑 5라는 세트, 3이라는 세트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머지가 2인 아이들,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이네. 그치? 아. 아니, 나머지가 0인 아이들. 군단을 형성을 하는 거지. B라는 곳에서는 어때요? 이건 확실해. 1이거나 2거나 3이니까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인 거지, 뭐. 그치. 개수는 좀씩 다르겠지만 요거 한 장, 두 장, 세 장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요런 식이 될 거니까 우리는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두장 뽑히는 것부터 상황을 해볼게요. 여기부터 할게. 얘는 이따가 쓸게. 자, 여기서 두 장을 뽑게 될때 어떤 식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때는 4분의 1의 확률로 두 장, 한 장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쓰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뽑히는 두 장이, 그치, 그치. 2 또는 5랑 3 하나일 것인가? 아니면 2 하나, 5 하나일 것인가? 순서 없기 때문에. 요렇게 구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B에서 뽑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2나 5를 뽑게 되었으면 여러분들 나머지가 이미 2가 되었기 때문에 B는 나머지가 1인 1을 뽑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이 3의 배수가 되겠지. 도움을 받는 거지. 이런 상황이겠지. 자, 그 다음에 2랑 5를 뽑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나머지가 이제 둘이 더했을 때. 나머지가 다시 1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꼭 누구를 뽑아야만 합니까? 2를 뽑아야만 합니다. B에서. 우리는 어차피 3의 배수가 되는 상황을 원하니까요. 괜찮아?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문제가 원하는 거, 그 중에서 분자에 올라갈 건 뭐겠어? 2, 3, 1 또는 5, 3, 1. 요런 것들. 카드가 다르니까. 이때는 2, 2가 되니까 안 되겠지. 이런 거 생각하고 분자에서 올릴 거예요. 이해되죠? 분자에 올릴 것들은 이따 나중에 표시를 한번 해볼 거고, 일단은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률을 구하도록 할게요. 왜 확률로 가요? 이미 A를 뽑을 확률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A에서 두 장, B에서 한장 뽑게 되는 확률. 이미 확률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중에서 어떻게?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일단, 4분의 1한테 곱해야지. 그지? 4분의 1한테 곱하는 걸로 시작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봐요. 내가 3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3C이죠? 세 가지. 그 중에 2, 3이거나 5, 3인 건두 가지입니다. 에다가 어떻게? 두 번째, 여기서 한 장을 뽑게 되면 여섯 장 중에 1은 하나밖에 없죠? 요렇게 들어가집니다. 맞아? 더하기.
이쪽으로 올

0: 어차피 4분의 1 곱해야 되는 상황은 똑같으니까, 그치? 여긴 어때? 2호를 뽑게 되는 건 내가 3개 중에 2개 뽑는 3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3분의 1. 거기다가 6장 중에 2 뽑는 건 6분의 2가 되겠죠. 오호. 괜찮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쓰면은 분모를 계산할 땐 좋은데, 어차피 분자에다 걷어 올려야 되다 보니까, 뽑아서. 그래서 각각 따로 쓸게요. 이유는 알지? 아, 나중에 뽑아 올리려니까 얘네만 올라가야 될것 같아서 계산을 그냥 각각 따로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때 뭐라고요, 다시? 3분의 1 곱하기 6분의 2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 해도 되는데 복습을 위해서 괄호 해서 써놨습니다. 정리하시면 얼마냐면 36분의 1과, 그죠? 여기는 뿅뿅 9, 36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되었어? 자, 첫 번째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황은요,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이제는 4분의 3의 확률로 시작을 해서 가면서 A가 한 장, B가 두 장인 상황을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4분의 3을 여기 써주었으니까, 좋다. 얘네만 지우면 되겠다, 그죠? 자, 4분의 3의 상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는 몇 장? 위로 쓸게. A가 한 장을, B 주머니가 두 장을 만들어냅니다. A 한 장은 이젠 좀더 편해요. 2거나 5인 경우와 3인 경우로 나눌게요. 괜찮죠? 2거나 5가 되면 어떻게 되고, 3이면 어떻게 되고로 나누겠습니다. 밑에다 써야지. 2거나 5일 확률은? 3분의 2지 뭐. 얘는요? 3분의 1이지 뭐. 그 다음으로 시작할게요. B는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나머지가 2인 거잖아. 그쵸? 그럼 나머지가 1인 것과 3.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즉, 1과 3. 이런 식으로 뽑아줘야 되겠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상황들을. 근데 그것만 될까? 여러분들 원래 3의 배수가 되려면 3장의 합이 이런 거 있어. 아이고. 나머지가 1인 것을 3장 뽑거나, 나머지가 2인 것을 3장 뽑거나, 아니면 3의 배수를 쭉 3장 뽑거나, 또는 하나씩 뽑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스, 그것까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하나씩 뽑는 것이었다면 2를 뽑았어? 그럼 뭐도 되지? 그렇지, 이 2를 뽑는 것도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머지가 2지. 얘도 나머지가 2예요. 나머지가 2, 나머지가 2인 것으로만 3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요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요, 어차피 6장 중에 2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16C 2, 즉 15죠? 분모가. 그 중에서 어떤 거? 1, 3을 뽑는 방법. 1 뽑는 방법 한 가지, 3 뽑는 방법 세 가지. 또, 2만 뽑는 방법은 두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3이잖아요. 한 가지잖아요가 아니고 똑같은 3이지만 저셋 중에 하나를 뽑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45, 이거 뭐 약분되는 게 없네. 자, 그죠? 8. 이렇게. 일단 킵해 놓을게요. 자, 그 중에서 또 분자에 올라갈 것들을 따져주면. 아, 그치. 얘만 분자에 올라가게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들어. 그럼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자, 일단은 킵. 그 다음으로. 자, 3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어때야 되겠어? 종류별로 하나씩 나오거나, 또는 3만 나오거나. 얘기했잖아요. 같은 종류가 3가지 나오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1, 2, 0인 게 종류별로 나오거나.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15가지인데, 이때는 뭐예요? 1 하나 뽑고, 2는 둘 중에 하나 뽑는 두 가지 방법. 3은 3개 중에서 2개 뽑는 3C, 2, 3가지 방법.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어. 자, 한번더 정리하시면 여기도 어떻게 돼? 9분의 1입니다. 괜찮죠? 그죠? 5니까 끝. 그래서 각각 이제 저기 있는 빨간 4분의 3을 곱해야 되잖아. 어차피 밑에도 다 곱해놓은 거니까 맞춰볼게요. 여기 4분의 3을 곱하면 45분의 8이란 말이야. 15. 약분이 되네. 여기도 2니까. 그치? 15분의 1, 일단 킵. 15분의 2지. 15분의 2 킵해놓고. 자, 갑니다. 계속해서. 여기는요, 9분의 1한테 4분의 3을 곱해야 돼. 12분의 1. 그죠? 자,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왔던 36분의 1. 36분의 1.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왔던 15분의 2. 12분의 1 있습니다.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하셔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180분에.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 여기에서 5의 배수로 가야 되니까. 그쵸? 일단 5 곱한 180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18분의 1이 될 테니까요. 그냥 둘이 합쳐서 10으로 얼른 쓸게요. 여기는 얼마를 곱해야지 되느냐? 12니까 24. 여기는 15니까 요렇게. 쭉.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더 정리해 놓으면 얘가 얼마냐면 180분의 39, 49입니다. 킵. 더 이상은 안 돼. 정리될게. 그죠? 자, 이제 이 중에서 위에다가 걷어 올린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세 수의 숫자가 전부 다 달라야 돼. 모두 다른 거. 자, 여기는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네모를 칠까? 36분의 1은 그대로 옵니다. 여기는요, 없어요. 저 4개 중에서 각각 걷어 올릴 건데, 36분의 1은 그대로 오고, 여기는 어차피 이 2로 같아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약간씩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만 가능해? 빨간 얘만 가능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할까요? 위쪽에다가 다시 정리할게요. 4분의 3의 확률에다가 3분의 2의 확률은 그대로 오시고, 15분의 3이 되어주겠습니다. 5분의 1로 정리할게요. 그럼 얼마라고 하실 수 있느냐? 10분의 1. 이들 중에서 10분의 1을 킵하면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킵하시고 또. 한번더 가볼게요. 여기도. 얘는 어때? 3, 4는 안 되지만 1, 2가 되거든. 요게 되겠네. 자, 그럼 여기도 정리해서 이쪽에다 써볼까? 똑같이 일단은 뭐부터? 4분의 3부터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장, 두 장이 된 거고, A에서는 3을 뽑은 3분의 1이고, B에서는 1, 2를 뽑은 15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었어요. 자, 한번더 정리를 해놓으면, 우왕 지워서 30분의 1. 뭐,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 얘네 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걷어 올린 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30분의 1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됐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걷어 올려진 것, 여기서 걷어 올려진 것으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는 어차피 180으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180으로 써볼게요. 5. 여기도 둘이 더한 걸로 미리 생각하나? 180으로 통분하면서 쓰나? 그게 그거니까. 18. 저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9에서 180분의 29지만 분모에 있는 180 어차피 사라지게 되면서 정리하니까 얼마라고? 49분의 29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중에서 뽑아 올리고, 여기서는 뽑아 올린 게 없었어요. 여기서 일부를 뽑아 올렸고, 여기서도 일부를 뽑아 올리는 상황으로 해결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더하시오가 정답이죠? PQ를 더하면 정답은 78로 써주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오는 문제였어요. 알겠어. 그죠? 일단은, 두 가지로 상황을 나눠놓고, 왜냐면 A가 몇 장, B가 몇 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아, 그렇죠. 말을 잘 해석을 한 다음에, 얘네가 원하는 상황이 뭔지를 보시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한 대로 어차피 확률로 간 이유는, A를 선택할 확률, B를 선택한 확률, 4분의 1, 4분의 3으로 여러분들 시작했을 테니까,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찬찬히 풀어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드디어 이제, 덜 지웠어.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코너들이 슈르륵 등장을 할 거라, 지금, 우리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야 될것 같아. 방금 어려운 문제 하나 했잖아. 어려운 문제 하면 조금씩 쉰 다음에 또 가는 거지, 뭐, 그쵸? 통계는 또 문제들 그만 푸니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세포마을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실제로 얘네의 이름이 약간 그 그룹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뭐, 마음에 들면 머리 위로 동글뱅이 막 이런 거 해요. 그럼 막다 세포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네!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엔도르핀이 그팀 이름이야. 그룹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 락밴드처럼 나옵니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얘네가 저희가 나타날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아니면은 뭐, 유미가 매운 거 먹는 날 다시 돌아올게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한테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을, 이렇게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거든. 얘네가 유미가 엄청 화나는 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돌핀이 도는 날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즐겁기만 한 날이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식히기 위해서 뭐 매운 거를 먹거나 아니면 막 울거나 무언가 했던 날에도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도 엔돌핀이
1: 이제 돈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내 주변에 내 친구가 되게 목석 같은 아이가 있었어. 쟤는 감정의 기복도 별로 없고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게 부러웠어요. 나는 막 감정이 막 널뛰기를 해가지고 막 어떤 날은 내가 막 천재 같고 누구보다 잘할 것 같고 공부 진짜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막 인류를 구할 것 같고 저는 거기까지 갔다가 어떤 날은 막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아무것도 이해를 못할까? 막 이래갖고 막 울다가 그게 어떤 날이 아니고 사실 하루 안에 움직이는 일입니다. 저희 엄마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그때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엄마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랬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좀 천재 같은데 어떡할까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한결같은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엔돌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스트레스도 받아야 적당히 스트레스도 받아야 내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씻겨 내려가는 그 감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 똑같은 정도로 되게 완만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는 오히려 어때요? 이거 정리하는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나중에 물이 찰방찰방 찰 때까지도 스트레스가 완전히 차오를 때까지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결같은 성격에, 목석 같은 성격에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정말 어렵다면, 여러분들, 아, 이렇게 움직이는 날이 있는 거구나. 오늘따라 되게 스트레스 받네. 아, 매운 거 먹고 엔돌핀 돌게 하자. 머리 위로 뚱글뱅이 이런 거 외치는 날이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어제 약간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엽기적인 그런 떡볶이를 먹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반지를 끼고 있거든요, 제가? 반지 사이로 약간, 반지 사이로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알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이게 안 떠지는 거야.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엽기적인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떡볶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먹게 되는, 안 먹겠다는 소리는 안 했어. 좋지 않구나! 하지만 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 거죠. 남은 거 데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다 그렇지요. 자, 그죠? 자.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립은 처음 배울 때 개념적으로는 되게 낯설고 어렵지만, 사실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인 두 사건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가느냐. 일단, 확률이 서로 독립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뭔 소리야?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냥 갈게요. 자, 그림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둘이 있어도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독립인 관계일 수 있어요. 왜지? 나의 그 표본 공간은 항상 평행사변형을 이루더라고요. 그죠? 그냥. 직사각형이 나의 죽음인데. 뭐 어쨌든, 잠시, 그죠? 아무튼, 자, 요렇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생겨 있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선생님,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영향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배반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의 확률은 B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B의 확률은 일단 뭐는 아니어야 돼요? 0은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확률이 0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B가 일어났든 말든 A의 확률은 그대로 유지가 될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한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 살짝 변형하면 조건부 확률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요렇게 들어가지죠? 위아래에다 PB를 곱할까요? 그럼 뭐가 돼요? PA 교집합 B가 되는 것은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립 판정법. 각각의 확률의 곱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면 그럴 때 우리는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의로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쉽게 나오느냐 보여드릴게요. 쉬어가는 코너도 있어야지. 자, 수능 9모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 마지막 이 올해 수능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22번은 쉬운 문제, 23번에 얘네가 자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3점이라고 하지만 얼추 2점에 가까운 확률끼리끼리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 그중에 독립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글을 안 읽으면 독립은 사용을 못해요. 뭔 얘기냐? 봐봐, 수능 시험장이야. 긴장되고 떨려요. 이게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어랑 숫자만 봐요. 위에 있는 한글을 꼭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A랑 B랑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보자마자 얘가 무엇으로 보이세요? 지우다만 것들이 많지. PA 교집합 B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같겠죠. 독립, 그러니까 곱과 같겠죠.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로 보여요. 이게 6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가 3분의 2면 뒤집어서 곱할게요. P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9분의 1이요. 9분의 1이라니. 2분의, 봐, 내가 혹시 뒤집어서 곱하는 것을 암산하려다가 여러 번 실수를 하며 뒤집어서 진짜 곱하는 게 낫다는 걸 알았어요. PB가 4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확률의 덧셈 정리가 한번더 쓰이는 거죠?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시고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와 독립을 같이 사용한 쉬운 확률끼리끼리 유형의 문제가 되어주겠죠. 계산만 마무리할게요. 12분의 8, 3, 빼2, 12분의 9, 정답은 얼마? 4분의 3으로 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됐습니다. 답은 1번이겠죠. 좋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한개더 나와요. 왜냐? 이게 가장 독립의 대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도 한글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독립이고라고 되어 있잖아. 오케이, 독립. 독립 머릿속에 넣어놔. 자, 그러면 이거 뭐로 보여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PB분의 PA 교집합 B로 써? 독립하면 두 가지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독립을 판정하는 식으로 가장 유명한 독립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얘거든요. 독립을 공부한 친구들은 얘는 다 알아요. 독립이면. 얘만 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좀더그 영역을 업해봐요. 무슨 이야기야? 독립의 뜻. B가 일어나든 말든 A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무엇으로 보이세요? 그냥 A의 확률이에요. 자, A랑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여사건끼리도 전부 다 독립이에요.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라고요. 반대 방향도 같아요. A랑 B가 독립이면 어차피 A가 일어나든 말든 B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A가 일어나든 말든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눈에 뭐로 보여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뭔 상관이야? 그냥 B의 확률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뭐야? 그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도 좋아요. 상상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 이거 뭐야? B인데 A는 아닌 부분이면 여기죠. 확률 어떻게 구할 것 같아? B의 확률에서요. 겹치는 확률을 빼주세요. 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봐봐. A랑 A 여사건도 독립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A 여사건의 확률 곱하기 PB요. 라고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풀어도 여러분들 편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어차피 교집합의 확률이 20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에서 뺍니다. 하셔도 똑같고요. 아니면 여기는 여사건의 확률이 A 사건의 확률 알면 그대로 등장하죠. 계산 이게 더 편하죠? 5분의 1. 답은 그래서 바로 5분의 1, 4번이구나라고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죠? 넘어갑니다. 독립 이야기하면 일로 와야지. 자, 24번은요? 말이 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굉장히 쉬워, 긴 말에 속지 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그렇게 적어놔, 나 진짜로. 자, A가 어느 공연에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오디션 참가자는 B씨한테 평가를 받을 거고요. 평가 후 통과하거나 탈락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도심상위원이 통과 결정을 한 지원자는 둘다 통과 통과면 최종 합격.
그리고

한 명만 통과를 하게 되면 2차 오디션을 보는구나 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엔 불합격. 그죠? 둘다 불합격, 불합격. 그럼 불합격인 거지. 자, A에 대하여 B가 통과를 결정할 확률이 3분의 1.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 A, B, C가 중요하진 않은 게 어차피 학생 A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B, C에 대한 이야기만 해봐. B가 통과를 결정할 확률이 3분의 1이면 결정하지, 통과가 아닐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죠? 통과거나 탈락이거나 하니까. C가 통과를 결정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C가 안 통과 4분의 3의 확률입니다. 이런 여사건의 확률은 바로 얘기를 해야지. 자, 보세요. 서로 독립이에요. B가 뭐 통과를 시키든 말든 C랑 관계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2차 오디션을 치러야 됩니다. 그럴 확률은요. 2차 오디션을 치른다는 말이 뭐냐? 얘가 통과, 안 통과거나 또는 안 통과, 통과 1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밥솥아. B가 통과를 외칠 확률은 3분의 1. C가 안 통과를 외칠 확률은 4분의 3인데 서로가 독립이니까 그냥 곱하시면 돼요. 한번더 갈까요? B가 안 통과. 얼마예요? 3분의 2. C가 통과. 4분의 1. 서로 곱해. 그리고 그 둘을 어떻게 더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니까요. 끝. 그러면 계산하시면 12분의 5. 어차피 통분되어 있는 거 굳이 약분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말은 길지만 실은 풀이가 얼만큼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얘도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써준 것뿐. 문제 이해하는 동안에 쓴 거. 자, 그럼 이제 이런 선입견이 듭니다. 독립은 쉽구나. 그죠? 아, 독립은 쉽구나. 라고 하실까봐 독립에서 힘을 한번 썼더라고요, 완성이. 아, 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요번에. 자, 25번으로 갑니다.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요. 아, 독립 파트에서 유명한 어렵게 출제되는 유형이 딱한 가지 있어요. 뭐냐?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 뭔 소린가 읽어볼게요. 자, 1부터 12까지입니다. 1부터 12까지인 거, 이런 거 표시 잘 해놓을게. 혹시 끝을 내가 잘 모를까봐. 하나를 선택할 건데, A의 약수인 사건을, 아니, 4의 약수인 사건은 A. 그 다음이 이상해요. 12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선택된 수가 K 이하이고 K와 서로 소인 사건을 B.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A, B가 서로 독립이래. 독립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사건은 명확하잖아요. A 사건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보이도록 쓸게요. 왜? 그래야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지. A 사건은 1, 2, 4를 원소로 갖고 있는 형태가 되어주고요. 확률은 얼마예요? 12개 중에서 3개니까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B가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봐요. 12 이하의 자연수 1. 선택된 수가 1 이하이고 1과 서로 소인 사건입니다. 그럼 뭐야? 1. K가 1일 때. 아, 이런 거네. 그럼 K가 2일 땐 어때요? 2 이하이면서 2와 서로 소인 것이니까 이번에도 1. 느낌 와? 3인 거는 어때요? 1, 2, 3 중에서 3과 서로 소인 거니까 1, 2. K가 4가 되면 어때? 1, 2, 3, 4 중에서, 그치? 그 중에서 4와 서로 소인 거니까 1, 3.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몇 개를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세요. 괜찮아?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2개 중에 원소의 개수만큼 있겠죠.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괜찮아? 그 다음에 그 중에 겹치는 것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겠죠. 겹. 자, 근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 한 개는 무조건 들어가지. 왜냐면 1은 모든 수와 서로 소니까. 그러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로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걸로 케이스를 나누면서 갈 건데, 자, 케이스 안 나눠도 돼요. K가 1인 것부터 12인 것까지 12가지 전부 다 계산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경우에는 어때요?
겹치는 것은 1개고요. A는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B의 확률은 12개 중에 1개니까 같지 않아. 그래서 K가 1인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확인하셔도 할수 있어요. 그지? 뭐 이것도 하나 더 해드려. 12개 중에 겹치는 거 하나니까 1개고요. 4분의 1, 12분의 1이니까 얘도 아니에요. 이렇게 일일이 하셔도 할수 있어요. 12개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귀찮은 문제지 못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12개를 다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멋있으니까. 저는 좀 멋있어 보이려고. 여기에 해당하는 개수를 케이스처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한 개일 때. 겹치는 원소가 하나인 경우.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는 4분의 1. 얘는 12분의 얼마여야만 하겠어요, 여러분들? 원소가 4개여야만 하네. 그죠? 됐어? 그럼 생각해보자. B의 원소가 4개인데, 4개이면서, 겹치는 원소는 1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랑 서로 소인 수가 1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일단 K가 적어도 4라면 어떻게 돼? 원소가 4개일 수 있잖아. 4 이하면 1, 2, 3, 4니까. 근데 4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해봤으니까 알지만 겹치는 원소는 1 하나만 생겨. 근데 그러니까 여기 4개가 되나? 안 돼. 4면 4개가 안 돼. 느꼈어요, 혹시?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짝수들은요. 짝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K가 6이 되면 1, 2, 3, 4, 5, 6 중에서 얘네가 일단 후보인데 그 중에서 6과 서로 소인 것을 따지니까 짝수들은 다 제외시켜지고 그죠? 3도 제외하니까 2개 남아요. 나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이길 원한다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6인 건안 되네 또. 왜냐하면 자 그리고 K에다가 왜 제가 짝수를 쓰고 있느냐? 홀수가 되면 2, 4 같은 것들도 다 서로 소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겹치는 원소가 한 개에 1이길 원하기 때문에 K는 짝수여야 하잖아. 그래서 6도 아니야. 좀더 키워볼까요? 8로 가봐요. 이렇게 확인해야 돼. 10, 12까지 다 가볼 거예요. K가 8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소인 거 써봐. 1, 2안 되고. 3, 4, 그냥 짝수는 볼 것도 없어. 그렇지. 5, 7, 4개 되네. 원소의 개수 4개고 겹치는 원소 하나인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K가 8인 거 합격이고요. 가능한 K들을 다 쓸게요. 이렇게 일일이 찾아야 돼. 그 12개 다 그냥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10이 되면 어때요? 1, 3, 5는 안 돼. 5는 안 돼. 7, 9. 원소 4개고 겹치는 원소 하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10도 됩니다. 12면요? 1, 3안 돼. 5, 7, 9안 돼. 11, 끝! 원소 4개, 겹치는 원소 하나. 딱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오케이. 12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K를 순식간에 8, 10, 12까지 다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인 상황. 그래서 12분의 2가 되었어. 그러면 A의 확률은 여전히 4분의 1이고 여기는 12분의 얼마가 되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8개여야 되네. 그죠? 8개. B의 원소는 8개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떤 식이 돼야 되느냐? 순서대로 오니까 1, 2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2와 서로 소가 되려면 홀수들이어야 돼. 2와 서로 소면 홀수야. 근데 그 홀수는 2랑만 서로 소가 아니고 4랑도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1, 2. 2와는 서로 소인데 4랑은 서로 소가 아닌 경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2랑 서로 소이면 홀수야. 홀수는 4랑도 무조건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만 나오는 경우는 아예 우리가 찾아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봐봐요. 여기가 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땐 여기가 10이어야 돼요. 어이쿠?
12여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K가 어디까지?

0: 12까지 가능해요. 12 이하에, 12 이하의 수들 중에서 12랑은 서로 소인 것은 원소의 개수가 12개가 나올 리가 없죠. 이런 아이 자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K로 가능한 것은 8과 10과 12만 가능합니다. 싹다 더할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이에요? 30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거듭 말하지만. 그냥. K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 8, 9, 10다 해보셔도 괜찮아요. 고작 12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제가 심지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4개는 벌써 보여드렸어요. 나머지 8개만 여러분이 써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못풀 문제는 없는데 독립하면 떠오르는 유형 중에서 쉬운 유형들이 앞에 쭉 등장을 했다면 독립하면 떠오르는 딱그 하나의 유형.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K값을 내가 직접 구하는 요 유형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요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오늘은 빠르게 여러분들 독립까지를 쭉 알아봤거든요. 독립 시행의 확률은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건데,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한 개념은 저는 말안할 거예요. 독립 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서로의 시행이 이제 어떤 관계를 갖느냐, 서로 독립적인 관계예요.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내가 1회 때 주사위에서 뭐 6의 눈이 나오는 게 2회 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정된 확률이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풀어낼 거고요. 사실 뒷장은 미리 보기 한번 하시면 필수 유형 같은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 독립시행의 문제는 27번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근데 27번도 계산이 조금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독립시행의 확률 제가 다음 시간에 풀고 통계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독립까지 확실하게 복습 좀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쌀떡이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고생 많았고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확률 마무리 그리고 통계 넘어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행가라는 말 그대로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겪은 일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기구활동 통해서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제가 하는 이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저는 운이 좋게도 젊은 나이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구의 다양한 세계와 삶을 관찰해왔고요. 여행에서

때문에 이 아프리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지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마나 나에게 낯선 곳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국적인 기분이 실제로 내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멀리 떠나왔다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고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도요. 문 열고 이렇게 바깥에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미 영화 세트장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색깔, 음식, 노래, 옷차림, 식생 뭐 하나하나 다 신기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낯선 경험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요. 그만큼 평소 내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내 자리에서만 이렇게 고정되어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익숙한 일상들만 마주하게 되다 보면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인생에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답처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여행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여행이 좋은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종단을 할 때도 계속 육로를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뭐 10시간, 20시간 달리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요. 풍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사막이고 초원이고 수평선이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가 여행자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평소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서 너무 크게 크게만 보다 보면요. 그것이 마치 나와 큰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괜히 그게 내 삶에 강한 영향이라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풍경은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이 단절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랑 계속해서 연관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 중심부에 오늘 이야기할 세렝게티가 있습니다. 세렝게티,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이 세렝게티는요, 현지 원주민인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걸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가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니고요. 주변 세렝게티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거대한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렝게티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바나 평원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세렝게티에 총 3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세렝게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뭘까요? 초원? 동물들? 아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입니다. 이 세렝게티는 공기가 워낙 맑고 눈앞을 가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름이 참 근사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구름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제게 이 세렝게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지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렝게티는 항상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 구름 보려고 세렝게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동부의 언어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간 거였어요. 원래는 아랍어로 긴 여

긍정이라는 뜻을 가진 사타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익히 들어봤던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어떤 건지 아시죠? 사륜 지프를 타고 쉴 새 없이 사바나 병원을 달립니다. 차가 정신없이 흔들려서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사파리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대한 세렝게티 자연의 세계로 이렇게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멀리서 기린이 천천히 목을 흔들면서 지나다니고요, 코끼리 가족이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다닙니다. 또 수천 마리 늑대가 줄지어 다니는 것도 장관이고요. 그런데 세렝게티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풍경은요, 끝없는 평원 위에 동물들이 아주 작은 점처럼 흩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다기보다는요, 세렝게티에 있으면은 마치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24시간 내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거대한 자연이 주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세렝게티 방문할 때마다 그 거대한 자연이 어쩐지 저를 치유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거대한 자연으로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은요, 저의 가장 수많은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고 깔끔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끔하고 정상적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노력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해보셨겠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쟤보다 낫다는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반대로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쟤들보다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근거는 찾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상을 벗어나서 더 넓은 자연에 가기만 해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대한 자연은 모두를 작게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심지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도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저의 마스터피스 걸작 사진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가장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실제로 거리가 한 이 앞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차 유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자 얼굴은 사람 얼굴보다 대여섯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영장류의 본능적인 공포감이 앞서오고요, 얘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눈 근육, 혈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가 어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렝게티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사자가 숲을 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근처에 얼룩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그쵸, 하이에나가 쫓아오겠죠.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리 버팔로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고개만 조금 돌리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뼈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진은 그나마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덜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제 기분은 어떨까요? 끔찍하고 역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세렝게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요, 세렝게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땅이었습니다. 자연에서는 죽음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르죠. 사람이 사는 세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옆에 뭐 공동묘지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렝게티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이게 더 이상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의 삶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는 항상 사람을 너무 작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선에서는 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럼 세렝게티에서도 잘 곳을 찾아야겠죠. 제가 세 번째 세렝게티 갔을 때는요. EBS 세계틈이야기랑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가서 이렇게 세렝게티 한복판에 있는 근사한 롯지에서 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요. 24살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매일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서 잔 거는 아니고요. 이 세렝게티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옆에 지프랑 비교하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옆에 비교도 안 되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1인용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침낭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밤이 그렇듯이 눈 깜짝할 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곧 자동차 전조등도 전부 꺼지고 나면요. 벌써부터 신기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 360도 거대한 원 안에 인간의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고요. 귀로는 딱 세 가지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는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내는 작은 소리들,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네, 짐승들 울음소리겠죠. 근데 원래 소리라는 거는 물체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하지만 평원에는 방해받을 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멀리서 사자나 하이에나가 울어도요, 내 텐트 바로 위에 올라와서 포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무섭다는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살면서 한 번도 세렝게티 와서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당연히 여행가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두려움도 많았어요. 뭐 언어적인 두려움도 크고요. 특히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단어만 들어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렝게티 텐트 속에 누워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죠. 저는 사람이 살면서 꾸준히 많은 경험과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과 감각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층 넓혀줍니다. 그리고 사는 세계가 그렇게 넓어질수록 생각의 폭도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그냥 휴양 휴가로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들에 용기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구의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김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잘 왔어. 자, 우리 오늘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 부분만큼은 너무너무 절박하게 원한다. 영어가 됐든 뭐 다른 공부가 됐든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절박하게 원하는 게 있으세요? 사실 뭐 절박한 마음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입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입시생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지론 그리고 선생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인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운이라는 것이 따르더라고요. 입시가 사실 실력만 100%인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운이 정말로 진짜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 끝까지 노력한 친구들한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Desperation outweighs luck. Desperation, 절박함이 심지어 그 운, 행운조차도 이길 수 있다. Outweigh라는 건 무게가 더 나간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 예, 그걸 이제 선생님은 되게 또 뭐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좋게 생각하는 표현이 집요함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할 때 그걸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왜 이거에서 자꾸 틀리는지 이 단어를 왜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지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때 그 단어를 외웠던 느낌과 분위기까지 배경까지 다 기억이 나요. 선생님한테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박감이나 혹은 집요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은 노력들이 나중에는 진짜 너는 그 운이 안 따라줬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운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마음, 정말 한 곳을 바라는 향하는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영어 정말 잘하고 싶다, 요지파악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한 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요지파악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요지파악은 앞에서 쭉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첫 부분과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특히 후반부에 무게중심이 실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특히나 유의해서 봐라.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반복적인 소재가 나온다라는 건그 소재가 주인공이라는 거고,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11번에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taxation, tax legislation에 관련된 거예요. 뒤에서는 taxation이라고 나오죠. 조세. 즉, 세금에 대한 법안입니다. 입법이에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세금에 대해서 법을 세우는 drafter, 그걸 만드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안을 입법하는 이 조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입법을 하는 조세 입법자들, 이방가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요 세금을 만드는 법을,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드는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앞부분에서는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역사적으로요.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방가들은 are attentive to 어디에는 주의를 기울였어요? Questions of economics and history. 예, 경제와 역사의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어디에는 덜 주의를 기울였어요? Attentive to moral questions. 도덕적인 문제에는 주의를 덜 기울였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문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문제점은 뭐의 문제점이에요? 여기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인다는 거에 문제점이에요? 주의를 덜 기울인다는 거에 문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게 문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세법을 위반을 할 때, 조세법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경제나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뭐에도 중심을 둬야 된다? 도덕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less attentive, 덜 주의를 기울인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도덕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 Questions of morality, 도덕성에 대한 문제점은요.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도덕성 문제는 are often pushed to. 자, 어떻게 되죠? Push it to the side. 옆으로 밀어진대요. 어느 옆으로? 이 법을 만드는 이 법에, 입법에 있어서의 토론에서 좀 옆으로 치워집니다. 그 얘기는 less attentive 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주의를 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label 되면서 label 이란 단어가 라벨을 붙이다라는 뜻이죠. 라벨이 붙여지면서라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been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분류가 되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벨이 붙여진다라는 거. 자, 이 도덕적인 문제는 뭐라고 라벨이 붙여진대? 야, 너무 controversial 하잖아. controversial. 맞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대답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or worse of all, 더 최악인 경우에는 그 문제, 그 프로젝트, 그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조세랑 도덕이랑 무슨 관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법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이럴 때는, 토론이 되어질 때는 바로 한쪽으로 치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이 도덕적인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어져. 근데 왜 소홀하게 다루어지냐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다루어지니까 당연히 도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뭐에 관련된 거예요? 네, taxation에 관련된 겁니다. 뒤에 이제 taxation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네, 조세 입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But, 하지만 in fact, 사실은요, 실제로는요,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다루어지고 주의를 많이 못 받고는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the moral questions of taxation 나오죠? 자, 이 세금법에 관련해서는, 세금법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는 are at the very heart, 매우 가운데, 중심, 중앙에 있습니다. 뭐의 중앙? Of the creation of tax laws. 바로 세금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법에는

뭐가 필요하다? 택세이션에는 바로 moral questions. 도덕적인 문제, morality.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rather than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그치, 이제 잘하네. not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요? irrelevant.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잖아.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는 바로 근본적입니다. 무슨 소리야. 관련이 없다니. 정말 근본적이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에 있어서는 to the imposition of tax. 바로 세금의 그 부과에 있어서는 바로 이것은 근본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건 바로 적용이 되죠. 뭐에 대한 적용이에요? 바로 사회의 이론이에요. 근데 어떤 사회의 이론이에요?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분배 정의의 이론이 바로 분배 정의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 바로 세금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가진 자들만 계속 배를 불리면서 계속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의 정의의 실현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 분배 정의에 있어서의 이론을 적용한 부분은 바로 세금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빼놓고서는 이 세금에 대한 입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지. morality, 도덕성, moral questions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Economics can go a long way. Go a long way라는 건 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죠? 아주 먼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크게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어느 쪽에서는 towards helping a legislature determine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ax law will help achieve a particular goal. 어떤 특정한 이 세금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걸 도와주거나 혹은 특정한 법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뭘 도와주는 데 있어서 whether or not이니까 뭐뭐이거나 뭐뭐하지 않거나 라는 뜻이죠. 그죠? 특정한 세금법이 특정 목적을 그것을 성취하고 달성하는 도움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바로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걸 입안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맞죠.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덕이 중요한 건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도덕도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경제는요, cannot be in a vacuum. vacuum이라는 게 바로 진공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즉, 얘만으로는 그죠? In a vacuum. 그냥 이 상태로, 진공 상태로 이것만으로는 identify the goal. 그 목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목표를 규명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ing tax policy, 뭘 만드는 거? 세금법, 세금 정책을 만드는 것은요. requires, 무엇을 그래서 필요로 하게 될까요? a moral goal, 도덕적인 목표를 어떻게 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규명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도덕적인 목표를 알아야 거꾸로 택세이션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which is a task. 바로 과업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과업인데? That must involve ethics and moral analysis. 윤리학과 도덕적인 분석을 수반해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목표를 규명하는 걸 필요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creating tax policy 아니면 taxation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도덕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꼭 나와야 되겠어요? 도덕성 그리고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일단 세금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실한 납세자 관련 없고 경제학이 주가 되지 않죠. 세법을 만들 때 taxation이 되겠죠. 도덕적인 목표, moral question, 그리고 goal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금 전에 봤을 때 moral goal을 어떻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하고 나서 taxation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도덕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 사회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택세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세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세법에 나온 게 바로 4번과 5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중에서만 여러분들이 고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앞부분에서 어떤 소재가 나올 텐데 그 소재가 핵심 소재인 경우에는 밑에 선택지와 이어지겠죠. 자, 보겠습니다. Often overlooked. 종종 흔히 관가가 되지만 이런 얘기죠. 여기 분명히 주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동일할 때 생략을 해주죠. 어떤 구문에서? 분사 구문에서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지만 수동의 형태의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뭘까? 아,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often overlooked.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종종 우리가 흔히 간과가 되지만, 하지만 just as important. 중요한, 뭐만큼 중요한 뭐가 돼요? stakeholder. 여기 이해관계자라고 돼 있죠?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분사구문인가? 이 상태에서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동사주어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주어인 건 아니잖아. 주어랑 동사가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얘는 도치가 된 구문이 맞고요. 앞에는 사실은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구문이었을까? 구문? 예. 분사구문이 아니라 얘는 원래 주어 동사 주격보어입니다. 하나의 주격보어, 그리고 두 개의 주격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비자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뒤에 후절로, 관계대명사절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은 흔히 간과가 되지만, 그렇지만 중요하다. 중요한 뭐다? 이해관계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but으로 overlooked와, 그 다음에 important a stakeholder.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주격보어가 문장의 앞으로 나간 형태, 그러면서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뀐 도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흔히 관가가 되나, 하지만 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인데? Who plays a large role? Play role,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어디에서서의 커다란 역할을 합니까? In the notion of privacy paradox. 사생활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생활 역설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생활 개념이, 사생활 역설이 바로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지금 포인트예요?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 Consumers.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비자들과 뭐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사생활의 무언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생활의 역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생활의 역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더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참여의 수준은요, in all manner of digital different experiences and communities. 모든 이 디지털 경험과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수준, 인터넷 상에서, 혹은 인터넷 그 상의 공동체 안에서, 그 방식에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수준은 have simply exploded. 어떻게 됐어요? explode가 여러분들 폭발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며, 그리고 그러한 수준, 이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은 show little slowing, little signs of slowing or no signs of slowing 이렇게 되겠죠? 자, slowing, 천천히 가는 둔화가 되는 겁니다. 둔화될 그런 signs,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아예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인터넷 상에서의 이 소비자들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나 커뮤니티 상에서의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폭발적인 증가는 사그라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 소비자 참여 수준이 올라갔다. 이 정도로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re is an awareness. 어떠한 인식이 있어요? Among customers, consumers.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인식이 있느냐?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인식은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 That 이하의 인식이 있습니다. 쭉 가다가. 자,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또 That 이하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이렇게 꺾은 괄호를 넣었는데요. 여기 지금 대절과 대절이 뭐로 연결됐을까? 네, 여기 지금 not only but also의 but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상관접속사라고 얘기하죠. A뿐만 아니라 B로 역시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이 대절이 얘랑 무슨 상관인데요? 자, 이 대절은 완벽한 절로서 앞에 있는 awareness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동격절입니다. 앞에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사인 awareness를 뒤에 명사절,

속사절인 명사절로 또다시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동격절의 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있냐? 자, their personal data, 그들의 개인적인 자료. 아까 privacy paradox 생각나시죠? 그죠? 개인적인 자료가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s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자, 이러한 회사들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말 풍부한 풍요로운 경험들을 갖게끔 해주는, 그렇게 추진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그 인식과, 그 얘기는 뭐야? 우리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제공하는 우린 뭘 이용할 수 있다? 아주 풍부한 경험들, 여러 가지 각가지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그 데이터가 그냥 주면 안 되죠. 이런 데이터가 잘못 이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But also sharing this data, 이러한 개인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It's a prize. 어떤 대가요? You pay for.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요. 뭐에 대한 대가요? These experiences in whole or in part. 부분적이든 전체가 됐든 전체든 부분이든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대가가 된다라는 그 인식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주는 이점이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 개인정보가 사실은 개인정보를 주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다 이런 의미예요. 두 가지가 상충되죠. 그러니까 privacy paradox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비자들의 참여 수준 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아주 rich experiences,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를 줌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대가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pay the price,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그게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에서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되게 우리의 정보가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privacy paradox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뭐가 없다면 더 나은 이해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뭘 이해를 못한다면 of the what, when, and why the data collection and use 그 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그 시기, 데이터 수집의 시기나 혹은 그 이유와 사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의 그 개인적인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수집이 되고 언제 수집이 되고 왜 수집이 되는지 그걸 잘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은요 라는 얘기예요.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는요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Vulnerable, 취약하다. 자신이 굉장히 힘이 없이 취약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and conflicted,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I love this restaurant finder app on my phone. 나는 내 이 전화기에 있는 식당을 찾는 이 앱을 정말 좋아하는데 식당 찾는 앱, 좋은 식당 찾는 앱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 To my data if I press OK. 내가 OK 버튼을 누르면 내 정보, 내 개인 정보가 되겠죠? 내 개인 정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뭐 했을 때? 이거 빼고, 그죠? 자, when asked if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내 현재 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앱이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인지를 물어봤을 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걔가 나한테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그래라. 내 정보 사용해도 된다. 내 위치 정보 사용해도 돼. 라고 OK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내 데이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앱을 사용하고 싶은데 무조건 yes, yes, yes, OK, OK, OK 누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걸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언제 그리고 왜 내 이 데이터의 정보가 이용이 되는지 그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눌러버려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된다?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갈등의 상태가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앱을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내가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나 이거 누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armed with 뭘로 무장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arm이라는 표현이 무장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얘야말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being이 생략돼 있어요. 자, 누가 무장이 됐죠? The consumer, 소비자들이 무장을 한 거예요.
뭘로 무장했지?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 그들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그 도구로 무장하여. 그게 바로 뭘까요? OK 버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옵션. 이거 선택할 거야 말 거야 라는 이런 옵션으로 무장한 채 the consumer, 그 소비자는요. moves from to,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assive bystander, 수동적인 그냥 방관자에서 그래, 그러든지 이렇게 하는 방관자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 Active participant, 아주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의 참여가 늘어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pay the price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privacy paradox를 좀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 옵션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얘가 이용하는지 이 옵션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적절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방관하면서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권이 있다. 소비자들도 선택권이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인 소비자가 된다. 주체적인 소비자가 뭐야? Active participant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뭔데? 개인정보의 속성이라는 게 뭔데? What, when, why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옵션을 잘 이용하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rmed with tools that can provide them options 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 속성을 알고 선택을 하면 그 옵션들을 잘 이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Active participants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1번으로 정답으로 안착하시면 되겠습니다. 2, 3, 4, 5번도 살짝 볼까요?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에 유용한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세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크게 치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쪽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 데이터가 이용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 여러분들 아까 그 price cost 뭐 이런 표현들의 대가가 있는데요. 뭐 그거는 정말 일부의 사실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온 겁니다.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관련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정답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해마다 좀 그 우리 기출의 미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지금 반대의 케이스를 막 보여주면서 그래서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딱 짚어주기보다는 반대의 경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적절한 건 그럼 뭐가 되니? 바로 active participant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participant가 뭐겠어요? 그 참여자들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active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주체적인 소비자 이렇게 연결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선택지의 난이도로는 요지찾기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3번 가볼게요. 자, 2022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Environmental hazard. Hazar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dangerous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Danger는 많이 아는데 hazard라는 단어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위험은요 포함합니다. 어떤 위험들을 포함하지?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며 그리고 화학적인 그런 위험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위험이라고 하면 뭐냐? 생물학적인 위험, 물리적인 위험, 화학적인 위험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위험이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once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hazards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along with, 뭐와 함께 the human behaviors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노출을 조장하거나 촉진한다라는 게 조장하는 거죠. 노출하게끔 만드는 거. 조장하거나 아니면 가능하게 하는, 허락하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볼게요.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환경적인 위험에서 이제 환경적인 오염물로 갑니다. 일부 환경적인 오염물질은요. are difficult to. 뭐하기가 어려워요? avoid.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적인 위험, 환경적인

오염물질로 갔는데 뭐 어떤 게 필요 피하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해석을 할게요. 환경 오염물질들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오염물질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활을 하면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시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출이라는 것이 대개는 어떻게 일어나요? involuntary. voluntary는 자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involuntary는 뭐겠어요? 자발적이지 않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통 이런 노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노출이 뭐가 있을까? 피하기도 어렵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는 거죠.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오염된 공공식수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됐다고 생각 못하고 마시는 거죠. 공기도 우리가 오염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걸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호흡으로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noise in open public spaces. 공개된 이런 공중 공간에서 공개된 이 공공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음 같은 것들. 사실 그 공간에 살려면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노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피하기도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소재 좀 보겠습니다. 환경 오염에 관련된 거죠. 자, 여기서 환경 위험, 네, 환경적인 위험. 중에서도 첫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요? 오염물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노출이 된다.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이러한 환경 오염 물질들, 이런 요인들을 줄이고 혹은 없애고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may require societal action. 뭐가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때 action은 조치 정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social action. 선생님은 S를 그냥 넣을게요. 사회적인 조치,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서 예시가 나옵니다. 대중들의 인식, 그치? 이것도 아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필요하고 and public health measures, 공공보건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societal action이 되겠죠. social이 아니라 societal이라는 단어네요. 그죠? societal.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많은 국가에서 그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많은 국가에서 어떠한 사실일까요? 일부 환경적인 위험이 어려워요. 피하기가 어렵죠. 개인의 수준에서는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사실은 is felt 느껴집니다. 뭐라고요? To be more morally egregious 매우 나쁜이라는 뜻이죠. 도덕적으로 더 나쁘게 느껴집니다. 뭐보다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보다요. 그러한 위험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한테 노출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더 나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aving no choice but to. 무슨 의미예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네. 네, 맞아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가 되겠고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having이 됐으니까 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Drink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Arsenic. 자, 얘는 비소라는 그 하나의 성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자, 비소. 높은 수준의 그런 비소로 오염이 된 식수를,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혹은 뭐하게 강요받는 거?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a restaurant. 식당에서요.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단수 취급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 Outrageous. 사람들을

outrageous. 화나게 합니다. More than the personal choice of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담배를 피울지 말지에 대한 선택,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더 화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은요, 중요합니다. 뭐 할 때? When one consider how change happens.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즉, 어떠한 변화요? Risk reduction.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의가 아닌 타의가 되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그죠? 자발적인 게 아닌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위험 물질, 환경적인 위험이나 오염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줄이는 데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고려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환경적인 위험,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 이게 방금 전에 했던 문제점이었죠. 자, 이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대응이 뭐고 있어요? Societal a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조치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도 볼까요? 환경오염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요.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들이 사실은 노출을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건 자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대기오염의 문제에는 인접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역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소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지로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사실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죠?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이런 선택지들은 바로바로 아웃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그죠? 14번 가볼게요. 14번도 2022학년도 9월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앞부분에서 누가 소재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봐야 되겠죠? 두 대상이 나옵니다. professions. 뭐예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과 그 다음 society, 사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문직 중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여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가 뭐 전문직 꼭 그런 그 직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전문직종 굉장히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과 사회와의 연관성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가볼게요. 역사적으로 the professions 전문직과 and society 사회는 have engaged in 어디에 관여를 해왔어요? 뭐에 참여를 해왔어요? A negotiating process 협상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협상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Intended to define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의 조건들을 규명할 의도가 있는 그 의도된 그러한 그것을 규명하도록 의도된 이런 협상의 과정을 참여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그들의 관계라는 건 바로 전문직과 사회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회라는 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하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문직종의 군과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이 관계가 사실은 뭘 규명하는 거야? 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진 협상하는 그 과정에 늘 참여했대요. 그럼 뭐와 뭐를 두고 협상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좀 더 내용 보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 과정의 중심에는요. 전치사구가 문장이 앞으로 나왔죠. 특히 이렇게 장소, 위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의 전치사구나 부사가 문장을 앞으로 나오면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도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과정의 핵심에는, 이 과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Tension, 긴장이 있대요. 뭐가 팽팽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가 어떤 사이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긴장이 있어요?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전문직군들의, 전문직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between A and B. 그죠? 자,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대중들, 공공의

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의 긴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단계에서 한번 적용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직이 있어요. 자, 전문직은 무엇을 추구한대요? 전문직은 야, 내가 나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율성 있게 뭔가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나의 일을 하고 싶어. 이게 바로 전문직들이 추구하는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무엇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당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이 사이에서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텐션. 긴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고 당기는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야. 이쪽에서 이쪽을 막 당기겠죠. 이쪽에서 이쪽을 막 당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팽팽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긴장. 그죠? 두 가지가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떻게 상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상충, 대조. 대립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에 granting. grant가 여러분들 부여하다,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사회가 준 거야. 뭘 줬지? 권한과 특권을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 전문직종들에게 준 것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전문직종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존경과 많은 경제적인 어떤 특혜를 주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is promised on, promise라는 표현이 전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Their willingness, 그들의 자발성, 즉 전문직들의 자발성과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자발성과 어떤 능력이에요? To contribute social well-being, 그치? 사회적인 안녕에 기여를 하고, and to conduct their affair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broader social values. 더 넓은 사회적인 values, 가치와 consistent with, 일치하는 in a manner,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발성을 전제로 우리가 너희에게 특권을 줄게.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을 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회는 당연히 이 전문직종들에게 뭘 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네, 이 얘기입니다. 자,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이하가 아주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뭐가 어떤 인식이 인식되어 왔어요? The expertise and privileged position of professionals. 전문직들의 expertise, 전문 지식과 그리고 특권화된, 특권의 입장, 즉, 특권의 지위가 되겠죠? 특권화된 그런 지위가 confer authority, 무엇을 부여하고? 권한과, 권위와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권한과 권위는 바로 뭔데? 그 readily be used. 아주 쉽게 사용이 될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Advanc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serve. 그들이 봉사하는 의사분들을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 환자들,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환자들, 그죠? 예, 그러면 그들이 치유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오랫동안 인식되어, 인정되어 왔습니다. 인식되어 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특권화된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어 왔어요. 쉽게 이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자율성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란 이야기입니다. 뭐가 아니라 책임성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의식이 오랫동안 이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드먼트라는 사람은요. 2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Observe라는 동사 여기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듯이, 200년 전에 말했듯이, 자, 인간은요, are qualified.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뭐에 대한? Civil liberty. 중요한 거 이거야. 자유. 자유가 뭐야? Autonomy. 자율성.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데. 그럼 조건이 있겠지. 뭐 했을 때 자율성, 자유를 부여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In exact

속박하고 안 해, 그만해, 이거는 내가 가질 게 아니야, 이만큼은 가졌으면 됐어, 이렇게 자기를 도덕적으로 속박하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게?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은 높아진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게 낮으면 이 사람은 점점점 자유에 대한 권리가 권한을 적게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책임성을 가지고 그 책임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뭐가 생긴다? 자율성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율성이라는 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자, autonomy.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건요. has never been a one-way street. 일방 통행로인 적이 없어요. 한쪽만. 얘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까지 같이 병행해서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적이 없었고 and it's never granted absolutely and irreversibly. Absolutely. 절대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뒤집을 수 없게끔 부여된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뒤집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도덕적인 구속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 정확하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책임성이라는 단어인 거 꼭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ccount가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다, 설명, 혹은 account for, 설명하다, 어떤 비유를 차지하다라는 단어로 선생님이 똑똑복하게 넣어드렸었어요. Accountability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책임성이라는 단어로 꼭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한 단어 넣는 빈칸 추론 문제에서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답으로 나왔었거든요.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지문 자체는 쉬웠는데 accountability라는 책임, 책임성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답을 못 고른 친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contractor에 관련된 거예요. contractor는 사실 우리가 계약하다라는 뜻이죠. 계약자? 아, 여기는 도급업자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처음에 그냥 실전에서 봤을 때 도급업자라고 말을 몰라서 못 푼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해설지에는 그 단어, 가장 적절한 이 상황의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도급업자. 원래는 계약자라고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도급업자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데 that will construct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 해설지 그 단어에는 그리고 해설에는 뭐 이게 그 집의 주택단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주택단지인지 실전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건설하게 될 그 계약자, 도급업자는 may place more weight on 어디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까? on the planning process 어디에? 계획 과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지. planning process. planning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건축하고 건설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단계는 건설하고 건축하는 그 실행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planning process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construct라는 단어만 그냥 살려서 건설. 건설하는 과정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계획 단계, 계획 과정. 도급업자 뭐 이런 단어 몰라도 잘 풀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한번 심플하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 볼게요. Proper planning.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 계획을 어떻게? 적절하게 세우는 게 forces. 가능하게 합니다. 혹은 강요합니다. 뭐를요? Detailed thinking. Detailed thinking이 뭐겠어요? 세부적인 사고니까 상세한 사고. 상세한 생각.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세부적인 상세한 생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상세한 사고까지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 과정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Detailed. 아주 세부적이고 상세한 thinking. 사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바로 detailed가 되겠죠. 아주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이 단계에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꼼꼼하고 상세한, 그죠?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detailed thinking, proper planning은 allows a project manager,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혹은 팀이 to build a project in his or her head. 자신의 머릿속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의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거죠. 그죠? 상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머릿속에 딱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착착착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질문에 가까이, 답으로 가까이 온 겁니다. 질문의 핵심으로. The project manager or team, 그 프로젝트 관리자나 혹은 그 팀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팀은 can consider,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어요. Different methodologies, thereby deciding what works best or what does not work at all. 자, 뭘 고려할 수 있지? 다른, 다양한 methodologies, 방법론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이렇게 건설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설하면 어떨까? 이렇게 건설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라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할수 있는데? Deciding,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결정하면서라고 분사구문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결정해요? What works best? 무엇이 가장 잘 효과가 있을지. 혹은 What does not work? 무엇이 at all, not at all의 표현이죠? 결코 효과가 없을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하고, 아, 여기는 이 지대에는 이 방법은 맞지 않겠어.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은 아웃. 그죠? 야, 여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어. 라고 생각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Proper planning. Planning process가 중요하고, 그 planning process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감별해 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planning process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러한 상세한 사고는, 세부적인 사고는 maybe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하는 방법? To discover, 발견하는 방법이 될수 있죠. 뭘 발견하지? Restrictions or risk, 제한이나 제약이나 아니면 위험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이나 위험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제약이에요? That were not addressed in the estimating process.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address라고 하면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다루다, 취급하다. 다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제약이나 위험들을 발견할 유일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추정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아.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 단계에서,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겠네. 오, 이건 예산 때문에 절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추정 단계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단계에서 나오지 못할 것들을 바로 이 세부적인 사고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planning process와 뭐가 중요하다? 세부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상세한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두 가지 키워드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죠? 계속 갑니다. It would be far better. 뭐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자, 이 to 가져오신 조어가 되겠죠? 자, it to 가져오신 조어. 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까? Discover. 발견하는 게 훨씬 낫죠? And the planning phase. Phase라는 건 면, 단계죠. 그죠?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뭘 발견하는 거? That a particular technology or material, 특정한 기술이나 혹은 재료가 will not work,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훨씬 낫죠. 뭐보다? That and the execution process. Execution이라는 표현은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막 실행하는 그 단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낫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막 짓고 있다가, 야, 이거 안될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실시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인 사고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far better의 far는 비교급 강조의 표현이죠. far, still, much, a lot, even 이 다섯 가지의 표현이 비교급 바로 앞에서 훨씬 더 머무한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계속 볼게요. The goal of planning process for the contractor, 도급업자에게 있어서, 뭐 계약자, 그죠? 도급업자에게 있어서 목표예요. 뭐 하는 목표? 계획의 과정에 있어서의 목표는 is to produce, 만들어내는 겁니다. A workable scheme. 작동이 가능한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바로 어떤 계획인데? That uses the resources efficiently.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 근데 뭐 내에서요? Within the allowable time and given budget. 너무 중요하죠. 허용되어진 시간과, 뭐 이를테면은 그, 어, 어, 이,

건축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그 업체 혹은 사람이 1년이라는 시간을 줬어. 혹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 그럼 거기 주어진 시간에 맞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준 예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과 허락되어진 그런 시간 내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효과적인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의 목표다? 이 사람, 컨트랙터가 뭐 하는 목표? 플래닝 프로세스를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래닝 프로세스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뭘 통해서? 아주 디테일 띵킹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 얘기요. 그래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절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앞에부터 한번 다시 보죠. 앞에만 보더라도 뭔가 건설을 해. 그 건설을 할때 뭐가 중요해? 플래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 플래닝은 디테일 띵킹으로 만들어져. 그러면서 뒤에도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걸 통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떻게 건축을 할지. 그리고 나서 요세 가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봤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잘 작동하고 어떤 것은 작동하지 않을지를 판별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제약이나 위험들을 또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것들을 발견하는데 또 훨씬 더 나은데, 그게 바로 뭔데? 특정한 기술이나 재료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것도 어떤 내에서 허용되는 시간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planning process, 그리고 또 뭐? 그렇지, detailed thinking. 요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well developed plan. 잘 만들어진, 잘, 발달된 그런 계획. 만들어진 계획은 does not guarantee. 사실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뭐를요? That the executing process, 그 실행 과정이 will proceed flawlessly. 완벽하게, 즉, 흠없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계획서 잘 세웠어도 정말 빈틈없이 100% 완벽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혹은, 뭐, the project, 그 프로젝트가 will even succeed in the meeting its objectives. 그것의 목표를, 그죠? objective가 목표니까. 그것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을 또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뭐 하기는 해요? 그것의 가능성을 굉장히 늘리기는 하죠.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it does, it does는 없어도 되죠, 여러분. 얘는 강조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그 확률을 엄청나게 늘려요. 높여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장하진 않지만 이두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건 맞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획 수립, 세부적인 사고.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면 땡. 안정적인 예산 확보 땡. 사업 계획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땡. 면밀한 계획 수립. 이게 바로 디테일 띵킹이 되겠죠? 자, 디테일 띵킹인데 거기에 결합하는 게 플래닝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죠? 성공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훨씬 확실하게 늘립니다. 올립니다. 향상시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띵킹과 플래닝 프로세스를 두 가지 합한 게 면밀한 계획 수립.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마저 하죠, 뭐. 대규모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부 계획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죠? 이 세부적인 계획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게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똑똑복합 슬쩍 지나갔는데 어떤 단어예요? consistent란 단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conform이란 단어 배웠었어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con이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요. 얘도 역시 같이 서서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일치하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 질문에는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는이라는 의미로 나왔죠. 그 consistency라는 명사도 많이 나옵니다. 일관성이나 한결같음이라는 뜻이에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consistent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consistent with, 뒤에 것과 일치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consistency라는 명사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consistent 조금 길죠? 그죠? consistency 한 번씩 다 읽어보기도 하고 발음도 한번 해보시고
적어보시고 눈에 다시 한번 넣어보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충분히 잘 안착해서 안전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께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 정성을 들인 만큼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요약문 완성, 요지 찾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대입학 문제인 주제로 갑니다. 주제 역시 핵심이 되는 단어 찾아가지고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9강에 오셨어요. 9강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첫 번째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지어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풀다가 살짝 끊겼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17번 문제마저 풀고 그리고 오늘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개념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기출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 잠깐 살펴봤었거든.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19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Adolescence is a period of rebell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냐면 rebellion 하면 반란이거든요. 그러면 반란의 시기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반란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And striving for independenc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Independence는 독립이잖아. 그래서 독립을 갈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 결과 Consequently, there will be many areas.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냐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붙어 있어? 관계부사 where 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 이 붙으려면 얘들아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자, 장소의 선행사 area라고 하는 거 잘 오고 있고요. 뒤에 문장을 봤더니 완전하면 얘는 관계부사 where 올 수 있잖아요. 자, 문장 한번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계부사 where이 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어떤 영역이 많을 거냐면 아이들이 너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not see things exactly the way you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보는 방식 그대로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영역이 많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remember, 자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라고 해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What they say is not as important as how they say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얘들아, 이때 what 절이 무엇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왔단 말이지. 단수 동사가 오는 게 적절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적절할까? 적절하죠. 왜? 지금 what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앞에서 주어 자리를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했었어? 이런 경우 우리는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how they say it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중요하지는 않대. 즉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야?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 그치?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is 단수 취급한 거 너무 괜찮다. 왜 what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f they communicate their disagreement with family polic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 청소년들이요 그들의 동의하지 않는 거야. 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면 어떤 가족의 정책이나 혹은 and the way they are treated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서 아 불만을 표시한다면 아 왜 이렇게 왜 이런 가족 정책이 있는 거야 혹은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 라고 해서 뭔가 그런 데 있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certainly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listen to them 일단 그들을 들어달래. 청소년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은 들어보고 and when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주래? Try to respond posi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라고 일단은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청소년기 아이들이 뭔가 불만을 표했을 때 일단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해줘라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문법 볼 거잖아. 자, 여기 possible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는 it is 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거야. 쌤이 살짝쿵 껴놨거든? 왜 껴놨냐면 이 it is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possible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 자리로 봤을 때는 it 이라고 하는 게 주어 is 라고 하는 게 동사 그러면 possible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영어 실력 중에 하나니까 아, 여기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뭐가 생략된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겠죠? 자, 그랬을 때 the child who says to his parents rationall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한 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의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I think I should be able to spend more time on the 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15 minutes a day is not enough. 하루에 15분 동안 쓰는 거는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저는 숙제를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고 제 성적도 너무 좋잖아요. 라고 얘들아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여기 문장 진짜 길거든 얘들아. 이렇게 길었을 때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쌤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가 누굴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아마도 the child라고 하는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 아이는 동사가 어디 있을까? should respond. 아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응답할 것이래요. 누구에게? in a very different man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 from

the chi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냐면 Who begins by shouting and complaining angrily about his lack of phon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할 것이래. 어떤 아이냐면 처음부터 일단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부족한 그 핸드폰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짜증적으로 막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짜증을 내는 아이와 이성적으로 차분히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hould respond가 아니라 얘 뭐로 고치면 좋을까? should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should be responded 이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맞죠? 다 이렇게 다 고치셨죠? 자, 그랬을 때 it should be acceptable for a teenager.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to tell his mother, 그 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he does not like eating liver on Monday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저 월요일 저녁마다 간 음식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accep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대. 자, 그런데,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for him.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어떻게 말하는 아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신경질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월요일 저녁에 냅다! 그냥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and start threatening.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위협하기 시작했냐면 that he will not eat this garbage.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전 먹지 않을 거예요. 오, 워딩이 너무 세지 않나요? 그쵸?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and that his mother had better learn to cook something dec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엄마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여러분? 글로 안 읽어도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Start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이 start를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해야 할까? 쌤이 힌트를 살짝 그려놨지. 그치? 자, come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연결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냐면 그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뭐 하는 start threatening, 위협하는 그런 아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come 그리고 to start이라고 두 개가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었던 17번 문항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고요.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8번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2017학년도 수능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역경을 마주쳤을 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사람들이 겪는 역경엔 뭐가 있냐면요. 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뭔가 질병, 실직, 그리고 나이로 인한 그런 장애 같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딱 마주쳤을 때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온 애정이냐면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 사람들이 뭔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디로부터 온 애정?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구나. 자, 그랬을 때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계속되는 애정이래. 누구로부터 온? 반려동물로부터 온 계속되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대. 어떤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those라고 복수형이 들어가 있네? 이때 괜찮을까, those가? 라고 물어본

한다면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래? Enduring hard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이런 애정이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더니 because it reassur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왜냐면 그 동물로부터 온 그런 애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시켜준대. 그 사람들을 얘들아, 이때 여기 those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물어봤었잖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볼수 있었던 게 애초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 즉,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those라고 복수 형태로 받은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랬을 때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테 굉장히 중요하대. 뭐가?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왜 그런 거냐면 그러한 애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만든대?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아주 핵심이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그들을 좀 안심시켜 줄수 있대.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사랑받을 수 있구나. 즉, 아니면 아직 내가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구나.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것은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반려동물들은 어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치료하는 거냐면요, depressed. 이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얘들아, depressed라고 하면 낙담한, 낙담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depress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depressed patient. 여기 뒤따라 나오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환자가 얘들아, 우울감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야?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잖아. 즉, 우울증 환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울증을 받은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표현 쓴거 너무 잘 썼어.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일단 치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누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냐면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 집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뭐가 쓰이고 있어, 얘들아?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기서 반려동물들이 스스로를 사용할까? 아니면 사용되어 질까? 지금 그거를 보자는 거거든? 조금 더 읽어볼까?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반려동물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 진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잘 쓰고 있네.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In such institution, 이러한 기관에서는요,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 같은 데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냐면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optimism 하면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낙관주의. 낙관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 특히 언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When all patients are declining in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환자들이 건강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건강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 스태프 여기서 말하는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럴 때 children who visit 여기서 말하는 children은 아마 그 기관에 계신 그 노인분들의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하는 자녀들은요 cannot help라고 하는 표현에 쌤이 여기 파란색 표시해놨죠. 자, 여러분도 파란색 펜 꺼내서 이 수거 표현 한번 같이 외워볼 거예요.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한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시설을 방문한 아이들, 즉 자녀들은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즉, 기억하게 된다는 거잖아.
무엇을 기억할 거냐면,

보면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 그의 부모님들이 혹은 한때 그 조부모님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 우리 할머니 한때는 정말 이러셨는데 라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자, 그럼으로써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bilities 이라고 나 incapac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으로써 그들은 낙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노인들의 incapability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능함, 무력함에 대해서 굉장히 depressed, 우울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다 됐고, 지금 여기 왓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왓의 밑줄 그어져 있으면 조금 기뻐, 그지? 앞에는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럼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오케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쓰고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이거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what만 보면 자동으로 앞에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랬을 때 animals, however. 하지만 동물들은요,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그 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래서 they do not worship youth. 그 동물들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 once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동물들은 뭐에 대한 기억이 없냐면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지. 한때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 was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그럼 얘 주어 찾아볼까? 얘 주어는 the age라고 하는 여기 바로 주어가 있어. 근데 얘들아, the라고 하는 표현과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the poor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인데 지금 여기 동사로 was가 오면 안 되겠지. 뭐가 와야 될까?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were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은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a man holding a puppy,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 노인은요,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with complete accuracy, 완전한 정확성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is joy and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그의 기쁨, 그 노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동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훈한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법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 주어 동사 잘 일치시켰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9번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You cannot fit objects that 혹은 what occupied 5,000 square foo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올까, what이 나올까를 사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쉽다, 얘들아. 그치? 자,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떡하니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얘 뭐는 들어가면 안 돼? What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that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어떤 물건들이냐면요. 5,000평방피트에서 있던, 5,000평방피트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어디에 맞출 수 없대? 2,000평방피트의 condominium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맞출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 말인즉슨 너가 넓은 집에 살다가 거기서 살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좁은 집으로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that은 그럼 뭘까, 얘들아?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겠지.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대수로 꾸며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if you are moving to a smaller condominium, that's gre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작은 공동주택으로 이주할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get rid of your belonging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거든? 뭐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제거해라. 즉, 좀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and로 이어지고 있네.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버려라. 라고 해서 동사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nd buy the condominium.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명령문 두 개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좀 버려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해서 명령문 두번 이어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it is fruitl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ruitless 라면 부질없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뭐가 부질없는지 한번 볼까? To look at condominium. 자, 너가 공동주택을 보는 것은 부질없대. 언제 보는 게 부질없냐면, You have spent the past 20 odd years in a large house. 너가 20년 동안 큰 집에 살고 나서, And then try to move all of your life into a smaller inves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을 어디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 더 작은 investment 하면 투자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컨도미니엄 공동주택 말하는 거겠지. 너가 큰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나서 그 모든 인생을 작은 이런 집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거 다 부질 없는 짓이야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얘들아? 좀 짐을 좀 버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 To do so.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20년 동안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작은 집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often leads to 보통은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frustration 하면 좌절이죠.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왜 좌절하게 되냐면 because what you wind up purchasing is an expensive ware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역시 여기서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형광펜 꺼내시고 wind up ing라고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에요. 같이 지금 암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결국 사게 되는데 어떤 것을 사게 되냐면요. 아주 비싼 창고를 사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대. 뭐를 위해서? For your furnitur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가지고 살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그 가구들을 위한 비싼 뭔가 창고를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That is usually the wrong investment. 보통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투자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끝까지 이 저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style, 너가 만약에 너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요, you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at deci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받아들여야만 한대요. 어떤 것을 너가 한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지. 너가 좀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rowing things out only hurt 일까? 혹은 hurts for a little while 일까?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주어 한번 볼까? 여기 지금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어를 보면요. throwing things out. 무언가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only hur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hurt일까? hurts일까? 지금 주어 부분을 보니까 throwing things out.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해준다 그랬어?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것은요, hurt for a little whi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잠깐 동안만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였다? 앞에 주어가 동명사였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로 받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쉽게 19번 문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는 20번, 즉 동사의 활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힘내서 한번 20번까지 씩씩하게 풀어봅시다. 201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게.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에서요. Amongst younger people,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 has been on the decl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문을 읽는 습관은요, 어떻게 되고 있대? 감소되어지고 있대. 아, 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 자체가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혹시 신문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대. 그리고 and some of the dollars, 돈.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previously spent일까? 혹은 previously were spent일까? 이거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and를 기준해서 뒤쪽으로 봤을 때 동사 혹시 보여? 동사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have migrated 이라고 하는 동사가 떡하니 있어. 그러면 이 a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겠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래서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이전에는 쓰였던 돈이래. 어디에? A newspaper adverti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문 광고에 이전에 쓰여졌었던 그 비용은, 이제는 have migrated to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냐면, to the internet.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 깔끔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spent일까? were spent일까?를 한번 따져보면요. 얘들아,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이전에 사용되었던 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올 자리겠다. 맞지? 지금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나올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spent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dollar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문 읽기를 잘안 하니까 이제 그 광고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Of course, 당연히 some of this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due to the fac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신문 읽기에 있어서의 감소는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래. 자, 어떤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that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당연히 뭐 때문에 발생한 거래? 우리가 이렇게 신문 읽기를 이제는 어디서 한대? 온라인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we can read the news of the day or the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는 뉴스를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대한 뉴스를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신 뉴스를 읽을 수도 있대. 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연애에 대한 최신 뉴스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웹사이트에 있는 그 어떠한 뉴스 또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어떠한 뉴스든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석상으로는 잘 알겠는데 얘네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잠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따라와 볼게. 자,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준 게 있어. 기억날까?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 자, 복합관계 부사. 이름이 어려워도 얘들아 쫄 필요 없어. 지금 여기 뭐냐면 관계 부사에 복합이라고 하는 것만 붙은 거거든. 여러분, 관계 부사는 알아. 그치? 관계 부사에 when, where, 그리고 how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알거든. 거기다가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은 형태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뭐 있어, 여러분? What 있을 거고, which 있을 거고. who 있을 거잖아. 그 관계 대명사에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복합 관계 대명사가 된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복합 관계 부사는요, 시간, 장소, 방법,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 근데 얘들아,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뒤에가 어때?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지.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자, 그랬을 때 복합 관계 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복합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대? 명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지금 다 넣고 한번 다시 문장을 살펴보자면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잖아. News on the website.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 어떤 거쓸수 있다고?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그래서 whatever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어떤 뉴스가 있던지 간에 우리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of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or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s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뉴욕 타임즈가 됐든 가디언즈가 됐든 그리고 뭔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그 어떤 주요한 뉴스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디서 읽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 증가하는데요.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할수 있대? 이러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마 뉴스일 거죠. 우리는 이러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 뭔가 뭐뿐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우리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뉴스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dvertising dollars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have simply been followed 혹은 following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되어진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 The migration trail across to these new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따라간대? 이러한 이동의 길을 따라간대. 어디로 향하는 이동 길이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가는 이동의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라갈 뿐이다. 따라가짐을 당하다라고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주하는 길, 이동하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번에까지 앞에 나오는 주어가 무슨 주어이냐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우리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동사의 활용 부분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얘들아, 마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동사의 활용을 앞으로 끊어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꾸준히 볼 거거든. 자, 그럼 우린 챕터 3, 유닛 3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유닛 3,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사의 활용을 끝냈고 이제는 수식어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쌤이 뭐를 가져왔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를 취할 수는 있지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어. 자, 여러분 아마 stop, forget, Remember, try, regret 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동사 솔직히 너무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잠깐만 아주 간단히만 살펴볼게. Stop 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얘들아 투부정사가 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자, 그러면 I stop to smoke 하면 얘들아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I stop smoking 하면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추었다, 즉 금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지? 그러면 이 정도는 암기해 놓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었는지에 따라서 아,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가 오기도 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 forget이라고 하는 거랑 remembe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잖아. 그러면 미래에 할 것을 까먹거나 혹은 기억하는 거야.
즉, to 부정사가 붙으면 미래에 해야 할 것,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거나 미래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동명사가 나온다면 뭐뭐 한 것을 잊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거나 혹은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문 한번 봤을 때 얘들아, I forgot to take a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 비타민 C 먹어야 될 것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앞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forgot taking vitamin C라고 했을 때는 얘들아, taking이 과거에 한거 잊어버린 거라고 했잖아. 아, 나 비타민 C 먹었던 거 까먹고 내가 또 먹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remember 같은 경우는 I remember to meet him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 그를 만날 거 기억해라고 하는 거야. 아, 나그 2주 뒤에 만나기로 했잖아.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반대로 I remember meeting him 이라고 나온다면 얘들아 나는 그를 만났던 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거야. 즉 내가 2주 전에 그 사람 만났어. 나 그거 기억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는요.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 그리고 반대로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 I try to cook Italian food 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try cooking Italian food 이라고 하면 나는 이탈리아 음식을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regret까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몰랐다면 추가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 하면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regret 다음에 ing가 오면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봤을 때, I regret to say that.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인데, the meeting has been cancel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회의는 취소됐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자, 그런데 ing 형태가 오면요. I regret spending too much mone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 돈을 너무 많이 쓴걸 후회해.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쓴걸 후회해? on unnecessarily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많이 쓴거 너무 후회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지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 두자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전치사 to와 to 부정사의 to를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어. 자, 그럼 이 예문에서 봤을 때 I look forward to the party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party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때 to는 뭘까? 전치사 to가 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봐. She is used to waking up ear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waking up early. 일찍 일어난 거는 것에 익숙하다. 자, 그럼 이때 to는 뭐야, 얘들아? 이때 to는 뒤에 동명사를 잡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뭐다? 전치사 to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전치사 to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와. 그런데 반면에 얘들아, I want to go home이라고 했어. 이때 go는 뭐야, 얘들아? 동사잖아. 그때 to 부정사는 얘들아 뒤에 동사를 취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장, It is important to exercise every 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일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그럼 이때 to도 한번 보자. to 다음에 뭐가 오고 있어? exercise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이 to 뒤에 동사가 오면 얘는 to 부정사라고 볼수 있겠네.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보자면, 이때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to exercise every day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주어지. 가짜 주어. 너무 기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쪽으로 뺀 것인 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그 베이비, 아기 입장에서는 자는 거야 혹은 자짐을 당하는 거야? 말도 이상하다, 그지? 자는 거잖아. 그랬을 때 sleeping baby라고 했을 때이 sleeping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 쓰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Do you know the girl playing the pian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피아노를 치는 저 여자아이 아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거야? 혹은 처짐을 당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말도, 그치? 자, 그랬을 때 피아노를 능동적으로 치고 있으니, 아,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뭘 쓰고 있다?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단히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우리 과거 분사도 한번 봐야겠지? I have a watch made in Switzer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스위트랜드에서 만들어진 그 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시계 입장에서 얘들아, 스스로를 만들어? 만들 순 없어. 만들어진 거지. 즉, 수동으로 당했으니까 과거분사 made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products, 대부분의 상품들은요, sold in this market,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떻다? Are organic, 유기농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상품의 입장에서 자기가 파는 거야? 아니면 팔아짐을 당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를 팔 수는 없지, 상품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트에서 팔아지는, 즉, 파는 이라고 해서 이 product, 상품의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당하는 거니까 과거분사 쓰는 게 당연하다 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면 현재 분사 쓰고, 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하면 과거 분사 쓴다고 돼 있거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얘들아, 이제는 분사 구문으로 가져왔어, 쌤이. 그럼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분사 구문이 등장하면 쌤이 뭐 해보라고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 번쯤은 돌려보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돌려볼까? Feeling tired.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she went to bed early. 그녀는 일찍 잠에 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돼? 접속사 살려야 돼. 근데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라고 했어. 뭐 because 쓰셔도 좋고요. 쌤은 as를 쓸게요. as. 그 다음에 얘들아 주어 자리를 봤더니 뭐가 있어?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네. 그러면 주어 살리고 as she.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자리를 봤더니 went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 그러면 as she felt tired. 그녀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문장도 한번 되돌려 볼까? Watching TV, he ate some snack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TV를 보는 동안에 그는 과자를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접속사 살리면 뭐 살릴래?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살리면 좋겠다. 그치? while 살리고 그 다음에 he라고 하는 주어도 살려주고 동사의 시제를 봤더니 얘들아, ate라고 해서 과거 동사야. 과거 동사면 watch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watched라고 하는 과거 동사로 바꾸면 좋겠지. 자, 그럼 이 문장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요. While he watched TV, he ate some snacks. 이런 문장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때 봤을 때 뒤에 나오는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잖아. 그 주어랑 앞에 나오는 분사가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 그녀가 직접 피곤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느껴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fee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he라고 하는 그 주체가 watching TV, TV를 직접 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분사 구문이 쓰여지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볼까? Surprised by the news, they couldn't say anything. 그들은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럼 원래 문장 한번 되돌려 보면 as로 역시 할게요. As they 어떤 동사를 쓸까요? 그런 동사

과거형이니까 as they were surprised by the news라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갔을 거야. 그들은 그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았을 때, 자, 이때 they라고 하는 그들은 놀람을 준 대상이야? 아니면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야?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잖아. 놀라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때 surprise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은 뭐 덕분에 되는 거다? 뒤에 나오는 주어가 행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까? Written in English, this book is easy to rea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 as 주어 this book 그리고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는 사실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as this book was written in English라고 되살아날 거야. 그치? 그랬을 때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얘들아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writte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부분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거야? 뒤에 주어를 냅다 한번 살펴보면 this book이잖아. 이 책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야? 아니면 본인이 쓴 거야? 쓰여? 진 거죠. 그랬을 때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했으면 뭘 써라? 과거 분사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되게 많이 풀 거거든?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뭐를 잡아낼 거냐면 여기 분사 쓴 거, 이 주어가 한 거야? 아니면 당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연습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사가 나왔을 때한 번쯤은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나중에 수능장이든 모의고사장에 가서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고요. With, 목적어, 분사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문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한번 살펴보자면 With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나와. 쌤이 진짜 약속할게.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출 문제 풀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때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다가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시 한번 볼까? I take a walk with my dog.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랑 산책을 한대. 자, with 보자마자 동그라미 쳐봐. With my dog following me 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산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강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와 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때 my dog라고 하는 목적어에 뭐를 맞춰준다? 분사를 맞춰준다. 즉,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를 써준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read a book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책을 읽는데 어떤 채로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라디오가 켜진 채로지. 라디오 입장에서 봤을 땐 스스로 켤수 없고 켜짐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써주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사실 형용사와 부사도 너무 많이 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candidate eligible for the position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는 후보자인데 어떤 후보자냐면요.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라고 우리 해석했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elig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는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구나. 문장이 길어져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 judge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문장 구조 한번 볼까? 문장 구조 봤을 때, The judge, 판사는 밝혀내었다. 무엇을 밝혀내었냐면,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야. 자,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자, 그랬을 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배웠어? 보어 자리에 뭐는 절대 못 들어가? 부사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에서 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될까?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들어갈 수 없겠지. 즉, 그 판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라고 한다면 insuffici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와야지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쵸? 자, 그러면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하지만 절대 어느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 보어 자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활용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바로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많이 풀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모두 수식하는지 한번 볼까?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we need more re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라고 우리 해석했어. 자, 그러면 successfully 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해내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꾸며줬잖아. 그러면 이 successfully라고 하는 부사는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꾸민 거예요. to complete.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부사가 뭐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부사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으니 어느 자리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어? 자, 살펴볼까? He remained sil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문장 구조 한번 보자. He라고 하는 거는 주어, remained, 동사. silently라고 해서 얘가 원래 무슨 자리냐면 얘들아 보어 자리야.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잖아. 그런데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 부사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쓴 문장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다고 X 표시 쳐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올바르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어 줄 거야? 이 silently라고 하는 부사 형태를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즉 sil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e remained silent despite the provocative ques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부사는 어디 못 온다? 보어 자리 못 온다라고 하는 거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들아,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 체크업 테스트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체크업 테스트 문제까지 풀고 강의 꺼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물리학원 고난도 편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3점 수능 테스트 문항풀이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10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항은 여러분들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충분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와 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A와 B 순서만 이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단색광 P가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입사각 세타 1으로 들어가고요. 굴절이 한번 일어나고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또 한번 일어나고요.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또 한번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굴절각 세타 2로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림 나는 어때요? A와 B의 위치만 이렇게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봐봐. 단색광이 어떤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꺾이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다 법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A, B, N, A, N, B 이렇게 굴절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단색광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거 어느 쪽으로 꺾인 거야? 법선 쪽으로 꺾인 거죠? 그러면 느려진 거예요? 빨라진 거예요? 그래, 느려진 거야. 느려졌기 때문에 법선 쪽으로 꺾인 것이거든. 그때 요 각을 입사각 세타 A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요. 요 각을 굴절각 세타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굴절 법칙을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수식을 하나 전개할 수 있거든. 굴절 법칙을 써보면 뭐냐면 NA분의 NB는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 이렇게요. 요 굴절률의 B와 사인 값의 B를 가지고 이렇게 굴절의 법칙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뭘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냐면 단색광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단색광의 진행 경로의 역 반대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역광선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역광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빛이 B에서 A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NB에서 굴절률이 NB에서 NA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A에서 B로 진행할 때는 세타 A가 입사각, 세타 B가 굴절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타 B가 입사가게 되는 거죠. 세타 A가 굴절 가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굴절의 법칙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서 이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NB분의 NA는 굴절과 사인 세타 A분의 사인 세타 B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A하고 B는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요 굴절률의 비율은 당연히 요 사인 값의 비율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세타 A가 굴절 가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세타 A가 입사 가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진행한 빛의 역광선, 반대 경로로 진행하게 되면 이 빛은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 문제를 풀때 쓰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역광선의 경로는 항상 그 원래 빛이 진행하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를 보고요. 또 다른 문제도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단색광 P가 P에서 A로, A에서 B로, B에서 공기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기억에서 물어보는 건, 굴절률이 A가 B보다 크다. 이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A와 B의 경계면에서 단색광 P가 어떻게 꺾였는지를 보면 돼. 봐. A에서 B로 진행할 때 여기에다 법선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법선을 이렇게 그려보잖아. 그러면, 법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래 직진했으면 쭉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법선 쪽으로 꺾였단 말이죠. 느려진 거야. 느법. A에서 B로 갈 때는 느려진 거야. 느려졌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B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쵸? 굴절률이 클수록 단색광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 A보다는 B의 굴절률이 더 크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져 있게 돼요.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죠. 기억은 틀린 설명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단색광 P가 공기에서 A로 갈땐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려졌기 때문에 법선 쪽으로 꺾인 거죠? 그러면 A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는 크네요. A와 B를 비교할 때는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는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P에서 공기로 갈 때는 자, 이게 법선이지? 경계면 쪽으로 꺾였단 말이야. 원래 직진했으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경계면 쪽으로 꺾였어요. 빨라졌어요. 빨라졌다라고 하는 건 굴절률이 작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B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치? 좋아. 자, 그러면 그림 나를 보면요. 나에서 P가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 2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서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각, 아, 여기, 요 각이 세타 2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A와 B의 위치를 바꿔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각 세타 1 똑같다라고 하면 굴절각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니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알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 공기에서 A로 한번 꺾였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꺾였고 B에서 공기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꺾였잖아요. 이 굴절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공기에서 A로 진행할 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봐봐. 그림 가에서 공기에서 A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면 일단 우리 각도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갈까요? 입사각이 세타 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굴절각을 세타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A, 세타 A. 여기에서 굴절각은 여기에서 입사각하고 똑같은 거죠. 세타 A.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A에서 B로 진행할 때 꺾였잖아. 요 굴절각을 세타 B라고 한번 써볼게요. 세타 B. 그러면 여기에서 굴절각은 여기에서 입사각하고 똑같다. 그쵸? 엇각이니까. 여기 세타 B가 되고요. 여기 세타 2가 된다. 그럼 각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자고요. 공기에서 A로 갈때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N 공기, NA는 우리 각도에 대한 것, 사인 세타 A분의 공기에서는 입사각이 사인 세타 1이었죠. 그래요. 이렇게 스넬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 1번식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1번식. 자, 두 번째. A에서 B로 진행을 합니다. A에서 B로 진행할 때 굴절의 법칙을 한번 전개해보면 NA분의 NB는 그때 굴절각 사인 세타 B분의 입사각 사인 세타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쵸? 이것을 2번식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2번식. 자, 세 번째. B에서 공기로 진행합니다.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의 법칙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봐봐. NB분의 N 공기는 굴절각 사인 세타 2였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B. 요게 입사각이었죠. 요렇게 요걸 3번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건데, 지금 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A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A에서 공기. 그럼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의 굴절의 법칙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봐봐. 자, 일단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곱해보면, 1번식과 2번식을 곱해보면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 1번식과 2번식을 곱하게 되면 좌변은요, 이두 식을 곱하면 NA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N 공기분의 NB는, 자, 우변은요, 이두 식을 곱하게 되면 뭐가 지워져요? 사인 세타 A가 이렇게 지워지네. 사인 세타 A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쵸? 남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공기에서 B로 진행할 때, 요 굴절의 법칙 요 식을 한번 보세요. 요 식은요, 여러분, 요 식과 3번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 3번식. 자,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공기에서 B로 갈 때, 여러분, 역광선의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봐봐. 요거에 NB분의 N 공기분의 NB. 요 역수잖아요. 그럼 요것도 역수를 취하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요 세타 1과 요 세타 2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세타 1과 세타 2가 같구나. 결국 여기에서 굴절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식을 활용을 했더니 세타 1, 그러니까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입사각과 B에서 공기로 나갈 때 굴절각이 같구나 라고 하는 매우 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 말은요, 그 말은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A하고 B를 이렇게 위치만 바꾸었지만 여기 입사각과 여기 세타 1, 요 각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봐봐요. 여기서 역광선을 한번 생각해봐. 역광선.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입사각이 세타 2가 되는 거지. 세타 2. 그치? 공기에서 B로 들어갑니다. 공기에서 B. 요 세타 1으로 들어가는데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단 말이지. 이렇게 역광선의 경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꺾였죠? 이렇게 꺾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더 꺾여서 얼마로 나가요? 세타 1으로 나가는데요. 요 각도가 얼마야? 요게 세타 1이라는 거야. 세타 1. 세타 1 같아요. 이해 돼요?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나에서 P가 A로,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 2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 거예요. 세타 2. 세타 1과 세타 2는 결국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고요. 디귿에서 얘기하는 L1

L1과 L2의 길이, 봐봐요. L1은 여기가 L1입니다. L2는 여기 L2예요. 여러분, L1과 L2를 비교해 보면 역광선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역광선. 그치? 봐봐. 결국 이렇게 들어가는 빛의 경로를 그린 것이 요거예요. 공기에서 B로 입사각이 세타 1이 되게 들어가는 세타 1과 세타 2가 같으니까. 그쵸? 굴절, 굴절. 똑같아요. 굴절, 굴절 똑같고요. 여기서 굴절이 됩니다. 그때요. 요 길이가 L1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긴 L2죠. L1과 L2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진행한 경로일 때요 L1 요렇게 진행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 그래서 요 L2와 L1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디귿은 맞는 사실이 됩니다. 가는 나의 역광선의 경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디귿이 맞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조금 전에 역광선의 경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좀 까다롭게 느꼈을 텐데, 봐봐. 지금 매질 1, 매질 2, 그 다음에 다시 매질 1이 나와요. 근데 빛이 진행하는데, 단색광이 여기 A점에서 A점, O점을 통과하고요. O점에서 한번 굴절이 되고, 여기에서 한번 굴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B를 향해 진행하는데, 문제에서는 O부터 A까지 직선거리와 O부터 B까지의 이 직선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질 1의 굴절률이 N이다라고 하는 정보도 나오고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이 그림은 보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X의 속력은, 단색광 X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1과 2의 경계면에서 어떻게 꺾였는지,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이고요.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이는 거거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원래 직진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선 쪽으로 꺾였죠? 느려진 거야. 느려졌어. 그러니까 매질 1에서가 더 빠른 거죠.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사실이 됩니다. 자, 니은, 2의 굴절률은 L2분의 L1, N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다, 작다라고 물어볼 때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치? 그러면 왜 L2분의 L1, N보다 이렇게 요 값과 비교를 했을까? 요 값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여기에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익숙한 그림으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볼 거야. 원. 자, 원을 한번 그리고요. 여기가 5점이야. 5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요 A점은 여기예요. A점. A에서 빛이 진행합니다. 빛이 여기 A점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와요. 원점으로 O점을 통과해서 굴절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그림을 일단 그려볼 거냐면 매질 2가 없어. 매질 2가 없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서 꺾여요. 매질 1에서 매질 2. 아, 요 매질 1에서 매질 2로 꺾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한 번만 꺾이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꺾여서 쭉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만 꺾이니까요. 이렇게 꺾여서 진행을 해요. 이렇게 꺾여서.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여기를 A점을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A점을 여기. 여기 A. 왜냐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을 같게 할 것이거든. 봐봐.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할 때 이렇게 빠져나가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똑같잖아요. 그치?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 요 점을 여기를 B 플라임이라고 해볼게. B는 아니야. B는 왜냐면 한번 꺾이고 한번더 꺾였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번만. 자, 여기 각을 입사각을 세타 1, 여기 굴절각을 세타 2라고 하고요.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 R. R. 그 다음에요. 요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L1,
이렇게.

L1.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 L2는 아니야. L2는 한번더 꺾였잖아. 그치? L2. 한번 더 꺾인 요 길이가 L2니까 요건 그냥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굴뚝의 법칙을 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길 1, 여길 2,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우리 굴절률 B부터 한번 해볼까요? N1분의 N2는, 그쵸? 이 매질의 굴절률 N1, N2라고 할 때, 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에서요. 요 사인 세타 1분의, 요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인 세타 1은 R분의 L1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그쵸? 봐봐. 그리고 이게 R분의 L1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고요. 사인 세타 2는 R분의 L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표현이 가능해요. R분의 L 이렇게요. 그럼 요 값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해요? 아, 요렇게 지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값은 L분의 L1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L분의 L1.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뭐라고요? N1분의 N2. 그런데 1, 매질 1의 굴절률은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요게 N이래요. N. N. 그러면 여기에서 N2를 정의할 수 있겠다. N2는 이렇게 넘어가면 L분의 L1, 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니은에서 물어보는 식하고 비슷하잖아. 그치?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L2분의 L1, N이었잖아. 왜냐면 여기에 사이에 여기서 한번더 꺾이는 거야. 한번더 꺾여서요. 빛이 단색광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더 꺾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꺾인 거야. 이렇게 꺾여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B. B. 그리고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요게 L2가 된단 말이야. L2는 L보다는 어때요? 크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 L이 L2가 됐어. L보다 L2가 더 커요. 그 말은, 아, 요 N2는 L2분의 L1, N보다는 어때요? 크게 되는 거잖아. 크다. 그치? 조금 전에 L일 때 같았는데, 한번더 꺾여가지고, 요 L이 L2가 됐단 말이야. 요 분모에 있는 게 커졌으니까요. 요 값은 작아지겠지? 그치? 그치? 이게 작아진 값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가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것이, 2의 굴절률은, 매질 2의 굴절률은 L2분의 L1, N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요, 니은이 어때? 맞는 사실이 되는 거야.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게 됩니다.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분명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으로 한번 그린 다음에, 아, 우리의 익숙한 그림은 한 번만 꺾였을 때를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한번더 꺾였어. 더 꺾이면서 어떻게 꺾였냐면, 법선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경계면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괜찮죠? 이렇게 한번 그림을 재구성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귿. B에서 P를 향해 X를 비추게 되면, 잘 봐. 이번엔 역광선의 경로를 묶고 있는 것이거든. 요 B에서 P를 향해 단색광 X를 비추게 되면, X는 A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틀려요. 왜 틀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빛이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점, 요점을 향해 진행한 빛이 이 역광선의 경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A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귿에서는 P를 향해 X를 비쳤잖아요. P를 향해. 그러니까 빛이 여기다 이렇게 비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비친 거죠. 그럼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도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서 A의 왼쪽으로 빛이 진행하게 되는 거지. A점에 도달하려면 이 빛의 역광선의 경로인 요점을 향해서 빛을 비춰.

써야 돼.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 기억권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우리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수능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전반사 조건이요. 두 가지 조건 있잖아요. 전반사가 되기 위해선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매듈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될수 있고, 입사각이 어떤 각도? 임계각보다는 더큰 각도로 입사를 해야 전반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이 굴절률과 임계각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다. N1에서 N2로 빛이 진행을 할때 임계각 사인 세타 C 값은 요 비율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N1이 N2보다 큰 것이거든.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가 클수록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 차이가 큰 거야. 속도 차이가 크면 더 많이 꺾인 거야. 더 많이 꺾인다라는 말은 임계각이 작아도요, 많이 꺾여서 굴절각이 90도가 될수 있다는 얘기지. 입사각이 작아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 요 임계각이 작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 부분은 이렇게 함께 엮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굴절률이 큰 것을 가지고 코어를 만들고 굴절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클래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문항풀이 하면서 개념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단색광 P가요. 지금 A에서 B로 진행을 합니다. 입사각이 세타예요. 그다음에 한번 굴절이 됐죠? 그다음에 B에서 C로 진행을 할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A에서 B로 입사한 단색광 P가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요 각이 얼마냐면, 임계각으로 입사를 했대요. 아, 요 각이 임계각이구나. 임계각 세타 C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 그러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계면을 따라 빛이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전반사가 되려면, B에서 C로 진행할 때이 빛의 입사각이 요 임계각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 입사각이 세타보다 작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한번 그려보자고.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집니다. 사인 값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사각이 작아져요. 세타보다 작아지면. 자, 굴절각. 이게 굴절각인데요. 굴절각이 작아졌단 말이야. 작아지니까 이렇게 입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법선을 내렸을 때, 요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어때? 작잖아.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억은 틀립니다. 그려보면 명확해져요. 자, 두 번째. A를 A보다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바꾸어서 입사각이 세타인 경우,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A와 B는요, 누가 굴절률이 크냐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A의 굴절률보다는 B의 굴절률이 더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때 여기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B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보다 더 큽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A에서 B로 진행하는데 A를 A보다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바꾼대요. 작대. 이 A를 예를 들어서 D로 바꿨는데 D는 A보다 굴절률이 작아. 작다라고 하는 것은 봐봐. D로 바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A와 B의 굴절률 차이보다 D와 B의 굴절률 차이가 크죠? 굴절률 차이가 크다다. 굴절률 차이가 크다. 이것은 봐봐. 속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속도 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야. 많이 꺾이면요, 입사각이 작아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임계각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지금 A를 뒤로 바꿨습니다. 근데 입사각을 세타로 똑같이 입사를 시켜요. 똑같이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D에서 B로 들어가면 더 많이 꺾이는 거지. 더 많이 꺾여서요. 빛은 어떻게 꺾여? 더 많이 꺾이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야. A에서 B로 진행할 때 요만큼 꺾였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꺾이는 거지. 여기다 법선을 한번 그려봐요. 법선을 그리게 되면 요 입사각이 A에서 B로 들어갔을 때 B와 C의 입사각보다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입사각이 작아져요. 임계각보다 작아졌다는 얘기야. 절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 C를 C보다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바꾸고, 일단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니까, 디귿은 맞는데요. C를 굴절률이 C보다 작은 매질로 바꾼대. 아! E라는 매질로 바꿨어요. 그런데, E라고 하는 매질은 C보다 굴절률이 작아요. 자, 작다라는 말은 뭐랬어? 봐봐. 요 둘의 굴절률 차이보다, B와 E의 굴절률 차이가 크죠? 그러면 굴절률 차이가 크다? 봐봐. 요 과정을 잘 기억해야 돼. 굴절률 차이가 크다? 아, 그럼 속도 차가 크다. 속도 차가 크다? 더 많이 꺾인다.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임계각은 작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 조금 전에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여기는 세타 C라고 하는 각도로 입사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 C를 C보다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바꾸는 순간 임계각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B와 C의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한 이 빛은 B와 E의 임계각보단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전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기억은 틀리고요. 디귿만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단색광이 A에서 B로 수직으로 지금 입사하고 있고요. 그 수직으로 입사한 빛이 B와 A의 경계 P점에서 전반사하고 있습니다. 전반사. 아, 그러면 전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입사각이 얼마라고 제시가 됐어요? 입사각은 법선이 그려져 있고 세타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B와 A의 임계각보다는 더큰 거야. 그치? 임계각을 우리 세타 C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말은 요 세타가 세타 C보다는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B와 A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 반사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입사각이 세타잖아? 그럼 반사각도 세타겠지? 그치, 세타? 그럼 요각이 얼마가 돼요? 2세타가 됩니다. 요게 90도죠, 90도. 90도, 2세타, 요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요각은 90도 마이너스 2세타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요 Q점은, Q점에다 법선을 한번 그려볼까? Q에다 법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요게 수직이니까 요게 90도 마이너스 2세타라는 말은 요 각이 입사각이 2세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오케이. 자, 요 정도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나서요. 보기에서 오는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굴절률 비교했었죠.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여기 B와 A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했거든. 그 말은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가야지만 그때 전반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단색광은 Q에서 전반사한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봐봐. 지금 조금 전에 P에서 전반사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B와 A의 임계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입사각이 세타일 때, 요 세타가

임계각보단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했구나. 이걸 알수 있었잖아요. 그럼 요 Q점에서는 B에서 A로 진행하는데 입사각이 2세타야. 2세타. 세타가 임계각보다 컸는데 2세타는 당연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Q점에서는 전반사한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A와 B를 이용해서 만든 광섬유에서 광섬유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광섬유는 이렇게 이중 구조. 이 안쪽에 굴절률이 큰 여기 코어가 들어가고요. 바깥쪽이 클래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여기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전반사, 전반사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굴절률이 큰걸 가지고 코어를 만들고 굴절률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클래딩을 만드는데요. 굴절률 누가 커요? B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B를 가지고 코어를 만들고 A를 가지고 클래딩을 만들어야 된다. 디귿 한번 읽어볼게요. A와 B를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에서 A는 클래딩, B는 코어로 적절하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요.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전반사가 된다. 여기서 전반사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러면 전반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통해서 아,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입사각이 B와 A의 임계각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임계각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전반사가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Q점에서의 전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3번 문제는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로 진행하고 있고요. 한번 꺾였죠? 그 다음에 원형 매질 B에서 매질 C로 진행하면서 또 한번 굴절이 되고 있습니다.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세타 1이고요. B에서 C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세타 2예요. 이러한 정보가 제시가 됐고. 자, 그다음에 ABC라고 하는 매질이 있는데 지금 ABC를 이용해서 코어와 클래딩을 만든 광섬유예요. 광섬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제시가 되었냐면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임계각이 가장 작은 광섬유를 나타낸 것이다. 임계각이 가장 작은 밑줄 치고 별표 한번 해볼까? 임계각이 가장 작으려면요. 그럼 봐봐.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 여기에서 일로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계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임계각이 가장 작으려면 요 둘의 차이가 가장 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ABC 중에서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진행할 때 가장 큰 녀석이 여기, 굴절률이 가장 작은 녀석이 여기 들어가야 임계각을 최소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굴절률이 누가 제일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에서 원형 매질 B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세타 1입니다. 요게 법선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굴절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 굴절각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진행한 빛, 요 각이 얼마가 돼요? 요거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요 각도 세타가 됩니다. 요게 입사각이야. 그치? 굴절각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세타 1과 세타 2의 크기를 비교해 주었어요. 문제에서는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ABC의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역광선을 이용하면 역광선. 봐봐. 지금 빛이 요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역광선. 만약에 여기 요 점에 A와 B의 경계면에 빛이 요 반대 경로로 진행한다고 해봐요. 그럼 입사각이 세타지. 그럼 이 빛의 경로를 따라 빛이 진행하는 거죠. 요렇게 빛이 가거든. 그럼 굴절각이 세타 1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거지.
B에서 A로 진행시키고 B에서

C로 진행시켜요. 입사각을 똑같게. 그럼 굴절각이 여긴 세타 1이 되고 여긴 세타 2가 됩니다. 누가 더 커요? 세타 2가 더 크다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꺾인 거야? 여기서 더 많이 꺾인 거야. 그쵸? 어느 쪽으로 꺾였죠? 법선 쪽,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만약에 빛이 진행했으면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법선 쪽으로 꺾였어. 법선 쪽으로. 그치? 여기도 빛이 진행했으면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경계면 쪽으로 꺾였네요. 그럼 잘 봐. 일단 A와 B를 비교할 때요. A에서 B로 들어갈 때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였죠. 그쵸? 그 말은 아,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률을 비교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경계면 쪽으로 꺾였으니까 A가 B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C로 진행하는데 B의 굴절률과 C의 굴절률을 한번 비교해 봐요. B에서 C로 갈때 빛이 법선 쪽으로 꺾인 게 아니라 경계면 쪽으로 꺾였어요. 그럼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빨라진 거야. 빨라지면 굴절률이 작아진 거잖아. 그치? 그럼 이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아, 굴절률은 누가 제일 큽니까? 굴절률은 A가 제일 크네.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니까. 그치? 그러니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이렇게. A, B, C 순서구나. 이렇게. 이 문제는, 네.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조금 있다가 요 역광선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 묻고 있는 굴절률의 크기.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다. 기억은 맞고요. 나에서 클레딩은 C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을 작게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A, A를 가지고 코어를 만들고 가장 작은 C, C를 가지고 클레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클레딩은 C다. 니은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서 얘기하는 나에서 코어와 클레딩의 임계각을 IC라고 할 때, IC는, IC를요, 요 세타 1과 세타 2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관계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봐봐. 사인 IC, 요게 임계각이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죠? A에서 C로 들어갈 때죠. A에서 C로 진행할 때. 그러니까 NA분의 NC. 요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세타 1과 세타 2,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굴절이 되고 여기서 한번 굴절이 된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요 관계식을 요 식을 세타 1과 세타 2,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에서 B로 진행할 때 굴절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NA분의 NB는 사인 세타죠. 그때 굴절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입사각은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진행할 때 굴절 법칙을 한번 써보면 NB분의 NC는 사인 세타 2죠. 그쵸? 굴절과 사인 세타 2분의 입사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1번식, 2번식.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번식, 2번식.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들 있잖아. 요두 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때두 식을 어떻게 했죠? 곱했잖아. 두 식을 한번 곱해볼까요? 요 좌변을 곱하게 되면요. 뭐가 지워져요? 그래, NB가 이렇게 지워지네. 그럼 좌변에 뭐가 남아요? NA분의 NA분의 NC. 요게 남네.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남냐면, 뭐가 지워져요? 요 사인 세타가 요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곱하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남게 돼요. 그쵸? 그러면 조금 전에 A와 C의 임계각이 IC라고 할 때, 요 사인 IC는 NA분의 N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로 우리가 요두 식을 곱함을 통해서 아, 요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잖아. NA분의 NC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인 IC는

0: 세타1과 세타2, 아, 여기가 더 많이 꺾였어. 굴절 차이가 더 크다. 이러한 것도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매질 A에서 매질 B로 단색광이 진행하고 있어요. 입사각이 세타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굴절을 했죠? 여기서 전반사가 됩니다. 전반사. 전반사. 그리고 여기서도 전반사가 된대요. 전반사. 전반사가 두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요. 요렇게 B에서 A로 진행하는데 굴절각이 세타2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입사각이 세타1이야. 이 굴절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 괜찮아? 그러면 여기다 법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법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각은, 여기 입사각이죠? B에서 C로 진행할 때이 입사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치? 90도 마이너스 세타. 여기 임계각보다 크니까 전반사가 된 것이야. 그럼 이 각도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이 각도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다. 그쵸? 90도 마이너스 세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법선을 한번 세워볼까? 법선을 한번 그리면, 이게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각이 세타가 돼요. 세타. 아, 입사각이 세타일 때 전반사가 됩니다. 요게 또 반사각도 세타야. 여기 됐죠? 그쵸? 그 여기 뭐예요? 요게 둘이 엇각이니까, B에서 A로 진행할 때요 입사각도 세타가 된다. 세타로 들어갈 때 여기서는 세타2가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B와 C를 구분할 때 B와 C의 경계면의 전반사가 됐잖아. 그러면 B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보다 커야 되고요. 단색광의 속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요거 묻고 있는 거야. 기억은? 맞는 얘기.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A와 C. 요 B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봐. 지금, 요때 역광선을 한번 쓰면 좋겠다. 요런 역광선 한번 생각해봐. 요 역광선. 이렇게 역광선. 입사각이 세타야. B에서 C로 진행을 합니다. 입사각이 세타예요. 그러면, 요렇게 요 빛의 경로를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굴절각이 세타1이 되는 거야. 세타1. 그런데 똑같은 각도, 입사각이 세타로 B에서 C로 진행할 땐 여기에서 전반사가 됐다는 거죠. 그쵸? 전반사가 됐어.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B가 A보다 커요. 크니까 경계면 쪽으로 꺾인 건데, 여기서 전반사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B와 C의 굴절률 차이가 더큰 거야. 요 둘의 차이가, 요 둘의 차이보다 큰 거죠. 그래서 ABC의 관계는 여기가 A. 이렇게 되겠네요.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하면 요 둘의 차이가 요 둘의 차이보다 크다. 그래서 임계각이 작아요. 그 임계각은 여기서는 세타보다 작아서 전반사가 됐고, 여기서는 세타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역광선의 경로 생각할 때 전반사가 안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니은 맞고요. 디귿, 세타1과 세타2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나왔죠? 봐봐. B에서 A로 갈때요 역광선을 생각하면 입사각이 세타잖아. 그럼 굴절각이 세타1이잖아. 그치? 여기 마찬가지. 입사각이 세타잖아요. 굴절각이 세타2잖아. 그쵸? B에서 A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같으면 굴절각도 당연히 같아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세타1과 세타2는 같다. 디귿도 맞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역광선의 경로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문제고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10번째 시간은 우리가 전반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코 수능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복습하시고 여러 번 연습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거잖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규은희입니다. 오늘은 3년기 중화반응 시작이고요. 이제 3년기 중화반응 첫 번째,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그땐 산화환원 반응도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단원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오늘은 3년기 중화반응 첫 번째 시간으로요. 산과 염계 중화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양적 관계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염화수소가 있고 수소나 나트륨 부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첨가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첫 번째 수용액, 두 번째, 세 번째를요. 염화수소와 그리고 수소나 나트륨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경우, 세 가지 수용액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첨가 반응과 혼합 용액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는 게 바로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륜기 중화 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선은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궁금할 것 같아서 그때 첫 번째 문항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 시간 바로 중화적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은 산염기 중화반응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산염기 중화반응에서 가장 기본은 1가산과 2가산, 1가염기와 2가염기를 구분하여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수는 여기 써있는 것과 같이 산 또는 염기 1몰에서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몇 개 내놓을 수 있는가, 몇 몰 내놓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앞에서 용액의 농도에서 이 용질의 양이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도와 이 부피 곱이 같아야 되라고 되어서 여기 M과 V, M' V' 이게 같아야 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앞에 N이 붙어있죠. 이 N이라는 게 바로 가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가산이에요. 그럼 이가산이 0.1몰 농도, 여기에서 10ml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산이라고 했어요? 이가산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2를 해줘야 돼요. 이거와 같도록 수산화 나트륨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수산화 나트륨 1가 염기네요. 그때 0.1몰 농도인데 부피를 모르겠어요. 그때 얘가 1가 염기래요. 그럼 우리 부피는 당연히 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우리한테 이가산이니 일가염기니가 수소에 몇 개 내보내고 수산에 몇 개 내보내서 결국에 같아지는 지점이 뭐니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사실 이 중화점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산성일 때와 염기성일 때 각각의 이온의 양이 얼만큼이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요 연습은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실까 싶어요.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수용액이 나타났고요. 음이온과 양이온, 전체 이온은 누구에서 결정된다? 과량이 내에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볼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수용액을 혼합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산과 염기를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없는 애들은 X 쳐줍니다. 그래요. 우리 좀 구분이 잘 돼요. 우리가 저번에 풀었던 이 평가 문제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에서 사실은 염기를 하나도 안 넣어주고 산만 두 개를 넣어준 것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를 쳐서 진짜 중화반응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산만 섞은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주면 여기에서 얘네가 20, 0.1몰 농도? 그럼 우리가 밀리몰을 써줄까요? 얘가 2, 여기에서 0.2, 여기 10 하니까 여기 2밀리몰. 그럼 얘네가 사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양이 같기 때문에 얘는 중성, 중화점입니다. 그럼 중화점이구나. 그럼 누구가 과량이다라고 표현할 거 없이 다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애, 딱 얘를 그럼 고정해서 가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음이온의 양, 원래 얘가 반응하기 전에 수소이온 2밀리몰, A-도 2밀리몰, 그렇기 때문에 음이온도 2, 양이온도 2, 전체가 4. 그냥 우리는 어차피 1가산 1가염기에서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중화점에서는. 근데 만약에 얘가 산성이야? 얘 의사 결정? 염기성이야? 얘 의사 결정 될 거예요. 오른쪽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20ml

20ml니까 2ml몰. 여기에서는 2ml몰인데 얘가 지금 이과산이라서 수소이온이 4ml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더 많아서 산성이다. 그럼 산성에서 결정되네. 얘가 바로 모든 걸 결정해줘요. 2ml몰 음이온의 양, 4ml몰 바로 양이온의 양. 그럼 전체는 더해준 몇이다? 6이다. 오른쪽 가볼까요?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10, 10, 20이라서 여기 1, 여기 1, 여기가 4. 그러면 염기성이구나. 그럼 얘에서 과량이 결정되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여기가 음이온이니까 4, 여기 양이온에 의해 4. 그럼 얘가 지금 8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 항상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건 얘에 대한 구경꾼 이온이 지금 2마이너스가 수소이온과 비교하면 2대1 비율로 있기 때문에 얘가 수산화인과 반응을 했을 때 그럼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인 반응을 했을 때 수산화인 사라지면 얘가 그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줘요. 그래서 음이온이 줄어든다 얼만큼 구경꾼 이온만큼. 그래서 3. 그래서 1을 빼주니까 얘네가 7.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과산과 일과 염기 중에서 만약에 이과산이 과량이야? 우리 그냥 이과산에 의해서 써주면 돼요. 하지만 이과산과 일과 염기에서 일과 염기가 과량이야? 그럼 우리는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된다. 일과산, 일과 염기는 쉽다. 그래서 이온 수는 과량에서 결정된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량을 결정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모든 이온의 양분에 A 음이온의 양이 나와 있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과산과 그리고 일과염기가 있을 때 우리한테 이과산이 과량이라면 얘네가 2대1로 존재해? 그럼 모든 이온의 양이 3일 때그 구경꾼 이온 1만큼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염기성이 과량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이온의 양은 B와 OH 더해주고 여기서 구경꾼 이온 빼주고 분해 구경꾼 이온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는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읽고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요거 한번 연습했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한테 이과산과 일과산 그리고 일과 염기를 부피를 달리하여서 혼합한 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각각 모두 다 이온화 가능하다. 그때 우리한테 X, Y 그리고 A를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과산과 일과 염기 구분, 산과 염기로 구분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주어진 건 가와 다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와 다 중에 하나로 시작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하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과산과 일과 염기가 몰 농도가 1대2다라는 걸 활용해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은 15ml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15x mmol이 있고요. 자동으로 이과산이니까 30mmol이다 수소이온은 생각하시고 헷갈리는 친구 오른쪽에 꼭 써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선 얘가 30x입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반응을 해 지금? 여기 수소이온과 30, 수산화인도 30, 중화 반응에서 딱 중화점 중성입니다. 그래서 여긴 중성이구나, 중화점이구나, 딱다 모두 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인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때는 누구에서 결정된다? 둘 중에 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굳이 일과 염기로 설정을 해서 구경꾼 이온 빼주는 번거로움보다는 얘를 과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가 세개 있을 때 그럼 구경꾼 이온 하나 있어, 3분의 1로 가주는 게더 수월하겠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은요, 15x에서 3배해주면 45가 되고요. 45x. 여기에서 구경꾼 이온 15x니까 당연히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지금 둘다 지금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를 선택해서 과량이다란 전제 하에 가도 상관이 없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건, 아, 10K에다가 30분의 1을 해줘야지 얘네가 3분의 1 실제값이 나오는구나. K를 없애주면 된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도 30K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6분의 1이 실제값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 실제값도 주어졌잖아요. X와 10, 여기 10X. 여기서는 30X. 그럼 구경꾼 이온이 10X 실제값이네. 그럼 실제값 바꿔줘요. 얘가 10X야? 그럼 얘는 60X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액성이 보여야 돼요. 염기성은 안 된다. 왜냐면 염기성이 모든 이온의 양 2배 해주면 60X예요. 근데 여기서 구경꾼 이온 빼준 값이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60X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60X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이과산에서 모든 이온의 양 3배 해주면 30X. 여기에서 몇이어야지 2개 더하면 60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30이어야 되겠다.
60

X가 되려면 30과 30 더해서 60X.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 화합물의 양은 15X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5X 두 배에서 모든 이온의 양 30. 여기서 10에서 3배 해줘서 30. 둘을 더해줘서 60이다. 다 결정했기 때문에 나로 가봅니다. 자, 나에서는요. 여기서 얘네가 그럼 두 배가 되죠. 부피가 두 배. 그럼 20X. 여기에선 그대로 15X. 여기서도 부피 두 배니까 60S, 여기 과량 누구다?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다. 그럼 얘에 의해서 모든 이온의 양이 결정됩니다. 60X 두배 줬다? 120X에다가 구경꾼 이온 20X만큼 빼주고요. 다시 여기 구경꾼 이온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써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몇 나온다? 5분의 1이 나옵니다. 5분의 1이 나는데 A가 5분의 1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상대값 K로 나타내줘야 돼서 다시 30K를 곱해줍니다. 30K. 그랬더니 얘네 몇이다? 6K가 바로 A다라는 걸 구해놨어요. 그럼 A가 6K이고요. X와 Y 관계는요. 지금 얘네가 부피가 같을 때 용질의 양이 2대 3이죠. 그래서 2분의 3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더니 몇이다? 9K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일단은 얘네들에 대해서 가와 다 중에 여기 비율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뭘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얘네 농도비가 1대인 거 눈치채서 다부터 건드렸고요. 그 다에서 중성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나, 얘를 기준으로 하나, 우리는 얘를 사실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구경꾼이면 빼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과산의 기준으로 바로 3분의 1이다라고 써줬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구해보면 3분의 1이 보일 겁니다. 3분의 1인데 얘가 사실 실제 3분의 1이지 우리는 지금 상대값을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 값으로 바꿔주고 그 관계에서 바로 이 1과산에 대해서 양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서는 염기가 과량이었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 빼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과량에 의해서 이온의 양이 결정됩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뭘 배워볼 거냐면요. 얘네들의 양을 대놓고 주지 않아요. 뭐로 주냐면 전하량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 보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총 전하량 일정해야 돼. 자, 여기 가봅니다. 일단 1가산과 2가산 제가 줬습니다. 산과 염기 구분했고요. 여기 없습니다. 얘네가 지금 총 전하량 일정하다라는 건 무조건 구경꾼 이온은 존재하죠. 여기 A 마이너스, 여기 2 마이너스, 여기 나트륨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수용액이 3개였을 때 만약에 용액의 종류에 존재한 이온의 종류가 3가지라면 얘네 딱 중성인데 2가지일 때요. 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맞춰볼 건데 무조건 얘네가 1가 지금 여기 음이온 그리고 여기서 1가 양이온에 대해서 구경꾼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존재한다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면 딱 0이 될수 있고요. 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갔더니 1대 2대 2대 6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미 여기 몰 농도가 있어서 저 곱해서 용질의 양 구하면 되잖아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온의 양 구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찾는 걸 연습할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이 다 더해주면 몇이 된다? 아, 딱 보자마자 6이 될수 있고 얘가 6이 될수 있겠다. 이게 보입니다. 그럼 얘2 마이너스 가능한 애 누구뿐이에요? 바로 이과산이죠. 그럼 얘를 제가 1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플러스인 애는 6이죠. 그럼 여기서 나트륨 유일하게 6. 나머지 애들이 그러면 2가 2니까 어차피 얘가 2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대 2대 6을 만들어 줬고 그럼 진짜로 마이너스 하나 더 남는가? 바로 수산화이온 맞는가? 여기서 수소이온 2, 여기 수소이온 2, 그럼 얘네가 수산화이온 2가 남기 때문에 1대 2대 6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몰농도랑 부피 곱하면 다 2, 1, 6 나오는 거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고요. 얘네들이 각각이 누군가 이총 전하량 일정한 거 활용해서 매칭해 주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걸 이제 결정 지었으면 부피가 반으로 줄었네 1. 그리고 여기에서 부피가 3분의 1이네 그럼 2. 이런 식으로 가시면 너무나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요거 없다 생각하시고 요것만 가지고 맞춰보기 연습 해보기. 자, 그럼 이제 조금 느낌 왔나요? 한번 우리 이거 활용해서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B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116쪽에서요. 실전 모의고사 1에 있는 걸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거 모든 이온수 B다. 아까 연습한 거 활용해서요. 총 전하량 보존된다라는 거 적용합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1가 염기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수소 2가산을 부피를 달려 혼합한 수용액에 대한 건데요. 하나 힌트가 주어진 거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비율을 구할 건데 어디 위치인지 찾아서 얘네들 모의 농도 A와 B도 해보고 기역과 니은 곱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산과 염기 구분합니다. 그리고 없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지웠을 때 얘네가 1대 2대 5고요. 여기 1대 2대 5인데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혼합 용액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얘는 수용액 두 개를 섞었고 나는 세 개를 섞었을 때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 그럼 여기에서는 중성이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구경꾼 이온 두 개에다가 하나 수소이온은 수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중성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다 구경꾼 이온.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에서 맞춘 다음에 나로 가서 나머지 값, 바로 가에서 이 둘에 대한 값, 나에선 요 값에 대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이 제가 딱 보자마자 이가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가 음이온이면 얘네가 1, 4. 그럼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5 플러스로 딱 되겠더라고요. 그게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럼 두 개일 때 플러스는 얘를 의미하겠네. 그럼 얘가 5다라는 거딱 찾아냈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소이온 4개, 그럼 수산은 5개, 하나 남은 게 바로 수산화 이온이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부피가 3배 됐기 때문에 얘네가 15 몰만큼 있다. 우리 뭐 개도 상관없고 우리가 가정한 거니까. 자, 15 몰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전하량 보존돼야 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로 설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대값이죠? 실제 값은 15야. 그래서 얘를요, 15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3배 해준 거죠? 그럼 얘 3배, 얘 6, 얘 3. 3대 6대 1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맞출 수 있다. 이가 음이온은 얘가 무조건 뭐다? 6이 된다. 그럼 얘가 2였다가 6으로 3배 됐으니까 부피도 3배, 얘가 30될 겁니다. 그럼 그때 나머지 마이너스가 바로 이 구경꾼이온 3이구나라는 거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y는 30. 그럼 여기랑 똑같은 값이네. 여기가 바로 15. 여기 x의 2배, 여기 6. 여기에서 2배 됐다. 이 y 2배, 얘가 12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 구경꾼 이온이 6대 12대 15고요. 지금 남아있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찾으려고 봤더니 수소이온 6, 여기서 수소이온은 2가산이니까 24 더해주면 30, 수산화이온 15 빼주면 수소이온 15만큼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15로요. 얘네들의 모든 이온수비에 대해서 실제 비율이 요거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3으로 나눠주면 2대, 4대, 5대, 5가 돼서요. 기역과 니은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중에 지금 니은이 더 크다. 5 자리가 니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 곱하기 A와 B에 대해서 몰 농도 관계인데 부피가 같을 때 얘네들의 양의 비로 가주면 되겠죠? 5대 2다. 5분의 2. 곱해주면 몇이에요? 1 나옵니다. 그래서 1은 몇 번이다? 바로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에 그대로 제가 적용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전하량 보존돼야 돼. 근데 우리한테 이가산 있네? 이가 음이온에 맞도록 해줬더니 얘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져야겠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 기준으로 5와 2를 넣어줬더니 나에서도 얘를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내가 이몰로 잡았어. 이몰로 이제 가져야 돼요. 근데 가끔 실제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실제 값에 맞춰서 모든 이온수 비를 바꿔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신감 조금 생겼나요?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요. 또 새로운 유형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몰농도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용액의 농도에서 열심히 배운 친구라면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용액의 농도에서는 몰농도와 부피 곱하면 용질의 양. 여기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제 역으로 어떻게 주냐면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를 곱해서 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될 때가 있는데 가나다 혼합 용액에 대해서 부피가 모두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몰농도 비를 그냥

B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한번 더 설명할 건데, 우리한테 만약에 부피가 서로 다르면 부피 곱해서 양으로 바꿔주자. 그리고 이제 아까 풀었던 것처럼 모든 이온의 양분에 A 구경꾼 이온의 양 했었죠. 여기서 이제 혼합류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 비율이 나올 겁니다. 누가 과량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액성 찾기까지 해볼 거예요. 자, 밑에 제가 예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나트륨 이온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몰 농도가 0.1몰 농도죠, 처음에. 여기에서 증가한 부피에 어떻게 될까요?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걸 한번 가보세요. 증가한 부피, 원래 10이었는데 증가한 부피 30이죠?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원래는 10이었는데 증가해 30 됐다. 얘는 지금 그럼 몇이 되는가? 바로 30분의 1몰 농도로 점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거다. 그래서 같이 그래프도 그렸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자마자 누가 과량인가 판단해 보세요. 몰 농도 같아. 부피가 지금 염화수소가 더 크네. 1가산 1가 염기일 때. 그럼 얘가 지금 과량인데요. 그러면 0.1몰 농도로 기준 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든 이온의 양이 그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까지 과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1가산과 1가 염기야. 그러면 염화수소가 과량이니까 얘에 의해서 갈 거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소 이온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 양에다가 나누기 30, 더해준 부피 30을 해줬을 거니까 그냥 얘몰 농도에 대해서 그대로 가주면 되죠. 그럼 얘가 지금 0.1몰 농도야? 자, 그런데 얘네들은 나중에 30이 되는데 얘에 대한 부피는 20이었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은 30분의 2몰 농도가 된다. 이게 뭐다? 양이온의 몰 농도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소이온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도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만약에 2, 1이야? 그럼 얘가 2네? 그럼 나누기 부피 전체 30, 30분의 2?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부피 변했는가? 이거를 반비례 관계 활용해주면 되고요. 3번.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얘 과량이죠? 그럼 얘가 지금 이만큼 있어? 음이온도 이만큼 있어? 어차피 1대1로 있어? 1. 이렇게 가주면 된다. 근데 만약 이가산이나 1가 염기 서로 같이 했을 때 염기성이나 아니면 이가산이 과량으로 나왔을 때는 구경꾼인 조심하거나 정해진 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요거 지금 몰 농도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한테 몰 농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우리가 부피를 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 몰 농도 자체 그 의미를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발문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화 반응 실험이고요. A와 X. A라는 건 여기 있고, X라는 건 여기 있는데,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요. 여기다 첫 번째 이가산 15ml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25ml 넣었으니까 여기서 40이 될 거고요. 이제 또 달라진다. 수산화 칼륨을 넣었을 때 이제 여기서는 50ml가 될 겁니다. 50ml. 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나트륨 이온이 있죠. 여기다가 아직 칼륨이온 주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되는데 수소이온의 양에선 반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수능에 출제되었던 건 얘네들 나트륨이온과 그리고 이제 염화수소라고 하면 염화이온으로 해서 둘의 관계로 준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수소이온에선 반절밖에 안 되는 구경꾼이 빼주는 느낌. 자, 일단 가에서는요. 아무도 넣지 않았을 때니까 이 4K이다라는 건 나트륨이온 몰 농도에 대한 그냥 그 자체. 그럼 얘는 그냥 X 몰 농도겠죠? 얘 X 값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우리한테 이거는 K 해석하기 좀 어렵고, 부피가 얼만큼 늘어난지는 모르고, 다를 갔더니, 아직은 수산화 칼륨 넣어주기 전이니까, 얘가 나트륨 농도와, 그리고 누가 같은 상황이에요? A, 구경꾼이 농도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어차피 농도라는 건 얘네 같은 부피 안에서 이 양에 대한 거잖아요. 그 혼합을 했기 때문에 양은 같아요, 지금. 그 안에 그럼 얘네들은 이 안에서 양이 같겠네. 지금 이 혼합을 했으니까 부피 양이 같고 그 안에서 얘네가 농도가 같아서 사라졌으니까 양이 같을 거야. 그럼 여기서 나트륨 이온의 양은 부피 곱할 몰 농도 AX고요. 여기 다시점에서 바로 구경꾼 이온에 대한 양은요, 얘네들에 대한 부피를 지금 더해준

40에다가 농도 Y, 40Y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이 뭐냐면 AX와 40Y가 같은 시점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두 가지 관계로 저희가 문제 해결하고 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4대1로 있대요. 이 4대1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4대1? 얘네 지금 몰 농도 P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부피를 곱해주면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으로 바꿔볼게요. 4에서 얘네들의 그때 부피 A. 그래서 4A 때 여기 지금 K다라고 하는 거 K다 모두 다 있으니까 이거 없어서 4대1로 갈 거예요. 그럼 얘가 1일 때 부피가 A 더하기 15. 그럼 무슨 양으로 가게요? 얘에 대해서 우리 알잖아요. AX라는 양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나에 대한 양도 알잖아요. 바로 AX에서 얼만큼 빼준 거냐면 15y만큼 빼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뭘 아냐면요. AX와 40은 같다라는 걸 알아서 얘가 40y, 여기 40y 넣어주면 25y. 그럼 얘네들 지금 약분되고 y 사라지죠? 8대 5가 되고요. 한번더 약분, 여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a 더하기 30은 바로 5a가 나와서 a는 몇이다?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0이다라는 거 구했으니까 우리 여기다 일단 넣어놓고 그다음 우리한테 요거 힌트 하나 더 줬어요. 요거 하나 더 활용할게요. 왜 제가 저 a를 구하고 얘를 가냐면 얘가 처음에 3y였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0.1이 됐다라는 건 기존의 이 칼륨 이온은 절대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우리 아까 연습했었죠. 그 스타트에서 연습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나트륨 이온이다. 그대로 얘도 나트륨 이온에 대해선 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부피가 바뀌어. 얘가 10ml였다가 전체 다 더해주면 50에다가 A10까지 더해주면 6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y에서 60분의 10이 된 거야. 그럼 반대로 이 농도는 낮은 거. 그럼 얘네들 다시 말해서 아, 1분의 6을 해주면 0.6이보다 얘네 3y에 대한 농도가 된다. y는 몇이에요? 0.2요. 그러면 우리 ax 다 구했습니다. 어떻게요? ax가 40y라면서요. 그럼 40에다가 곱하기 0.2를 해준 몇이다? 8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답은 8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여기에서 이 구경꾼 이온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농도는 감소할 거야. 바로 부피, 전체 혼합 용의 분포에 반비례해서. 그래서 제가 얘를 구하기까지 가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에 대한 거와 그리고 그 구경꾼 이온의 빼준 값을 B로 제가 나타낼 때, 몰 농도가 아니라 바로 이 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이 몰비로 가줬습니다. 자, 이거 한번더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몰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농도 많이 나오고요. 표현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갈게요. 바로 여러분들 뒤로 이동해 주셔서요. 121쪽입니다. 몰농도 너무 중요해요. 자주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계속 활용해 보는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배웠다. 이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과량에서 결정되는데, 몰농도가 있기 때문에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 근데 부피를 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꼭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발문 읽고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수산화 나트륨, 이과산, 그리고 염화수소를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 대한 액성은 염기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에 들어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양이온 수분에 음이온수가 위에 지금 주어졌네요. 6분의 5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거 활용해서 우리 이제 이 K 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산과 염기로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얘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부피가 주어졌거든요. 8 더하기 4, 12, 4 더하기 8, 12. 여기 6 더하기 2 더하기 4, 12. 모두 다 부피가 같다. 그럼 우리 뭐로 활용할까요? 양의 몰 농도를요. 그냥 몰비로 갑니다. 지금 우리한테 3이다라고 주어진 이 값은요, 얘가 염기성이니까 누구에서 결정된다? 수산화 나트륨에서 결정된다. 얘가 나트륨이면 3만큼 있구나. 왜 구경꾼 이온 안 빼줘요? 얘가 구경꾼 이온 달라질 일 없잖아요. 구경꾼 이온이
나트륨 이온 반응 참여 안 하니까. 만약에 음이온이었다면 수소나 이온 값이 이 구경꾼 이온에서 빼진 값이었을 거라고 했겠지만 구경꾼 이온 변화가 없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 나로 가볼 건데요. 얘에 대해서 8과 4,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가

2분의 3. 그럼 2분의 3에서 결정되었는가? 아니요, 사래요. 그래서 알았다. 이 사는 누구 값이다? 바로 얘 값이구나. 그래서 얘가 바로 수소이온이 4만큼 있었어. 라고 결정. 그럼 부피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 여기서 얘네가 2대 3 관계죠? 그럼 2분의 3 해주면 4분의 9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얘를 결정해야 돼요. 요거를 활용하여서. 그럼 이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 건데, 염기성이라면 모든 양이온수는 4분의 9일 겁니다. 근데 음이온수는 바로 수산화온이 구경권 이온만큼 빠져요. 그래서 4분의 9에서 구경권 이온만큼 빠진 값이 몇이냐면, 이 6이라는 걸 제가 4분의 9로 표현을 해줬죠. 다시 말해서 얘네한테 8분의 3을 해줬을 때 4분의 9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8분의 3을 해서 실제 값 비율로 나타내줍니다. 그럼 얘네가 8분의 15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몇이에요? 8분의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바로 누구라고요? 구경꾼 이온이 8분의 3이라고요. 근데 이제 모순이 발생했어요. 어떤 모순이냐면 얘가 8분의 3에서 두 배를 해주면 수소이온의 양 4분의 3이에요. 여기서 수소이온의 양은 2고요. 2를 더해주면 몇이 될까요? 4분의, 여기에 11이니까 4분의 9보다 커요. 산성이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 얘 지금 산성이야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준 힌트는 우리한테 이 음이온에 대해서, 이 구경꾼 이온에서 찾아라도 있지만, 너네가 지금 무슨 액성으로 판단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빠르게 산성이어 라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걸 활용해서 판단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산성이에요. 그럼 너무나도 쉽게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양이온수는 얘네 둘을 더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2y죠? 그럼 우리가 이 6분의 5를 해석해 볼게요. 6분의 5는, 여기에서 얘가 2, 거기에서 얘가 지금 4y만큼, 수소이온 2배죠? 이가산이니까. 여기 구경꾼 2, 여기에서 2y는 바로 뭐다? 6분의 5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약분 한번 하고 들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6 더하기 6y는 5 더하기 여기서 10y니까요. y는 4분의 1이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y 4분의 1이야? 여기 넣어주면 얘는 몇이에요? 2분의 1이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모든 양이온에 대한 건 바로 2분의 1에서 곱하기 2 해줘서 수소이온 1, 거기다 얘 수소이온 2 해줘서 3이보다 K 값이다라고 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몇이에요? 3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염기성이다라는 걸 통해서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3. 얘를 가정을 해서 이 3을 가지고 나까지 가서 이번에는 염화수소 결정 4.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네들 액성 판단하고 얘네가 지금 과량이네. 이 수소이온 합을 바로 빠르게 K 넣었는데 그 이유는 부피가 모두 같기 때문에 몰 농도를 몰비로 봤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몰 농도에 대한 표현이 또 다르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뀌냐? 바로 우리 아까 본 것처럼요. 몰 농도, 양이온에 대한 몰 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단위 부피당 양이온 수라고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럼 부피분의 양이온 수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네들을 가지고 가져야겠죠. 지금 사실 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뭘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상대값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써놨고요. 여기 가와 나에 대해서 몰 농도를 제가 염화수소와 수산화트륨 좋게 똑같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자마자 얘가 지금 산성이네. 당연하죠. 얘가 부피가 더 크니까, 몰 농도 같을 때 부피 더 크니까. 근데 그때 단위 부피당 양이온 수가 2래요. 그럼 우리가 이때도 부피 더해주면 얘네가 15죠? 15 해주면 30. 이 30을 가지고 문제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30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어차피 몰 농도 같으니까 부피가 반으로 될때 얘가 15일 거야.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줘서 얘가 지금 60이야? 그럼 여기서 얘도 똑같이 60이야?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모든 이제 양이온수를 또 결정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40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게 뭐였냐면 부피를 곱해서 얘네들의 양을 결정지어야 돼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한테 다음에 풀 문제는요.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긴 한데 여기에서 세모가 3개,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어. 그때 얘네들에 대해서 이 개수를 해석할 때 부피라는 거15 곱해주고, 15 곱해줘서 실제가 45고, 얘네가 15야. 라는 기준을 삼고,

옆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한테 이 네모 칸, 단위 부피랑 세모와 그리고 네모가 몇 개 들어가요 할 때 또 이 부피를 나눠줘야 되고요. 그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표현했을 때는 부피는 양이어서 모이농도구나 이게 쉬운데 만약에 그림을 주어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건 98쪽의 6번입니다. 98쪽의 6번에서는 그림으로 주어졌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일단 이가 염기, 일가 염기, 이가산의 부피를 달리하여서 나타냈고요. 이가산, 이가 염기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할 때 이 이온의 양을 결정 지을 때 얘가 과량이든 얘가 과량이든 무조건 구경꾼 이온 빼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기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산과 염기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0이니까 없다. 제가 또 아까 문제처럼 우연의 일치처럼 혹시 또 혼합용의 부피 같지 않을까 봤더니 여기 EX랑 Y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개수부터 세보자 라고 시작해 볼게요. 자, 개수 세봤더니요. 동그라미라는 애가 두 개 있고 세모라는 애가 두 개 있고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가 세 개가 됐고요. 세모는 사라졌고 여기 지금 네모라는 애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타낸 이온이 뭔가 했더니 양이온에 대한 거네. 그럼 가능한 양이온이 여기 구경꾼 이온 X2+. 여기 가능한 거 Y+, 가능한 거 수소이온. 근데 얘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Y+가 안 돼요. 그럼 두 개나 있다? 얘 산성이구나. 수소이온이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누가 사라졌네? 걔가 누구라는 거예요? 수소이온이겠죠? 그럼 얘가 수소이온이고 여기서 얘가 X2+, 여기서 얘가 Y+구나. 그래서 얘가 1이 생겼구나. 그럼 얘네가 2대3이에요. 아, 부피가 같았더라면 2대3이 얘네들에 대한 부피비였을 텐데. 무슨 일이야? 2대3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준 게 혼합용의 부피가 지금 같기 때문에 얘네 부피가 증가한 비례한 만큼 2대3으로 얘네 구경꾼이 증가했다. 자, 근데 실제값 주어졌습니다. 0.4와 10 곱해주면 4mm. 자, 그럼 얘는 6mm. 여기에서 두 배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두 배 해줬어? 그럼 얘에 대한 양까지 지금 알려준 겁니다. 자, 또 뭐 알려줬어? 수소이온이 지금 두 배 해줬어? 4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쓴 이유는 뭐냐면 수소이온은 수산화용과 반응해서 남아있는 얘거든요. 그러면 수산화용의 양이 이가염기니까 원래 8만큼 있었어요. 그럼 여기 8 더해주면 얘네가 12가 수소이온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 써주는 이 표현은요. 이 화합물의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절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6mm이다 라고 가줍니다. 그럼 모든 이온의 몰 농도를 알 건데요. 이때 가와 나가 사실은 부피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 같아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얘네 이 모든 이온의 양비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구경꾼 이온은 바로 여기 4mm. 근데 과량은 바로 이가산에 의해서 6, 3, 그러면 얘네가 18, 근데 구경꾼이는 4 빼준다, 13대 딱 맞아떨어진다. 이야, 그럼 이걸 그냥 우리는 모든 이온의 양으로 보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사라졌기 때문에 염기성이나 중성일 거거든요. 얘에 의해서 한번 결정 지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10 더하기 2X는 바로 15 더하기 3y와 부피가 같다라는 거 하나 써놓고요. 여기서 이제 과량이네. 바로 여기서 6, 3, 18 더하기 2, 2, 4. 자, 그럼 얘가 지금 22예요. 근데 얼마만큼 빠졌어요? 구경꾼 이온이 얼마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3만큼 있대. 너가 3이란 뜻이에요. 그럼 너 왜 3이야? 6에서 3으로 부피가 반절돼서 2x에서 반절 x 됐어. 그럼 2y는 x다라는 거 세워놨으니까 얘를요 4y로 바꿔줄게요. 그때 y가 몇이다? 5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 y가 5야. 그럼 우리가 이제 y 5야. 여기 그럼 얘는 10이야? 다 더해준 부피가 30이었던 애들이구나. 자, 오른쪽 갑니다. x라는 거 10이야. 여기 지금 2y니까 10이야. x 10이야. 얘네 부피도 30이구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온의 몰 농도를 모두 다 그냥 양으로 가주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대로 이제 가볼까요? 얘 10이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10이었을 때 4,

얘 10이야? 두배 주면 4. 얘 10이야? 똑같네. 얘 3. 누가 과량이다? 바로 얘가 과량이다. 그럼 얘 연계 과량이니까 4, 3, 12. 여기 4, 2, 8. 더해줬어요. 20이다. 근데 빼기 3까지 완벽하게 해주면 17이요. 이게 바로 뭐다? 기억이요라고 가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과량에 의해서 모든 이온의 양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 요거 먼저 잘 해석해 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형이다. 그래서 부피를 곱해줘서 실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부피를 곱하려고 했더니 XY로 가려져 있어서 아, 참 아쉽다. 2대 3이면 좋았을 텐데 2대 3이네. 어머나 세상에. 2의 그런 혼합률 부피가 같구나. 라는 걸 발견을 했고 또한 이게 딱 양이 얘네들 실제 값이랑 일치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바로 이 구경꾼 이온의 차이를 발생시킨 게 몇인지 알아서 EXR, EY 관계를 찾아냈고요. 여기에서도 그냥 양으로 바로 쓸수 있었던 게 가나다 부피가 모두 같았기 때문에 양으로 나타내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으며 마지막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모의 농도 이해하셨나요? 모의 농도 이해했어요? 그럼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해석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 먼저 해볼 건데, 실제로 이건 2점 문제 있는 건데, 제가 그래프만 가지고 왔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1 모의농도 수산화 나트륨 10ml에다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화점 찾을 때, 1 모의농도 10ml, 일가염기야, 이거는 0.5에서 얘네는 이가산이니까 2 곱해줬을 때 부피 몇이야? 라고 가주면 되죠. 그럼 얘 몇이야? V가 10. 그럼 이 10인 지점에 보시면 딱 그래프 개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 지점을 통해서 처음에 과량은 염기였고, 나중에 과량은 산이구나라는 걸 눈치채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였냐면, 이 넣어준 이가산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모의 농도함이래요. 그럼 염기일 때 과량이네. 이 양이온 누구에서 결정된다? 나트륨이온에서 결정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나트륨이온이 바로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만 존재할 때 1모의 농도, 나중에 여기 시점에서 몇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나트륨 반응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모의 농도에서 얘네 부피 원래 10ml였는데 추가로 10이 들어온 거죠? 20이 되었기 때문에 0.5몰 농도가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뭘 찾을 수 있냐면요. 여기 40ml일 때 그러면 양이온의 몰 농도는 몇인가? 과량인 산에 의해서 결정돼 수소이온에 대해서 결정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했었는데요. 수소이온에 대한 몰 농도는 기준의 0.5에서 이가산이니까 두 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가 언제냐면 40ml일 때. 근데 40ml가 아니야. 왜 40ml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수산화 나트륨 10ml가 있기 때문에 50ml예요. 그래서 얘네 농도는 감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려해줘야겠죠? 그럼 이거 곱해주면 0.1, 0.8 모의 농도가 된다. 이때가 언제? 바로 40ml 때.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과량에 의해서 농도 변했다라는 거 활용해서요. 다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우리 같이 볼 문제는요. 98쪽으로 넘어가 줍니다. 98쪽에서 여기 그래프가 주어진 걸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인 디귿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 처음에 우리한테 이가염기가 주어졌고 계속해서 염화수소를 넣어준 상황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넣어줬을 때 모든 이온의 몰 농도래요. 그게 바로 1.2 몰 농도래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XOH2만 있어요. 그러면 X2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몰 농도를 더해준 값이 바로 1.2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 무슨 관계를 하냐면 OH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건 X2 플러스의 두 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1, 얘가 2 해서 얘네가 3배했을 때 1.2 모의 농도. X2 플러스는 몇이란 뜻이에요? 0.4 모의 농도. 지금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0.4 모의 농도 XOH2 15ml를 처음에 넣어줬다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구경꾼 이온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 수용액의 농도를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4 모의 농도예요. 자, 그런데 얘를 HCl에 넣어줬더니 5ml 넣어줬더니 A 시점.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 한번 구해볼까요? 얘가 1.2였어요. 근데 얘가 1.2였는데 부피가 원래 몇이었던 애냐면 15ml. 15ml였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5가 들었네? 20 들어왔죠? 바로 4분의 3이에요. 4분의 3하니까 바로 0.9가 뭐다? A시점이다. 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A는 0.9가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염화수소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걸로 갑니다. 염화수소 부피가 15ml일 때 양이온의 모이는 값 0.4래요.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자, 우리가 처음에 X2 플러스의 모이농도가 0.4였거든요. 염화수소가 들어오는 순간 0.4보다 증가하여 감소의 일정이에요. 부피는 증가해 계속. 그렇기 때문에 모이농도는 감소할 거다. 0.4 모이농도는 더 이상 X2 플러스 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누구 거예요? 액성 바뀌었겠지. 바로 수소이온 거예요. 그럼 수소이온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 입가염기야. 구경꾼 이용만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15ml 맞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입가염기 15ml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30ml죠? 여기서 모이농도가 0.4예요. 그럼 얘네는 지금 이 안에 12ml 수소이온이 있는데, 이 수소이온은 구경꾼 이용만큼 빼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구경꾼 이용 몇이냐면, 0.4에서 15 곱해주면 6ml이 바로 이 구경꾼 X2 플러스 거예요. 얘를 더해줘야지 반응하기 전에 실제 수소이온의 양 18이 나옵니다. 그 모이농도 나왔네. 15ml일 때 18ml이니까 얘네들 약분해주면 바로 5분의 6, 1.2 모이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구하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라는 거는 바로 이 염화수소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염화수소에 대한 거 1.2, 그리고 X라는 건 0.4로 우리가 아까 구해놨으니까 나눠준 몇이다? 3이다 라는 거알수 있다. 그래서 기억 틀렸다. 디귿 갈까요? 그러면 0.9로 같아졌을 텐데 여기에서 액성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온의 모이농도는 염화수소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럼 염화수소는 바로 이때 우리가 1.2 모이농도, 근데 얘가 지금 B 밀리리터만큼 있었을 때, 근데 이 모든 이온의 양두배 해줘야 되는데 구경꾼이온 6만큼 빼준 게 바로 이 시점에 대한 양. 그럼 이때 우리가 모이농도는 0.9로 알고 있어요. 0.9에다가 부피 15 더하기 B를 해준 값이 바로 이때 밀리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요. 얘가 지금 2.4B. 그럼 요거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0.9B. 6 넘어가주고 플러스 이제 5, 13.5.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플러스인데 제가 19.5로 바로 쓸걸 그랬나 봐요. 여기서 빼주면 1.5B. 자, 5로 약분해줘볼까요? 그랬더니 3. 여기는 지금 3에다가 5. 여기 3이 아니라 5로 약분했으니까 3에다가 9. 그럼 3 약분 13. B는 13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B는 13 맞아요. 우와, 쉽다.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니은만 디귿 맞으니까 답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이농도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일정한 양이라면 분명히 과량이나 일정해야 돼. 근데 전체 부피 증가해서 그 반비례 해서 감소할 거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서 같아진 시점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0.9에서 곱해준 부피에 대한 양은 이 과량이 바로 염화수소에서 결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염화수소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줘서 부피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모이농도를 차근차근차근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모이농도부터 그래프까지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유니버스 피날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입가산과 염기, 그리고 여기에서 일가산과 뭐 다른 것들이 섞였어요. 근데 가수가 달라. 그럴 땐 구경꾼 이온을 우리가 꼭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모이농도는 우리가 혼합 용액에서 부피가 달라지는 것 고려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중화반응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생원은 암기 과목이라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암기를 잘하려면 일단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이해는 완전한 암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지. 그래요. 어떤 과목이든 완전히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암기가 되고 또 남에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전 모의고사 3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맞춰 풀어봤을까요? 선생님하고는 유전하고 전도 근수축 이렇게 고난도 문제만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7쪽에 7번 문제 볼게요. 유전자형이 라지알 라지알인 어떤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래요. 일단 S기 나와 있고 화살표 방향 있으니까 G1기, S기, G2기, M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형이 뭐라고 했어요? 라지알 라지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라지알의 DNA 상대량을 써보면 여기는 이제 라지알 두 개 있으니까 2, 그래서 복제가 되면 4, 그리고 이제 분열기, 체세포 분열 분열기 때는 복제된 상태, 지금 막 나뉘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한 세포니까 세포당 라지알은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핵막이 소실되는 건 언제죠? 분열기 전기. 따라서 2가 니은, 분열기가 되고 4. 4가 두 번 떠야 되죠? 여기 4 하면서 여기가 바로 G2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원은 디귿, 지원기로서 라지알 DNA 상대량 2.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 시기에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일단 기억은 G2기야. 그러니까 틀렸고, 여러분 여기 상동염색체의 접합, 뭐 상동염색체의 분리, 이가염색체 이런 말 나오면 선생님은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줄에 체세포의 동그라미 치거든요. 체세포는 염색분체 분리예요. 이 분열기 때 일어나는 게 염색분체 분리지 뭐 상동염색체가 접합하고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체세포라서. 그리고 일단 기억은 G2기거든. 분열기도 아니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2는 니은 시기. 네, 맞고요. 3의 라지알의 DNA 상대량 얼마? 4가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쭉 가서요. 13번 가볼게요. 13번 이제 전도 문제입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시냅스 가나다 중에 설치해야 되고 뉴런 매칭은 아니네요. 뉴런 ABC에 시간 나와 있고 3ms 나와 있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이 1, 2가 어딘지를 찾는 일입니다.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요. AB는 P에 자극을 줬대요. 그러니까 AB는 자극점이 똑같아. P로. C는 Q에 자극을 줬대요. 그런 정보. 근데 그 PQ가 어디냐면은 저 내부 지점. D2, D3, D4 중 하나래요. 내부. D1, D5는 아니에요. 내부 지점. D2, D3, D4 중에 한 지점에 자극을 주었고, 여러분 해야 될 일, 이 1, 2는 D1, D3를 순서 없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에 다섯 개가 아니잖아요. 세 개밖에 없죠? 어디냐면 이제 D1, D3, D5를 나타낸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막전이 가려놨는데, 이 기억 니은 디귿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을 순서 없이래요. A를 구성하는 속도와 B를 구성하는 뉴런의 속도는 X로 같다. 얘네 이제 자극점도 같고 속도도 X로

때문에 1이죠. 그러니까 D5까지 1ms가 소요됐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1이면은 D4 자극일 거고, 속도가 2면은 2cm 떨어진 D3 자극이 되겠죠. 선생님이 얘가 속도가 2고, Q가 D3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이제 D1하고 D3인데 여기가. D3는 0,4에서 이제 마이너스 70이어야 되고요. 시냅스가 다에 들어가면 시냅스 후에 자극을 준 거라 이제 앞으로는 안갈 텐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으로 똑같진 않잖아요, 기호가. 그쵸? 그래서 다에는 시냅스 없고, 여기까진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2니까 1,4, 대칭성입니다, 여기 이렇게. 2cm, 2cm.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0이 뜨겠죠. 그래서 내가 니은 디귿에다가 마이너스 80이랑 마이너스 70을 쓸 거야. 만약에 자극점이 D3라면. 그러면 남은 기역에다가 마이너스 60을 쓰게 되고, C의 속도가 2니까 이제 AB의 속도는 1이 되겠습니다. AB의 자극점을 D4로 하면요. 지금 시냅스 두 곳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시냅스가 이제 가나 있고 D4에 주면 이쪽 말이에요. D1. 여기는 아예 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인 세로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모순이고. 그럼 자극점을 이제 D4가 아니고 D2로 준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D1은 시냅스 영향 안 받거든요. 속도 1. 그러면 1,3에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인 세로 줄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모순. 따라서 결론. 선생님,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C의 자극점이 D3인가 해봤거든요? 아니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C의 자극점은 D4로 잡을 거고요. 얘는 속도 1로 잡을게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대칭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0 떴으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80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시냅스가 없으면 가서, 3,1 해서 이제 마이너스 60이거나 시냅스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70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60이랑 마이너스 80을 쓰든 마이너스 70이랑 마이너스 80을 쓰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의 자극점은 D4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AB의 자극점은 D2 또는 D3로 잡을 거예요. 근데 D2로 잡으면 속도 2고, 선생님 지금 시냅스 영향 없는 D1을 잡을 거예요. D1을 생각해 볼 거예요. 속도 2니까 0.5, 3.5야. 그럼 3.5면은 여기 해당 막전이에 아무 숫자가 대응되지 않죠. 그렇죠? 3.5일 때는 한 마이너스 72 정도 되니까 그런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0인 세로줄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따라서 AB의 자극점은 D2 아니고 D3다. 이렇게 잡을게요. D3다.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B의 D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의 D1을 생각하면 얘는 1,3 해서 이제 마이너스 80이 뜨겠죠. 마이너스 80이 뜨고, 이 D3 같은 경우에 AB 같은 경우에 자극점이니까 0,4에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뜨는 어떤 세로줄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떠야 되는데 여기는 같진 않잖아. 기억률은 다르잖아요. 그쵸? 따라서 기억을 마이너스 70으로 하고 여기를 D3로 할게요. 그럼 이제 C 같은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 80 뜨죠? 여기 마이너스 80 하면 어때요? 저기 B에 D1에서 마이너스 80 괜찮죠?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70, 니은은 마이너스 80, 그러면 남은 거 디귿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잡고요. C가 마이너스 60에 떴다는 거는 시냅스가 없다는 뜻이네요. 가긴 갔단 얘기니까. 따라서 시냅스 다에 없고, 나와 가. 이렇게 두 군데 시냅스 설치해주고, A 같은 경우에 시냅스 후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서 여기는 마이너스 70이었던 거죠. 흥분 전달의 방향성 때문에. 네, 그렇게. 선지 가볼게요. 가에는 시냅스가 있다. 네, 시냅스는 가와 나에 있습니다. X는 AB의 속도는 2죠? 니은 틀렸고요. 시간 바뀌었습니다. 4가 아니고 3일 때 B의 1. B의 1이라고 하면은 D1. 자극점이 D3고 지금 D1까지 속도 2니까 1콤마인데 전체 시간이 3이니까 1콤마 2죠? 그래서 1콤마 2일 때는 막전이 얼마?
플러스 30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디귿 되겠습니다. 네, 전도 문제. 요새 좀 이렇게 시냅스 위치도 찾고 막전이도 대응시키면서 자극점 추론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복기할게요. 여기부터 시작했어. 여기 D5까지 1이 걸린다면 C의 속도를 1로 하면 자극점을 D4로 세팅하는 거고 C의 속도를 2로 세팅하면은 자극점을 D3로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A, B의 막전이가 설명이 되는가 이걸 따져보는 문제였습니다. 13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게요. 14번 근수축 문제고요. 항상 그림 먼저 확인해서 얘가 하나 감소할 동안에 얘는 하나 증가하고 얘는 두개 감소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AB가 저 기역 니은 중에 뭔지를 따져보래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은 바로 기역 니은 디귿 X 길이를 바로 썼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줄에 보면 T1일 때 X는 3.2고 T2일 때 기역은 0.5다라는 이제 값을 알려줬고요. 그다음 밑에서 두번 조건, X의 길이는 T1일 때가 길다 그랬으니까 T1에서 T2가 수축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A가 기역이라면, A가 니은이라면 이렇게 가정해서 2와 13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만 어차피 근수축 문제는 이 기역 니은 디귿 X의 길이를 구하고 이 T1에서 T2의 그 변화량, 화살표 하나당 값을 알아내면 끝나기 때문에 선생님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전체 X 길이는요. 이 기역 더하기 니은이 일종의 상수 값이에요. 항상 일정한 값. 그게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H대를 더한 게 전체 X 길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X 길이가 디귿 길이의 13배란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X로 두고, 디귿을 X로 두면, 여기를 이제 X로 두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X가 되는 거죠. 전체 X는 디귿의 13배다. 12X를 2로 나눠야지. 6X. 그래서 여기가 6X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선생님 이제 13이란 숫자를 통해서 전체 X 길이는 디귿의 13배다. 그럼 여기를 X로 두면 기역 더하기는 6X로 넣어서 6X, 6X. 12X, X 더해서 13X다. 이게 뭔가 6으로 딱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6으로, 0.6인가? 어차피 소수점 수점 한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0.1로 하면은 0.6으로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2도 쓸 건데요. 2는 A가 B의 두 배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가 두 배인 관계. 그러니까 EY랑 Y의 관계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0.6을 3등분하면은 0.2니까 0.4랑 그 다음에 0.2로 하면은 두배 관계가 되죠. 이 합은 일정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T1에 T2가 될때 기역의 길이는 감소하는 거니까 0.5보다 큰 숫자가 있어야 되거든. 큰 숫자가 없거든. 아, 이거 아니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 6X를 1.2로 생각해 봐야겠다. X를 0.2로 잡아서. 그러면 이제 1.2니까 0.5 더하기 0.7이 1.2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두배 관계, EY랑 Y 관계니까 3등분하면 0.4죠. 그래서 얘를 0.8과 0.4로 하면 두 배가 되잖아. 그치? 그리고 선생님 원했던 건이 기역의 길이가 T1일 때가 0.5보다 길어야 되는데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0.8, 여기다 0.4를 넣으면 0.3 감소, 0.3 증가, 이렇게. 그리고 X 길이 그럼 뭘로 잡은 거예요, 쌤이? 6X가 1점이니까 0.2로 잡은 거죠. 0.6 감소해서 0.2가 됐으니까 0.8이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1.2가 좌우에 있어. 2.4에다가 0.8 더하면 X 길이 3점이 괜찮죠?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 우리 근수축에서 저 기역 니은 디귿 X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A 길이가 B의 길이의 두 배다라는 이 관계식과 그 다음에 X 길이는 디귿의 13배다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6X가 0.6일까, 1.2일까, 아니면 1.8일까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가정에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게 이거의 두 배니까, A가 뭐다? 기역이고, B가 니은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2로 일정하고 얘는 이제 0.6 감소하니까 2.6이지. 확인해 볼까요? 1.1.1, 2.4에다가 0.2 더하면 2.6. 괜찮죠?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얼마냐? 가는 이제 x 길이 3.2에 그 다음에 디귿 길이 0.8이니까 0.8분의 3.2, 4. 네, 맞습니다. A는 기역으로 써요. 기역의 길이는 T1일 때가 0.3은 맞는데요. T1일 때가 0.3 더 길어야죠. 서술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0.3인지 0.6인지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다, 짧다, 잘 서술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단계 걸쳐서. 니은 틀렸고요. T2일 때 G1에서 G2 방향으로 거리가 1.0인 지점은 여기가 1.2니까 여기네요. 1.0인 점은 니은에 해당합니다. 니은. H대가 아니고 니은에 해당한다. 디귿 틀렸네요.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근수축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6번으로 가볼게요. 네, 16번 이제 유전 문제인데 형질 두 개예요. 가와 나.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가랑 나는 독립적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가는 두 쌍, AB에서 결정되는데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는 무슨 유전입니까? 다인자 유전이에요. 그다음에 나 가볼게요. 나는 한 쌍, 단일 인자인데, 대립 유전자 3개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네, 이런 거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표현형이 원래 유전자가 3개면 여기도 3가지여야 되거든요? 4가지라는 건 뭔가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게 껴있다는 거예요. 마치 AB식 혈액형처럼. 한번 보면, EE랑 EG가 같다, 겹치는 E가 G에 대해서 우선, FF랑 FG가 같다, 겹치는 F가 G에 대해 우선.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EFG를 ABO식 혈액형으로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공동 우선, EF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유전장을 공개를 하면서 그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고, 여러분 해야 될 여기가 라지 이스모레인지 찾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자리에 F랑 G를 넣는, F 또는 G를, E는 후보에도 없어요. E 아니고 F 또는 G를 넣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이런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또 16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지수, 12가지랑, 그 다음에 확률, 16분의 1을 생각을 할 건데, 다인자는 다인자끼리. 대문자 두 개의 확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립은 복대립끼리. 해서 가짓수랑 확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상에 있다라고는 했어.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상에 있다고는 했는데 이 가에 대해서 AB에 대해서 이 A와 B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말이 없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AB는 독립일까? 연관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알려준 건 다인자랑 복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이라고 했지, 그 AB는 연관인지 독립인지는 안 알려준 거야. 됐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대립이요. 가벼우니까 그쪽을 좀 선생님 먼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의가 G면요. 그 유명한 FG랑 EG입니다. FG랑 EG가 왜 유명하냐면, FG랑 EG는 마치 혈액형에서 AO랑 BO랑 똑같아. 여러분, 부모가 AO, BO면은 자손의 표현형 혈액형 몇 가지 나와요? 네 가지 다 떠요. AB, A, B, O 다 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네 가지를 만든다. 그래서 12는 복대립에서 4를 만들고 다인자에서 3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G면 되는 거야. 유명해요. EG랑 FG 많이 나와. 세팅이. 그럼 그때 표현형이 이제 AB형. EF일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가짓수가 4가지 나오면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대문자 두 개일 확률이 이제 4분의 1이 떠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다인자 가볼게요. 다인자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하나, 둘, 셋 해서 벌써 이형 접합의 수가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인자에서 표현형은요, 다인자에서 표현형은 1 더하기 n, n은 부모에서 2형 접합의 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에서 1 더하기 3에서 여기 기본 지금 4개 뜨는 거야. 3가지가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대문자 0개에서 3개까지 해서 0, 1, 2, 3 하면 벌써 4가지 떴잖아. 그래서 3가지 나올 수가 없어요. 독립은 아니에요. 그럼 연관시켜야겠구나. 연관시키면서 좀더 가짓수가 적어져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쪽 이제 2형, 2형이잖아요. 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연관돼 있으면 연관의 패턴은 이제 대대 연관, 라지 A, 라지 B 이렇게 소소. 그래서 2형이거나 아니면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에서 1, 1이 관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싶다.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라제이로 하면은 2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4, 3, 2, 1. 네 가지. 이렇게 하면 3 또는 2. 두 가지. 세 가지가 안 나와. 세 가지가 나오면 1 더하기 2로서 뭔가 차이가 두 개가 벌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2형, 2형 하면 되죠? 아, 좋은 생각이야. 여기를 스몰 a로 하고, 두명 다, 두 부모 다 2형, 2형으로 하면 4, 2, 2, 0 해서 세 가지 만족이야. 그런데 밑에 확률, 대문자 두 개의 확률이 얼마냐면은 4, 2, 2, 0에서 2분의 1이 뜹니다. 여기에 조건 동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복대립 쪽에서 네 가지하고 다인자 쪽에 세 가지를 하려면 다인자를 연관시켜야 되는데 연관시켰을 때세 가지랑 4분의 1을 동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론, 니은은 G가 아니고 F예요, F. 그럼 이제 무슨 관계냐면 이제 FG랑 EF야. FG랑 EF. 그럼 여러분, 이제 선생님은 이거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BO랑 AB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훨씬 편할 거야. 그래서 BB, BO는 B형이고 AB 뜨고 A형 뜨니까 표현형이 세 가지가 뜨겠죠. 그래서 복대립 쪽에서 표현형 세 가지가 뜨고 복대립 쪽에서 AB형, EF가 뜰 확률 얼마?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는 4 곱하기 3으로 만들고 저 16분의 1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로 만들면 되는 거야. 다인자 쪽에서 네 가지. 그다음에 다인자 쪽에서 대문자 두 개일 확률 4분의 1로요. 다인자에서 네 가지를 하려면 독립? 여기 라제이로 해서 독립시켜가지고 2형 접합 3개 하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1, 3, 3, 1에서 확률이 8분의 1이나 8분의 3이 뜹니다. 동시만족 불가능해요. 따라서 연관시킬 거고요. AB 연관시킬 거고요. 연관시키면서 표현형이 네 가지가 뜨려면 4는 1 더하기 3이니까 차이가 한 3개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2형으로 만들고요. 이 사람은 여기를 라지 A로 해서 2, 1로 만들어야 4, 3, 2, 1 해서 표현형 4가지가 떠요. 그리고 대문자 2개일 확률은 4분의 1. 동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처음 봤을 땐 여러분이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이제 그 AB가 독립인지 연관인지 여부를 안 알려줘서 거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복기 한번 해볼게요. 12는 3 곱하기 4냐? BO, B형입니다. FG니까. 그래서 여기서 B가 언제 나오니? 이렇게 두 번. FFFG. 그래서 이제 2분의 1. 해서 정답은 2번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전인데 다인자 유전이랑 복대립 유전 출제됐습니다. 16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8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18번은요, 이제 정오표가 곧뜰 텐데요. 선생님하고 미리 바꿔놓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로 바꿔주세요. AB가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좀 완벽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 1, 2, 3, 4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대응 문제인데, 여기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의 합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이 그림으로 먼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2는 1의 2배예요. 뭐 하나당 DNA 상대량이든 이 더한 값이든

1은 복제됐기 때문에 2는 1의 두 배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복제됐잖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뉘는 것뿐이지 이 사이에서 뭐 DNA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는 뭐냐면 4의 두 배야. 그래서 2는 3 더하기 2, 4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DNA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2는 3 더하기 2, 4다라는 식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2, 3 있죠? 얘. 얘는 항상 중기라서 DNA 상대량이 0, 2, 4 이런 짝수만 가능하거든요? 짝수랑 짝수 더하면 짝수야. 그래서 이제 하나당도 혹은 더한 값도 항상 짝수다라는 대논리. 비분리가 있든 없든. 그래서 비분리랑 상관없이, 이 문제는 뭐 비분리 문제도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뭐 비분리가 끼어든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논리는 다쓸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눈에 처음 들어온 숫자가 뭐냐면 1입니다. 1. 1은 절대 이 2나 3한테 줄수 없어요. 1 더하기 0이 될 수가 없거든. 왜? 염색체가 두 가닥 염색분체로 돼 있거든. 항상 짝수거든. 그래서 얘랑 얘를 저 2, 3로 배분을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스몰 a 더하기 스몰 b가 2, 2란 얘기는 여기 2였는데 여기 2란 얘기야. 스몰 a 더하기 스몰 b 그 통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는 2 더하기 0이죠? 그러니까 4는 얼마냐면 0이어야 되는 거야. 이 더한 값이. 따라서 여기 0. 여기 0이라고 쓰고 얘는 4고 남은 얘는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의 2배. 1의 2배 2 됐고 2가 다 저쪽으로 갔으니 이쪽으로는 안 가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0 너무 좋아요, 여러분. 0은 0 더하기 0이잖아. 근데 지금 또 뭐가 겹치냐면 여기 스몰 b가 겹치거든. 그래서 여기 0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 쪽에는 라지 a가 있고 여기 라지 a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가 없어요. 상이야, 상. 스몰 b 없으면 라지 b 있겠죠. 4 쪽엔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2, 3만 좀 확정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a랑 b는 뭐안 알려줬고 1에 4가 1이야. 선생님 이제 라지 스몰 b로 갈게요. 라지 스몰 b가 여기가 1이에요. 1. 그럼 여기가 2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쪼개볼게요. 디귿 숫자를 좀 쪼개볼 건데 얘를 스몰 b를 0으로 하는 순간 라지 a랑 스몰 a 합이 6이 된다. 그건 모순이죠. 아무리 이제 감일중기라고 해도 라지 a 스몰 a 합은 4여야지 4. 따라서 이 숫자는 쪼갤 때 b에다 0을 줄수 없고 여기다 이제 2를 주고요. 그럼 이제 0 더하기 이렇게 되고 2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럼 라지 a 스몰 a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저 디귿이 2가 되는 거야. 쌤 물어볼게요. 저 감일중기 있잖아요. 2. 여기에서 이 라지 a 스몰 a 합은 얼마일까요? 쌍으로 있잖아, 우리. 이렇게. 상염색체. 그치? 여기 유전자 뭐 있든 간에 자리가 네 자리 있죠. 합은 4여야 돼. 따라서 얘는 지금 라지 a 스몰 a 합이 2라는 거는 저쪽, 3 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3로 하고 여기를 2로 하겠습니다. 이제 3 쪽에 라지 더하기 스몰 b가 왜 4란 얘기야, 4. 그럼 이거 더하면 여기 6. 두 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뭐가 왔어요? 3 쪽으로. 라지 스몰 b가 간 거야. 왼쪽으로 라지 스몰 b가 가고 오른쪽으로 라지 라지 b가 갔다면 유전자형은 라지 라지 라지 b 스몰 b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라지 더하기 스몰 b가 하나, 둘, 셋, 3이었던 거야. 선생님 지금 저 동그라미 안에 쓴 거는 2 더한 값을 쭉쓴 겁니다. 선지 가볼게요. 디귿은 3이다. 맞고요. A 더하기 B 하면은 3 더하기 0이니까 3이네요. 네, 맞고요. P의 유전자형은 라지 라지 라지 B 스몰 B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저 그림 자주 나온다 해서 이제 이런 논리들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오른쪽을 좀 생각하는데 핵심은 여기

디귿이었던 것 같아. 이 디귿을 이 스몰빌을 갖게 하면서 숫자를 분해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0으로 분해하면 라지 더하기 스몰 a 합이 6이 나올 순 없거든. 그래서 여기를 2로 하면은 라지 더하기 스몰 a가 2가 떴어. 그럼 얘는 저 가밀준기가 아니고 3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왜냐면 2, 가밀준기는 상에 있으니까 라지 스몰 a 합은 4거든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18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9번 가볼게요. 가계도 문제네요. 표기 먼저 할게요. 빗금은 가,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여자랑 남자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죠. A는 남자. 자, 기호 정리. 첫 번째 줄, 하나만 X에 있다. 하나만 X에 있다는 뭐,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 X, 하나 상이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1, 5, A7에 라지 더하기 가. 가가 라지 B, 스몰 B 중에 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이 0, 1, 2를 순서 없이래요. 네. 자, 여러분 일단 하나만 X에 있다에 포커스를 맞춰 선생님이 풀어봤는데요. 뭐 갑툭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가를 한번 보면요. 5번이랑 2번을 봐도 되고 뭐 1번이랑 6번을 봐도 되는데 병남병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성 X가 아닙니다. 우성 X가 아니면은 열성 X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X에 있다면 하나만 X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성 X는 아니고 열성 X일 텐데 그럼 얘가 X니까 여기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이 상황으로 쌤이 가정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B가 X에 있다로 가면 돼요. 상황 둘 중에 하나니까. 자, A부터 가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가인 남자입니다. 스몰 a, y야. 그러니까 0 더하기 1이 되겠죠. 근데 이거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든 간에 얘가 라지비 스몰비란 얘기야. 라지비 스몰비. 2형 접합자 형질이 우성이므로 정상이 우성, 병이 열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가가 열성 X고, 나가 열성 상이라면 여기에 우리의 미션 0, 1, 2한 번씩 떠야 돼요.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 가인 남자, 스몰 a, y. 따라서 0 더하기 뭐네요.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7번은 정상이지만 위에서 스몰 a 받겠죠. 라지 a 스몰 a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뭐네요. 5번은 나 형질이 열성이야. 스몰 b, 스몰 b야. 그다음에 7번도 나 열성이 열성 스몰 b 스몰 b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가에다 스몰 b를 쓰는 순간 여기가 2가 되면서 디귿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근데 우리가 쓸수 있는 숫자는 0, 1, 2밖에 없잖아. 모순. 따라서 가에다가 라지 b를 쓰고 얘는 0으로 하면 되지. 얘도 0으로 하면 되지. 그럼 0하고 1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 2 뜨나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A 같은 경우에 밑에 열성 딸 태어났기 때문에 스몰 a, y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2가 되려면 2가 돼야 돼. 라지비, 라지비일 수 있나? 이렇게 라지비, 라지비 받으면 여기 라지비, 라지비로 둘다 정정이었어야 되죠. 모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0, 1, 2를 넣는 작업, 그리고 하나만 X에 있다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가정을 해서 풀었습니다. 모순이 떴어요. 가가 X가 아니니까 나가 X로 갈게요. 얘가 X고 얘가 상이다.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발레가 어딨냐면 이제 7번, 3번 보세요. 병녀, 병남 아니죠? 열성 X 아니니까 뭐예요? 우성 X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A는 상에 있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써볼게요. 1번은 정상인 남자, 스몰 B, Y. 그 다음에 5번은 나인 남자, 라지 B, Y. 그 다음에 7번이 나이면서 아버지한테 스몰 B 열성 받겠네요. 라지 B 스몰 B네요. 그래서 여기 가가 뭐든 간에 여기는 1인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A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밑에 여기 6A 8을 보면요. 얘가 이제 열성 엄마입니다. 근데 밑에서 이제 우성 딸이 태어나려면 아버지는 우성이어야겠지. 아버지 라지 B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얘가 이제 라집이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라지비를 쓰는 순간 1을 끼고 시작하죠. 그럼 뭐를 만들 수가 없어? 0을 만들 수가 없어. 따라서 가는 스몰 비로 할 거고요. 얘도 0. 얘도 0. 이렇게 잡아요. 얘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0 더하기 1. 1은 라지에가 없다. 스몰 A만 갔는데 가다. 가는 열성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가. 스몰 A, 스몰 A니까 여기 0. 기억은 0이네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이거 어차피 확률 계산 해야 되니까 여기 써볼게요. 여기는 라지이지만 아빠한테 스몰 A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억, 열성 태어났으니까 이제 스몰 A 줄수 있어야 돼, 아빠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이면 안 되죠. 겹치면 안 되죠. 숫자가 겹치면 안 되지. 따라서 여기는 이제 라지 A 써주고, 라지 하나에서 이제 니은 1 잡을게요. 7 확인해 볼게요. 7은 정상이지만 엄마한테 스몰 A 받죠? 여기 1이네요. 그래서 디귿은 2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011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알아냈어요. 가는 열성상, 나는 우성 X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의 유전자 상염색체 있습니다. 틀렸고요.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DNA 상장이 디귿 2인 사람. 다시 말해서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인 사람 뭐야? 가인 사람. 가인 사람 찾아볼게요. 1. 그다음에 4. 5. 그다음에 8. 해서 4명이네요. 4명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에서 스몰 A, 스몰 A가 나올 확률 4분의 1. 스몰 B, 스몰 B, 라지 B, Y 사이에서 라지 B, 우성이 나올 확률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8분의,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011을 넣는 문제인데요. 지금 발례가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가가 X에 있다면 우성 X는 아니니까 열성 X다. 그럴 때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012가 한 번씩 뜨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아니다? 그럼 이제 나. B가 X에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열성 X는 아니거든요. 7번, 3번 관계를 보세요. 열성 X는 아니니까 나는 우성 X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성 X, 얘를 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 012가 들어가는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가가 스몰 B다라는 것도 찾아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지에서는 이제 가가 라지비냐 스몰비냐 정도는 더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는 스몰비입니다. 네, 해서 19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0번 가볼게요. 20번은 이제 그림 가게도 아니고 이제 표로 나왔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선쫙 긋고요. 선생님, 그림으로 안 바꾸고 이 표에서 한번 볼수 있나 한번 패턴으로 한번 봐볼게요. HRTA에서 결정되는데 두 개는 21번, 21번에 연관돼 있고 한 개는 X에 있대요. 그리고 두 개는 우성이고 한 개는 열성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4인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자녀4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자녀4는 비분리 돌연변이로 설명해야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의 패턴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패턴을 잘 분석해서 우성 두 개는 뭐고 열성 하나는 뭐고 21번 연관은 뭐고 X는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이 성별도 좀 중요하고요. 자. X 유전의 경우에 보면 지금 패턴을 볼게요. 패턴을 볼땐 항상 여러분 그 부모 자손 일촌 간의 반대 성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 X는 아닙니다.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어디를 보면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 X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도 여기. 병남인데 병녀가 아니죠. 우성 X가 아니죠. 그러면 이 가나다 중에 하나는 X 유전일 텐데 우성 X는 아니니까 열성

X가 뜨겠네요. 어? 열성이 하나 떴다. 그럼 지금 21번 상에 연관돼 있는데 그 21번에 있는 유전자 같은 경우에 둘다 병이 뭔 거야? 둘다 우성인 거죠. 그쵸? 왜? 우성 두 개, 열성 하나라고 했고 21번 두 개, X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자녀 1하고 3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패턴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두 명의 아들인데 OX, XO, X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든 뭐가 X에 있든 엄마가 이형 접합자인데 엄마가 이형 접합자인데 미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해석할 수 있고 자녀 1하고 3의 패턴이 완전히 반대예요. 자, 결론. 열성은 X에 있는 게 열성이고요. 상에 있는 건 우성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엄마의 패턴이요. 다 X 패턴이면은 다 병이 미발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우성 형질이 아니라 다 열성 형질이죠. 상 연관에 대해서 엄마는 열성으로 자손의 표현에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보세요. 다55 패턴이죠. 가나다 중에 누가 21번 연관인지 몰라도 아버지는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성이 이렇게 돼 있다. 아, 선생님이 이제 동그라미를 우성, X를 열성으로 할게요. 어머니는 열성 동형이야. 근데 밑에 자손들에서요. 그럼 자손들이 어떻게 떠야 되냐면 55가 뜨거나 아니면 지금 밑에 X도 다 떴으니까 XX가 뜨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 보세요. 여기 55는 떴지만 OXXO 패턴이 다르잖아. 가다 보세요. OX, OXXO 패턴 다르잖아. 나다 보세요. 얘는 패턴 같지만 여기 패턴이 다르잖아. OX. 이렇게 뜨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우성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우성 유전자를 서로 엇갈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열성 동형으로서 자손은 OX 패턴이 뜨거나 이렇게 하면 우열이겠죠? OX 패턴이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열우, XO 패턴이 뜨거나 그런 두 가지 형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녀 1, 2, 3에서 OX거나 XO거나 얘는 5라서 안 돼요. 얘도 5라서 안 돼요. 가나 안 되고 나다 안 돼. 따라서 가다를 가다 HT를 상 연관시킨다면 얘는 OX, 얘는 OX, 얘는 XO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자녀 1, 2, 3 중에 자녀 1하고 3이 아들이니까 아들하고 엄마 패턴을 봤더니 가나다 중에 누가 X에 있든 간에 우성 X는 절대 아니다. 따라서 열성 X다. 그럼 열성 하나 떴으니까 상에 있는 두 형질은 우성 형질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다 X 발현 안 됐다는 건 어머니는 열성 표현형으로 자손에게 영향을 안 주고 아버지는 다 O패턴이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우성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우성이 같이 이렇게 대대 연관, 우성 유전자끼리 연관돼 있으면 자손이 우우가 뜨거나 혹은 열렬이 떠야 되는데 이 자녀 3명에서 어떻게 두개 형질을 하든 그런 패턴 뜨지 않아서 아버지의 그 우성 유전자는 서로 엇갈려 있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결론. 가다. HT가 상 연관돼 있고요. R은 X에 있으면서 나는 열성인 거예요. 그리고 가다는 우성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썼지만, 왜냐면 HRT 중에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썼지만, 이제 HT라는 걸 알았죠? 한번 써볼게요. 아버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문자를 동그라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손은 우열, OX거나 열우, XO다. 그렇게. 자, 이제 자녀 4 갈게요. 자녀 4 같은 경우에 가, 다에 대해서 모두 발현, 모두 우성. 근데 우성 유전자를 줄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이거를 통째로 줘야 되겠네. 아버지의 감수 몇 분열 비분리?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라지 H랑 라지 AT를 통째로 줘야 가도 발현되고 다도 발현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나의 유전자는 21번 염색체에 있다. 아니에요. 나는 X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녀 4는 아버지에게 21번 두개 받고 어머니한테 정상적으로 하나 받아서 21번이 3개인 다운 증후군? 네, 맞습니다. 그24 염색체 수가 24인 생세포는 아버지 쪽에서 만들어졌고요. 아버지의 감수 1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제 2라서 틀렸고요, 일단 얘는.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가끔 감수 1이라고 해놓고 뒤에서 난자 이럴 때도 있거든. 감수 1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에서 이제 앞, 뒤두 군데 모두 확인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2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오늘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3회에 고난도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선생님이랑 3회 다시 넘겨보면서 복습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오늘 푼 문제 있죠? 그걸 빼고 나머지 문제들을 빠르게 푸는 게 일단 관건이에요. 비우전 쪽에서 조금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7번 세포주기였습니다. 세포주기 문제는요, 선지에서 뭐 상동염색체의 접합, 분리, 이가염색체 이게 나오면 선생님은 다시 문제 처음으로 가서 체세포에 동그라미 치거든요. 체세포면은 그 상동염색체에서 다룬 선지는 다 틀린 선지예요. 7번 같이 오늘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2번 같은 그 방연구, 선생님 풀이는 안 했지만 방연구도 계산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전도, 14번 근수축 풀어봤습니다. 전도랑 근수축 우리 수능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올 텐데요.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전도는 막전이를 가리는 거, 근수축은 기역, 니은, 디귿을 대응하면서 변화량을 찾는 문제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요새 추세에 맞는 두 문제니까 복습 잘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이요. 보기는 쉬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 다인자가 연관인지 독립인지를 제시하지 않아서 여러분 좀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18번은 정호사항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염색체 아니고 서로 다른 상염색체로 바꾼 다음에 한번 다시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19번 생명과학원에 꽃이라 할수 있죠. 가계도 분석. 근데 이제 가계도 분석에서 하나만 X에 있다라는 조건을 주고 여러분한테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011을 배치할 때 숫자가 겹치거나 3이 뜨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논리로 푼 문제였고요. 마지막 20번은 이제 비분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21번이 뭔지, 두 개의 우성이 뭔지를 찾을 때이 성별도 좀 중요했고요. 왜 아들을 출제자가 두 명이나 제시했을까? 자녀 1, 3에서. 그래서 저 OX 패턴을 잘 보면서 X 유전에 해당하는 형질은 우성 X일까, 열성 X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3회 잘 복습하고요. 이제 여러분은 4회에 시간 맞춰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실전 모의고사 3회 같이 풀어볼 시간이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먼저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4번 문제는요, 위성 영상에 대한 문제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위성 영상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라 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전선이랑 관련해서 또는 온대저기압 태풍이랑 관련해서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엘니뇨, 라니뇨랑 관련해서도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빈출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탐구 활동 문제이고요. 탐구 결과를 보니까 가시 영상에서는 A와 B

B 영역이 모두 밝게 관측이 되었대요. 그리고 적의 영상에서는 A는 어둡게 관측됐고 B는 밝게 관측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가시 영상이고 누가 적의 영상인지를 판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역을 보니까 A랑 B 둘다 상대적으로 좀 밝은 편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니은에서는 둘의 밝기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A에선 좀 어둡고요. B에선 좀 밝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 둘다 밝게 나타나고 있는 이 기역이 가시 영상에 해당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고, 니은은 A는 어둡고 B는 밝으니까요. 니은이 적의 영상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탐구 결과를 통해서 판단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적의 영상은 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자체를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관측 가능하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시 영상은요, 가시광선은 우리 구름이 직접적으로 방출할 순 없거든. 가시광선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걸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태양이 있는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요. 적외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동쪽에 요 동해안 쪽에도 구름이 많이 있어요. 동해 쪽에도. 근데 지금 보니까 적외 영상에서는 근데 가시 영상에서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구름 안 보이는 거 보이죠? 근데 분명히 적외 영상상에서 이쪽에 구름이 많은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없어. 그럼 이건 실제로 구름이 없는 게 아니라 구름이 안 보이는 거야. 왜?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기역에 가시 영상을 통해서 동쪽에는 태양이 없고요. 서쪽에는 태양빛이 있어요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그럼 우리 동쪽에 오전에는 동쪽이 밝을 것이고 서쪽이 어두울 건데 지금 동쪽이 어두워지고 서쪽은 밝다는 건 해가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오를 지나서 한 오후에 촬영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은 가시 영상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에서 위성 영상이 촬영된 시각으로부터 6시간 후 가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구름을 관측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자, 가시 영상을 보려면 우리가 태양빛이 있어야 되더라. 그런데 현재로부터 이걸 촬영한 시각으로부터 6시간 후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기역에서 동쪽에 있는 구름이 관측이 안 돼요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촬영 시각은 오후이구나, 12시 이후이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것보다 6시간이 더 지나면 해가 져버린 후겠지. 그럼 태양빛이 없는 거예요. 태양빛이 없으니까 구름을 관측할 수 없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구름의 최상부 고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름의 최상부 고도를 비교할 때는 가시 영상을 봐줘야 돼요? 적외 영상을 봐줘야 돼요? 적외 영상 봐줘야 되고요. 적외 영상에서 밝을수록 고도가 높은 거지. 따라서 B가 더 높은 겁니다. 근데 A가 더 높아요 라고 했으니까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우리 뒷장 넘겨서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6번 문제에 이 기역, 니은, 디귿 선지를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하층, 그러니까 아래쪽 풍속화 풍향 분포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태풍이라는 건 우리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기압의 중심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하고 있어요.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하더라. 그럼 이건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입니까? 그렇지, 이것만 봐도 이 지역 북반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니은의 선지는 맞는 보기예요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북반구

태풍이라고 한다면 태풍은 적도를 제외한 저위도 부근에서 형성이 되는데 우리 태풍은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풍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더라. 북반구에선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럼 기역도 틀림보기라는 걸알 수가 있지. 남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남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 북반구이기 때문에요. 남서쪽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태풍의 중심에서 풍속이 가장 느리다. 여기 보면은 태풍의 중심에 태풍의 눈이 발달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태풍의 눈은 풍속이 느리고 바람이 약하고 그리고 맑은 날씨를 가지는 곳이었지. 따라서 디귿 맞는 보기 해서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역 니은 선지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역 선지를 좀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남서쪽이 아니야라는 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판별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태풍은요, 북반구에서 무역풍지대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편서풍지대에서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로 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라고 해보면 여기서 지금 등풍속선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줘야 되냐면 태풍은 진행 경로의 왼쪽은 안전 반원이고 가항 반원이고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에요.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안전 반원에서는 풍속이 느리고 위험 반원에서는 풍속이 빠르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동해요라고 해봤더니 요 이동하는 경로를 대칭으로 해서 풍속이 거의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태풍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구역도 30m per sec. 그리고 태풍의 중심에서 요만큼 떨어진 구역도 30m per sec. 풍속이 거의 양쪽이 대칭적이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요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이 뚜렷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태풍은요,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동쪽으로. 요렇게 해놓고 나면 좀 뚜렷해요. 자, 봐봐요. 여기가 지금 태풍의 눈 중심이죠. 그리고 요렇게 같은 간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요만큼 떨어진 구역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만큼 떨어진 구역을 표시를 했을 때, 지금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험 반원은 풍속이 30m/s예요. 그런데 같은 곳을 가서 여기를 한번 체크해보면, 한 20m/s밖에 안 되거든. 따라서 아, 안전반원이랑 위험반원의 풍속 차이가 뚜렷하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남서쪽이 아니야라는 걸 넘어서서 아, 지금 이 태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까지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렇게 태풍의 구체적인 이동 방향도 우리가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의 특성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뒷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제,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9번 문제는요. 판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 원리를 모른다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같은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판 AB.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판이 확장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발산형 경계가 발달했을 거예요. 근데 발산형 경계가 발달했는데 해양지각의 나의 분포가 나와 있으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령이 발달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판의 경계가 지그재그로 나와 있다는 건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 발달했다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겠어요. 요게 해령이고 요 사이에 변환단층이 발달한 거 또는 요게 해령이고 요 양쪽이 변환단층인 거요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가 기역에서 니은 구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거, 해령이라는 건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잖아. 따라서 해령에서 해양지각의 나이는 몇 살이더라? 0살이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문제에서 진짜 많이 쓰이니까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기역에서 니은 구간으로 가는 동안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럼 여기는 지금 해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금 여기 판의 경계거든. 이게 판의 경계. 근데 여기 판의 경계를 지나고 있는데 해령은 아닌 거예요. 왜냐?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요게 변환단층이구나.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한. 그리고 요 부분이 해령. 요렇게 해령. 그리고 또 여기가 해령이구나. 그러니까 해령이 어긋난 그 사이에 변환단층이 발달한 거구나라고 체크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역에서, 기역 니은 사이 구간에 해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환단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니은입니다. A는 B에 대해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해령이니까요. 해령을 기준으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을 거예요. 해령을 기준으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A는 지금 남서쪽으로, B는 지금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A는 B에 대해서 북서쪽 아닙니다.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판의 경계에서 인접한 두 해양지각의 연령 차이, P1이랑 P2 지역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봐봐요. P2는요, 해령에 위치하거든. 해령은 나이가 0살이고요. 0살에서 멀어질수록 나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 차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P2는요, 지금 A판에서는 해령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만큼이나 돼. 그러니까 지금 판이 일정한 속력으로 확장했으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을 거고요. B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령에서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 그러면 해령에서의 거리가 짧으니까 나이도 젊을 겁니다. 그러니까 P1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P1 지역이 P2 지역보다 크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디귿만 맞는 답이고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령에서의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으론 우리 11번 문제. 여러분들이 항상 꽤나 어려워하는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에 대한 문제인데, 이 파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되는 내용은 암기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롭습니다. 훨씬 더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현재의 지구의 공전 궤도가 아주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는 원일점에서 북극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반구 여름이고요. 남극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남반구 겨울이다라는 거이 자료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도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되더라. 그 다음에 나이의 자료를 보니까요, 세차 운동이랑 지금 경사각 변화를 고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경사각의 변화를 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주요 지점에 표시를 해주는 편이에요. 현재는 23.5도, 13,000년 전은 현재보다 높고, 13,000년 후는 현재보다 낮구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기역 볼게요. 자, 여러분들. 6,500년 전, 이걸 딱 보자마자 뭘 생각해줘야 되느냐? 세차 운동 생각해줘야 돼요. 세차 운동이 26,000년을 주기로 하잖아요. 그럼 26,000년에서 6,500년이라는 건 4분의 1이거든. 그럼 26,000년 동안 360도를 도니까 6,500년 동안은 90도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보자마자, 아, 이거 90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후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과거잖아요, 전. 그럼 우리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감아 주시면 우리가 6,500년 전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6,500년 전에 원일점에서의 상황을 봐야 되고요. 남반구에서의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지금 남반구를 볼 거니까 남극점의 위치를 표시를 해보면 지금 남극 현재 태양 등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태양을 등진 쪽. 그래서 남반구가 겨울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남극. 근데 요것을 6500년 전으로, 즉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줘야 돼. 그럼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면 6500년 전에는 남극이 여기에 위치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태양을 향하지도 태양을 등지지도 않으니까 봄 아니면 가을이야. 그럼 정확한 계절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나 미래로 보내줘요. 자, 예를 들어 과거로 보내주면 남극이 지금 여기에 위치한 거죠. 이 위치는 변하지 않고 공전하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예요. 그럼 요 때는 남극이 태양 향하고 있으니까 남반구 여름이거든. 그럼 남반구가 여름이다가 다음 계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보다 가을철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철이 아니라 가을철이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 자, 니은입니다. 북위 35도,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거세 가지 스텝으로 비교하라라는 거 엄청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첫 번째. 경사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볼 것도 없어. 경사각을 제일 먼저 봐주시면 돼요.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3,000년 전 현재보다 경사가 크잖아. 그러면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13,000년 전이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바로 맞아요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실전 아니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경사각이 똑같아. 그래서 경사각에서 결론이 안 났어. 그러면 경사 방향, 세차 운동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미 알아야 될 거, 현재는, 이 그림이 없더라도 그냥 암기해 두세요. 현재는 북반구는 연교차 작은 시기, 남반구는 연교차 큰 시기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 아, 지금 우리 북반구가 좋은 거야. 연교차 작은 상태야. 근데 13,000년 전이나 13,000년 후로 가면요.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반구의 연교차 커지고 남반구의 연교차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사 방향을 고려하더라도 13,000년 전이 더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고려하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오고, 근데 만약에 경사 방향까지 갔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20률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선 20률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3번까지 가지 않는 거고요. 이 문제는 우리 1번까지만 해도 결론을 낼 수가 있더라. 시간 단축하려면 이 순서대로 항상 비교를 해주셔야 되더라. 자, 디귿입니다.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 여름철의 낮의 길이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낮의 길이 또는 태양의 남중고도 물어보면요. 첫 번째, 계절 따져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계절을 여름철이에요 라고 딱 정해줬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계절을 따져줬으면 경사각을 봐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경사각이 클수록 낮의 길이 높습니다. 겨울은 반대예요. 겨울은 경사각이 클수록 낮의 길이 짧아져요. 남중구도 마찬가지. 경사각이 클수록 여름철 태양의 남중구도 높아지고요. 경사각이 클수록 겨울철 태양의 남중구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여름철이니까요. 결국 경사각이 큰 곳이 낮의 길이 길어요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 바로 경사각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3,000년 전이 경사각이 더 크지? 따라서 13,000년 전이 낮의 길이가 더긴 겁니다. 더 짧다라는 디귿 틀렸구나.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주는 연습 여러분들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천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에서 나의 자료는 조금 낯설 수 있고요. 가의 자료는 낯설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기출에서 많이 나온 자료이거든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면, 가는 주계열성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라는 건 중심부에서 무슨 핵융합반응? 수소 핵융합반응. 따라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니까 수소의 양은 줄어들고 헬륨의 양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따라서 지금

지금 중심부에서 양이 적어지고 있는 기역이 수소. 중심부에서 양이 많아지고 있는 니은이 헬륨에 해당하겠어요. 자, 그럼 기역 볼게요. 중심액에서 니은, 헬륨의 평균 질량비는 주계열 단계가 끝날 때, 여러분들. 주계열 단계가 끝난다는 건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됐다는 거야.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헬륨 핵이 생기죠. 따라서 완전한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 가깝게 헬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단계가 끝날 때가 현재보다 큰거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을 보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요거 지금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 A랑 B가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게 지금 질량이 태양이랑 같은 별이거든요? 우리 질량이 태양이랑 같은 별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아.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PP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해요.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이 훨씬 더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초반에는 중심부의 온도가 낮아서 아예 CNO 순환 반응이 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 반응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둘다 공통적으로 네 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을 만든다라는 건 공통이거든. 그러니까 소모되는 수소 원자핵의 개수 대 생성되는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둘다 4대 1인 겁니다. 따라서 A와 B가 같다라는 이유만은 얘기. 자, 그다음 디귿이에요. A와 B에 의해 별의 질량은 감소한다. 그렇지. 자, 우리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을 만들 때 수소 4개의 질량이 100%다라고 하면 헬륨 하나의 질량은 99.3%밖에 안 됐어요. 즉 0.7%만큼의 질량 결손이 생기고요. 그 결손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별의 질량 감소하는 거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구나.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13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14번 문제 볼 건데, 14번 문제에 간단한 계산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잘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내용을 보면, 태양과 별 AB를 H활도에다 나타낸 것인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B의 100의 5분의 1배래요. 자, 그런데 100의 5분의 1제곱배라는 건 요거가 사실 이거잖아요. 100의 5제곱근. 그럼 100의 5제곱근 우리가 2.5배다. 라는 거 했었잖아요. 즉, 아, 이거 약 1등급 차이를 나게 만드는 밝기 차이다. 라는 거 우리 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이용하는 문제구나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때 이웃한 두 등반지름선의 차이는 10배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태양을 지나가고 있는 등반지름선이 있거든요. 그럼 요게 태양이랑 반지름이 같으네요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우리 표면 온도가 지금 이쪽으로 낮아지는 거잖아. H활도니까. 낮아지고 광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지금 바로 이웃한 등반지름선이니까 태양보다 반지름이 10배 큰 것이고, B는 이웃한 등반지름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태양 반지름의 10분의 1배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광도, A가 태양의 100배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태양과 A는 표면 온도는 똑같아요. 근데 반지름은 A가 10배지. 그러니까 10배의 제곱에 표면 온도는 똑같아요. 하니까 광도는 A가 태양의 100배이다라는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이에요.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 물어보았는데, 태양이랑 B가 둘다 주계열성이거든. 근데 우리 이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위치할수록 질량이 큰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과 B를 비교하면 태양의 질량이 B보다 큰 겁니다. 근데 우리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잖아. 따라서 태양이 B보다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 짧은 거 맞아요. 니은도 맞는 얘기. 자, 그다음 디귿.

요 디귿이 좀 어려울 텐데 A와 B의 절대 등급 차이를 물어보았어요. 근데 우리 절대 등급이라는 건 결국엔 요거 광도를 비교해야지 절대 등급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광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A와 B의 광도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비례식을 쓰는 게 좋더라고요, 보기에.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자, A의 광도는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태양이 1일 때 A의 반지름은 태양의 10배였어. 그러니까 10의 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같았어. 1의 4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B는 태양의 반지름의 10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는 태양의 100의 5제곱근이었단 말이야. 그쵸? 5제곱근 분의 1이었단 말이야. 태양이 이만큼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모로 가야 돼요. 5제곱근 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얼만큼의 광도 차이가 나냐면, 따라서 광도 차이는요. 자, 10의 제곱이고 여기는 10의 4제곱이니까, 광도 차이는 10의 4제곱에 100의 5제곱분의 4배만큼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지. A가 B보다 이만큼 밝구나라는 걸 비례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도가 이만큼 차이 날때 절대 등급은 몇 등급 차이 나는지를 구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만배 차이 난대. 우리 만 배에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10등급이다. 우리 만 배가 10등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많이 문제 했으니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100의 5제곱근. 이게 2.5잖아. 우리 2.5가 1등급 차이잖아요. 근데 1등급이 4번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총 4등급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등급에다가 4등급 차이를 더해주니까 총 14등급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A가 더 밝으니까요. B가 A보다 14등급 클 겁니다. 따라서 A와 B의 절대 등급 차이는 14등급이다라는 디귿도 맞는 복이구나라고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식 정리해서 풀어주는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서 우리 16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은하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은하를 그냥 그림을 보고 성질 비교하는 거, 요런 게 많이 나왔었다면,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은하의 성질을 얘기를 해주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은하에 해당하느냐라는 걸 판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고요. A랑 B는 별 생성률과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적이라는 건 계속 쌓이는 거잖아. 그러면 누적된 질량이 감소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누적 질량은 계속 증가하거나 일정하거나 둘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 증가하다가 훅 감소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누적 질량이 아니라 별 생성률이 되겠지. 별 생성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은요, 계속 증가만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누적 질량이구나. 라는 걸 일단 비교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요, 과거의 별이 활발하게 생성되다가 현재는 거의 생성되지 않아. 그래서 누적 질량이 확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거의 증가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A는 새로운 별이 잘 탄생하지 않는 타원 은하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반면에 B는 꾸준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별이 생성되고 있고 누적 질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하구나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은 누적 질량이다? 아니지. 별 생성률에 해당하고요. 니은입니다. 80억 년 전부터 6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누적 질량에서 80억 년 전부터 60억 년 전까지 A는 이만큼 생성이 된 거고 B는 여기에서 요만큼. 요만큼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A가 더 많이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얘기.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현재 우주를 구성,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광도 따져보면은 A는
타원은 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붉은색 띠고요. B는 나서는 아이기 때문에 붉은색 플러스 푸른색 별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광도는 B가 더클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작다라는 ㄷ 맞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풀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17, 18, 19, 20번 문제 볼 건데, 이 17번 문제가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지자기 극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기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기출 자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 훨씬 더잘 이해가 될것 같은데, 자, 보면요. 지게 A랑 B가요, 150mA일 때는 서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일한 위도선을 따라서 지금 A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B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분리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지게가요,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생겼던 고지자기 복각은 극을 향할 거야. 극은 우리 북극 향하니까 여기 북쪽을 향하겠지. 여기서 이동한 게 그대로 지금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또 생긴 고지자기 복각도 역시나 북극을 이렇게 향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생길 거고. 그다음 요게 또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모양 유지하면서 고지자기 복각. 근데 여기에서 또 새롭게 생성된 지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고지자기 복각. 북극을 가리켜서 형성이 되겠지. 근데 이것은 지게 B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쌤, 분명히 지게가 움직였는데. 근데 어떻게 고지자기 이 복각의 방향이 고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똑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건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지구는 둥근데 이것을 평면상에 나타내다 보니까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역에서 봤을 때 이쪽이 북쪽이거든. 이리로 쭉 가면 북극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도 이 지역에서 봤을 때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쭉 가면 북극이 나올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북극으로 쭉 북쪽으로 가면 북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다른 곳을 향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 근데 사실 다른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평면상을 구면으로 만들어 보면, 사실 얘네가 요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로 만날 거라고요. 요렇게 하나로 만날 거야. 그래서 북이 90도, 북극에서 싹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요, 북극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요 상태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17번 문제를 보면요. 이 17번 문제 자체가 방금과 똑같은 상황을 구면으로 나타낸 것이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둘이서 지금 지게 A랑 B가 원래 40mA일 때 4천만 년 전에 붙어 있었거든. 그러다가 그때 역시나 이렇게 고지자기 북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형성이 되었다가 일단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되더라도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극 향하는 거 보이죠?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극 향하는 거 보이죠?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극 향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항상 북극을 향하면서 동일하게 형성이 될 것이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20mA에서 0mA 동안의 평균 이동 속도. 기간이 같으니까 더먼 거리를 이동해야지 속도가 빠릅니다. A가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A는 두칸 이동했어요. 근데 B는 한 칸만 이동했지? 그러니까 A가 더 빠릅니다. 기억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20mA에 A와 B에서 생성된 고지자기 복각은 모두 플러스 양의 값이다. 20mA일 때둘다 북반구에 있거든요. 북반구에 있으니까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값 갖는 거 맞지? 디귿입니다. A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20mA와 40mA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요. 20mA일 때도 북극이랑 세칸 떨어져 있고, 40mA일 때도 북극이랑 세칸 떨어져 있어. 현재에도 북극이랑 세칸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 이들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항상 북극으로 일정할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채로 유지했더라. 따라서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역 니은이 맞아서요.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A랑 B랑 C 서로 다른 우주 모형이 있고요. 표에서는 각각에서 임계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비, 임계밀도에 대한 암흑에너지의 밀도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주의 곡률을 구해주려면, 여러분들, 우주의 곡률 구하는 거랑 이 우주가 가속팽창이냐 감속팽창이냐를 구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곡률을 구할 때는 임계밀도와 우주의 밀도 비교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이 둘을 더해 주면 돼요. 더해 줘서 만약에 1이 나왔다. 예를 들어 0.3이고 여기도 1이죠. 자,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우주의 밀도랑 임계밀도가 같다는 뜻이고, 임계밀도 자체의 의미가 우주를 평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밀도거든요. 따라서 요 값이 1이면 우리 우주는 평탄 우주에 해당합니다. 요거 둘다 평탄 우주예요.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에 상관없이 요 값이 1이면,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랑 같으면 무조건 평탄 우주. 근데 지금 요 0.3, 1보다 작다라는 건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요럴 때는 열린 우주입니다. 1보다 크면 닫힌 우주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주의 곡률은 요걸 통해서 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우주가 가속팽창일지 감속팽창일지는 암흑에너지와 물질의 비율 따져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았더니 A랑 B는 둘다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모형이에요. 물질만 존재하니까 A랑 B는 둘다 감속팽창이야. 반면에 C는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더 많거든. 그러니까 가속팽창 우주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는 가속팽창하는 우주 모형? 아니야. A는 평탄 우주이면서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 모형이기 때문에요, 감속팽창입니다. 자, 니은이에요. B에서 우주의 곡률은 음이다. B는 열린 우주거든. 열린 우주는 말 안장 모양. 곡률이 음인 거 맞아요. 자, 디귿입니다. 적색 편의량이 같은 은하에서 방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비교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빛은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거든. 따라서 거리가 멀수록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적색 편의량이 같은 은하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적색 편의량이 같은 은하 비교를 해주면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요, A가 제일 짧고, 그다음 B, 그다음 C 순서거든. 그럼 C가 제일 머니까 C가 가장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B의 경우가 C보다 긴게 아니라 B가 더 짧겠지. 따라서 디귿 틀렸구나.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요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만 딱 잡았으면 쉽게 풀렸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포인트를 몰랐다면은 좀 어렵게 풀렸을, 그런 잘 풀기 어려웠을 문제이거든요. 자, 일단 그림을 보니까 이거 식현상에 대한 거네라는 거알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은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 같아요. 행성에 의해 감소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 정도는 A는 지금 0.998로 변했으니까, A에 의한 건 0.002만큼이 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최대 밝기 변화가 0.988이죠. 그러니까 요것에 의한 것은 0.012만큼이 변했구나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6배인 게 아니라 B가 A의 6배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니은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A와 B 중에 하나의 행성만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렇게 중심별이 있을 때 지금 A와 B에 의해서 식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한 행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요 중심별의 중심이 있겠죠? 요 중심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요딱 중심이 아니라 위나 아래쪽을 지난다? 그러면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은 행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딱 중심을 지나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행성에 의한 식현상, 이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가 최대로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밝기 변화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존재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봐요. A는요, 밝기 변화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존재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중심부를 통과하고

0: 있는 시선 방향과 나란한 행성이 A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B는요, B만 따졌을 때 밝기 변화가 계속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밝기 변화량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는 지금 이렇게 중심별 앞을 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이 계속 이 통과하는 동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B의 모습이구나. 요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시선 방향과 나란한 행성 A다라는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후보다 길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주었을 때. 자, 우리가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중심별과 관측자 사이에 행성이 중간에 끼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요, 행성은 관측자한테 최대로 접근한 거고, 중심별은 관측자한테 최대로 후퇴한 시점입니다. 그럼 최대로 후퇴하려면, 후퇴했어요, 후퇴했어요, 후퇴했어요, 계속 후퇴하다가 접근하기 직전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요 지점. 계속 후퇴하다가, 즉, 시선속도가 플러스 이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 시선속도가 0인 그 지점이 바로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고요. 요 지점에서 식현상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시선속도가 직전에는 플러스여야 돼. 그럼 플러스라는 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적색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는 적색편이, 파장의 변화량이 0보다 큰 거고요. 그리고 직후에는 이제 이 중심별이 나한테 접근해야 돼. 최대 후퇴 지점 끝났으니까. 접근하니까 청색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직후에는 파장의 변화량이 0보다 작은 겁니다. 따라서 직전이 직후보다 길다라는 디귿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니은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건데요. 마지막 문제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연령 어려운 문제인 거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원리를 잘 이해하고 문제 풀어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문제 볼게요. 어느 지역의 화성암 ABC에 X랑 Y가 각각 뭐 들어있는데, 이때 경과 시간에 따른 자원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자원소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더라.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화성암 B가 생성된 시점이 T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보면 반감기가 몇번 지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1대 3 이거 보자마자 반감기 두번 지났네 돼야 되는 거고, 1대 7 보자마자 그렇지, 반감기 3번 지났네 돼야 되는 거고, 1대1 보자마자 반감기 1번 지났네, 요거 일단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되는 동안 X의 반감기가 1번 지난 거네? 근데 요때 동안 걸린 시간이요, T-0.3에서 T+0.3이니까 요 기간 동안 0.6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거든. 그러면, X는 0.6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반감기가 한번더 지난 거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X의 반감기가 0.6억 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2회에서 3회가 되는 동안 0.6억 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B 봐봐요. 화성암 B가 생성된 시점이 T래. 그럼 T일 때는 모원소 100%, 자원소 0%였을 거야. 근데 그 T에서 0.3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Y의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이 1대1, 즉 Y의 반감기가 한번 지났더래. 지금 이 B가 생긴 지 0.3억 년이 지났는데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1이 됐다? 반감기 한번 지났다?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거 Y의 반감기는 몇억 년이구나. 그치, 0.3억 년이구나. 그러니까 0.3억 년이 지났을 때 1대1이 되는 거지.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X의 반감기는 0.6, Y의 반감기는 0.3이니까 X가 Y의 반감기 2배이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A는 B보다 1.5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X의 반감기를 구했어. 그러면 T-0.3억 년일 때가 X의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거든. 그럼 0.6억 년이 두번 지난 거니까 이게 1.2억 년이고요. 요건 지금 X의 반감기가 세 번째 난 거니까 요게 1.86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T는 1.5억 년이구나. 즉, 지금 X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T라는 시간이 지나고선 B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B는 1.5억 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A는 B보다 1.5억 년 전에 생성된 게 맞는 거지. 그래서 A의 나이가 1.8억 년일 때 B의 나이는 이제 0.3억 년이 된 겁니다. 1.5억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기역과 니은의 B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화성암 C는요 T-0.3억 년의 3: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3:1의 비율을 쌤이 다른 방식으로 써보면 4분의 1이었어요 라고 써도 무방하겠지.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t 플러스 0.3억 년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성암 C는 X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X는 T-0.3에서 t 플러스 0.3으로 가는 동안 반감기가 한 번 지나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 아까 반감기 한 번 지나는 거였잖아. 0.6억 년.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이 될 겁니다. 그럼 4분의 3의 절반이니까 8분의 3으로 될 거고요. 이때 자원소는 항상 모원소 더하기 자원소가 그냥 1이어야 돼. 1. 그러니까 자원소는 8분의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모원소 대 자원소가 8분의 3 대 8분의 5이니까 기역 대 니은은 3:5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분의 기역은 5분의 3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3 대 4분의 1로 나타내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반감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우리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파트이니까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 많았어요. 잘 복습하시고요. 4회차도 역시나 실전처럼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쌤이랑 만나서 중요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4회차 실전 모의고사 4회 프리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27번째 시간이고요. 12번째 주제의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농업과 공업 관련된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았죠. 외울 만한 내용도 조금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특히나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 어떤 공업이 발달했는지, 어떤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특정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뭐 서너 개 정도, 많으면 뭐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전자조립 말고는 한 세 군데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자료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금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수능 개념에 한국지 시각적 사고강의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오늘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어가다 보면은, 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아,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좋겠구나. 아, 감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01페이지의 수능 기본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지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제는 가라고 합니다. 그래프는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대요.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의 변화. 그래프와 같이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영농의 다각화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재배를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채소, 과수,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옛날엔 거의 다 식량작물 위주로 재배했지만 지금은 보다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다각화라고 얘기하고, 채소, 과수, 뭐, 기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품 작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듯이, 근교농촌 중심으로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요 상업화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학습 주제는 농업 입지요인 아니고요. 농업 구조의 변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인구의 변화도 아니고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나와 있지 않죠?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의 변화도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고향입니다. 고향.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향. 다음, 얘는 뭐냐? 태안에서 서당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그래서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서산, 당진 아래쪽에 여기가 바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곳인데요. 왼쪽이 홍성, 오른쪽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자, 그러면 고향은 대도시인 서울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교농촌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근교농촌입니다. 근교농촌. 반면 예산은 대도시와의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전통농촌의 특색이 뚜렷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농촌의 특색.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근교농촌과 전통농촌의 특색을 비교하는 내용들 정리해봤었죠. 자, 이쪽에는 전업 및 겸업농가 수가 나와 있고요. 논밭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 주의할 것은 요 전업 및 겸업농가 수를 합친 거. 그러니까 요 합이 전체 농가 수가 됩니다. 전체 농가 수. 농가는 겸업농가와 전업농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합친 게 농가 수가 되겠죠. 전체 농가 수. 그중에서 전체에서 전업농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에서 겸업농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일단, 가와 나를 비교해봤을 때 농가 수는 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 농가 수가 많은 데가 전통농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화성, 경기도의 화성이라는 곳은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농가 수도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 농가 수는 인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농가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밭 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농가에서 전업농과 겸업농이 차지하는 비율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나를 비교해 보면, 자, 가와나의 겸업농가 수는 비슷하죠. 겸업농가의 절대적인 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농가가 나가 더 많으니까 전체에서 겸업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낮아요. 반면 가는 전체 농가 수는 적은데 겸업농가 수는 비슷하니까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근교와 전통 중에 겸업농의 비율 높은 데는 근교농촌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오른쪽 보죠. 논밭 비율. 가는 밭의 비율이 높고 나는 논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 농촌은 식량작물을 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특히나 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근교농촌은 채소와 같은 상품작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밭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상대적으로 겸업농의 비율 높으면서 밭의 비율

높은 가가 근교 농촌. 상대적으로 전업농의 비율 높으면서 논의 비율 높은 나가 전통 농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교와 전통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겠죠. 근교 농촌이니까 상대적으로 비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테니까. 다음, 전통은 근교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대요. 전통은 근교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할 겁니다.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은 전통 농촌이 넓어요. 다음, 전통은 근교보다 경지의 단위 면적당 지가가 방금 얘기했네.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니은. 그래서 전통과 근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사실 수능에선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두 군데 비교하는 것들은 출제되지 않지만 더 여러 지역들을 주고 그중에서 전통과 근교 농촌을 비교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근교 농촌, 대도시와 가까운 농촌, 대도시와 먼 농촌의 특성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 지역과 비교한 우리는 나 지역의 특성을 찾아볼 겁니다. 나 지역의 특성, 나 지역. 자, 보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보면 얘는 경기입니다. 얘는 경북이죠, 경북. 자, 그러면 경기는 상대적으로 근교 농촌의 비중이 높아요. 경북은 상대적으로 전통 농촌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하나, 경북은 제주와 더불어서 이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경북과 제주, 일조량 풍부하고 배수가 양호한 완경사지가 널리 나타납니다. 뭐 재배하지? 경북. 사과, 포도, 배, 감 같은 과수 재배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과수. 그래서 가와 나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수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가 경북이 됩니다. 가 경북. 그리고 나가 경기가 되겠죠. 경기. 과수 가지고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맥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가 나보다 조금 높잖아요. 물론 가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 맥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경북은 뭐 맥류 재배 비율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보다는 따뜻한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류 재배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과 비교한 경기의 특성을 찾아볼 거예요. 경기. 자, 볼게요. 자, 경기는 지역 내 경업농가 비율 높죠? 그래서 낮은 쪽에 있는 D와 E를 지어줍니다. 과실 생산량 적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쪽에 있는 C 지어줍니다. C. 다음, 농가 인구. 자, 요거 주의해야 되는데, 농가 인구. 경북은 모든 도 중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죠. 농가 수도 가장 많고, 그래서 경기는 저금 쪽으로 가야 돼요. 저금 쪽으로. 그러니까 A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 인구가 꽤 많습니다. 경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전남, 그 다음이 경기예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많아요. 그리고 도시화율이 높은 도이지만 다 도시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촌락의 특색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촌락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락도 있어. 인구 자체가 많은데 촌락도 있으니까 농가 인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경북보단 적어요. 어쨌든 경기 농가 인구 많다는 거. 전북이나 충남처럼 약간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도보다도 경기가 농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3번의 정답은 1번이고,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노지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각 권역들이 나와 있죠. 우리는 가나, 다, 라를 찾아줄 거예요. 가나, 다, 라. 가, 나, 다. 라. 자, 먼저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도 수도권이나 충청권보다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영남권과 호남권이 남부지방이죠.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은 맹류가 되겠죠. 맹류. 근데 사실 맹류보다 라를 먼저 찾아주면 좋았겠네요. 라는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가장. 강원 제주권 재배하고는 모든 권역에서 가장 재배 면적 비율 높게 나타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얘기는 재배 면적 자체가 가장 넓은 농작물이 되겠죠? 바로 벼입니다. 그래서 라가 벼. 남아있는 가와 나는 과수 아니면 채소가 되는데 과수하면은 영남권 기억해 두셔야 되죠.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가 과수. 남아있는 나가 채소가 됩니다. 채소. 그래서 강원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강원과 제주가 모두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강원 제주권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1등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선제 볼게요. 과수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제주이다. 아닙니다. 제주는 경지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경북이 되겠죠. 맹류의 생산량은 2010년대가 1980년대보다 많대요. 자, 상대적으로 2010년이 최근이고 1980년이 과거가 되겠죠. 맹류의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맹류의 소비량이 급감하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근보다는 옛날에 맹류의 생산량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2010년대가 1980년대보다 적었을 겁니다. 적습니다. 다음, 채소는 과수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었죠? 채소는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벼, 맹류, 과수는 상대적으로 노지 재배 비율이 채소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농작물은 채소가 대표적이에요. 정답은 3번. 다음 4번. 맹류는 벼보다 식량 자급률이 높다.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은 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벼는 과수보다 영농의 기계화에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계로 모내기하고 기계로 수확하는 장면 본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벼의 재배 면적이 이렇게나 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 작물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계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 한 사람이서 재배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에 유리한 대표적인 농작물은 벼, 불리한 대표적인 농작물은 과수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5번 볼게요. 이제 공업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다음 글에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자,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주로 노동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부산, 대구이고요. 대표적인 업종은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1970에서 80년대에는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돈과 기술이 많이 필요한 중화공업이 성장하였는데, 여기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공업이 대표적입니다. 맞아요. 1990년대 이후에는 디귿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였다. 첨단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첨단 산업 발달한 대표적인 권역은 수도권입니다. 특히나 경기 남부 지역, 어마어마한 반도체 산업 집적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공업의 지역적 편제 현상이 발생하여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으며 지역적 편제, 공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면서 나타났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어디에? 수도권과 영남권에. 왜?
성장 거점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었던 수도권과 남동 임의 지역에 제조업이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공업의 이중구조 현상이 나타났다. 일단, 이 공업의 이중구조 현상은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중심의 공업구조를 얘기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공업구조. 사업체 수 비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이 출하액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런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 지원 정책 확대가 있다. 아니죠. 워낙에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가 나타나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이 튼튼하려면 결국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표는 새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5개 지역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에는 경기, 그리고 충남, 그리고 경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조업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1차 금속부터 볼게요. 1차 금속. 1차 금속은 지난번에 포광당이라고 얘기했었죠. 포광당. 적어볼게요. 포광당. 포광당. 포는 포항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경북에 포함되어 있고요. 광은 광양이에요. 광양은 전남에 포함됩니다. 당은 당진이고, 충남에 포함돼요. 사실 요 순서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공업들이 어떤 지역에 발달했는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순서까지 꼭 기억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1차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 좋죠. 경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제철밖에 없어. 1차 금속. 그래서 어쨌든 나는 경북이 될 거예요. 경북. 그럼 자연스레 다가 충남이 되겠죠. 충남. 다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일단 볼게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그냥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자동차는 울경충. 울경충으로 기억해 둡니다. 울경충. 울산, 경기, 충남으로 기억해 두고요. 자, 울산은 그 자체로 광역시이기 때문에 울산은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입지해 있어서 자동차 출하액이 많습니다.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 그리고 화성에 기아자동차가 있죠.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평택에는 KG모터스가 있습니다. 요런 지역들. 충남은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울산, 경기, 충남 말고 광주, 경남, 인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인천, 경남은 창원에 GM이 있고요. 광주에는 기아자동차, 인천에도 G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러면 우리 아까 다가 충남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충남은 막 특정 제조업의 출하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의 출하액이 골고루 나타난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석유화학도 발달했고 전자조립도 발달했고요. 그러면은 울 경충이니까 가가 경기 됩니다. 경기. 그럼 다 찾았네. 자, 섬유도 보면요. 섬유는 1등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있고 경북이 2등. 특히나 요 대구는 섬유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는 대구에서 특정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섬유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입지했었던 섬유 업체들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경기 출하액 비율 높게 나타나고 대구에 있었던 섬유 업체들도 경북 쪽으로 분산이 되는데 대구에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하액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기가 A, 그러니까 가 A. 다음, 경북이 나니까 C. 그리고 충남이 다 B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7번입니다. 표는 우리나라의 공업지역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네 곳은 남동임해 충청 태백산 호남공업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가 볼게요.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 등이 발달했대요. 시멘트 공업. 시멘트 공업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업 1번지 강원이 포함되겠네. 여기는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다음 나 편리한 교통으로 최근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입자였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되겠지? 요거는 충청공업 지역이 됩니다. 충청공업 지역. 다음, 대중국 교역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그 얘기는 중국과 가깝다.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공업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어쨌든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가 충청이니까, 다는 호남 공업 지역이 되겠죠. 다음,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았다. 이 내용 종종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중화 공업이 발달하였다. 어딘가요? 예. 남동 임해가 되겠죠. 남동 임해. 보죠. 태백산 공업 지역은 충청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충청에 당진이 있습니다. 다음, 호남은 남동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아니죠.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동임해 지역의 중심지들이 거의 다 영남권 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멘트는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이에요. 원료 산지의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것은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서죠. 다음, 충청에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로는 당진, 제철, 서산,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남동임해 공업 지역에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거제이다. 아니죠. 거제는 조선공업 발달한 곳이고요. 대표적으로 울산이 있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한국지일 수업 장면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영호남 지방에서 각각 하나의 지역을 골라 공통적으로 발달한 공업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일단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A는 광주입니다. 광주. 그 다음에 B는 해남 위에 영암이라는 곳이에요. 영암. 다음 C는 시옷 모양으로 생긴 여수. D는 광양입니다. E는 우리나라에서 제주 다음 두 번째로 큰 섬. 거제. 다음에 F는 울산이고요. 호랑이 꼬랑지에 있는 G는 포항. 그리고 대구에서 여기 이제 군이랑 통합되면서 군이 서쪽에 있는 H는 구미예요. 구미. 자, 그러면 요 지역들의 발달한 제조업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보면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광주는 기아 자동차 있으니까 자동차. 영암은 거제, 울산과 더불어서 거울령, 조선공업 발달한 곳. 여수는 석유화학공업. 광양은 포광당, 제철. 거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울령, 조선. 그 다음에 포항은 제철. 울산 같은 경우엔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죠. 울산은 조선,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도 꽤나 많은 곳이 울산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A와 H, 광주와 구미에는 완성차를 만드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광주엔 있지만 구미엔 없어요. 다음, 영암과 거제에는 대형 선막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있어요. 맞죠? 조선. 그래서 울거영. 다음 C. 여수와 F. 울산에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요. 여수 석유화학, 울산도 석유화학. 맞아요. 정. D. 광양과 G. 포항에는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대규모 제철소가 있어요. 포광당. 맞아요. 그래서 을병정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1번입니다. 보죠.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이다. 기억부터

인구 유출과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로 노동력 부족 및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 발생한다. 자, 필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경제 면적 감소율에 비해 농가 수 감소율이 커서 니은이래요. 자, 우리는 경제 면적과 농가 수로 뭘 구할 수 있냐면, 경제 농가 수 분의 경제 면적으로 우리는 농가 당 경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당 앞에가 분모로 옵니다. 농가 수분의 경제 면적. 자, 그런데 경제 면적 감소율에 비해 농가 수 감소율이 더 크대요. 얘도 감소했지만 얘가 더 많이 감소했다. 분수니까. 분자보다 분모의 감소율이 크면 전체 값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농가당 경제 면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경지 이용률은 휴경지 증가 및 그루가리 감소가 원인이다. 지난 시간에 역시 설명드렸었죠. 그루가리가 이루어지면 논에서 벼 재배하고 맹주 또 재배하기 때문에 경지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그루가리가 감소하면서 경지 이용률도 감소하고 있죠. 물론 휴경지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의 기계화를 추진한다. 왜냐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계화가 더욱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농의 기계화로 인해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 노동 생산성은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의 노동자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기계용하면 노동 생산성 높아집니다. 다음. 해외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산물의 경쟁 심화.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낮아지겠죠? 우리가 소비하는 식량 중에서 얼마 정도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느냐? 이것을 식량 자급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벼는 가장 높긴 하지만 다른 농작물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식량 자급률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래요. 자, 지도에는 경기 나와 있고요. 경기, 그리고 강원, 그리고 전남, 그리고 경북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 지역 내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 그리고 농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 높게 나타나는 지역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근교 농촌의 비중 높아서 겸업 농가 비율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 그다음에 이산업 발달하면 겸업 농가 비율 높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농사도 지으면서 펜션 운영하고 농사 지으면서 또 귤따기 체험 농장 운영하고 관광산업 발달한 경우에 그래서 제주와 강원이 겸업 농가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주는 없고 경기와 강원이 바로 겸업 농가 비율 높은 두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라는 가보다 농가 수가 많고요. 그리고 지역 내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들 근교 농촌의 비중이 높은 경기와 경남, 그리고 아열대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제주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랬어. 결국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경기가 라가 되고요. 그리고 겸업농가 비율 높지만 경기보다 농가수 적고 시설작물 재배면적 비율 낮은 가가 강원이 됩니다. 남아있는 거는 전남과 경북이고요. 자, 다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낮아요. 그 얘기는 전업농의 비율 높단 얘기고요. 그리고 농가 수가 많습니다. 경지 면적은 전남 1등, 농가 수는 경북 1등. 그래서 다가 경북, 남아있는 나가 전남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은 겸업농가 비율이 낮아서 전업농가 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전업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경북. 자, 볼게요. 전남은 경북보다 경지 면적 중밭 비율이 높대요. 자, 중남부 평야 지역에 해당하는 충남, 전북, 전남은 논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경북은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밭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충북과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면 전남은 경북보다 밭 비율이 낮겠죠. 논 비율이 높으니까. 다음, 경북은 경기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과실하면 경북과 제주. 맞네요. 다음, 경기는 경북보다 노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아니죠. 경기는 시설 작물 재배 비율 높아요. 특히나 채소를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다음, 강원과 전남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쌀 생산량은 전남이 제일 많죠. 경북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쌀 생산량, 여기. 이 중남부 평야 지역에 맞는데 전남이 제일 많아요. 전남.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영농 형태별 농가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얘는 서울의 북동쪽에 있는 남양주예요. 남양주. 다음 얘는 김제입니다. 김제, 전북의 김제. 전통농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곳입니다. 다음 이 해안 쪽에 울진, 영덕, 포항이 있거든요. 울진, 영덕, 포항. 울진, 영덕, 포항의 안쪽에 더 내륙 쪽에는 이제 태백산맥 쪽이 있습니다. 산지 비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흔히 BYC라고 얘기합니다. BYC 봉화 영양 청송입니다. 그래서 C는 청송. 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근교농촌과 전통농촌을 비교하는 내용. 또 우리 전북, 전남, 충남 이런 지역들은 논의 비율 높게 나타나고 벼의 재배 면적 비율 높게 나타나잖아요. 반면 경북은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으니까 청송도 과수 재배 면적 비율 높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당연히 전북이니까 벼 재배 면적 비율 높겠지. 그래서 김제가 대표적인 전통농촌 세 지역 중에 벼의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과수의 농가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과수. 경북하면은 과수 재배 많이 하고, 과수 재배하는 농가도 많겠죠? 그리고 청송은 특히나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청송이 다가 됩니다. 청송 다.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나는 가에 비해서 논벼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논벼. 중남부 평야 지역인 김제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많이 하겠죠. 남아있는, 여기 나가 되죠, 나. 나. 남아있는 가가 남양주가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이 근교농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소 및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송이 대표적이긴 한데 어쨌든 경북의 촉락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과수 재배 비율이 높고 과수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남양주는 청송보다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죠. 근교 농촌이니까. 다음 김제는 남양주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겠죠. 자, 남양주와 김제를 비교해 보면 얘는 대도시 근처에 있는 근교 농촌이에요. 그리고 김제는 대표적인 전통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김제가 남양주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부터 다중에 경지 면적 중밭 비율은 김제가 가장 높다. 아니죠. 김제가 가장 낮겠죠. 특히 논벼 및 식량작물의 재배 비율이 재배하는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다음, 나는 전북에, 다는 경북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아요.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볼까요? 얘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화성이란 곳이고요. 태안에서 서 당단이던 당진. 다음, 얘는 대구의 여기 군위 서쪽에 붙어 있는 구미. 얘는 포경 울, 울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광주. 자, 그러면 저쪽에다 적어볼게요. 가는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모두 발달한 곳이에요. 전자조립과 자동차 제조업이 모두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 화성과 여기는 서당, 아천 할 때, 아산입니다. 두 개가 대표적으로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모두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가는 화성입니다. 화성. 다음. 나는 1차 금속, 제철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네요. 특히나 제철 공업 발달한데 포광, 당, 당진이 되겠죠. 나는 당진. 다음, 다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종 제품이 정유예요.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굉장히 다양한 공업이 골고루 발달한 곳, 울산입니다. 다는 울산. 다음, 라는 자동차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빛의 고리라 전기장비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광주, 라. 그 다음에 전자조립 공업 발달한 많은 구미가 됩니다. 볼게요. 1번, 가. 화성은 광역시이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광역시는 광주와 울산이 있고요. 이 화성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죠. 특례시. 다음, 마. 구미는 충청공업지역 아닙니다. 영남 내륙공업지역. 다음, 울산은 당진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휴, 울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습니다. 다음, 화성과 광주는 영남지방 아니죠. 가부터 마 중에 총인구는 구미가 가장 많다.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많죠?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150만, 울산이 110만, 화성이 100만 정도. 자, 정답은 3번.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내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가부터 라는 각각 섬유,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다음에 전자조립, 그리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니까 석유화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히 적어볼까요? 여기다. 자, 섬유하면은 어디 유명하다고 그랬었지?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네? 경기 1등이에요. 그리고 경북, 대구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자동차. 자동차. 역시 아까도 나왔었지? 자동차 하면은 예, 울산, 경기, 충남. 다음, 전자조립. 전자조립은 경충경충으로 기억해 두면 되거든요. 경충경충. 경기, 충남, 경북, 충북 이렇게 됩니다. 경충경충. 다음에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울려서 울산, 여는 전남, 서는 서산. 아이고. 서는 서산이니까 충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가나 다라 하나씩 찾아볼게요. 가나 다라. 좋습니다. 자, 가는 경기, 경북 그리고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대구. 대구는 가밖에 없어요. 대구 어디 있나요? 대구. 대구 여기 있네. 그래서 가는 섬유입니다. 섬유. 다음 다 볼까요? 다나 보겠습니다. 나. 자, 나는 다라에는 다요 경기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유일하게 나는 경기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네. 자, 경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만 없네요? 그치? 확인해 보니, 울산, 여수, 전남, 서산, 충남. 아하! 석유화학이 나가 됩니다. 석유화학. 다음, 다와 라 중에서,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지만 다는 울산이 없어요. 라는

울산이 있네. 그리고 울산, 경기, 충남 자동차. 다는 울산이었고 경기, 충남, 경북. 그래서 전자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선제 볼게요. 석유화학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조립공업이다. 아닙니다. 종합조립공업은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자동차와 조선. 다음, 섬유는 전자보다 생산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자가 굉장히 높은 거죠. 전자는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와 자동차 비교하는 건데. 예. 심지어 자동차에도 반도체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무게는 얘가 더 훨씬 무겁죠. 다음, 자동차는 섬유보다 전극 출하액이 많다. 지난번에 요 얘기했었죠. 전 자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전자조립, 석유화학, 제철 순입니다. 아, 다시요. 전자조립,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당연히 자동차가 섬유보다 전극 출하액 많겠죠. 다음, 갑오타라 중에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 가장 먼저 성장한 제조업은 섬유입니다. 1960년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그래서 라가 아니라 가가 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6번 볼게요.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종사자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나와 있고요. 출하액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성장 거점 개발 때문에 수도권과 남동 이매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하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종사자 수 비율과 사업체 수 비율이 모두 라, 다 순입니다. 라, 다. 출하액도 가나보다 다라가 더 많고요. 그 얘기는 다와 라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와 라는 출하액은 비슷한데요. 사업체는 다보다 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는 라보다 더 적은 사업체에서 비슷한 정도의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비교해 보면 다가 조금 더 출하액이 많죠. 그러면 더 적은 숫자의 사업체에서 더 많은 출하액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사업체가 많은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규모가 큰 사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큰 사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체당 출하액이 더 많은 다가 영남권이 됩니다. 영남권. 그리고 라가 수도권이 됩니다. 사실 이 사업체당 출하액을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조리다 1등은 수도권이거든요. 물론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도권이 사업체도 1등, 종사자도 1등입니다. 다음,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가보다 종사자도 많고 사업체도 많고 출하액도 많아요. 최근에 수도권의 공업들이 분산해 오면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많습니다. 나가 충청권, 가가 호남권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충청권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가에서 호남권에서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서산, 당진을 들수 있다. 아니죠. 서산, 당진은 다 충청권에 포함되는 도시들입니다. 석유화학, 제철. 다음, 충청권은 영남권보다 섬유 제품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섬유 아까 얘기했었지. 경기가 1등입니다. 그리고 경북과 대구도 출하액이 많은 편입니다. 대도시에 있었던 섬유 제조업체들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서울 주변의 경기 그리고 대구와 대구 주변의 경북에 섬유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지. 따라서 이 경북과 제주, 대구가 다 영남권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청권보다 영남권이 섬유 출하액이 많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대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종사자, 수도권.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많은데 출하액은 영남권이 다 많아. 그 얘기는 영남권이 적은 종사자가 비슷한 만큼의 출하액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니까 종사자당 한 명당 출하액은 영남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라는 답보다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영남권과 수도권은 권역 경계 일부가 맞다 했지? 않습니다. 가부터 나중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바꿔 얘기하면 전자조립. 전자조립 출하액은 수도권이 가장 많다. 정답은 5번이고요. 2. 전자조립의 압도적인 1등이 수도권입니다. 경기가 워낙에 많은 전자조립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죠. 화성뿐만 아니라 평택, 용인, 수원, 이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전자조립 공업이 발달했고 2. 경기가 전자조립 공업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 당연히 수도권도 전자조립 출하액이 굉장히 많고 수도권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농업과 공업도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엔 13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산은 다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배울 내용들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5단원도 끝나거든요. 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기선제압은 없습니다. 문제만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설득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8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번 18강부터는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동양사상, 도가사상 같이 공부할 차례입니다. 유불도의 그 마지막 도를 공부하는 시간이야. 선생님이 중간중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윤사교육과정 속에서 유교사상이 가장 내용이 많다 그랬어.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사상의 한 절반 정도 분량으로 불교를 공부했고요. 불교의 한 절반 정도의 분량으로 우리 도가사상 공부할 거예요. 아, 도가사상은 조금 더 이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 내용의 무게와 울림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묵직한 또 깨달음을 주는 멋진 도가사상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도가를 처음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의 사상 공부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가사상을 멋있게 발전시킨 장자의 사상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도가 사상이 이제 민간 신앙과 결합하면서 종교적으로 약간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 그 모습을 도교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에서 도교 자체가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수능에선 주로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또 혹시 몰라 언제 어떻게 선지 속에 그렇지, 오답선지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교사상도 우리 엑기스 짜서 한번 다음 시간에 장자의 사상 공부한 이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따로 얘기 안 해도 그냥 맨날 나옵니다. 직전 수능에서는요, 노자와 장자가 각기, 그렇지, 다른 두 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 큰 시험에서 이렇게 노자와 장자 자체가 묶여서도 출제가 되고요. 이러한 유교사상가들과 그렇지, 도가사상가인 노자와 장자가 세트 문항으로 결합되어서도 출제가 되는 다양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자와 장자가 이제 도가사상을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도가사상을 노자와 장자가 발전시켰다라고 해서 노장사상이라고까지 불러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유교사상은 공자와 맹자가 기틀을 다 닦았기 때문에 공맹사상이라고 주로 부르고 도가는 노장사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한마디로 아, 도가사상을 이야기할 때 누구와 누구, 그렇지, 노자와 장자를 빼놓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자 역시 중국의 인물이고요. 어느 시대? 맞아. 대혼란기, 이제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노자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어.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추정하건대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 노자도 이제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라고 한 대혼란기의 그 격변기를 살아냈던 그러한 사상가구나. 그 노자가 정립한 그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도가사상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도가사상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자 역시요, 사회 혼란을 목격했잖아. 그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 진단을 내립니다. 내 친구들이 이제 도가사상 하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처음부터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교사상, 그 당시 춘추전국시대에 우리 유교사상이 정립이 되죠. 그 유교사상이 약간 라이벌격의 사상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 자, 같은 혼란기를 통과해 오면서 유교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목소리, 그걸 도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떠올려 보자.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는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졌다고 생각했지? 공자가 생각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은 뭐였어? 너무 잘했다. 도덕성의 타락이었잖아. 그래서 공자는 그 땅에 떨어진 도덕을 회복하는 것에 자신의 사상에 온 중심을 다했어. 그래서 기억나니? 유교를 엑기스 짜면 뭐가 한 사발? 좋아. 도덕이 한 사발 나온다. 그래서 인의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뭐 효제, 충서. 뭐 이런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죠. 자, 그런데 잘 봐봐. 오늘의 주인공 노자의 관점은 달랐어. 노자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진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때문이다. 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뭔가 삐뚤어졌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삐뚤어지게 된 데에는 삐뽀, 삐뽀, 아,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라고 하는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자, 노자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즉 억지스러운, 자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해요. 자, 인위적인 규범, 이렇게 살아야 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인과 의와 예에 따른 삶이야라고 그 유학 사상가들이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었던 그 도덕. 그것이 오히려 인위적인 규범으로서 인간을 삐뚤어지게 했고 그것이 사회혼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억지로 만들어낸 자기적인 이런 사회제도 이런 것들을 다 비판했다는 거죠. 자,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를 비판하는데 쌤, 그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를 비판했다고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가 뭐예요? 자, 천천히 보자. 노자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교를 이야기한 유학사상가들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인의 예와 같은 그런 도덕적인 규범. 인의 예와 같은 그런 도덕적인 규범 모두 다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법과 제도 모두 다 인위적인 것으로 비판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발달된 문명.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도 다 억지스럽고 자위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비판했다는 거야. 쌤, 그러면요. 도덕도 아니야. 인의 예도 아니야. 법도 아니야. 제도도 아니야. 문명도 아니야. 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본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노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도에 따라서 소박하고 순수한 무엇을 덕을 회복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자.

도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도덕, 도와 덕, 도와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누구도 그렇지 오늘의 주인공 노자도 긍정적으로 사용해.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장자도 긍정적으로 사용해. 그런데 이런 도가 사상가들이 말하는 도, 도가 사상가들이 말하는 덕은 유학자들이 공자, 맹자, 순자가 얘기하는 그런 인의 예가 아니었다는 거야. 워딩은 도, 워딩은 덕으로 글자의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달랐다는 거지. 자, 이 도가 무엇이고 덕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와 덕에 따라서 이런 인위적인 것, 즉 인의예, 법, 제도, 문명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무엇을 좋아요 무위를 실천할 것이다. 실천해야만 한다라고 보았어요. 자, 노자는 인위적인 것이 없을 때, 즉 무위에 따라서 살아갈 때 자연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억지스러운 것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도가사상 공부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 껴두어야 합니다. 출제 경향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도가 사상가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출제가 될 때는 유교 사상가들, 공자, 맹자, 혹은 순자, 이런 유교 사상가들과 같이 세트로 갑과을로 묶여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왜? 차별점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해두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공자, 맹자, 순자의 유교 사상과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은 처음부터 차이점이 뚜렷하다는 걸 알고 가세요. 유교는 그렇지 엑기스 짜면 도덕이 한 사발 나온다고 했죠? 인간의 도덕성과 이에 바탕을 둔 그렇지 도덕적인 사회 질서에 주목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덕적인 규범인 인과 의 그리고 예악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 쌤, 예악이 뭔데요? 예악은 예법과 음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표현해보면 사회 질서. 유학자들이 강조하는 사회 질서, 사회적 규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 도덕 규범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맹순이 여기에 해당하지. 얘들아, 이런 유학자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죠. 인, 의, 예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지.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규범을 중시했다는 데 있어요. 그렇지. 인과. 의와 예, 이러한 유학자들이 중시하는 규범은 결국 인위적인 규범이거든. 인위적인 규범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노자와 장자 같은 도가 사상가들의 생각은 달랐어. 이들은 도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요. 그 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걸 강조해. 얼마나 도에 따르는 삶을 강조했는지 사상의 이름도 도를라십니까? 도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들은 유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인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라고 강하게 비판하죠. 자, 노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야. 큰 도가 사라지자. 인과 의가 생겨났고, 도에 따르지 않는 인위적인 지혜가 나타나자 커다란 거짓이 생겨났다. 한마디로, 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도가 사라지자 인이나 의 같은 그러한 하수들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런 인과 의와 같은 그런 인위적인 규범이 생겨났다는 거야. 이렇게 도에 따르지 않는 인위적인 지혜가 나타나자 그것들 때문에 커다란 거짓이 생겨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과 의 이런 것들, 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때? 그렇죠. 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자도 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과 의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인, 의, 예와 같은 이런 인위적인 규범에 대해서 노자와 장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알수 있어? 그렇지. 인위적인 규범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알수 있어. 아, 뚜렷하게 달라. 아예 노선 자체가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의 예와 같은 규범을 중시하는 유학 사상가들과 인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비판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이렇게 차별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철저하게 비교를 해놓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출제가 되는 문항들을 분석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번 큰 판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들으면서 아, 뭔가 알듯말듯하네. 알듯말듯해.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 같은 오늘 공부하는 이런 노자, 이런 사상가들은요. 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자, 맹자, 순자가 이야기했던 인, 의, 예 이런 걸 비판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닌가? 인, 의, 예에 따라서 살아가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어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도대체 왜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비판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좋아,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럼 과연 노자는 왜 인과 의와 예를 비판했으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본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노자의 사상을 알려면 역시 이걸 빼놓을 수 없겠다. 그렇지, 도가잖아. 그래, 도를 아십니까? 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 쭉 18강째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양의 사상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이제 우리가 동양의 사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으면 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도는 한자로 길, 도. 그죠? 그 글자야.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봐봐.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그렇죠, 도가 사상에서 모두가 다 중요하게 사용되거든. 그런데 아, 그 의미가 달라. 워딩은 똑같아. 도라고 하는 워딩은 똑같은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함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따가 천천히 보자. 유학 사상가들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자, 맹자, 순자가 이야기하는 도덕은 뭐였어? 그래, 도덕이야. 말 그대로 인의예 도덕. 쉽게 이야기하면 인의예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그 도덕이야. 자, 불교에서도 우리가 도라고 하는 말 나왔다. 불교에서 도는요, 특히 어떨 때 나와?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통도 아닌 중 도의 수행. 여덟 가지 바른 길, 팔정 도. 아, 중도, 팔정도. 요럴 때 우리가 도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 중도나 팔정도라고 하는 건 주로 수행의 방법이었죠. 어떤 수행을 이야기할 때, 아, 도라고 하는 워딩이 이렇게 사용됐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도가 사상가들이 말하는 도는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겠지? 잘 봐봐. 자, 노자가 이야기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스케일이 컸어. 자, 노자는 우주 만물, 온 우주와 온 만물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이자 그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는 변화 법칙. 그게 바로 도다라고 생각했어. 뭔 소리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노자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첫 시작을 뭐라고 본 거야? 도라고 본 거야. 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도는 있었어. 그 도가 온 우주 만물을 태어나고 생겨나게 해준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한 거구나. 노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의 첫 시작을 도라고 보았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처음 시작하게 한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온 우주 만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변화 법칙. 모든 우주 만물이 변화하게 하는 그 변화 법칙을 도라고 생각한 거야.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 다시 해봐. 도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도. 노자가 이야기하는 도는 뭐야? 우주 만물의 첫 시작, 근원이자 그것의 변화 법칙이야. 아, 정리해보자.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뭐라고 했어? 그렇지, 우주 만물의 근원. 그러면서 무엇이었어? 좋아요. 잘하네. 변화 법칙. 오, 굉장히 스케일이 큰 개념으로 이 도를 이야기했구나. 자,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 도가 있었다는 거야. 즉,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을 운행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 이게 바로 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노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라고 하는 건 이것이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의 가장 처음 시초야.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한 근본,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한 근원이기 때문에 도는 만물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아, 어렵지 않다. 도를 만물의 어머니라고 보았구나. 도에서부터 만물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았구나.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았다. 결론은 무엇이 만물을 낳았다는 거야? 그러지. 도가 만물을 낳았다는 거야. 정리해보자. 이런 개념들이 처음 공부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봐. 그 고대의 사상가였던 그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 혼란을 통과했던 노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했다는 거야? 도로 설명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도는 만물을 낳는다. 즉, 우주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으로 도를 설명했다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우주 만물을 낳은 어머니이자 우주 만물의 변화 법칙인 그러한 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고, 인간의 귀로 그 소리를 듣고, 인간의 코로 그 도의 냄새를 맛보고, 인간의 손으로 그 도를 만질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당연히 없겠지. 온 우주 만물의 어머니이면서 만물의 변화 법칙인데, 어찌 그것을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니? 아, 도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야. 당연히 근본적인 근원이기 때문에 어때? 형체도 없는 거야. 게다가,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도 당연히 표현할 수 없겠지. 그런 의미에선, 아, 돌을 특정한 이름으로 딱 구속시킬 수도 없어. 어우, 얘들아, 잘 봐봐. 노자는 온 우주 만물의 근본, 근원, 변화 법칙으로서의 돌을 깨달았어. 그런데 노자가 그 도를 깨달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자. 1번. 여러분, 제가 정말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그게 도거든요. 이 도는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인데요. 제가 그 도를요, 봤어요. 도는 이렇게 생겼고, 무슨 색깔이고요, 무슨 냄새가 나요. 아, 저는요, 그 도를요, 제 언어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그걸 도라고 하는 완벽한 이름으로 이름 지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2번.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주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인 뭔가를 지금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큰 개념이라서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요.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도라고 살며시 불러보기는 하는데 내가 도라고 이름 부르는 순간 그 도라고 하는 작은 이름 안에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이 다 담길 수 없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몇번 같이 네 노자가 도를 이야기했을 것 같나요? 그치 얘들아, 1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 맞아. 노자는 2번과 같은 방식으로 도를 이야기했어. 노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 도를 내가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내가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 도가 다 담길 수 없기 때문에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라고 노자는 이야기할 정도로 아, 도라고 하는 건 그렇지.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처음부터 완전하게 가져가야 돼. 인간의 감각과 언어를 무엇한 거야? 좋아요. 초월한 것이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해요. 요런 부분만 봐도 벌써 어때? 공자랑 좀 다른 부분이 있겠다. 얘들아, 잘 봐봐. 공자와 잘 비교가 필요합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제자가 스승님, 정치를 할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뭐라고 했어?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명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정명을 이야기하잖아. 공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름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노자는 어때? 도라고 하는 건 이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언어와 이런 것들을 초월한 거예요. 라고 접근하죠. 접근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결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아주 미세한 건데 캐치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변화 법칙이면서 인간의 감각과 언어를 초월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도는요, 어떤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는 어때?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아. 아, 도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억지로, 자귀적으로, 뭔가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네. 인위적인 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네? 없을 무를 써서, 와. 그렇지, 무위다, 무위. 인위적인 게 없다.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지? 항상 저절로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야. 항상 저절로, 스스로, 그러하대.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자, 그러할, 잘했다. 연. 아, 한마디로 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무의한 것이면서 항상 저절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중학생 시절부터 도덕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렇죠, 무위자연을 도가에서는 강조하는 거구나. 아, 도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무위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노자의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이야. 그러면서 무위자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의 법칙이지만 동시에 만물에 억지로 개입한다든지 만물을 막 조작한다든지 그렇게 개입하거나 조작할까 안 할까? 그렇지. 만물에 개입하거나 조작하지 않아. 왜? 개입해서 조작하는 건 억지스럽잖아. 개입해서 조작하는 건 인위적이잖아. 개입해서 조작하는 건 자귀적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인 건 맞지만 스스로 그러한 자연스러움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만물에 억지로 개입하거나 만물을 조작하지 않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의 특징이 있죠. 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도는요, 어디에 깃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한 도는 그렇지, 텅빈 곳에 깃들겠죠? 인, 의, 예. 이런 인위적인 규범이 가득 차 있으면 도가 머물 자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가 사상가들, 오늘 공부하는 노자, 다음 시간에 장자는 계속해서 비워내세요. 덜어내세요. 청소하세요. 이렇게 비워나갈 것을 강조해요. 아,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보는 거구나. 마음이 비워졌네. 텅텅 빌, 허. 마음심을 써서, 아, 그래서 허심의 상태를, 중시하고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비워서 고요하게 깨끗하게 해. 허정. 그래서 우리가 도가사상가들의 글을 읽다 보면 허심, 허정, 덜어내고 비워내는 이런 모습도 볼수 있어. 왜? 빈 곳에 도가 깃들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도는 아주 멋진 작용을 하는데요. 그 도의 작용은 바로 무엇이야? 와, 되돌아감이래. 되돌아감. 자, 되돌아감.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참다운 운행 법칙이래. 자, 되돌아간다는 건 뭐지? 그렇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자, 도에 따라서 만물은요,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하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계절의 변화, 이런 거 생각하면 좋아요. 춘, 하, 추, 동의 변화 다 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그 도의 작용, 되돌아감이라고 하는 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름밤에 더위 생각해보자. 8월 첫 주에 그막 찐득찐득하게 막 땀나는 그 더위. 그 샤워하고 나와도 막 1, 2분만 지나면 막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막 선풍기나 에어컨 안 틀면 절대 잠못 자는 그런 더위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런 더위는 계속 점점점 심해지니? 그렇게 해서 막 온도가 막 40도, 50도, 60도 계속 점점 더 뜨거워지니? 아니잖아. 가장 뜨거운 그 한여름의 열기는 어때? 그게 다다르게 되면 상반된 방향으로 돌아가서 점점점점 추워지지. 얘들아, 이번에는 가장 추운 1월에 엄청 추운 그 엄동설한을 생각해봐. 장갑이나 목도리 없이는요, 한 5분도 바깥에서 이렇게 가만히 못서 있는 꽁꽁 얼 추위를 생각해봐. 얘들아, 그 추위가 점점점점 계속 심해지기만 해서 영하 100도, 200도, 300도 막 이렇게 되니? 아니잖아. 아, 그게 다다르면 다시 되돌아가서 여름을 향해 가잖아. 달도 생각해보자, 얘들아. 달, 보름달, 점점 차오르죠. 어때? 계속 차오르다가 계속 커지기만 하니? 아니지. 그게 다다르면 어때? 다시 되돌아가. 점점점점 기우는 거야. 그렇게 기울은 달은 어떻게 돼? 그게 이르면 다시 되돌아가서 또 차오르게 되잖아. 아, 만물은 이렇게 도에 따라서 되돌아감이라고 하는 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구별은 결국 어떻다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추위와 더위. 큰 달과 작은 달. 보름달과 기울어진 달. 어떻게 결국은 다 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인 거야. 만물은 어디까지나 어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하. 도가 사상가들은 오늘 공부하는 노자, 다음 시간에 장자 모두 마찬가지야. 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큰 것도 작은 것도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결국은 다 어때? 구별하거나 분별할 것이 못 돼. 결국은 다 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만물은 어떤 것이야? 그렇지. 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평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계속해서 앞으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친구들이 반복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도구나. 자, 그렇다면 잘 봐봐. 그러한 도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그것을 노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어? 좋아요, 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얘들아, 노자는 이렇게 도와 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남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을 우리는, 그렇지, 도덕경이라고 불러. 도덕경. 여러분도 학교 도서관에 한 권쯤은 있을 거야. 이 도가 사상의 매력을 좀 느낀 친구들은 도덕경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진짜 명문장들이 진짜 많아. 주옥같은 문장들이 많아. 쌤, 잠깐만요. 아까 전에요, 수업 처음 시작할 때요, 쌤이요, 분명히 노자는 인위적인 것을 비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예와 같이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거 다 비판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맞아. 잘 보자. 자, 노자는 기본적으로 어때?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릇된 거야 라고 하는 구별, 분별 그 자체가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분별과 대립을 뛰어넘어서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쌤, 근데요, 분명히 아까 도덕을 비판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노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 이름이 도덕경이에요? 좋은 질문이야. 다시 정리해보자. 노자가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그래, 도와 덕 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도덕경이기 때문에 도덕이라고 하는 워딩만 보고 친구들이 이 도덕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의예 이런 도덕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라고 하는 건 만물의, 그렇지, 근원이자 변화 법칙이었고요.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덕이야.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워딩 자체,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유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와, 도가 사상가들도 도 혹은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예리하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덕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노자는 상덕과 하덕을 구분해요. 딱 봐도 상덕과 하덕 나왔으니까 노자가 중시할 덕은 무엇이야? 그렇지, 상덕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상덕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덕이야. 자연스러운 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인위적인 것이 없는,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것이 없는 그런 무위의 덕이겠죠? 누구나 다 어때?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다라고 도가사상가들은 생각했어.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 도가 다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타고나요. 그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 즉 이러한 도에 따른 본성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덕을, 아, 노자는 중시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상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어떤 게 있을까? 무지, 무욕, 순수, 소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우리 순수와 소박을 합쳐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순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쌤, 잠깐만요. 무욕,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소박한 순박, 이건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도에 따른 것 같아요. 근데 엥, 무지요? 무지 나쁜 거 아닌가요? 어리석은 건 나쁜 건데. 예리한 지적이야. 잘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유교와 불교에 따르면 무지는 나쁜 거야. 그치? 유교 사상가들은 시비선악을 잘 구별하는 그런 지혜를 강조했고요. 불교 사상가들도 어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깨닫는 지혜를 강조하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노자, 다음 시간에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무지의 덕을 강조해. 왜냐하면 이 무지라고 하는 건 인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쓸데없는 규범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게 해주는 그러한 덕으로서 노자와 장자에게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 더해서 노자는요, 최상의 선은 졸졸졸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상선약수를 이야기하면서 물을 아주 많이 칭찬했어. 물은 무위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상의 선을 가지고 있다. 노자가 왜 이렇게 물을 칭찬했냐면 물이 가지고 있는 덕 때문이었거든요. 생각해보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는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함, 겸허의 덕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물은요, 그렇게 졸졸졸 내려가다가 바위를 만나도 싸우

싸우지 않아. 야, 바위야, 비켜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 물은. 바위야, 넌 거기 있어. 내가 돌아갈게. 물은 어때? 돌아가잖아. 다투지 않잖아. 얘들아, 물이 언제 그릇하고 싸우는 거본적 있니? 물은 싸우지 않아. 그릇의 모양에 맞춰줘. 아, 이런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상덕이다. 아,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덕이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반면에 하덕은요, 인간의 의도가 좀 개입된 거야. 인간의 의도가 개입됐으니까 이건 어떻다. 그렇지, 인위적인 것이다. 자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덕은 어때? 지양해야 되겠지. 극복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 대표적으로 비판받았을 것 같아? 그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네. 의, 예, 이런 유학자들, 유교에서 강조했던 그런 인위적인 이런 덕들은요, 아, 비판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자연스러운 이런 덕들을 강조했다. 무지무욕, 순수, 소박, 무위, 그리고 겸허, 부쟁의 덕을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해하겠어요?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블라블라 하지 말라는 거야.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지식, 헛된 지식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이루어진다는 거야.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는 거야. 아, 오히려 인위적인 규범이 사라지고 인위적인 지식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욕하고 순수하고 소박하고 무위에 따라서 겸허와 부쟁의 덕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도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효도와 자애를 되찾으면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구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분별 자체를 인위적인 것, 억지스러운 것이라고 보면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타고난 모습 그대로, 아, 그렇게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삶을 노자는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초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자, 이 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천지의 시초이면서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자 입장 확인해 볼수 있어요. 노자는 이렇게 표현했어. 도라고 하는 건 만물을 낳았다. 만물의 근원이구나. 그리고 덕은 만물을 기른다. 그 도가 현실에서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덕이구나.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았다. 역시 도가 만물을 낳은 근원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노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도덕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자의 도에 대한 문장이에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그 도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자연을 본받는다. 아, 도라고 하는 건 인위적이거나 억지스러움 없이 스스로 그러한 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큰 도가 모든 곳에 넘실대니 여기저기에 있도다. 만물은 그것을 의지하여 발생한다. 아, 도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어때? 모든 만물에 다 깃들어져 있는 거구나. 모든 만물 속에 근원인 도가 깃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노자 입장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참 매력적인데, 이걸로 과연 그 당시에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의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쌤? 아, 좀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 이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자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즉,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것이 없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상태, 그렇죠. 친구들이 잘 아는 무위자연의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가장 최고에서는 졸졸졸졸 흐르는 무엇과 같다? 그렇지, 물과 같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최상의 선은 무엇과 같다? 좋아요, 물과 같다. 같을 약을 써서, 그렇지, 상선약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 우리 공부했는데, 물은 스스로 낮은 곳에 머무는 그러한 겸허, 겸손의 덕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만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 그러면서도 남들과 어때? 다투지 않아. 즉, 겸허와 겸손이죠? 겸허와 싸우지 않는 부쟁의 덕을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물은

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거 느꼈다면 이미 여러분은 노자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과 같다? 그렇죠,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와 부쟁의 덕을 중시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가지고 무이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을 노자는 무엇이라고 지칭했을까? 바로 성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무위에 머물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 아, 자연스러운 가르침을 행하는구나. 만물을 잘 자라게 해주면서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무욕이잖아. 무지, 무욕 이런 거 강조했다고 했어. 자, 그러면서도 공을 이루어도 내세우거나 잘난 척하지 않아. 뽐내지 않아. 왜? 그렇지, 겸허의 덕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쌤, 성인은요. 유교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으로 우리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맞아. 유교도 성인, 군자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교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쓰고요. 도가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쓰고요.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가끔씩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써. 유불도에서 다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시문에 성인이 나오면 그 이후에 블라블라 추가적인 설명까지 보고 유불도 중에 무엇이구나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자는 이런 도에 따른 무위자연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정치적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우리 그런 내용까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자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소국과민을 제시했어. 봐봐. 일단 노자가 보기엔 영토가 작아야 돼. 소국이어야 돼. 영토가 작으니까 어때? 인구는 적겠죠. 적을 과를 써서 과민이야. 왜 노자는 소국과민을 이상적 사회라고 보았을까? 그치. 국가가 커지고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법, 제도, 규범 이런 게 발달하겠지. 그런데 법,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으로서 도를 가려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자연스러운 삶, 도에 따른 삶, 무위자연의 그러한 삶을 살려면 나라가 작고 인구는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소국과민은 어때? 그렇지.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있어 없어? 문명의 발달이 없는 어떤 사회일까? 무지와 무욕과 순수와 소박으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간 이상사회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백성들을 무지하고 무욕하게 하고요. 순수하고 소박하게, 순박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이상사회입니다. 당연히 규제, 또 이기, 이기는 발달된 문명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 기교, 법령 이런 것들을 그렇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는 자연스러운 평화로운 이상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노자는요, 이런 규제, 이기, 기교, 법령과 같은 것들은 너무 억지스럽고 자기스럽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히려 백성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오히려 도둑마저 들끓게 하는 불필요한 격식이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백성들을 무지, 무욕, 순수, 소박하게 이끄는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인 소국과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소국과민에서 통치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요? 얘들아, 소국과민에 분명히 통치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노자는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무위를 강조하잖아. 아, 통치를 할 때도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하네. 그래서 이런 무위의 다스림을 줄여서 무위지치라고 불러요. 공자가 덕치를 이야기하고, 그 덕치를 바탕으로 맹자가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유교 사상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순자가 예치를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아, 노자의 무위의 다스림, 무위지치는 어떤 유교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그런 정치야. 그러면서 노자는요, 이 무위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쌤, 무위의 다스림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 방치인가? 그거 아니겠잖아. 그건 아니지. 방치 아니잖아. 자, 우리가 무위의 다스림을 이해하려면 생선 굽는 비유를 노자가 들었던 걸 떠올리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얘들아, 너네 생선 구워봤니? 자, 이렇게 가스불을 켜고 얘들아 생선 한 번쯤 구워본 친구들은 다알 텐데 생선을 구울 때 이거 잘 구워보려고 젓가락으로 계속 생선을 뒤집었다. 다시 뒤집었다. 뒤적뒤적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래, 생선살이 다 으스러져서 나는 생선을 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만 남는, 살은 다 사라지고 없는 매직을 느낄 수 있어요. 생선 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젓가락질

많이 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쌤, 저 이거 그냥 냅두고 저 소파 가서 스마트폰 할래요? 그럼 또 어떻게 되지? 생선 다 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젓가락질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물을 조절해야 돼. 불 조절해야 돼. 불을 처음에 약간 세게 했다가, 그렇지. 어느 정도 익으면 확 낮춰가지고, 불 조절을 하는 거구나. 쌤알것 같아요. 젓가락질은 뭐야? 통치자의 개입이야. 통치자의 개입이 많을수록 생선의 살은 백성의 삶이 되겠다. 아, 통치자의 개입이 많을수록 백성들의 삶은 으스러지는 거야. 오히려 통치할 땐 어때? 백성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은근히 자연스럽게 불 조절하는 그런 통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무슨 다스림이야? 그렇죠. 무위의 다스림이 되겠습니다. 노자는 얘기했어요.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 오히려 백성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간다. 즉, 통치자가 세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바꿔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무욕을 지향하잖아. 욕심을 버릴 때 백성이 오히려 저절로 감화되어 바르게 되고 오히려 부유해질 수도 있고요. 순수하고 소박해지는, 순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통치는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사람이다. 아, 우리나라에 통치자가 계셔 정도만 알려졌지, 그 통치자의 개입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마치 공기와 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을 강조했다는 거야. 얘들아, 공기. 우리 그 존재만 알잖아. 공기 너무 좋아해. 공기 팬클럽 만들어. 우유 빛깔 공기 사랑해요. 공기. 우리 그렇게 안 하지. 그냥 공기. 그냥 그 자체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너무 자연스럽게 공기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노자는요, 통치의 단계, 수준을 좀 레벨을 나눴어. 가장 최고의 레벨은 존재 정도만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거보다 하급, 그거보다 아래 단계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단계야. 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도 결국은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자연스러운 무위보단 아래 단계라고 보았구나. 사랑과 존경보다 더 아래 단계는 엄격한 법, 형벌 이런 것들로만 백성들을 규제해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단계. 아, 이게 더 아래 단계야? 심지어 가장 아래 단계는, 아, 백성들이 경멸하는 그런 지도자의 단계가 가장 하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상급은 존재 정도만 알려진 자연스러운 통치를 하는 그런 무위의 다스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삐뽀 삐뽀 보자. 노자는 통치자의 존재가 백성들에게 칭송받아야 한다고 볼까? 아니지. 칭송받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겸허야. 겸허.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칭송받는 것 아닙니다. 통치자보다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한다. 그렇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중시하네요. 현명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맞지. 왜? 현명한 사람을 왜 높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을까? 그래, 현명한 사람을 높이면 백성들이 서로 나 현명하다고 인정받아서 나 높은 자리에 등용되고 싶다라고 쓸데없는 욕심이 생겨서 세상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무위의 다스림은 현명한 현자를 등용하지 않습니다. 얻기 어려운 재화 역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탐낼 만한 물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백성들의 마음에 쓸데없는 욕심이 생겨서 다툼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 하늘에 대한 관점 역시 마지막까지 중요한 내용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노자는요, 하늘 결국 자연이다라고 바라보면서 무목적의 질서로 하늘과 자연을 바라봐. 그러니까 하늘은 결국은 자연일 뿐 도덕 규범의 원천은 아니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처럼 하늘은 도덕 규범의 원천이야라고 하는 해석은 너무 억지스러워. 그거 너무 인위적이야. 그거 너무 자기적이야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은, 아, 도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자연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자, 맹자는 하늘을 도덕 규범의 원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와. 순자와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둬야 되겠죠. 순자는 유교 사상가이긴 하지만 천인 분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어때? 도덕 규범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보았어. 따라서 하늘은 도덕 규범의 원천이 아니다. 하늘은 단지 자연일 뿐이다라고 한 요런 식의 워딩은, 순자와 공통적이구나.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도 어질지 않다. 즉 하늘과 땅은 이런 인 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위적인 규범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때? 자연스러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노자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삶과 이상적인 사회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이 기교를 부리면 부릴수록 기이한 물건이 더욱 많아지고,
법령이 선포되면 될수록 도둑이 더 들끓는다.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규제, 인위적인 도구나 문명의 발달, 법령 이런 것들을 어때?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도에 따라서 그렇죠?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무위하니 백성이 저절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도모하지 않으니 즉 무위하니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무욕하니 백성은 저절로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순수하고 소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위의 모습들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소국과 민, 또 무위의 다스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순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친구들이 오해해서 그럼 순박하다는 거는 선생님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박은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릇된 거, 이런 걸막 구별하는 게 아니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이, 그치? 타고난 자연스러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이야기한 인, 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과는 구별되는 도가 사상가들이 중시했던 덕이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도가의 기틀을 닦은 노자의 사상이에요. 자신의 수능 특강 펼치시고 형광펜 들고요. 그 노자의 도가 사상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읽어보고 밑줄 치면서 다시 한번 반드시 복습하실 것을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후기에 남겨주시고요. 쌤은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생유녀들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특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1시간 정성을 들여서 분석과 방향 제시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효율적으로 잘 써볼게요. 1번부터 직진합니다. 윤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주된 목표로 무엇을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점을 구성한 문장 가와 나가 있습니다. 그럼 가와 나는 무엇을 핵심 과제로 하는 윤리학일까? 먼저 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도덕적 추론의 규칙과 인식론적인 방법을 탐구한다. 메타 윤리학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꼭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되는 것인지를 탐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번 직진해도 될까요? 1번 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와 인식론적인 방법 등에 대한 분석 들어가준다. 1번 정진술입니다. 그렇다면 2번.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 관행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건 기술 윤리학이지 메타 윤리학은 아니야 라고 하셨다면 잘 하셨는데 기술 윤리학이 이야기하는 도덕 관행, 관습, 도덕적인 경험들 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설명 등을 한 번만 더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하면서 3, 4, 5번 가볼게요. 나,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탐구. 이를 바탕으로 도덕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아, 윤리학의 핵심, 매우 현실적이에요. 도덕 문제 해결하는 거, 딜레마 해결하는 거, 실천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실천 규범 윤리학의 주요한 주된 목표가 나와 있고 이걸 두고 3번으로 가보니 바로 땡. 왜? 도덕적 담론의 논증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건 메타에 가깝겠는데요. 그래서 나의 주된 목표는 아니잖아요. 빼줍니다. 4번. 각 사회의 도덕적 관습조사, 객관적 기술하는 거. 이거 뭐 소환할까요? 2번 선지.

도덕 관행과 도덕적 관습, 과학적과 객관적, 설명과 기술. 이 느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 바뀐다라고 하는 게말 바뀌는 말장난이냐? 아니고. 개념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쌓여준 출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표현으로 계속 응용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출을 통해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학습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좋아. 꼭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기술 윤리학에 가깝고 실천 윤리학에게는 적절하진 않다. 깔끔하죠? 그럼 5번. 현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 제시한다. 라고 하면 나에는 어울리겠지만 가의 경우에는 윤리 문제 해결, 실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점에서 1번 깔끔하게 정답 1번이라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2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 찾아보세요. 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참된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참된 도는 무엇인가 라고 딱 봤을 때에도 비유적인 표현과 문학적인 느낌이 나는데 작은 풀 줄기와 큰 기둥, 나병 환자와 미인을 대조해 보인다면 매우 개이한 대조이지만 참된 도의 입장에서는 다 같이 하나가 된다. 다 같이 만물이 가지런히 하나가 된다. 재물. 이게 튀어나온다면 너무너무 좋죠. 재물. 한쪽에서의 분산은 다른 쪽에서의 완성이고 한쪽에서의 완성은 다른 쪽에서의 파괴다. 모든 사물이건 사물은 완성이건 파괴건 다 같이 하나다. 1강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에 장자 선생님이 나오셨거든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흐름과 자연의 순환에서 보자면 하나이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하나이므로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대조한다거나 제시문에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분별한다거나 차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만 도에 다다른 자만이 다 같이 하나임, 즉 재물을 깨달아서 자기의 판단 내세우지 않아. 아, 이거 진리인 것 같아. 주관과 편견이, 그러니까 주관이 강하다. 좋은 말일 수 있지만 편견과 선입견이 강하다. 자신의 지식과 언어와 경험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 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진리야. 그죠? 사물을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상태 속에 맡겨두는 것이니까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도가 장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지 가면 되는데 또 여러분에게 이 방법이 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거 먼저 말씀드려도 돼요. 기니디리에서요. 기역의 차별, 니은의 판별, 리을의 분별. 느낌 아시죠? 도가의 장자가 나왔다 하면 분별과 차별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포인트를 정오답의 핵심 요소로 쓸 수밖에 없다. 그걸 잘 맞추면 그걸 잘 캐치한 상태에서 문제 접근하면 기억본부터 밑줄 치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 큰 그림이 보인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두고 기억본 차별이 소멸된 맞아 정신적 자유 maybe 소유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가. 너무 소중하지. 너무 멋진 단계죠. 될 수만 있다면. 니은번 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별해야 되는가. 판별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뭐 참된 도에 일치하는 삶인가 뭐 이런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시비 선악 미추를 판별한다는 뜻일 테니까 이건 아니지. 1, 3, 4번에서 정답 고르시면 안 돼요. 디귿번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한다. 심제. 아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으면 자연의 도,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순성, 순물 자연 해야 한다. 라는 점에서 맞는 선지. 리을번 시비선악에 대한 분별적인 지혜를 갖추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가? 어머나 자연의 흐름을 따르려면

12선악 분별을 넘어서야죠. 그또한 번만 여러분. 니은번에 있는 옳고 그름 분별이나 리을번에 있는 12선악 분별이나 판별이라고 했죠. 옳고 그름 판별, 12선악 분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겠어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익히는 게 수능입니다.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단순한 기술이다를 떠나서, 아, 문항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재밌네. 길이 보이네. 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 디가 들어간 정답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네요. 3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분은 상당한 이상주의자죠. 우리 공부해 보니까. 그럼 이분의 이상은 어디에 있는가? 이 영혼이 순수한 진리를 인식하는 이데아에 대한 이상이 있으신 플라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 왜? 육체는 욕구 때문에 영혼의 감옥입니다. 따라서 육체로, 아, 영혼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인식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될수 있는 대로 육체와 상관하지 않고 육체적인 성질에 젖지 않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그나마 올바른 인식에 가장 가까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한 인식, 올바른 인식에 대한 러버. 플라톤 선생님 입장을 잘둔 상태에서 1번. 죽음은 고통이므로 인간이 반드시 회피해야 될 악한 것이다.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이 패턴이 조금 보여요. 그냥 문제를 사랑하면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 학생들이 이 사상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흐름으로 흐른다? 라고 하는 걸 단편적으로 악이다. 조금 좋게 흐른다? 선이다. 와 같이 단편적 대비구도를 만들어 개념을 학습하는 거를 경계하라는 사인을 주는 문제를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돼서 진리의, 그러니까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도로 복습, 요 하나는 하죠. 그래서 고통이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플라톤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플라톤이 생각한 죽음은 악한 거냐? 회피해야 하는 거냐? 아니다. 다시 한번 순수한 인식을 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 고통이라는 사실적 진술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겠죠. 윤리니까 사실 진술이라기보다는 이게 고통이어서 나쁜 겁니까? 라는 선악 판단을 가보자면 나쁜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진리 인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라고 갈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포인트에서 윤리 공부할 때, 난 그래서 이런 건줄 알았는데요? 라고 해서 이런 이유로 조금 의외 포인트를 물어보는 선지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조금 투자해 봤습니다. 네, 2번 갑니다. 현실 세계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왜 무의미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성공, 명예, 부, 어떻게 하면 될수 있냐? 재판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 잘하고 이길 수 있냐? 이런 거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아, 쯧쯧쯧. 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지? 왜 영혼이 순수하게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지? 라면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생각을 이어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무의미하다. 이거 틀립니다. 3번.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것왜 불가능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한다고 1번에서 설명하면서 왔죠? 그러니 3번 X. 4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육체를 사랑하는 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두 가지 판단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좀더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죽음이 두려워 두려워 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구와 욕망과 만족을 추구했어요.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추구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이거 더 느낄 수 없는 거야?
더 누릴 수 없는 거야? 이거 두고 어떻게 가? 아까워. 죽음이 두려워. 라고 하겠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육체를 사랑하고 성공과 명예와 부를 쫓았으니까 철학을 공부하면서 순수하게 진리를 인식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아닌 거야. 이게 정진술. 플라톤 선생님 생각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가 나왔던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건 이례적으로 이 선지가 나왔었던 거, 기출 나왔던 거를 한번 복습해 볼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요.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출제가 됐어요. 4번 중요합니다. 정진술이고 중요합니다. 5번. 모든 것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모든 것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느냐. 플라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다 소멸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죽으면 우리한테 소중한 영혼이 진리를 인식하게 되잖아.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다 소멸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모두 다 소멸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 진리를 인식하게 돼.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말어. 그쵸? 그래서 5번도 맞지 않는 얘기.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짧고 뭐 강렬하긴 하지만 플라톤에게서 의외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4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이라고 했습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보, 그들의 쾌락과 안전이란말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참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과 입법에 관한 벤담 선생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해야 할 행위가 이런 것이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고통과 쾌락을 제외하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근거로 삼아 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고통과 쾌락이 끝판왕이다. 이게 가장 확실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을 따르면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개인에게는 도덕의 원리로서 따라야 될 중요한 룰이고, 그것이 사회와 국가로서는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문, 서론이 되는 벤담 선생님의 입장이다. 제가 이거 쓴 것도 괜히 하진 않아요. 예. 모든 게다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실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지에 나온 적이 있어서 최근에. 도덕의 원리뿐 아니라 입법까지. 벤담 입장. 그럼 문제 상황 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미니어처를 사기 위해서 뭘 사고 싶었을까? 상상하게 되네. 한 달간 모은 용돈을 들고 나서던 중, 나서기까지 했어. 텔레비전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위해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만 되면 상당히 생각의 스케일이 크고 인류에게 발달된 친구인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아, 기부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벤담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비용 대비 혜택 분석, 쾌락 증진, 고통 감소, 최대 다수, 최대 이익 메모하셨죠? 요게 정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1번부터 갑니다. 사회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통에 따르는 방향으로 선택하세요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이익은 벤담 선생님이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요. 만약 공동체 전통에 따르세요라고 한다면 덕윤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이익보다는이라고 해버린 순간 벤담 선생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이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1번은 정답에서 빼줘야 될 가능성이 크네. 그럼 2번. 당신의 선택이 가져올 해악과 편익의 총합을 계산해서 결정하세요. 딱 이거지.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고 내 행위의 결과가 해악과 편익의 총합이 어떻게 될까를 잘 한번 생각해봐. 이게 2번. 3번. 양적 쾌락이 아니라 질적 쾌락이라고 하는 순간 벤담 선생님은 오진술. 왜?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다.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3번 뺀다. 4번. 어떤 선택이 당신에게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벤담 선생님이라면 이익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당신에게 만이라고 하는 순간 끝. 나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익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도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X. 그러니 3번은 벤담 공리주의의 양적, 질적 차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선지고, 4번은 벤담 선생님의 공리주의 기본 입장을 알아야 풀수 있는 선지. 5번, 당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하세요. 결과와 무관하게라고 하는 순간 공리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결과적 이익을 반드시 따져야 하기 때문에. X.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5번 갑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고 3번 나오잖아요. 은근히 시간 잡아먹긴 해요. 근데 우리 훈련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슈가 OX로 갈릴 수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까는 잘 아실 수는 있죠. 있지만 나머지의 내용을 신속하게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 갑이 첫 번째 말할 때 동물도 내재적 가치 침입. 동물에게는 잔혹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인간과 동물의 고통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함.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동물도 있음. 을이 동의함. 그러면 이 부분은 둘다 동그라미예요. 이둘다 동그라미인 게 1, 4, 5번이야. 빨리 가볼게요. 인간과 동물 내재적 가치 둘다 가졌어. 동의함이라고 받았거든요. 동물의 고통,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차등적으로 취급해야 되냐? 아니, 이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둘다 X여서 핵심 쟁점은 아닌 거야. 4번.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니? 둘다 고통. 아, 둘다 동의. 한다고 을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잔혹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둘다 동그라미. 왜? 이 내용을 이 정보 요소를 을이 다 동의합니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럼 OX가 나타나는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또한 인간과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삶을 동등하게 취급하래. 와, 강력한 얘기예요. 더 살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삶까지 동등하게 취급해라. 그랬더니 갑번이 역시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인간의 이성 능력, 도덕 능력, 자율성,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하고 동물의 삶까지 동등하게 취급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3번.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3번. 정답.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풀기에도 깔끔하고 제 설명 들으니까 더 깔끔하시죠? 네. 6번 갑니다. 대화에서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 그러면 어떠한 성이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도덕적 논의이죠. 갑번의 핵심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승인, 출산에 대한 책임,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문화 유지. 그래서 아, 갑 친구는 보수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구나 알수 있고. 을 친구는 성적 쾌락이 추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수 있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 이거 완전 중요한. 쾌락이 목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있는 친구인 건 확인했는데, 자유주의라고 해서 뭐 방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 정당성의 조건을 말하고 있으므로 별표 친 부분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해악 금지의 원칙을 분명 강조하고 있음. 이게 문제 푸는 핵심. 그럼 1번. 사랑이 없이도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은 도덕적이다. 야, 이거 은근히 되나 안 되나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자신의 도덕관념이나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제시문을 보면요, 이거예요. 아마 이 출제 선생님은 이 1번 선지를 깔끔하게 문제 없이 정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했다는 말까지 쓴 거예요. 결혼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 결혼의 당사자들은 서로 사랑한 당사자들이 결혼을 한 거고 그 부부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사랑이 없어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정보 판단의 포인트로 한번

넣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1번 S예요. 2번, 사회 존속은 성적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다. 갑친구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문화 유지라고 했으니까 사회 존속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2번이 정진술로 정답이고요. 3번, 을친구 갑니다. 도덕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을이 자유주의라고 해도 이건 제약 없는 자유가 아니라 했고, 두 가지의 도덕 원칙이 들어간다 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오진술이지만 중요한 개념이고요. 4번, 성의 생식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적 활동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갸우뚱이죠. 을의 친구는 쾌락 추구 자체만으로도 목적이 될수 있다고 했으니까 생식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적 활동만이 도덕적이야라고 말할 리 없겠죠. 만약 여기서 생식적 가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고 한다면 마치 갑친구가 출산과 같은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생식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을은 쾌락이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생식적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번. 사랑이 전제된 성적 활동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했거든요. 1번은요, 정당성의 조건으로 자율성 존중과 해악 금지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데 꼭 사랑이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진술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나와주면 고맙긴 한데 의외로 핵심 포인트를 만들어 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풀지는 않기. 그 속도와 그 마인드? 문제가 쉽다고 해도 너무 속단하지 않는 거. 이거조차도, 이 태도조차도 평소에 훈련해둬야 돼요. 그게 수능장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거야. 그때 컨디션 따라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나의 운에 맡기지 않으려면 이런 한 문제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태도조차 연습하세요. 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담론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은 가설적인 태도를 통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된 규범과 행위 방식들의 타당성 주장에 대해서 논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편적으로 확장된 담론의 의사소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각 개인의 관점이 모든 사람들의 관점과 교차하는 수준 높은 상호 주관성이 구성된다. 이건 하버마스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잘 요약해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두고 봤을 때, 기역번.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논증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제 질문 마지막 부분에 상호 주관성이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상호주관적 논증이라고 받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을 했죠. 하지만 같은 개념이고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와서 이 대화를 통해 논증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담론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니은범.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너 뭐야? 야, 결정된 건데 다시 얘기해? 너 진짜 매너 없어가 아니라 다시 문제 제기할 수 있다예요. 필요한 경우에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범. 자신과 타자와의 완전한 동일화를 통해 보편화된 규범에 도달할 수 있다. 좀 새로운 표현이긴 한데요. 보편화된 규범,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완전한 동의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아마도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준 높은 상호 주관성이 구성된다고 했죠? 이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설명했듯이 서로 다른 주관적인 견해와 입장들을 가져와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때, 난 당신들과 완전한 동일화를 이루겠어. 너 같이 생각을 완전하게 100% 같은 생각을 만들겠어. 라고 오는 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이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논증을 거치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똑같은 동일화를 통해서 보편화로 가는 거야. 라는 건 아니라는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상호 주관성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시문에 넣으면서 기억 전지에 한번 다시 파악하게 하면서 그걸 오진수로 시킨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디귿번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동일화를 통해 낼 오답의 포인트입니다. 1번. 의사소통 행위 개념은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주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맞아요.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번 들어갔어요. 상호작용. 기억번의 상호 주관적 문제. 문장의 상호 주관성. 이거 핵심이에요. 기니, 리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사상가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의식주 윤리에서 음식 윤리에서 각 사상가로 제시문이 꾸려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의 주어를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한번 딱 보시죠.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잖아. 아, 음식 윤리겠네. 라고 파악한 상태에서 제시문을 보니 마시고 씹을 때 소리 내지 말라. 뜨끔하네요. 수저를 짚고 놓을 때 반드시 조심하고,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고, 맛 있고 맛 없는 음식을 가려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며, 나 급식 먹을 때 맨날 이거 하는데, 오늘 맛있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하시네요. 묵묵히 말하지 말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며, 밥을 받는 것이 다만, 몸이 마르는 것을 치료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한 인줄 알아라 라고 했어요. 이 제시문은 불교의 제시문이다 라고 잡고 가도 될것 같아요. 도업을 위해서 마치 음식을 먹는 과정도 수행의 과정처럼 여겨라. 그래서 그 과정의 인연생기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그 음식을 받되 그것이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행과 연결된다는 것.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몸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는, 즉, 몸이 이렇게 확 상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 음식의 기능, 목표 같은 것들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 사상가를 특정 짓지 않더라도, 뭐, 진우리다, 누구다 특정 짓지 않더라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1번, 음식을 먹는 목적은 자연적인 욕구 충족에 국한되느냐? 지금 말했던 것처럼 불교라는 넓은 관점과 도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업을 위한, 수행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것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중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적 욕구 충족에 국한된다라고 하는 건 적절치는 않겠어요. 2번,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쾌락이 충족됨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불교의 포인트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 우리는 정오를 판단할 수 있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쾌락이 충족되고 그 쾌락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섭취를 하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건 몸이 마르는 것 정도를 치료하고 방지해서 내가 더 깨달음에 잘갈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쾌락이 충족돼. 그 쾌락 충족을 위한 음식 섭취야 라고 하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진술이 주는 그 뉘앙스, 뭐이 사실 진술일까 아니면 도덕적인 판단 진술일까 가치 판단 진술일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제시문이 주는 명확한 정보에 기반해 봤을 때 쾌락 충족에 대한 전제를 갖고 그걸 알고 음식을 충족한다기보다는 몸에 상하지 않게 하면서 도업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므로 판단은 명확하겠어요. 3번. 땡이죠. 최대한 많이 먹는 거랑 몸이 마르는 걸 치료하는 정도로 도업을 위해서 먹는 거랑 엄연히 다르죠. 섹스. 그다음 4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것도 1번에서 말한 국한되어야 된다와 같은 뉘앙스로, 아니, 생존에 필요할 순 있지만, 생존보다 여기에서 재심을 강조하는 건 생존에만이 아니라 생존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목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5번. 절제, 수행, 깨달음, 도업. 말해 뭐해. 5번의 정답. 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신 강도보다 제가 더 설명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게 푸셨겠지만, 예,
어딘가 한 문제 한 문제, 선지 한 표현에 꽂혀가지고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이 자꾸만 상상이 돼서, 네. 한번 정성을 들여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9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분배적 정의이고, 갑번에는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하나.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딱 그분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합니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 우리 생윤너는 이 느낌 알지? 아, 노직 선생님한테 이 텍스트, 이 문장 많이 나왔던 거. 그럼 이걸 통해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와, 뭔 말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보죠. 이 말의 뜻이 뭔가?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소유 권리를 소유하게 된 과정을 보자. 역사를 보자. 역사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의 결과가 어때야 된다라고 결과적 기준을 따로 정하지 마라. 정형적으로 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 소유한 걸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보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보면서 여기에 숨겨진 이 숨어있는 핵심 개념어를 떠올리신다면, 와우, 아주 좋은 공부. 1번.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될 필요는 없으나. 핵심 문장.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되며. 아, 이것도 핵심 문장.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어야 됩니다. 적으세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 아이, 롤쓴건 알죠? 알죠. 하지만 선택지에 나올 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체크해봤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기억합. 과거 상황이나 행위는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요인이다. 네. 이 소유 권리가 마땅한 것인지 따져볼게 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네가 그 소유권에 도달하게 된 상황과 너의 행위가 정당했니? 이걸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기억번 예스. 니은번 을. 정의 원칙 수립 시 당사자들 간 합의는 비역사적이다 라고 했어요. 중요한 선지. 니은번에 제가 오늘은 힘을 줄 거예요. 일단 맞고요. 여기에서 정의 원칙 수립 시 당사자 간 합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이겠죠. 아, 나 이거 다 알아. 하실 거예요. 이 다음부터 쓰세요. 1. 이 원초적 입장은 사회계약의 자연 상태와 같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상태는 역사적으로 실제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문화적 원시 상태가 아니다. 잘 듣고 계시죠? 이거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아니다. 네 번째, 무지의 베일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 무지하다는 건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는 것일 뿐, 지, 인간 사회의 일반적 지식은 안다. 와, 제가 이거를 말로 안 하고 썼다! 이럴 때 무슨 의미겠어요? 쓰고, 외워서, 절대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수능 개념, 수능 특강, 필수.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제가 지금 핵심만 딱 X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에다가, 그런데 그건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라는 이 말을, 선지에서는 비역사적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다만 오히려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오, 나 깜짝 놀랐네. 와, 이 선지 되게 매력인데 라고 오히려 느끼면서 넘어갈걸요? 왜? 갑한테 역사적이다, 역사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하고 나서 을번에 역사적이다, 역사적이지 않다 이 한변이 또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어? 아, 롤스한테도 이런 표현으로
주어를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볼수 있는 거구나 라는 훈련이 되어주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매력은 우리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정준술, 요거까지. 그럼 디귿번. 개인 간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차이는 자연적 사실에 해당된다. 네, 맞아요. 말하자면 우연성. 자연적으로나 사회적 차원에서 우연성이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거나 정의 불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너가 태어난 나라는 A 국가구나, B 국가구나, 너는 태어났을 때 성별이 뭐 남자구나, 여자구나 하는 것처럼 자연적 사실인 거지.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어떤 친구가 IQ가 뭐 140이 되어서 태어났다. 또 어떤 친구는 뭐 IQ가 뭐 110이다. 그렇게 했을 때 140이구나, 110이구나 라고 하는 자연적 혹은 뭐그외 다른 요소를 얘기하면 사회적 차원의 우연성의 영향인 것이지. 운의 문제, 우연성의 문제인 것이지. 140인 너는 정의롭구나, 110인 너는 불의하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연적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뭐 한창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런 예까지 들어서 설명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 우리가 강조해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지금 커리를 쭉 따라서 오는 친구들 놓치지 말고 한번더 봐두세요. 그리고 처음 만약에 이 커리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고 개념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강조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 리을 마지막으로 갈게요. 천부적 재능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해야 된다. 천부적 재능의 차이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했어요. 그럼 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서 누군가는 부유하지만 누군가는 빈곤하다. 라는 것이 그 빈곤한 상황이 안타까울 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의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원리에 거쳐서 봤을 때그 부유한 사람이 정당한 과정에 거쳐 소유 권리를 갖게 된 것이라면 그것이 불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갖춰졌다면. 그러니 정당한 것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볼수 없겠죠. 노직의 입장이라면. 뭐야? 정당하게 나타난 격차를 왜 굳이 줄여? 이렇게. 그러니 노직은 이 문장에 동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직에게는 맞지 않는 진술이다. 그래서 기니디 들어가는 진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0번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해요. 적절한 질문만 골라보세요. 해서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그럼 그가 살인을 했다면 죽어야 돼.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어. 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과 사사의 동종성 없지.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어. 이건 칸트 입장에서 동의 보복주의, 동등성의 원리, 응보주의적인 관점. 자, 요거 다 외우고 계시죠? 그 정도로 반복하셔야 되는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 1번.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한다. 이게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국가의 공권력으로 시민을 죽이나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카리아예요. 제가 이 표현까지 써서 설명해 드린 이유는, 만약, 선생님, 저 베카리아 문제 풀때 종신노역형 나오면 베카리아라고 했는데, 1번에는 종신노역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의 키워드만 잡아서 사상가 이름 쓰고 공부하는 게 함정의 그거예요. 그 키워드가 나오지 않고 왜 그런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개념과 논리를 이해해 놓은 상태여야 이런 제시문이 나와도, 항상 나오던 키워드가 없는 제시문이 나와도,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반대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우리 공부시켜주네요. 자, 하트 한번 남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도 가지요. 기억법.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 와, 이거 너무나 강력하게 칸트 선생님한테 중요하고 잘 나오는 선지인 거죠.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처럼 불법을 저지른, 예를 들면,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그것에 동등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즉,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신한테 벌을 줌으로써 그걸 보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아, 저런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겠다, 라는 범죄 예방 효과를 주고 싶어서 당신한테 이런 벌을 주는 거야, 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칸트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말하자면, 단한 사람의 시민도 당신이 형벌받는 걸못 본다고 할지라도,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당신한테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범죄 저질렀으면 그 이유만으로 당신은 벌 받아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 선이라고 하는 건 좋은 단어니까 칸트도 선을 지향하겠지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잠깐 이 선이 사회적 이익과 같은 차원의 선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칸트에게서는 시행될 수 있는가? 예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을 기억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래서 1, 4, 5번은 1단계에서 빼고 가야 돼요. 적어도 2, 3번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럼 니은번 칸트, 니디 칸트에게서만 판단 근거 찾아보겠습니다. 입법권은 오로지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됩니까? 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 나오던 선택지는 아니나, 칸트에게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를 바탕으로, 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평가 문항에서 출제된 바는 있어요. 그래서 좀 학습을 해보자면, 입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합일된 의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진 건 국민의 합의된 의지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기본적 입장입니다. 디귿번, 살인을 의혹한 살인법은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는가? 결론은 노입니다. 노인데 너무 중요한 판단 근거 두 가지가 있어서 강조드리는 설명을 해볼게요. 살인을 의혹한 살인범, 어떠한 인격성? 두 파트로 나누시고요. 이 중에 살인을 살인 또는 범죄라고 써보겠습니다. 칸트 입장에서 범죄자는 범죄 행위를 의욕한 것이지 형벌을 의욕한 것은 아니다. 이거 잘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욕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자신은 선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범죄자는요. 그래서 형벌을 의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범죄를 의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생득적인 인격성은 우리가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1강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습니까? 노예요. 그래서 디귿이 빠지는 거예요. 1번, 법은 특수의지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합니까? 인데요. 베카리에게서 범죄와 형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수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와 같이 이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그가 어떻게 입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법에 근거해서 형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그 형벌에 대한 판단이나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챕터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의 기본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번을 분석해 보자면, 여러분, 베카리아와 칸트가 교정적 정의에서 빈출되고 가장 핵심인 거는 뭐더 말할 나위 없이 너무 고맙게 다시 한번 훈련할 수 있는 구도인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니은 리을이 빈출된 그들이지만 그들에게서 아주 자주 많이 나오지는 않은, 제시문에서 넘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이거나 그의 기본적인 전제가 될수 있는 문장들을 선지로 뽑았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신선할 수 있고 학습의 대상이 될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11번,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북한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 독일을 샘플로 들었다는 건요, 딱 이거예요. 독일이 당시의 통일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심리적이고 정신적

핵심 강점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 4번 선지예요.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비정치적, 즉 정치적이지 않은 사회 문화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하자. 독일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것으로 문제는 깔끔하게 풀려요. 나머지의 내용 요소들은 이 제시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방향, 그러니까 통일을 반드시 달성해야 될 민족 과업이냐, 혹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통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그 단계와 방법에 대한 핵심 논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수 있고, 실용주의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수 있겠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일 것이고, 정치적 통합, 이게 유일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겠는데, 정치적인 통합 이전에 비정치적인 단계들을 밟아가 보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처럼 편익을 증대한다 그 자체보다는 비정치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리적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도 역시 정치 군사체제 통합 아니고요. 문화예술 등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 하나하나 이렇게 화면을 전환시키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빛의 속도로 푸셨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나머지 오답의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씀을 드렸고, 통일하면 꼭이 소재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시민 불복종 문제이네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번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 비폭력적, 양심적, 위법, 불법 행위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정치적 행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 롤스한테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혹시나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라. 공동사회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신중한 견지에서 볼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회협동체 원칙이 뭐겠어요? 정의 원칙. 항상 말하지만 롤스라는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시문을 이 문항에선 왜 픽했을까? 롤스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롤스인데, 롤스의 이 개념을 선지에서 내가 딱 물어보고 싶거든. 내가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문에 넣어놨어. 정답으로 가야 돼. 이 설계예요, 설계. 그런 점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니은번, 디귿번 이 부분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니은번이요. 여기 소수 집단 이 표현이요. 이것 때문에요. 뭐 기역권부터 기니를 갑에게서 설명 한번 해보면,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 있다.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로이스 선생님이 정의 원칙을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기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그것이 적용되는 거죠. 그거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거 맞고요. 거기에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게 뭐지? 밑줄은 쳐놓는데 뭐지? 해요. 그 순간에 정의 원칙 이렇게 가야 돼요. 사회 기본의 구조 원칙은 정의 원칙을 말하는가 보네. 그럼 이 문장을 바꾸면 정의의 원칙도 불복종할 수 있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의 원칙은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근거했을 때 불복종이 정당화되는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정의 원칙 자체를 저는 못 지키겠어요. 너무 불이하군요. 정의 원칙 자체를 저는 어기겠어요. 할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번은요, 허용될 수 없어요. 완전 중요해요. 니은번, 소수 집단만이 지닌 정의관이 불복종의 근거가 될수 있다. 안 되지, 안 되지. 공동사회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인데, 소수 집단만이 가진 정의감이라면 그건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우르르 틀려줬어요. 우르르 틀린다는 걸 아마 학습이 된것 같아요. 계속 내지만 그해 처음 보는 친구들은 계속 틀려줍니다. 될수 있습니다. 왜? 말하자면 공동사회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이거를 제가 강의하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니은과 같은 선지가 잘 나오는데 여기서 자꾸만 흔들

떨리는 것 같으면 컴온 공통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이 표현을 받아들여 봐라라고까지 설명을 돌려돌려까지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다수가 합의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어야 하죠. 그것이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자, 여긴 제뭐 수식도 좀 붙여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 다수가 그 올바른 정의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걸 상실한 채 소수의 집단만이 올바른 정의관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 어쩌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를 소수자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이 다수냐 소수냐 자체, 숫자 자체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올바른 정의감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소수 집단만이 그 올바른 정의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불복종이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정의감과 합당하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별을 한 10개를 뿌려놓고 싶네요. 네, 지그법. 이제 을로 가는 거니까 을을 설명하면서 디리 가볼게요.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적합한 수단. 비합법적이기는 해요. 시민불복종이 불법 행위니까.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고 행위 목표의 달성에 실패해서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봐라. 그럼 이건 간단히 말하죠. 공리주의, 결과 이익,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을 이야기하는 싱어의 입장이 잘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선지에 들어갑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썼겠죠, 그래서.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고 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복종함으로써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시켜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입니다. 그러니 거부를 전제로 한다가 아니라는 그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이 실패한 후 실행할 수 있다. 더 완곡하게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둘다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합법적 절차를 다 따라봤어. 하지만 실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꼭 개선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리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시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아,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너무너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최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꼭 복습해 놓기. 1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 음악은 즐거운 거야. 이거 기본 전제로 깔고 가요. 미리 얘기할게요. 동양 사상에서 순자, 묵자, 악 얘기도 잘 나오잖아요. 둘다 음악이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로 나왔잖아요. 아, 우리 생윤러들 이 정도 체크해 두시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체크해 두시라고 이 짧은 문장이지만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제시문은 순자예요. 그 순자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질서에 도움될 수 있고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도 도움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겠죠. 단 모든 음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조화와 합일될 수 있는 음악의 경우이겠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으로는 없을 수가 없는 즐거운 것인데, 이 악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고, 올바른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가 없어. 야, 혼란이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없을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즉, 이 말은 모든 음악이 다 도움된다라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조화로운 음악이어야 된다라는, 올바른 도리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옛 임금님께서는 혼란을 싫어해서 우아한 송의 음악을 제정하고 이끌어 주어서 그 음악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저 사악한 더러운 기운이 가까이 할수 없도록 했다라는 순자 입장에서 음악의 순기능
이야기하고 있는 유교의 뭐 예학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강조했었던 유교적인 관점에서 음악을 보는 관점, 그 중에 특히나 순자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선지. 음악을 통해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고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럼요. 지금 보는 것처럼 도리에 맞게. 그래서 혼란을 극복하고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이 조화로 갈수 있는 악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순자 입장으로 정진술. 2번. 음악은 순수하게 그것이 지닌 미적 가치로만 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거 뭐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순수 예술주의거나 심미주의겠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순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교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줄 수도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음악이 가야 된다라는 걸 보면 미적 가치로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네요. 그러면 모두 됐어요라고 할순 없다라는 거겠죠. 3번. 음악을 즐기는 건 백성에게 이롭지 않은 허례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면 X이겠죠. 왜? 음악을 즐기는 거, 즐거운 거야. 겉으로 표현 안될수 없고, 그게 만약 도리에 맞다면, 즐김으로써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조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삼문과 같이 허례에 불과하다라고만은 말 못해요. 그래서 해설에도 보면, 이런 류의 견지를 갖고 있는 묵자에 대한 것도 좀 복습하실 수 있게끔 해설을 써주신 것 같고, 저는 이 제시문의 순자만을 가지고 또 정오 판단을 할수 있는 방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음악을 즐기는 것은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된다.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이 되지 않아. 이롭지 않아. 그러면 금지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비악론으로 의도하고 쓴 것이라면 아, 묵과적인 아이디어에 더 가깝겠네. 그 순자를 풀고 있지만 묵과를 소환하면서 X해 주시면 되겠고 제시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얘기하고 있다. 5번. 그런 점에서 예의와 법도에 구애되지 않고가 아니라 예의와 법도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도리에 맞아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부어 얘기예요. 정말 정말 잘 출제되던 사상가이지만 한동안 안 나왔어요.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다시 나왔습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모든 집단에서 드러낸다.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가 왜 나오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니부어의 입장으로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검토, 비교해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수립되는 게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성립된다.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집단과 갈등을 제거할 수는 없다.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걸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력과 같은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 비합리적 수단이라는 건 강제력이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뿐이라고 추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1번,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비합리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면 안 돼요. 위에서 말했듯이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 지극히 정치적이다. 네, 위에서 말한 힘의 관계에 따라서,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3번.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 도덕적 이상은 상호 완전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니부어가 말하고 있죠. 개인의 도덕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은 뭐예요? 이타심.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정의. 서로 다르다. 하지만 완전히 배타적이지도 않다. 잘 나오던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이야.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만으로는 사회 불의를 극복할 수 없다. 합리적인 개인 자발적 조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비합리적인 수단, 정치적인 강제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번.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네, 기본 전제하고 있어요.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한데 그건 그야말로 강제력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강제력이 선의지의 컨트롤을 받음으로써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불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꼭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논의와 제시문의 주장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전제,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기본 전제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1번이네요. 1번 X. 그걸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 그럼 15번 갑니다.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 1번에 이런 거 보면서, 어? 홉스인가? 하다가, 어? 국제관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생윤러들의 공감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1번과 같은 이 논의를 하는 건, 네,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모겐소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세력 균형이, 그러니 그들 간의 분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 현실주의. 갑번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서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만 되고, 그건 뭘까? 연맹이야. 라고 말하는, 네. 칸트 선생님. 제시문 참 좋네요. 그쵸? 그럼 이 조합으로 기역번. 정치 체제의 개선은 평화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 어, 네. 왜 그러냐면은요. 위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공민적인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만 된다 그랬죠. 공화정치. 그래서 정치체제 개선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니은번. 전쟁은 이성의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성의 명령에 따르자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시민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한 것, 뭐, 그러한 의미에서 나타나는 뭐 방어적인 전쟁까지 그거 다안 돼. 라고 할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빼기가 핵심. 디귿번. 경쟁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저런 초이스를 하는 건 자기한테 이익된다고 저렇게 하겠지. 아, 저런 패턴으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리을번, 국제정치에서 분쟁은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모겐소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면서 그런 개인들이 모인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국제정치와 관계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분쟁의 원인은 인간 본성에 있다 라고 본다면 모겐소의 입장에만 들어가겠다. 그래서 기 D만 들어가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16번 갑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윤리적 공백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공포의 발견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제시문을 통해 개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두고 1번으로 가보면,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걸 인간에 대한 의무를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를 하자라는 건 아니죠. 인간은 인간 상호 간에 분명 도덕적인 의무가 있어요. 또 현세대 인간은 미래세대 인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스의 입장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두 번째,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책임이 요구될 수 없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X. 3번, 현 세대가 만든 기술이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현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적이고 예견적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4번.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이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들, 인간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인간과 인간 간에는 상호 원리와 상호 윤리와 의무, 책임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요나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까지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세대가 처기 책임져야 될 대상이 바로 자연과 미래 세대의 인간까지 확장되고 있으므로 맞는 진술. 5번. 선의 탐구에서 악에 대한 인식보다 선에 대한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아니요. 공포의 발견술은 악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제시문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요나스에게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잘 녹여져 있기 때문에 선지를 푸는 거는 더 깔끔했죠. 1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산업 이야기하는 아도르노이네요. 아도르노도 자신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문화가 자본에 종속되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획일점, 독점. 그래서 그 독점을 숨기지도 않으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규격품. 이게 같은 뉘앙스예요. 획일적이다, 독점이다, 규격품이다. 그러니 아도르노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문화산업은 몰 개성화되는 거예요. 다양하지 않고 몰 개성화되고 획일적이고 하나가 되는 규격품. 그러니 몰 개성화의 경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겁니다. 두 번째,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왜요? 전 제가 선택해서 그 상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미 대중문화의 조정자들의 독점으로 세팅된 거 안에서 내가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자유가 확대된다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3번. 그런 점에서 문화 소비의 주체성을 강화하느냐? 약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문화의 조정자, 자본주의에 종속된 독점 하에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주체성, 비판성 오히려 약화됩니다. 네 번째. 개성의 표현을 확산하여 대중의 비판적 의식을 고양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1번에서처럼 몰 개성화 경향이 심화된다고 했으니까 개성의 표현이 확산될 리 없고 대중이 비판적이거나 주체적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비판적 의식이 고양될 리 없고 정답은 획일화시킨다. 능동적 사유를 불가능하게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세팅된 거 안에서 사게 한다. 소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죠. 핵심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 오케이. 1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외 원조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거고, 갑번을 보시면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된 일은 거의 없어. 싱어에게서 너무너무나 유명한 문장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요, 1번 선지. 원조 주체의 행복 증진을 묻고 있잖아요. 이거 출제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낯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시문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심지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제시문에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1번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1번 말씀드릴게요. 싱어의 입장에서 보면 원조를 했어요. 물론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원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행복감이 손상되지, 아마 거의 손상 안될 거고 오히려 증진될 수도 있어. 보람과 성취감이 있잖아. 그래서 1번 X예요. 그럼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의무, 싱어인 거 정리하고 2번 선지로 그럼 바로 매치를 시켜볼게요. 빈곤하지만 민주적 질서가 확립된 사회에 대한 원조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 좀더 많이 나온 표현인데 필요할 수 있다. 완곡하게 말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일지 아닐지를 저 개념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해 보라는 의도예요. 그러면 빈곤하지만 민주적 질서가 확립된 사회의 이 부분에 롤스가 이런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아니요. 그러니까 발화자가 주는 그 질문의 틀에 확 갇혀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 전제가 뭘까를 딱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측면 승부를 해 보세요. 그 측면 승부를 해 보면 뭐야? 그게 뭐가 중요해? 고통받는 개인이 있으면 원조하라고 했는데 고통받는 개인이 어떤 사회에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 나라에 고통받는
빈곤자가 있으면 건조할 수 있잖아.

뭐 나한테 빈곤하지만 민주적 질서가 확립된 사회? 뭐 그런 거왜 물어? 머리 아프게. 빈곤한 개인, 고통받는 개인 있으면 그 나라가 부유해도 원조해줄 수 있지. 민주적 질서가 확립됐지만 빈곤한 사회. 그러니까 빈곤하지만 민주적인 사회여도 원조할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 보면 필요할 수 있죠? 물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럼 1번 얘기하면서 3, 4, 5번으로 가볼게요. 롤스잖아요. 고통받는 사회들 중에서 무법국가를 뺀다는 거죠. 그 무법국가들에 대해서 원조하는 목표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제시문인데, 4번.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나왔죠.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인데, 무법국가라면 원조의 대상에서 뺀다. 그래서 4번.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 틀리다. 3번. 4번. 정의로운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통이 결핍된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수 없다가 아니라 될수 있다죠. 5번. 갑과 을에서 원조는 빈곤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롤스 입장에는 질서 정연한 사회, 적정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원조가 중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단 없이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9번. 자연과 윤리 파트예요. 갑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동물은 삶의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거니까 레건이죠. 1번은요? 자, 1번의 경우는 대지는 흙, 식물, 동물의 회로를 거쳐서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했으니까 레오폴드죠. 병번은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자 삶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테일러죠. 제시문은 명확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역번 자연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레오폴드가 생태중심주의라고 해서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리 없다는 건 이미 우리한테 많이 학습이 된 상태. 니은번,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들은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지닌다.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왜?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지니는 건 인간이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존중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를 지라는 것이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들, 테일러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모든 유기체, 식물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이 다른 유기체에 대해서 불간섭의 의무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병만의 입장, 테일러한테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디귿번,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 개체론이냐, 전일론이냐 물어보는 딱그 가닥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갑과 병, 갑과 병은 개체론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의 선보다 개체의 선을 강조하고 있죠. 개체 선보다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 선은 존재할 수 없어라고 말할 거고,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도덕적인 지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레거는 한 살의 사랑의 고등 포유류,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테일러는 유기체를 이야기할 테니까 D가 맞는 선지예요. 깔끔하죠? 20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라고 했는데요.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회 계약론자잖아요. 갑번은 홉스가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1번은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반 의지라는 것을 세워서 정치 공동체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핵심이 잘 드러났어요. 그러면 기역번, 국가 권력의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아도 사회 계약은 유지 안 되죠. 리바이어던이 강력하고 집중된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 사회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맞지 않죠. 니은번, 을,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 맞죠? 너무 중요하죠? 양도될 수 없어요. 루스에게 핵심 개념입니다. 디귿번, 사회 계약으로 개인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그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자연적 자유는 포기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자유, 소유권, 얻는다가 루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 1번.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인간들의 합의를 위해서 형성된다. 이건 사회계약론의 공통입장. 공통입장 꼭 챙겨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을까지도 정답이 됩니다. 니디리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어렵다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 꼭 나오는 그 패턴을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파이널도 깔끔하게 마쳤고요.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춤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9강에 오셨어요. 9강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첫 번째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풀다가 살짝 끊겼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17번 문제마저 풀고 그리고 오늘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개념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기출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 잠깐 살펴봤었거든.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19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Adolescence is a period of rebell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냐면 rebellion 하면 반란이거든요. 그러면 반란의 시기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반란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And striving for independenc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Independence는 독립이잖아. 그래서 독립을 갈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 결과 Consequently, there will be many areas.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냐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붙어 있어? 관계부사 where 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 이 붙으려면 얘들아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자, 장소의 선행사 area라고 하는 거 잘 오고 있고요. 뒤에 문장을 봤더니 완전하면 얘는 관계부사 where 올 수 있잖아요. 자, 문장 한번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계부사 where이 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어떤 영역이 많을 거냐면 아이들이 너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not see things exactly the way you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보는 방식 그대로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영역이 많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remember, 자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라고 해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what they say is not as important as how they say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얘들아 이때 what 절 이 무엇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what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왔단 말이지. 단수 동사가 오는 게 적절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적절할까? 적절하죠. 왜? 지금 what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앞에서 주어 자리를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했었어?

이런 경우 우리는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how they say it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중요하지는 않대. 즉,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야?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 그치?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이 is 단수 취급한 거 너무 괜찮다. 왜 what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f they communicate their disagreement with family polic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 청소년들이요, 그들의 동의하지 않는 거야. 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면, 어떤 가족의 정책이나, 혹은, and the way they are treated,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서, 아, 불만을 표시한다면, 아, 왜 이런 가족 정책이 있는 거야? 혹은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라고 해서 뭔가 그런 데 있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certainly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listen to them. 일단 그들을 들어달래. 청소년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은 들어보고 and when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 줄래? Try to respond posi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 보세요라고 일단은 말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청소년기 아이들이 뭔가 불만을 표했을 때 일단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해줘라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문법 볼 거잖아. 자, 여기 possible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는 it is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거야. 쌤이 살짝쿵 껴놨거든. 왜 껴놨냐면 이 it i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possible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 자리로 봤을 때는 it 이라고 하는 게 주어, is 라고 하는 게 동사. 그러면 possible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영어 실력 중에 하나니까, 아, 여기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뭐가 생략된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겠죠? 자, 그랬을 때, the child who says to his parents rationall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한 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의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I think I should be able to spend more time on the 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아요. 15 minutes a day is not enough. 하루에 15분 동안 쓰는 거는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저는 숙제를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고 제 성적도 너무 좋잖아요. 라고 얘들아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여기 문장 진짜 길거든 얘들아. 이렇게 길었을 때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쌤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가 누굴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아마도 the child라고 하는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 아이는 동사가 어디 있을까? should respond. 아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응답할 것이래요. 누구에게? In a very different man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 From the chi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냐면 Who begins by shouting and complaining angrily about his lack of phon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할 것이래. 어떤 아이냐면 처음부터 일단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부족한 그 핸드폰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짜증적으로 막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짜증을 내는 아이와 이성적으로 차분히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내낸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hould respond가 아니라 얘 뭐로 고치면 좋을까? should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should be responded 이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맞죠? 다 이렇게 다 고치셨죠? 자, 그랬을 때 it should be acceptable for a teenager.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to tell his mother. 그 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he does not like eating liver on Monday n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저 월요일 저녁마다 간 음식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accep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대. 자, 그런데,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for him.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어떻게 말하는 아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신경질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월요일 저녁에 냅다. 그냥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and start threatening.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위협하기 시작했냐면, that he will not eat this garbage.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전 먹지 않을 거예요. 오, 워딩이 너무 세지 않나요? 그쵸?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and that his mother had better learn to cook something dec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엄마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할수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여러분? 글로 안 읽어도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Start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지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이 start를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될까? 쌤이 힌트를 살짝 그려놨지. 그치? 자, come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연결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냐면 그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뭐 하는 start threatening, 위협하는 그런 아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come 그리고 to start이라고 두 개가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었던 17번 문항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고요.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8번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2017학년도 수능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역경을 마주쳤을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사람들이 겪는 역경엔 뭐가 있냐면요. 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뭔가 질병, 실직, 그리고 나이로 인한 그런 장애 같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딱 마주쳤을 때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온 애정이냐면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 사람들이 뭔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디로부터 온 애정?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구나. 자, 그랬을 때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계속되는 애정이래. 누구로부터 온? 반려동물로부터 온 계속되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대. 어떤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those라고 복수형이 들어가 있네. 이때 괜찮을까, those가? 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래? Enduring hard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이런 애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더니 because it reassur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왜냐면 그 동물로부터 온 그런 애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시켜준대. 그 사람들을 얘들아
이때 여기 those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물어봤었잖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볼수 있었던 게 애초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

즉,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those라고 복수 형태로 받은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랬을 때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테 굉장히 중요하대. 뭐가?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왜 그런 거냐면, 그러한 애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만든대?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아주 핵심이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좀 안심시켜 줄수 있대.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사랑받을 수 있구나. 즉, 아니면 아직 내가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구나.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것은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반려동물들은 어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치료하는 거냐면요. depressed. 2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얘들아, depressed라고 하면 낙담한, 낙담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depres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누굴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depressed patient. 여기 뒤따라 나오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환자가 얘들아, 우울감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야?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잖아. 즉, 우울증 환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울증을 받은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표현 쓴거 너무 잘 썼어.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일단 치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누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냐면,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 집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뭐가 쓰이고 있어, 얘들아?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기서 반려동물들이 스스로를 사용할까? 아니면 사용되어 질까? 지금 그거를 보자는 거거든? 조금 더 읽어볼까?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반려동물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 진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잘 쓰고 있네.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In such institution, 이러한 기관에서는요,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 같은 데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냐면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optimism 하면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낙관주의. 낙관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 특히 언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When all patients are declining in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환자들이 건강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건강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 스태프 여기서 말하는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럴 때 children who visit 여기서 말하는 children은 아마 그 기관에 계신 그 노인분들의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하는 자녀들은요 cannot help라고 하는 표현에 쌤이 여기 파란색 표시해놨죠. 자, 여러분도 파란색 펜 꺼내서 이 수거 표현 한번 같이 외워볼 거예요.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한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시설을 방문한 아이들, 즉, 자녀들은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즉, 기억하게 된다는 거잖아. 무엇을 기억할 거냐면,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 그의 부모님들이 혹은 한때 그 조부모님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 우리 할머니 한때는 정말 이러셨는데 라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자, 그럼으로써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bilities 이라고 incapac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으로써 그들은 낙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노인들의 incapability 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능함, 무력함에 대해서 굉장히 depressed, 우울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다 됐고, 지금 여기 왓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왓의 밑줄 그어져 있으면 조금 기뻐, 그지? 앞에는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럼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오케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쓰고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이거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what만 보면 자동으로 앞에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랬을 때 animals, however. 하지만 동물들은요,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그 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래서 they do not worship youth. 그 동물들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 once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동물들은 뭐에 대한 기억이 없냐면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지. 한때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 was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그럼 얘 주어 찾아볼까? 얘 주어는 the age라고 하는 여기 바로 주어가 있어. 근데 얘들아 the라고 하는 표현과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the poor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인데 지금 여기 동사로 was가 오면 안 되겠지. 뭐가 해야 될까?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were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은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A man holding a puppy,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 노인은요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with complete accuracy, 완전한 정확성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is joy and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그의 기쁨, 그 노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동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훈한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법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 주어 동사 잘 일치시켰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9번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You cannot fit objects that 혹은 what occupied 5,000 square foo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that이 나올까 what이 나올까를 사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쉽다 얘들아, 그치? 자,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떡하니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얘 뭐는 들어가면 안 돼? what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that 새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어떤 물건들이냐면요. 5,000평방피트에서 있던 5,000평방피트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어디에 맞출 수 없대? 2,000평방피트의 condominium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맞출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 말인 즉슨 너가 넓은 집에 살다가 거기서 살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좁은 집으로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that은 그럼 뭘까, 얘들아?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겠지.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that으로 꾸며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if you are moving to a smaller condominium, that's gre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작은 공동주택으로 이주할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get rid of your belonging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거든? 뭐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제거해라. 즉, 좀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and로 이어지고 있네.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버려라. 라고 해서 동사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nd by the condominium,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라고 명령문 두 개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좀 버려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라고 해서 명령문 두번 이어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it is fruitles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ruitless라면 부질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뭐가 부질없는지 한번 볼까? To look at condominium. 자, 너가 공동주택을 보는 것은 부질없대. 언제 보는 게 부질없냐면 you have spent the past 20 odd years in a large house. 너가 20년 동안 큰 집에 살고 나서 and then try to move all of your life into a smaller inves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을 어디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 더 작은 investment 하면 투자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condominium 공동주택 말하는 거겠지. 너가 큰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나서 그 모든 인생을 작은 이런 집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거 다 부질 없는 짓이야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얘들아? 좀 짐을 좀 버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 To do so.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20년 동안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작은 집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often leads to 보통은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frustration 하면 좌절이죠.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왜 좌절하게 되냐면 because what you wind up purchasing is an expensive ware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역시 여기서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형광펜 꺼내시고 wind up ing라고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에요. 같이 지금 암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결국 사게 되는데 어떤 것을 사게 되냐면요. 아주 비싼 창고를 사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대. 뭐를 위해서? For your furnitur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가지고 살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그 가구들을 위한 비싼 뭔가 창고를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That is usually the wrong investment. 보통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투자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끝까지 이 저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style, 너가 만약에 너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요, you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at deci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받아들여야만 한대요. 어떤 것을? 너가 한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지. 너가 좀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rowing things out only hurt일까? 혹은 hurts for a little while일까?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주어 한번 볼까? 여기 지금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어를 보면요. throwing things out. 무언가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only hurts이라고 나오고 있어. hurt일까? hurts일까? 지금 주어 부분을 보니까 throwing things out.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해 준다 그랬어? 단수 취급해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것은요, hurt for a little whi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잠깐 동안만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였다? 앞에 주어가 동명사였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로 받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쉽게 19번 문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는 20번, 즉 동사의 활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힘내서 한번 20번까지 씩씩하게 풀어봅시다. 201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게.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에서요. Amongst younger people,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 has been on the dec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문을 읽는 습관은요. 어떻게 되고 있대? 감소되어지고 있대. 아, 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 자체가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혹시 신문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대. 그리고 and some of the dollars, 돈.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previously spent일까? 혹은 previously were spent일까? 이거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and를 기준해서 뒤쪽으로 봤을 때 동사 혹시 보여? 동사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

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올 자리겠다. 맞지? 지금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나올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spent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dollar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문 읽기를 잘안 하니까 이제 그 광고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Of course, 당연히 some of this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due to the fac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신문 읽기에 있어서의 감소는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래. 자, 어떤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that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당연히 뭐 때문에 발생한 거래? 우리가 이렇게 신문 읽기를 이제는 어디서 한대? 온라인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we can read the news of the day or the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는 뉴스를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대한 뉴스를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신 뉴스를 읽을 수도 있대. 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연애에 대한 최신 뉴스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웹사이트에 있는 그 어떠한 뉴스 또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어떠한 뉴스든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석상으로는 잘 알겠는데 얘네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잠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따라와 볼게. 자,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준 게 있어. 기억날까?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 자, 복합관계 부사. 이름이 어려워도 얘들아 쫄 필요 없어. 지금 여기 뭐냐면 관계 부사에 복합이라고 하는 것만 붙은 거거든? 여러분, 관계 부사는 알아. 그치? 관계 부사에 when, where, 그리고 how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알거든? 거기다가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은 형태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뭐 있어, 여러분? What 있을 거고, which 있을 거고, who 있을 거잖아. 그 관계 대명사에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된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복합관계 부사는요, 시간, 장소, 방법,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 근데 얘들아,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뒤에가 어때?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지.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자, 그랬을 때 복합 관계 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복합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대? 명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지금 다 넣고 한번 다시 문장을 살펴보자면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잖아. News on the website.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 어떤 거쓸수 있다고?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그래서 whatever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어떤 뉴스가 있던지 간에 우리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of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or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s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뉴욕 타임즈가 됐든 가디언즈가 됐든 그리고 뭔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그 어떤 주요한 뉴스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디서 읽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 증가하는데요.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할수 있대? 이러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마 뉴스일 거죠. 우리는 이러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 뭔가 뭐뿐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우리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뉴스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dvertising dollars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have simply been followed 혹은 following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되어진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 The migration trail across to these new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따라간대? 이러한 이동의 길을 따라간대. 어디로 향하는 이동 길이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가는 이동의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라갈 뿐이다. 따라가짐을 당하다라고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주하는 길, 이동하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번에까지 앞에 나오는 주어가 무슨 주어이냐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우리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동사의 활용 부분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얘들아, 마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동사의 활용을 앞으로 끊어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꾸준히 볼 거거든. 자, 그럼 우린 챕터 3, 유닛 3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유닛 3,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사의 활용을 끝냈고 이제는 수식어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쌤이 뭐를 가져왔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를 취할 수는 있지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어. 자, 여러분 아마 stop, forget, remember, try, regret 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동사 솔직히 너무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잠깐만 아주 간단히만 살펴볼게. stop 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얘들아 투부정사가 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자, 그러면 I stop to smoke 하면 얘들아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I stop smoking 하면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추었다, 즉 금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치? 그러면 이 정도는 암기해 놓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었는지에 따라서 아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가 오기도 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 forget이라고 하는 거랑 remembe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잖아. 그러면 미래에 할 것을 까먹거나 혹은 기억하는 거야. 즉, 투부정사가 붙으면 미래에 해야 할 거,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거나 미래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동명사가 나온다면 뭐뭐 한 것을 잊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거나 혹은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문 한번 봤을 때 얘들아, I forgot to take a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 비타민 C 먹어야 될 것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앞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forgot taking vitamin C라고 했을 때는 얘들아, taking이 과거에 한거 잊어버린 거라고 했잖아. 아, 나 비타민 C 먹었던 거 까먹고 내가 또 먹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remember 같은 경우는 I remember to meet him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 그를 만날 거 기억해라고 하는 거야. 아, 나그 2주 뒤에 만나기로 했잖아.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반대로 I remember meeting him 이라고 나온다면 얘들아 나는 그를 만났던 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거야. 즉 내가 2주 전에 그 사람 만났어. 나 그거 기억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는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 그리고 반대로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 I try to cook Italian food.

음식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tried cooking Italian food이라고 하면 나는 이탈리아 음식을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regret까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몰랐다면 추가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 하면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regret 다음에 ing가 오면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봤을 때, I regret to say that.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인데, the meeting has been cancel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회의는 취소됐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자, 그런데 ing 형태가 오면요. I regret spending too much mone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 돈을 너무 많이 쓴걸 후회해.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쓴걸 후회해? on unnecessarily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많이 쓴거 너무 후회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두자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를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어. 자, 그럼 이 예문에서 봤을 때, I look forward to the party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party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때 to는 뭘까? 전치사 to가 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봐. She is used to waking up ear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waking up early. 일찍 일어난 거는 것에 익숙하다. 자, 그럼 이때 to는 뭐야, 얘들아? 이때 to는 뒤에 동명사를 잡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뭐다? 전치사 to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전치사 to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와. 그런데 반면에 얘들아, I want to go home이라고 했어. 이때 go는 뭐야, 얘들아? 동사잖아. 그때 to 부정사는 얘들아 뒤에 동사를 취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장, It is important to exercise every 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일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그럼 이때 to도 한번 보자. to 다음에 뭐가 오고 있어? exercise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이 to 뒤에 동사가 오면 얘는 to 부정사라고 볼수 있겠네.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보자면, 이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to exercise every day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주어지. 가짜 주어. 너무 기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쪽으로 뺀 것인 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잖아. 그래서, 아, 주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우리 투부정사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분사로 넘어가 볼 건데, 분사 우리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 얘들아.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말을 너무 많이 했냐면, 명사랑 분사와의 사이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쓸 거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 쓸 거야. 이말 진짜 많이 했거든?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까? The sleeping baby looks like an ange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아기는 뭐처럼 보인다? 마치 천사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 얘들아, 그 베이비, 아기 입장에서는 자는 거야, 혹은 자짐을 당하는 거야. 말도 이상하다, 그지? 자는 거잖아. 그랬을 때, sleeping baby라고 했을 때, 이 sleeping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 쓰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Do you know the girl playing the pian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피아노를 치는 저 여자아이 아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거야? 혹은 쳐짐을 당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말도, 그치? 자, 그랬을 때 피아노를 능동적으로 치고 있으니, 아,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뭘 쓰고 있다?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단히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우리 과거 분사도 한번 봐야겠지? I have a

Watch made in Switzer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스위트랜드에서 만들어진 그 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시계 입장에서 얘들아, 스스로를 만들어. 만들 순 없어. 만들어진 거지. 즉, 수동으로 당했으니까 과거분사 made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products, 대부분의 상품들은요, sold in this market.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떻다? Are organic, 유기농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상품의 입장에서 자기가 파는 거야? 아니면 팔아짐을 당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를 팔 수는 없지, 상품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트에서 팔아지는, 즉 파는 이라고 해서 이 product, 상품의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당하는 거니까 과거분사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면 현재 분사 쓰고, 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하면 과거 분사 쓴다고 돼 있거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얘들아, 이제는 분사 구문으로 가져왔어, 쌤이. 그럼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분사 구문이 등장하면 쌤이 뭐 해보라고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 번쯤은 돌려보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돌려볼까? Feeling tired.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she went to bed early. 그녀는 일찍 잠에 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돼? 접속사 살려야 돼. 근데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라고 했어. 뭐 because 쓰셔도 좋고요. 쌤은 as를 쓸게요. as 그 다음에 얘들아 주어 자리를 봤더니 뭐가 있어?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네. 그러면 주어 살리고 as she.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자리를 봤더니 went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 그러면 as she felt tired. 그녀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문장도 한번 되돌려 볼까? Watching TV, he ate some snack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TV를 보는 동안에 그는 과자를 먹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접속사 살리면 뭐 살릴래?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살리면 좋겠다. 그치? while 살리고 그 다음에 he라고 하는 주어도 살려주고 동사의 시제를 봤더니 얘들아 ate라고 해서 과거 동사야. 과거 동사면 watch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watched라고 하는 과거 동사로 바꾸면 좋겠지. 자, 그럼 이 문장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요. While he watched TV, he ate some snacks. 이런 문장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때 봤을 때 뒤에 나오는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잖아. 그 주어랑 앞에 나오는 분사가 능동관계면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 그녀가 직접 피곤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느껴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fee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he라고 하는 그 주체가 watching TV, TV를 직접 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분사 구문이 쓰여지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볼까? Surprised by the news, they couldn't say anything. 그들은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럼 원래 문장 한번 되돌려 보면 as로 역시 할게요. As they 어떤 동사를 쓸까요? 그런 동사 과거형이니까 as they were surprised by the news라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갔을 거야. 그들은 그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았을 때, 자, 이때 they라고 하는 그들은 놀람을 준 대상이야? 아니면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야?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잖아. 놀라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때 surprise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은 뭐 덕분에 되는 거다? 뒤에 나오는 주어가 행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까? Written in English, this book is easy to rea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 as 주어 this book 그리고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는 사실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as this book was written in English 라고 되살아날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얘들아,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writte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부분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거야? 뒤에 주어를 냅다 한번 살펴보면 this book이잖아. 이 책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야? 아니면 본인이 쓴 거야? 쓰여? 진 거죠. 그랬을 때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했으면 뭘 써라? 과거 분사를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되게 많이 풀 거거든.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뭐를 잡아낼 거냐면 여기 분사 쓴 거, 이 주어가 한 거야? 아니면 당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연습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사가 나왔을 때한 번쯤은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나중에 수능장이든 모의고사장에 가서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는 거 부탁드리겠고요. With 목적어 분사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문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한번 살펴보자면 with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분사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나와. 쌤이 진짜 약속할게.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출 문제 풀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때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다가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시 한번 볼까? I take a walk with my dog.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랑 산책을 한대. 자, with 보자마자 동그라미 쳐봐. With my dog following me 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산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강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와 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때 my dog라고 하는 목적어에 뭐를 맞춰준다? 분사를 맞춰준다. 즉,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를 써준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read a book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책을 읽는데 어떤 채로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라디오가 켜진 채로지. 라디오 입장에서 봤을 땐 스스로 켤수 없고 켜짐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써주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사실 형용사와 부사도 너무 많이 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candidate eligible for the position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는 후보자인데 어떤 후보자냐면요.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라고 우리 해석했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elig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는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구나. 문장이 길어져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 judge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문장 구조 한번 볼까? 문장 구조 봤을 때 the judge 판사는 밝혀내었다. 무엇을 밝혀내었냐면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야. 자,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자, 그랬을 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배웠어? 보어 자리에 뭐는 절대 못 들어가? 부사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에서 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될까?

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들어갈 수 없겠지. 즉, 그 판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라고 한다면 insuffici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와야지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쵸? 자, 그러면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하지만 절대 어느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 보어 자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활용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바로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많이 풀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뭐도 수식하는지 한번 볼까?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we need more re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라고 우리 해석했어. 자, 그러면 successfully 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해내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꾸며줬잖아. 그러면 이 successfully라고 하는 부사는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꾸민 거예요. to complete. 어?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부사가 뭐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부사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으니 어느 자리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어? 자, 살펴볼까? He remained sil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문장 구조 한번 보자. He라고 하는 거는 주어, remained, 동사. silently라고 해서 얘가 원래 무슨 자리냐면 얘들아 보어 자리야.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잖아. 그런데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 부사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쓴 문장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다고 X 표시 쳐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올바르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이 silently라고 하는 부사 형태를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즉, sil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e remained silent despite the provocative ques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부사는 어디 못 온다? 보어 자리 못 온다라고 하는 거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들아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 체크업 테스트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체크업 테스트 문제까지 풀고 강의 꺼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도를 만난 지가 이제 19살 때인데 53년이 됐다 이거야. 춥고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 도라고도 정이 들고 또 돌의 그 습성이랄까 고집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잘 터득이 돼서 좋은 벼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에 서당 선생님하고 학동들이 그 대곡천변에 있는 그 큰 안반 위에다가 먹을 갈아서 글씨를 쓰고 또 사용하다 남은 먹물은 또 덮어놨다가 다음에 와서 또 쓰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 과연 내가 벼룩돌을 제대로 찾아왔구나.

되느냐. 바로 여기가 이제 연로 개수기, 그러니까 벼룩기를 개부수한 그것, 그 내용을 기록한 비문입니다, 요게. 순치 12년 을미 2월 18일 연로. 연로. 참, 나한테는 귀중한 문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많지. 정 이 공부가 다양하고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골고루 반복, 연속적으로 반복 작업이 되면서 이제 벼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을 시작했다라면 이거부터 먼저 어깨에 대고서 뛰는 일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20, 30년간 미로착했으니 여기 구독살이 배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 돌이 작업이 잘 안 될 때는 막 어거지를 해도 만들어 보려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돌이 하자는 대로 내가 가기도 하고, 또 웬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돌이 말을 잘 들어줘서 또 좋은 벼루도 쉽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돌하고 무언의 대화하고 오고 가는 거지.

0: 만들 적마다, 칠할 적마다 이제 2단계가 되면 그 성취감이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그 행복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언양이 벼루의 특징은 우선 쑥새. 돌 자체가 우선 녹색이라는 데서 좀 외견상 금방 차이가 나는 거죠.
1: 이 전통 문화라는 이 기능은 전통 문화의 그 역사 속 어디에서 그 기능이 나한테까지 왔다 라는 거로 연결이 저 봤을 때는 결코 이 기능과 재능은 내 것이 아니고 역사의 것이었구나. 다음 세대로 내가 다시 전수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이거 요걸 두드려 봐봐.
0: 소리가 안 좋잖아, 그죠?
1: 예.
0: 요거 하나. 이 소리 좋지?
2: 소리가 맑네, 이거. 그냥 아들로서 좀 그 흔적을 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냥 좀 이어가고 싶고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건 좀 막연한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었습니다.
0: 예. 어깨 그 뻐근한 건 어때요, 요새? 여기.
2: 좀 나아졌습니다.
0: 그게 뻐근한 게 없어져야 이제 숙달이 됐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하는 게 어설펐었는데 요즘 사이에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모습이 눈에 띄고 그래서 좋습니다, 마음에.
2: 일단 아버지를 많이 닮고 싶은 생각이 일단 큽니다. 예. 포기하지 않고 좀 고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돌아온 길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잘 좀 써주시오. 앞으로도 이 돌하고 내 삶이 다할 때까지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돌이 가는 곳, 돌과 벗이 되어 같이 걸어온 길, 19 더하기 53. 또다시 떠나야 할 기약 없는 여정,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어디론가 같이 가고 있겠지.

0: 알게 되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되면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 공부의 이치. 대학 1학년인 김서범 군에게 수학 공부가 그랬다. 그런 서범 군에게도 수학을 처음 접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다. 하지만 수학의 단원별 연관성을 따라가며 공부를 하다 보니 개념은 다져지고 그 개념의 흐름도 파악이 되면서 결국 자신만의 수학 공부법을 찾게 되었다.
1: 흐름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혹시 뭔가 중간에 빠뜨린 게 있더라도 이제 앞뒤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앞뒤 내용만 좀 기억을 하면은 아 사이에 뭘 내가 까먹었구나 이런 게 다 생각이 잘 나게 되더라고요.
0: 개념의 흐름을 파악하는 공부법으로 내신과 수능 모두

0: 1등급을 받은 석봉군의 특별한 수학 공부법을 공개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어렵고 지긋지긋한 수학 공부는 안 하겠지 싶었겠지만 오히려 대학에 와서 더욱 수학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석범군. 단순히 잘해서가 아니라 수학이 가진 학문적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다는 석범군. 그래서 전공 역시 수학 교육과로 선택을 했다.
1: 원래부터 좀 수학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수학적인 뭐 배우고 또 남한테 설명해주는 것도 좋아해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나름대로 흐름 같은 게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혼자서 이런 흐름을 캐치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재미도 좀 부는 것 같더라고요.
2: 다들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꾸 개념을 까먹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흐름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0: 석범군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교과서. 흔히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석범군의 경우는 달랐다.
2: 교과서 하는 게 실제로 수업용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원 같은 거를 배치를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배치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단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수학2에서 1단원이 집합과 명제고 2단원이 함수고 3단원이 수열이잖아요. 왜 함수를 집합과 명제 뒤에다 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함수를 배우면은 아 함수가 두 집합을 서로 대응시키는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집합을 먼저 배우고 좀 더 나아간 함수를 배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제 수열을 왜 함수 뒤에다 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 수열이 생각해보면은 1, 2, 3일 때 뭐 몇몇 몇이다 이런 거니까 아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열도 아 함수의 한 종류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수 뒤에 수열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 전체에 흐름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연결고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 항상 교과서를 먼저 보고 이렇게 수학의 기본적인 흐름,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0: 고등학교 이과 수학 과정은 순서대로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순으로 총 6개. 하지만 이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니 석범군은 뭔가 의문이 생겼다.
2: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교과서 흐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2단원을 차라리 2단원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이 둘의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제 단원들을 다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새로 순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이 흐름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더 복습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단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0: 교과서의 흐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단원 간의 연결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석범군. 결국 연관성 있는 단원들을 묶어 복습하는 방법을 찾았다.
2: 저는 크게 5개로 나눴어요. 일단 확률과 통계는 그 자체로 너무 연관성이 강하고 해가지고 일단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냅뒀고 나머지 이제 5과목들을 4단원으로 쪼갰는데
0: 석범군은 기존의 총 6과목을 연관성 있는 단원들끼리 나누고 다시 5개의 과목으로 정리해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었다.
2: 집합과 함수가 연관이 돼 있고 이제 함수와 수열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3개를 묶어서 함수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 한 번에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는 먼저 지수와 로그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확장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0: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 때는 본인이 생각한 개념의 흐름과 단원의 연관성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했다.
2: 또 두 번째 단원명 같은 경우는 기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소단원을 순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은 삼수선의 정의를 배우고 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배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차라리 각을 한 번에 배우고 나서 아 각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걸 구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순서가 더 흐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먼저 각 세 종류 그러니까 직선과

0: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이름을 그걸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수선의 정리를 소개하고 정사형을 집어넣었어요.
1: 소더넌 역시 자신이 생각한 흐름에 맞춰 순서를 바꾸었는데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흐름대로 순서를 정리하면 개념의 흐름을 확실히 다질 수 있다. 목차를 만들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목차를 합치기도 하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빼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벡터의 경우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가 연산 및 내적 등의 방법이 같기 때문에 두 부분을 한 단원으로 만들었다. 또 미적분을 만들 때는 함수의 극한 속에 수열의 극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은 제외했다.
0: 이런 식으로 교과목 하나하나 제가 짠 것마다 안에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이 목차만 보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복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생겨가지고 까먹지도 않고 설사 까먹더라고 하더라도 흐름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금방 기억하는 게 쉽더라고요.
1: 단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과서의 전체의 개념을 이해한 뒤 복습을 위해 자신만의 흐름에 맞게 연관성을 찾아 목차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2: 학생들이 처음 뭐 예습의 단계라든지 수학을 내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라고 했을 때 적용 가능한 어떤 공부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교과서의 흐름대로 내용 구성을 갖다가 제대로 해보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떤 수학적인 좀 원리라든지 아 이런 흐름 같은 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다보고 싶다. 수학을 어느 정도 다 했다면 대수적인 파트 아니면 해석적인 파트 아니면 기하적인 파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 복습용으로 재구성했을 때는 그 수학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0: 이제 교과서는 그냥 개념 익히기용이고 문제 풀이는 따로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교과서가 왜 문제 풀이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냐면 너무 문제가 쉬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게 이제 교과서나 결국에는 뭐 수능 문제나 결국 목표는 이제 너가 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수능이나 평가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 방식 그대로 따와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14년 수능 19번인데 이게 되게 보면은 되게 문제도 길고 도형 문제인데 그림도 안 줘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잘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조건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주고 있냐면 축에 접한다. 그리고 평면이랑 잘린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그리고 축에 잘린 길이가 얼마다.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정보들을 어떻게 놓고 방정식을 나가지고 풀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문제를 보니까 이게 결국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확인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 193쪽을 보면은 구가 어떤 평면에 접할 때 방정식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또 축에 접할 때 방정식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 축에 동시에 접할 테니까 그런 방정식을 하나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어떤 평면과 잘린 부분의 넓이가 뭐냐 이거에 대한 건데 뭐 191페이지의 문제 3번이라던가 뭐 196페이지의 문제 15번 같은 걸 보면은 구가 있는데 어떤 평면을 잘랐더니 원이 나왔다. 이때 넓이가 얼마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원이나 구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의 어떤 내용들에서 안에 흐름을 잘 공부했으면 나중에 수능 문제라든지 다른 모의고사 문제도 읽으면서 아 내가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웠었지 하면서 복습하면서 연습했던 것들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1: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먼저 문제의 조건들을 파악한 후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통해 파악된 흐름을 적용하여 풀도록 한다.
2: 이 공부가 다 끝난 친구들 중에 특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요. 수학 공부 시간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는 많이 접해봐서 뭔가는 많이 아는데 연결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흐름이 다 분절돼 있다는 얘기죠. 교과서 흐름대로 한번 마인드맵처럼 구성하듯이 교과서의 내용을 갖다가 총정리 한번 해봐라 라는 걸 권해주고 싶습니다.
1: 첫 번문의 흐름 공부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0: 첫 번째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교과서 목차를 따라 수학의 기본적인 흐름과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복습할 때 자신이 생각한 단원 연관성과 개념의 흐름에 따라 자신만의 목차를 재구성하여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조건과 교과서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 조건별로 개념을 적용하여 푼다. 이렇게 목차를 재구성하는 공부법은 개념을 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석범군은 오랜만에 모교를 다시 찾았다. 바로 자신의 수학 공부법을 멘토링해주기 위해서인데
1: 이렇게 너희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0: 그런데 멘토링 지원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 학생들 그래서인지 표정들이 사뭇 진지하다 없는 시간을 쪼개 멘토링을 하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기에 멘티 선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1: 사이언스 친구, 이형철 친구, 장가희 친구, 김준 친구, 이경윤 친구 문제는 뭘로 풀어요? 하루에 몇 문제 정도 풀어요? 평소에 좀 어려운 거 풀 때는 괜찮아요? 그럼 교과서 어느 정도 풀어요?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어떻게 찾아요?
0: 석범군은 멘티 신청서를 꼼꼼히 살피며 한 명 한 명 질문을 하면서 체크를 한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1: 다시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멘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0: 고3 학생들이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이는 석범군. 일단 자신의 공부법으로 단기간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멘티로 선정해야 할 것 같다.
1: 그러니까 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개념이 다 돼야지 이제 스스로 연관도 시키고 이제 다 순서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충분히 준비가 된 지금 3학년 친구들한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하고 싶은데 질문하거나 이제 고민한 걸 보니까 다들 고민도 비슷하고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방향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네요.
0: 개념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석범군의 수학 공부법.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멘티를 결정한 모양이다. 고민 끝에 선정된 멘티와의 멘토링. 웃음소리가 나는 걸 보니 그새 친해진 것 같은데. 양서고등학교 3학년 나인숙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학과 시험을 볼 때마다 부족한 시간이 문제다.
2: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개념도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형한테 문제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요.
1: 그럼 지금까지 공부는 어떻게 했었는데?
3: 킬러 문제들?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제 위주로 풀고 모의고사 틀렸던 거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1: 틀렸던 거 대충 알 거 아니야?
3: 다 알죠.
1: 알지.
3: 그거 삼각함수 최대값? 최소값인가 최대값 구하는 거. Y축 다 구해놓고 이게 못 풀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합성도 아니고 거기서
1: 생각 어렵게 했구나.
3: 거기서 너무 어렵게 가가지고
1: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지금 문제 풀 때 그런 거잖아. 막 풀다가 중간에 뭔가 이 부분에서 뭘 써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에 미분양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게 딱 생각이 안 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게 있는 거야. 개념이 확고하게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조건이나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거든. 혹시 교과서 많이 봤어?
2: 아니요.
3: 2학년 때 내신할 때 빼고는.
1: 아, 내신할 때 빼고는?
3: 네.
1: 지금은 수업도 교과서 안 쓰지?
3: 안 쓰죠.
1: 이게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시도 주고 뭐 어떤 함수에 대해서 뭐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을 주거든 앞에다가 이걸 주고 모일 때 어떻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체크가 제대로 되고 각각에게 정리라든지 성질들이 어떤 상황일 때 될지 그게 파악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로 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볼 때 좀 제대로 그러니까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세세하게 다 보고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20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 하나 가지고 별

0: 이걸 다 물어보거든? 2개도가 연속에 30탁 하나 줬는데, 여기서 무슨 변곡점도 물어보고, 최대치도 물어보고, 그게 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걸 물어봤잖아. 그게 하나가 좀 막 여러 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잘 생각해보면, 결국 다 교과서 설명문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문제가 아니어도 앞에 뭐 증명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를 이끌어 나가고,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가지고 다음 걸 만드느냐, 이걸만 제대로 파악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
1: 교과서에 일단 처음부터 막 어떤 개념 설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배울 게 뭐다라는 걸 암시를 주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요. 그 설명에 대한 예제, 그 다음에 유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문제도 살을 분해해보면 그런 요소들이 다 문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갖다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떠한 뭐 옷을 받고 입더라도 이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빠른 거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도 덩달아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0: 개념 이거 한번 정리는 다시 한번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까먹은 것도 있을 거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때 뭐 다른 책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교과서 보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그냥 보는데, 너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몇 번을 돌려본 거잖아. 굳이 이걸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교과서 단원인데 생각보다 이게 단원끼리 섞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런 거를 개념 정리를 한 번에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좀 걔네들끼리 좀 연관지는 게 더 쉽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거든. 헷갈리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2: 첫 단원은 이제 목차를 살펴보며 목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석범군.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부에 맞춰 자신만의 목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만의 이제 목차, 교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야. 숙제.
2: 그날 오후 멘토링이 끝나자마자 석범군이 알려준 방법대로 목차를 정리해보는 인수군.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과 목차를 번갈아가며 나름 순서를 잡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하지만 내용도 많고 아직 확실치 않은 개념이 있어 흐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3: 미분 하나만 하는데도 수투에서도 내용을 찾아와야 되고, 미연, 미투 다 알아봐야 되고, 이게 되게 여러 군데서 찾아봐야 되니까 그게 되게 좀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요.
2: 2차 멘토링이 약속된 날, 석범군은 만나자마자 과제 먼저 확인하는데.
0: 저번에 얘기했던 거 해왔어?
3: 네, 하고 목차는 정해왔는데요. 일단 미분을 하려면 일단 먼저 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처음은 함수로 했고요.
0: 함수 종류를 한 번에 다 하고.
2: 멘티 인수군이 정리한 목차를 꼼꼼히 살피는 멘토 석범군. 목차만 봐도 제대로 흐름을 파악했는지 알 수 있다.
0: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3: 처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평균 변화율에 약간 극강까지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극강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이제 자세하게 나간 것 같아요.
4: 그치.
0: 너 아까 말한 게 그게 딱 내 의도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뭔지 내가 순서를 배열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얘가 어떤 애들이랑 연관이 있었는지 다 생각을 하게 돼.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개념 복습하거나 하는 게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라고 했던 거야.
3: 그래서 일단 목차만 정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혼자 할 때는 이 목차 안을 더 세부화해가지고 내용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소단원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물어봤는데, 중단원까지는 너가 이렇게 마음대로 배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소단원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너가 3학년이고 어느 정도 개념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구가 좀 많은 것들 있지. 미적분 같은 건 도구가 별로 없잖아. 근데 기백 같은 건 도구가 되게 많다 보니까 도구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안에 작은 단원들을

0: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간 문제네? 그럼 기 하나 벡터 중에 하나겠다, 그지? 근데 벡터가 나와 있으니까 벡터 중에서도 공간 문제, 공간 벡터로 하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적이지, 내적. 이런 거 문제 풀 때 일단 옆에 써놨어. 내가 이제 이건 내적 문제니까 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아, 뭐 정사형도 있었고, 뭐 성분도 있었고, 아, 분해도 있었지. 그럼 이 중에서 뭘 써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공부, 평소에 공부할 땐 다 해봤어. 왜 내가 평소에 다 해보라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문제 특징별로 이게 좋은 게 따로 있거든? 근데 평소에 풀 때, 이거 다 이런 식으로 풀어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아, 네가 풀면서, 아, 이거, 이런 유형은 뭐 좌표가 낫고, 아, 이런 유형은 정사형이 낫고, 아, 이런 유형은 오히려 정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가 나름대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알겠니?
1: 네, 저가 이제 고3이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쯤 시기면 이제 문제풀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이 흐름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0: 지금쯤에 슬슬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까지 막혔던 개념도 좀 보고, 모르는 개념 있나 확인 좀 하고, 뭐 아는 개념에 좀 어려운 것도 해보고 이럴 시기가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틀렸어. 그래서 너가 이 문제를 열심히 복습을 했어. 이러면 이제 이 문제는 잘 풀어.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개념을 쓰는 다른 문제는 못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애들이 보통 틀린 문제 계속 틀린다고 하잖아. 문제를 복습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 해결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변 애들과 좀 연결을 다시 시켜주는 거야. 다 잘 어떤 상황에서 얘가 다시 나왔을 때 주변 애들과 그 연관을 생각하면서 다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아,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흔히 말하는 킬러라고 하는 뭐 21번, 29번, 30번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보면 다들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가지고 문제 풀면서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될 게, 문제를 보면 있잖아. 그 문제 안에 작은 작은 나는 뭘 물어보고 있어 이런 게 있어. 네가 그런 것만 캐치해가지고, 아니 내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풀면 됐었고, 또 두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건 이걸로 풀면 됐었고, 이런 식으로 그것만 이제 네가 그 사이사이 흐름만 다 채워가지고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면은 다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30번 보면은 함수 하나 주고 있고 다른 함수를 줬던 걸 가지고 또 새로 정의하고 있지.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거 나중에 딱 교과서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적분과 미분의 관계하면서 아, 얘 이런 거 적응적분을 정의를 함수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애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 그래, g'x가 m 플러스 절대값 fx.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고 했잖아? 아, 이 극값을, 이 gx를, 극값을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2: 이렇듯, 문제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0: 3분의 1 대입하면은 9 빼기 3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막 조건도 막 난 뭐 이것저것 주고 그러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처음으로 준 식들이 있잖아, 상황이나 이런 게 내가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관되어 있었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흐름대로만 착 따라가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뭐 21, 29, 30 이런 것도 굳이 막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안에 뭐가 숨어있을까 이것만 연습, 평소 연습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 다 그 흐름대로 풀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야.
2: 첫 번문의 고득점 문제 풀이 방법은 첫째, 문제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찾고 두 번째로는 조건들을 해결할 교과서의 개념을 생각하도록 한다. 그 다음 개념을 조건에 하나하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3: 흐름에 따라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풀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수학 같은 경우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까지 다 이게 적용이 되거든. 게다가 이게 수학 말고도 좀 내용들 사이에 좀 연관성이 큰 과목들 있잖아. 뭐 그러니까 뭐 과학, 특히 대표적으로 과학 같은 거,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부 방법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이건 지금까지 멘토링 보다 수고했고,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해 준 거 뭐 너가 나름대로 잘 너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너 수학 공부에, 수학 공부도 뭐 다른 과목 공부든지 간에

0: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1: 네.
0: 네, 수능 마무리, 수급까지 마무리 잘하고. 네. 그치? 네.
2: 인수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3: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문제 풀 때 어떤 기능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것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형이랑 멘토링 할 때 했던 것처럼 먼저 개념에 대해서 다 나만의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맞게 문제 풀이를 하면서 그냥 흐름에 맞게 개념을 하나하나 적용시키다 보면은 시간 문제, 그 부족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주변에서 뭐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뭐가 문제니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아, 내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약간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 석범군의 계획들도 수학 문제처럼 술술 풀리길 기대해본다.
5: 아, 그건 너무 웃겼어.
6: 대신 얘기했어?
7: 엄청 많아요.
6: 송영준 친구 나중에 훌륭한 배우가 되기를 바랄게요. 또 보고 있어. 카메라 보면 한 마리 다 해줄게. 그리고 양서고등학교 양서고등학교 포스트유키 친구들 올해 꼭 고3생활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길 바랄게요. 파이팅. 또 누구?
8: 아까서?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요. 디지털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0: 전화번호 외울 수 있어요? 전화번호 몇 개나 외워요? 부모님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 전화번호는 몇 개라도 외우고 있나요? 우리 잘 외우지 않죠. 왜 그래요? 아니,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요, 다 같이 디지털 앰니지아, 디지털 건망증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So when we stop remembering, because our devices remember for us. 우리의 디바이스가 우리 대신 우리 뇌의 외장 메모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뇌의 일정 부분을 사실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요즘은 사실 디지털 앰니지아가 문제가 아니라 AI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AI가 글도 써줘, AI가 고민 상담도 해줘, AI가 어떨 때는 내 기분을 나보다 더잘 표현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AI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는 능력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거랑 관련된 질문이 바로 오늘 읽을 질문에 등장한답니다. 자, 기술 발전, AI, 그리고 우리 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가볼게요. 우리 이제 오해 모의고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오해 모의고사 시작하는 날이에요. 자,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힘내서 짜잔 하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영자 시크릿 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가 뭐야? 남자의 말의 목적 또는 여자의 말의 목적 고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목적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빈출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동안 기출 문제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 수없이 많이 나왔던 표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 want to. 나뭐 하고 싶어요. I want to inform, announce, encourage, recommend, introduce, ask, remind you. 같은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나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담겼으니까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I'd like to, I want to랑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또, please. Don't forget to, remember to, we kindly ask you to 같은 표현들이 있다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목적이 잘 드러난다 라고 할수 있고요. 자, I'm pleased to, we are excited to, I'd like to introduce 같은 표현이 나오면 나 이제 뭐 할래? 라고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를 잘 들어보면은 아, 우리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이벤트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신납니다. 이러한 말들이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 뒤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make sure you must. 이런 거. 뭐뭐 해주세요. 꼭 뭐뭐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뭐뭐를 해야 되니까, 뭐뭐 해주세요. 라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말의 목적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대충 보니까 뭐 공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기구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안전,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들어볼게요.
1: Hello, everyone. This is the Greenfield Park Management Team. We're excited to welcome you to our newly opened fitness zone designed to support a healthy and active lifestyle. Please be aware that some of the new machines may be unfamiliar to you.
0: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저 관리팀에서 나왔는데요. We are excited to, 이런 표현 나왔다. 우리는 excited to, 너무 신납니다. To welcome you to our newly opened fitness zone. 자, 우리의 fitness zone. 근데 새로 열었나 봐. 이 피트니스 공간에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어서 너무 신납니다. 라고 해. 자, 근데 이 피트니스 존은요, designed to support a healthy and active lifestyle. 자,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자, please be aware. 이 표현도 나왔네요. 자, 방금 영자에서 배운 표현이죠. Please be aware. 자, 알아주세요. 뭐를? That some of the new machines may be unfamiliar to you. 자, 어떤 기계들은요,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들어볼게.
1: For your safety, we ask that you read the instructions posted next to each piece of equipment before using it and follow the recommended guidelines. We also encourage you to begin at a comfortable level and avoid overexerting yourself. Your safety is our top priority.
0: 됐네. 자, we ask you.

0: 나왔던 표현 또 나왔죠. Secret peek에 나왔던 표현이죠. 자, 우리는 당신께 요청합니다. Read the instructions. 자, 안내사항을 읽으라고요. 이 각각의 도구 옆에 있는 before using it,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자, 게다가 우리는 당신에게 encourage, 격려해요. 뭐를 할수 있도록 you to begin at a comfortable level and avoid overexerting yourself. 자, 편안한 레벨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고 힘 너무 많이 쓰는 거 하지 마세요. Your safety is our own priority.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대충 알것 같죠? 안전하게 이 피트니스 존을 사용하는 것을 요청하려고, 격려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들어볼게요.
1: By using the machines properly and responsibly, you help prevent injuries and ensure a safe environment for everyon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nd we hope you enjoy the new fitness zone.
0: OP. 자,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고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사용을 함으로써 injuries 막을 수 있어요. 부상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협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자,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새로 설치된 체력 단련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려고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됐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의견, 뭐가 될지 한번 들어볼게요.
2: James, you look deep in thought.
1: Yeah, I've been concerned about my son lately. He spends most of his time using smart devices, and he almost never reads books.
0: 아, 지금 문제 상황이 나왔네. You look deep in thought. 아이고, 생각이 많아 보이네. 나 지금 concerned about my son lately. 우리 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하는 데 쓰고, never read book, 책은 전혀 읽지 않아.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답했냐면,
2: Oh, I see. Have you tried setting a regular reading time?
1: I have, but it didn't work well at all. He sees reading as a chore.
0: 자, have you tried setting a regular reading time? 자, 정기적으로 리딩하는 타임을 세팅해 본 적이 있어? 라고 했는데, 해봤지만 통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귀찮은 일로서, as a chore로서만 여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 That's something a lot of parents struggle with. It might help to change how reading is experienced at home.
1: What do you mean?
2: I think kids are more likely to enjoy reading when the whole family reads the same book together.
1: You mean parents and kids reading together?
0: 오케이. 자, 이게 a lot of parents struggle with 많은 부모들이 겪는 문제인데 it might help to change how reading is experienced at home. 자, 집에서 이 읽기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바꾸면 도움이 될것 같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I think 나왔다. 뭐 나왔어? I think 나 이렇게 생각해라고 했잖아. 나 생각해. 여자의 의견 여기 나오네요. Kids are more likely to enjoy reading. 아이들이 글 읽기를 더 좋아한대요. When the whole family reads the same book together. 전체 가족이 같은 책을 같이 읽으면 그때 아이들이 읽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게 여자의 의견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볼게요.
2: Exactly. When families share a book and talk about it, kids start to see reading as a fun activity, not like homework. My family did that, and it worked for my daughter.
1: That makes a lot of sense.
2: I can text you some titles that my family has enjoyed together.
1: That sounds great. We'll start this week.
0: 오케이. 자, 그래서, 자, when family share a book. 자, 책을 같이 읽고,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아이들이 start to see reading as a fun activity. fun 하게 느끼게 된대요. 얘기를요. homework로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했는데, 우리 딸한테는 효과가 아주 좋았어. 라고 합니다. 말이 되네. 그랬더니 여자가 some titles, 우리 가족이 같이 읽었던 책 제목들 좀 텍스트로 보내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we will start this week. 자, 우리도 이번 주에 시작해볼게. 라고 합니다. 자,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그 바로 I think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등장을 했었죠. 정답 몇 번이에요? 가족이 같은 책을 함께 읽으면 자녀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된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아직까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3번도 봅시다. 남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AI 나왔다.

0: 영자 이슈에 등장했던 AI가 나왔네요. 자,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가 1, 2, 3, 4, 5 쭉쭉쭉 써 있는 거 보이죠? 그게 도대체 어떻다는 걸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Good morning, everyone. You're listening to Brian's Daily Insight. Today, I'd like to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rowing role in our daily lives. Many people now rely on generative AI to write messages or organize ideas without much thought. While this is obviously convenient, some experts have raised concerns.
0: 여기까지. 자, 지금 브라이언's Daily Insight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Without much thought,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본적 있죠. 우리 다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While this is obviously convenient. 자, 이것이 되게 편한 거는 맞는데 some experts have raised concerns. 자, 어떤 전문가들은 raise concerns 하면 무슨 뜻?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그 의문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1: They warn that relying too much on generative AI weakens our ability to form and express our own opinions. When we constantly copy AI-generated responses in daily communication, we use fewer of our own words and ideas. Over time, this habit makes it harder to clearly explain what we think or feel.
0: 그렇지. 자, they warn that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relying too much on generative AI. AI에 너무 심하게 의존을 하면은 weakens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대요. 뭐를 하는 능력? To form and express our own opinion. 자, 우리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AI에서 생성된 반응들을 계속해서 카피해서 쓰다 보면 we use fewer of our own words and ideas.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은 더 적게 쓰는 거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is habit makes it harder. 자, 이러한 습관은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To clearly explain what we think or feel. 자,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라고 해. 남자가 하는 말에 요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뭐예요? AI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약화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문장까지 들어볼게요.
1: As generative AI continues to become more common, it's worth considering how this dependence might affect our ability to express ourselves.
0: 아,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주제 반복이죠. 자, 이게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됨에 따라서 worth considering. 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러한 의존이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 우리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봅시다. 자, 적절한 거 몇 번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접근성의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 웬 말입니까? 자, 개인의 판단력이 약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 되게 그럴듯하지만 판단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판단력과 표현하는 능력은 다른 거잖아. 3번 볼게요. 자, 인내심이 점점 없어지게 만든다. 말도 안 되고 실패를 통해 배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지나친 의존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문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죠? 앞에 여기 사진 좀 봐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1: Rachel, what are you looking at?
2: It's a photo from the science magic show I saw at the science museum yesterday. Take a look.
0: 자, 역시. 자, 여기 뭐 봐? 했더니 이거 사이언스 매직 쇼에서 찍은 거래요. 그래서 take a look, 한번 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1: Oh, it looks like it was really fun. The light bulb shape above the letters is really interesting.
0: 자, 뭐라고 하냐면 the light bulb shape above the letter. 자, 이 글자 위에 있는 전구 모양이 어떠냐? Really interesting, 진짜 흥미로워 라고 하네요.

0: 전구 모양 있어요. 1번 그림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1: Yeah, it represents scientific inventions.
0: 과학적인 발명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고요.
2: And I like how the guy doing the experiment is holding a stick.
0: 자, 여기 볼게요. How the guy doing the experiment is holding a stick. 자, 뭐냐면은 guy인데 doing the experiment. 자, 이렇게 실험을 하는 이 guy가 holding a stick, 막대를 들고 있는 게 나 되게 마음에 들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막대를 들고 있죠. 그래서 2번 그림도 맞는 거. 그다음에 3번 보자.
1: He used it like a magician. He did a magic trick later using the water from the cup on the star pattern tablecloth.
0: 오케이. 자, 갑자기 여러 정보가 좀 나와가지고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잘 들어보면은요. 자, 매직 트릭을 나중에 했는데, 뭐를 가지고 했냐면, water from the cup on the star pattern tablecloth 라고 해요. 별 모양 테이블보 위에 있는 컵에 물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star pattern tablecloth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컵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번 그림은 다 맞는 거. 일단 star pattern tablecloth가 있죠? 이거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2: Wow. So, what did the three robots next to the microscope do?
0: 자, 확실하게 이건 되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three robots next to the microscopes. 현미경 옆에 있는 세 개의 로봇은 뭐야라고 했는데 로봇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그다음에 they danced and even talked and it was amazing. 막 로봇들이 춤도 추고 말도 하고 너무 멋졌어.
1: They danced and even talked. It was amazing.
2: Fascinating. What did he do with the bucket in front of the table?
1: Later, he made it float using the power of heat.
0: 자, 요렇게. 자, what did he do with the bucket in front of the table? 테이블 앞에 있는 양동이로는 뭐를 했어? 라고 했는데 양동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5번 그림도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흘려 들으면 되는 거죠.
2: Wow, that sounds really cool. It sounds like an amazing science show.
1: It really was.
0: 자, 요렇게. 자, 되게 쿨하다. Sounds like an amazing science show. 되게 멋진 사이언스 쇼 같다. 아, 진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단어를 하나 배워야 될게 있거든요. 그 단어 설명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해볼게요. 여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그거 2개 체크하고 들어가 볼게요.
1: Mr. Green, the graduation ceremony starts in about an hour.
2: Right. Let's do a final preparation check.
1: Okay, sounds good. I checked the microphones early this morning, and everything was working fine.
2: That's good. And I organized the diplomas and placed them neatly next to the stage.
0: 오케이. 자, the graduation ceremony 하면 졸업식이잖아요. 졸업식이 1시간 후에 시작돼. 그래서 final preparation check 마지막으로 준비 확인을 해보자. 자, I checked the microphone early this morning. 마이크는 확인했는데 잘 작동하고 있었어라고 하고, I organized the diplomas. 졸업장을 정리를 했고, place them neatly next to the stage. 자, 스테이지 옆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1: I saw that. They were very well organized.
2: Who set up the laptop there?
1: Mr. Anderson and I did. We connected it, and the screen looked good.
2: Great. Have you contacted the person who's giving the speech today?
1: Yes, I called him just a few minutes ago, and he said he's on his way.
0: 오케이. 자, 여기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랩탑 누가 설치했어? 미스터 앤더슨이랑 내가 설치했어. 연결했는데, and the screen looks good. 자, 스크린 좋았어. 라고 했고요. Have you contacted the person who's giving the speech today? 오늘 연설할 사람한테 연락했어? 라고 했더니, I just called him just a few minutes ago. 몇분 전에 연락했는데, 오고 있는 길이래.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직까지 할일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 Thank goodness. Do you know where the bouquet of flowers for the special award winner is?
1: Oh, it's in the teacher's office. I'll go get it right now.
2: Thanks. I'll review the overall schedule while you do that.
0: 오케이, 이제 드디어 나왔네. Thanks goodness. 한 다음에, Do you know where the bouquet of flowers for the special award winner is? 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bouquet of flowers가 있습니까? Special award winner. 자, 어떤 상 타는 사람을 위한 bouquet of flowers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라고 했어. bouquet가 뭐야?

0: 꽃다발이라는 뜻이야. 요 단어 알아들을게요. bouquet 꽃다발이에요. 리스닝에서 리스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결혼식에서 부케 던진다고 하잖아. 이거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bouquet라고 영어에서는 실제로는 발음을 하는데 꽃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다발 어디다 놨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teacher's office에 있대요. So I'll go get it right now. 지금 가서 내가 가져올게요라고 했잖아. 여자가 할 일, I'll go get it right now. 꽃다발 가져오는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남자가 전체 스케줄 다시 한번 확인할게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는 몇 번입니까? 몇 번? 꽃다발 가져오기, bouquet of flowers를 가지고 오는 게 되겠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잘했고요.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골라보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거 3점짜리고 3.1만 했어요. 되게 어렵진 않은데, 눈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들었을 때 되게 헷갈릴 만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자, 어디에서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찾아보면서 들어볼게요. 해볼게요.
1: Welcome to Active Lifestyles. How can I help you today?
2: Hi, I'm looking for a couple things for working out.
1: Sure, what are you looking for?
2: First, I need some sports towels.
1: We have two types: regular towels, which are $5 each, and premium ones, which are $10 each.
2: I'll take three premium towels.
0: 오케이. 자, 좀 길게 끊었는데, 자, 일단은 가게에 와서, 나 working out, 운동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찾고 있다, 라고 하잖아. 그래서 못 찾고 있는데요, 스포츠 타월이 필요합니다. We have two types. 두 개의 타입이 있다, 라고 하면서, 두 개의 종류 주는 건 이제 익숙하지. 이건 여러 번 봤지. 그래서, 첫 번째, regular 타월은 $5고, premium은 얼마냐면은 $10 each,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3 프리미엄을 가져가겠대요. 자, 프리미엄이 얼마였어? 10달러잖아. 그러면 10달러짜리 프리미엄을 3개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니까 30달러가 되겠습니다. 됐니? 좋아. 그 다음에.
1: Sounds good. What else do you need?
2: I also need some workout headbands.
1: Those are $20 for a set of three.
0: 여기. $20 for a set of three. Set of three. 이게 뭐야? 세 개가 들어있는 한 세트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아, 나 지금 워크아웃 헤드밴드도 필요한데, 그거 얼마냐면은, 세 개가 들어있는 하나의 세트가 $20야, 라고 한 거야. 자, 그랬더니, 그거를,
2: I'll take one set, please. And that should be everything.
0: 하나의 세트를 살래요, 라고 했어. 자, 여기 thre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엄청 헷갈렸을 수 있어. 갑자기. 멘붕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세트를 사겠다는 뜻이야, 결국은. 자, 그래서 20달러짜리가 하나 들어가니까 2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 All right. So that's three premium towels and a set of workout headbands, right?
2: Yes. And I heard there's a special discount for members.
0: Special discount for members. 자, 디스카운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1: That's right. Members get a 10% discount on all purchases. Are you a member?
2: Yes, here's my membership card and my credit card.
0: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10% 디스카운트가 모든 구매에 적용이 된대요. 멤버예요? 그랬더니 멤버랍니다. 자, 그러면 50달러인데 거기에다가 10% 할인이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5달러.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이게 올해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이 출제해진 분들이, 이 책을 쓰신 분들이 하나라도 마지막까지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좀 새로운 표현들이 군데군데 막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뒤에도 또 그런 것들 나오니까 내가 나올 때마다 알려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여자가 스노클링을 하지 못한 이유를 골라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은 평소랑 패턴이 다르거든? 자, 한번 들어볼게.
2: Hi, Melissa. How was your island trip last weekend?
1: I had such a great time. It was beautiful.
2: Did you get to go snorkeling like you planned?
1: Actually, that didn't really work out.
2: Oh no. I know you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all the fish.
0: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나 보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이런 내용이죠. 자, 섬에 트립 잘 갔니? 그랬더니 좋았는데 스노클링 했어? 그랬더니

0: 아니, 근데 잘안 풀렸어. 라고 하면서, 너 되게 기대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1: I know. My ankle is finally better after my tennis injury, and it was going to be perfect.
0: 여자가 먼저 말하죠. 내 앵커 발목이 더 테니스에서 다친 후로 계속 나아지고 있어서 it was going to be perfect. 완벽해지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 Did you forget to bring your snorkeling gear?
0: 그러니까 앵클을 다쳐서는 이유가 아닐 거고요. 자, 그다음에 스노클링 기어 장비를 두고 가서 그랬어라고 물었더니
1: No, they provided everything, including masks and fins.
0: 아니야. 거기에서 사실은 마스크랑 그리고 오리발까지 다 제공을 해줬어라고 하죠.
1: That's good to hear. I know snorkeling can be pretty expensive.
0: Actually, the price was pretty reasonable.
1: 자, 여기 actually 나왔잖아. 보통 7번 문제에서 actually 하면은 진짜 이유가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죠. 자, 보면은 I know snorkeling can be pretty expensive. 스노클링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사실 가격은 괜찮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Nice. So, were there too many jellyfish to go?
0: No, I didn't even know that could be a problem. 너무 해파리가 혹시 많아서 문제였어? 그랬더니 I don't even know that could be a problem. 그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니까 해파리도 문제는 아니었고요.
1: Yeah, I had a trip canceled once because of jellyfish.
0: For us, it was the weather conditions. The water was too rough for snorkeling.
1: That's too bad. Maybe you can go back one day.
0: I hope so. 들었어?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남자가 I had a trip canceled once because of jellyfish. 나 해파리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었어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for us 우리한테 이유는 뭐였냐면 it was the weather conditions 바로 날씨 때문이었대요. The water was too rough for snorkeling. 자, water가 물이 너무 거칠었어요. 스노클링을 하기에는. 이라고 하면서 끝났어. 그래서 아이고 안 됐다. 언젠가 다시 갈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대화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스노클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몇 번? 장비를 가져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산을 초과해서도 아니고 The water was too rough. 물살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또 8번을 가봅시다.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것도 좀 유심히 들어야 돼. 유심히 들어야지 실수하지 않고 풀수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1: Hey Mia, did you see the announcement about the urban sketching tour this Sunday?
0: An urban sketching tour? What's that?
1: It's an event where people sketch the city while walking around and appreciating urban architecture.
0: That sounds really fun. Where does it take place?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announcement about urban sketching tour this Sunday. 자, 그 얘기 들었어? 그게 뭔데? What's that?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벤트래요. 어떤 이벤트? 사람들이 스케치하는 거예요. 시티를 스케치를 하고요. While walking around and appreciating urban architecture. 자,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스케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 urban 도시의 건축물에 대해서 감상하는 그러한 행사랍니다. 되게 재밌어 보인다. Where does it take place? 어디서 일어나는데?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1: It starts at City Hall Square and goes through the old downtown area.
0: Awesome. I'd love to join. Do you need to bring your own art supplies?
1: No, they provide sketchbooks, pencils, and even portable seats for everyone.
0: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start at City Hall Square. 여기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the old downtown area로 간답니다. 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까지 나왔고요. 자, 나도 가고 싶다. Do you need to bring your own art supplies? 자, 이 미술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직접 가져가야 돼?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들이 다 제공해 준답니다. 필요한 스케치북, 펜슬, 그리고 포르보 시트. 자, 이동용 의자까지 다 가져다 준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죠.
1: Wow, that's really convenient. When exactly is it?
0: 정확하게 언젠데 근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 This Sunday at 10 a.m. and it lasts about 3 hours.
0: 시간과 지속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1: Great. How do you register? You just go to their website.

0: website and fill out the registration form online. I've already done it.
1: I'll do it right now. It sounds so fun.
0: Definitely.
2: Okay, how do you register?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등록하는데 등록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웹사이트 가서 자, 등록 폼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돼. 나 이미 했어. 아, 그럼 나도 해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나이, 연령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았어? 그지? 정답 4번이죠. 활동 내용, 장소, 제공 물품, 신청 방법 다 나왔는데 뭐 몇 살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rban Farming Workshop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 골라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선지를 읽고 가볼게요. 자, 4월 12일에 시작해서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거. 자, Greenway Community Center에서 열릴 것이다. 자, 씨앗 심기부터 농작물 수확까지 모든 것을 가르친다. 참가자들은 재배한 채소를 집에 가져갈 수 있다. 참가비는 $30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 되게 잘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문제가 엄청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틀리기 진짜 좋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잘 한번 나랑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죠.
3: Hello everyone. This is Susan Chen from Metro Living. Do you want to grow your own vegetables but don't have a backyard? If so, the Urban Farming Workshop is just for you.
2: 서론입니다. 자, do you want to grow your own vegetables? 채소를 직접 기르고 싶은데 텃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 우리 워크숍이 딱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 It begins on April 12th and runs for 6 weeks. The workshop will take place at the Greenway Community Center every Saturday morning.
2: Okay, 자, 언제 시작하냐면 4월 12일에 시작해서 6주 동안 지속된다 라고 했어요. 1번 선택지 내용이 여기 나왔죠. 1번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the workshop은요, will take place. 어디에서 일어날 거냐면 Greenway Community Center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랍니다. 얘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에
3: You'll learn how to create rooftop gardens, grow vegetables in small spaces, and use composting techniques. Our experienced instructors will teach you everything from planting seeds to harvesting your crops.
2: Okay.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자, 루프탑의 가든을 어떻게 만드는지, 작은 공간에서 채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퇴비는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등 다 배울 거고, 자, 우리의 experienced instructors, 경험이 많은 강사가 will teach you everything from planting seeds to harvesting your crops. 자, 이 seeds를 심는 것부터 그리고 crop을 수확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알려줄 겁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얘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3: And what's the best part? At the end of the program, you can take home the vegetables you've grown yourself. The workshop is completely free, thanks to our sponsors.
2: 자, 두 가지 얘기가 However, 나왔다. 오, 잠깐만. 두 가지 얘기가 나왔다. 자, what's the best part? 제일 좋은 파트가 뭐냐면은 at the end of the program, 프로그램 맨 뒤에 you can take home the vegetables you've grown yourself. 스스로 키운 베지터블을 집에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4번 선택지도 맞다. 그 다음에 볼게. The workshop is completely free. 뭐래요? 워크숍은 free 하대요. 공짜랍니다. 어, 그러면 참가비 $30가 아니라 공짜라는데 정답 5번 아니야? 5번이야. 자,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틀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however 하면서
3: space is limited to 30 participants.
2: 뭐라고 했어? 자, 여기에 자리가 30자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 자리가 30자리라는 거지 참가비가 $30라는 게 아니었어. 정확히 들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 So make sure to register early on our website. Join us and discover how to bring fresh food into your urban home.
2: 그렇지.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시고 자, 어떻게 urban home, 그 fresh food를 도시에 있는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이라고요? 참가비는 $30이다가 아니라 free였어요. free.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어땠습니까?

0: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10번. 이번에는 뭐를 살려나 하고 봤더니 portable fans, 바로 휴대용 선풍기를 산답니다. 휴대용 선풍기 어떻게 골라 볼지 결정할 건데, 자, 앞에서 일단은 나 이거 살려고 해. 나 고르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조건마다 속어 속어 속어 속어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남잖아. 이번에도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1: Hey Jessica, can you help me choose a portable fan from these five models?
2: Sure, Ben. Wow, some of these are pretty expensive.
0: 자, 이거 고르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오, 몇 개는 되게 비싸네? 라고 했어요.
1: Yeah, I see that. But I really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20.
0: I really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20. 뭐라고요? 20달러 이상은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 22달러네요. 그러면 얘는 속어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어떻게 이야기할지 들어보겠습니다.
2: You can get a good one for less than that. I think one of these medium-sized models would be better than this small one.
0: 바로 다음 조건으로 얘기를 넘어가네요. It's a good one for less than that. 자, 그거보다 싸게 좋은 거 구할 수 있을 거고요. I think one of these medium-sized models. 자, 이런 중간 사이즈 모델이 would be better, 더 나을 것 같답니다. 뭐보다 작은 사이즈보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1: I agree. This small one is probably too weak.
0: 나도 동의한대요. Small one은 probably too weak. 너무 약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를 볼 건데, small은 싫다고 했죠. 그러면 medium size B, C, D 중에 하나겠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2: Exactly. Do you need one with a long battery life?
1: Yeah, my commute to work is 2 hours, so I need one with a battery life of at least 4 hours.
0: 자, do you need one with a long battery life? 자, 배터리 수명이 긴게 필요해 라고 했더니, my commute to work is 2 hours. 자, commute라고 하면은 통근하는 걸 얘기하는데,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2 hours, 무려 2시간이래요. 그래서, I need one with a battery life. battery life가 of at least 4 hours. 최소 4시간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B가 3시간밖에 안 되니까 지우면 되겠죠? 자, C 아니면 D인데, 마지막 foldable. foldable 하면은 그 foldable phone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접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접는 게 있는 게 좋을지 없는 게 좋을지만 들어보면 되겠네요. 들어보죠.
2: That eliminates this one. So it's down to these two. This one is foldable.
1: That would be perfect. I could carry it in my pocket.
0: 오케이. 자, 뭐라고요? 이게 foldable 하다라고 했더니 that would be perfect. 완벽해라고 했어요. 내가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겠다. 자, 완벽하다고 했으니까 있는 게 좋다는 얘기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굿.
2: Then that's the one for you.
1: I'll order it right now. Thanks for your help.
0: 오케이. 그럼 너 이거 주문하면 되겠다.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뭐가 관건입니까? 일단은 요거. 영어로 선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된 선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 대화가 짧으니까 짧은 대화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해봅시다.
2: Hello, I signed up for a 1 month gym membership last month. Could you check when it ends?
1: Sure. Let me look that up. It expires this Sunday, the 8th.
2: Oh, that's sooner than I thought. I'd like to use the gym for 1 more week. Is it possible to extend my membership for just a week?
0: 오케이.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 month gym. 자, 한달 동안 gym을 등록을 했는데, 자, 멤버십을, 근데 could you check when it ends? 그게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줄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let me look that up. 자,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더니, it expires this Sunday, the 8th. 자, 8일, Sunday에 끝난답니다. That's sooner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네요. I'd like to use the gym for 1 more week. 일주일은 더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자,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자, 의문문으로 끝나는 게 나는 좋아. 왜냐면 답이 더 단순하거든. 자, is it possible to extend my membership for just a week? 라고 합니다. 자, 멤버십을요, 일주일만 더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0: 왔어요. 자, 그러면 뭐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1번 볼게요. I'm sorry. You need an ID in order to sign up. 자, 등록하시려면 ID가 필요하세요 라고 하는 거 이상하죠. 자, 2번.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he gym renovation is almost finished. 자, 짐의 이 renovation, 수리하는 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상관없죠. Thank you. I'm glad I could help with your workout. 자, 나는 기뻐요. 너의 운동을 도와줄 수 있어서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Good. Check the group class schedule on our website. 자,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룹 클래스 스케줄을 확인해봐 라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그룹 클래스 스케줄을 확인하라? 아니고. 자, 마지막 5번 같죠? You just have to pay an extra $10 for another week. 아, 맞네. 뭐요? 10달러만 추가로 내면 돼. For another week. 또 다른 한 주를 위해서는요. 자, 일주 연장하는 거 가능해요? 10달러 더 내시면 가능해요. 라는 거딱 맞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좋아요. 자, 12번 가볼게요.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영어 선지가 나왔고요. 자, 들어보죠.
1: Excuse me, I'm looking for a place to charge my electric car. Is there a charging station nearby?
2: Yes, there's one in the building's parking lot on the second floor.
1: That's perfect. My battery is running very low, so I'd like to use it right now.
0: Okay. 자, I'm looking for a place to charge my electric car. 자, 어떤 상황이야? Electric car 하면 전기차잖아. 전기차를 충전할 공간을 찾고 있대요. 자, is there a charging station nearby? 충전소가 가까운 데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There's one in the building's parking lot on the second floor. 자, 2층에 빌딩의 주차장에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 완벽해요. My battery is running very low. 지금 배터리가 아주 낮아요. So I'd like to use it right now. 지금 당장 충전소를 쓰고 싶어요라고 했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는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Sorry. 미안합니다. Try the gas station next door. 자, 주유소. 옆에 있는 주유소를 시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Electric car죠. 주유소 가는 것도 일단 틀렸죠? 일단 아닙니다. 1번. 2번.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The repair shop is open. 수리점이 열려 있어요. 수리하는 상황 아니고요. 3번. Go ahead. 자, 좋아요. 가요. It's free for building visitors. 빌딩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무료입니다. 가서 하세요라는 거? 맞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4번. Exactly. 정확해요. The cafeteria is on the first floor. 자, 카페테리아가 1층에 있대. 아예 상관없는 얘기. 자, 5번. I see. I'll go and move my car right away. 가서 내가 차를 움직일게라고 하는데 차 바로 빼게요. 뭐 이런 상황 아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응답을 고르는 건데 대화가 좀 길어지죠? 대화가 길어질 때는 맥락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집중하고 있죠?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집중 딱 해가지고 끝내볼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1: Hi, I'm interested in a dog training class for my dog.
2: Certainly. I'd be happy to help. First, how old is your dog?
1: He's 4 years old. I adopted him from a shelter a couple of weeks ago.
2: I see. Do you know if he's had any training before?
0: 일단 상황을 좀 봅시다. I'm interested in a dog training class. 강아지 훈련 클래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강아지들을 위해서요. Certainly, I'll be happy to help.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First, how old is your dog? 강아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4 years old. 4살입니다. 라고 해요. I adopted him from a shelter a couple of weeks ago. 한 2주 전에 shelter, 보호소에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Do you know if he's had any training before? 이전에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1: I'm not sure, but he knows basic commands like sit and stay.
0: 잘 몰라. 입양한 거라 가지고 잘 모르는데 기본적인 명령은 알아요. Sit, 앉아, stay, 아, 멈춰 이런 거는 할줄 알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 That's good. What specific behaviors are you hoping to work

0: gun?
1: Well, he's great with me at home, but he gets really nervous around other dogs. He barks and tries to hide behind me.
2: Okay. 자, 그래요. What specific behaviors? 그러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집에서는 저랑 잘 지내는데, but 문제가 발생했죠. He gets really nervous around other dogs. 자, 다른 강아지들 주변에 가면은요, 굉장히 nervous, 뭔가 떨려하고 뭔가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친구입니다. He barks and tries to hide behind me. 자, 되게 짖고요. Tries to hide behind me. 나의 뒤에 숨으려고 해요. 자, 그랬더니
0: I understand. Has he ever shown aggression toward other dogs?
2: 다른 강아지들을 향해서 aggression, 공격성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 Nope, just nervousness. And he's never tried to bite or attack another dog. He's actually very gentle.
0: I see. In that case, how about group training with other dogs so he can practice interacting?
2: 네, 여기까지. 자, 그냥 좀 민감하고 떨려 하는 거예요. He's never tried to bite or attack another dog.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아니면 공격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온순한 친구래요. 자, 마지막.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how about? How about 하면은 제안하는 거죠. 자, group training, 다른 강아지들이랑 group training을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he can practice interacting, 이렇게 interacting,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group training을 하는 거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That sounds like a good approach. 좋은 접근 같은데요. I'd like to try that. 저 시도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완벽해요. I'll sign him up for the aggression control class. 자, 공격성 통제 클래스에 등록시킬게요. 공격성 없다고 했고요. You tried one-on-one training last time. It helped him a lot. 지난번에 1대1 트레이닝 했던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런 얘기, one-on-one 트레이닝 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4번, I'm glad to hear he won't need a training since he's gentle. 자, 온순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쁘네요.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Great, I'll make sure to practice sit and stay before the class. 자, 클래스 전에 sit, stay 이런 거는 확실히 연습시킬게요. 또 아니죠. 그거 이미 할 줄 안다고 했어요.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수업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자 스퀵 퀴즈 하면은 끝입니다. 다음을 듣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가 뭔지 채워주시면 돼요.
1: Yeah, I've been concerned about my son lately.
2: 잘 들었죠? 요거 채워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강력한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 보통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강조가 들어간 그 문제가 저 문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A가 할라스타디에 그러면 내가 할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안 아둘라 내가 들어가는 것을 할수 있습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일라 하달비나 그러면 이 구조물로 이 건물로 이 비나는 구조물이나 건물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보통 건물을 말할 때 써요.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라, 아니요. 맘누운 아두후루. 금지되었어요. 입장이. 금지되었어요.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주어가 한정 상태인데 주어가 뒤에 왔어요. 수로가 앞에 왔습니다. 수로가 바뀔 때, 주어가 뒤에 올 때는 보통 수로 뒤에 오는 주어는 비한정일 때가 대부분인데, 분명히 주어가 정관사 붙어 있는 한정인데, 주어가 뒤에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맘누운 금지예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의사소통 어떤 그 표현들은 이렇게 앞에 쓸수 있습니다. 맘누운 아두홀로. 그래서 맘누운 아두홀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입니다. 진입 금지입니다. 누구에게? 리 가이르 아밀리나 가이르 아밀리나 일하는 사람들인데 가이르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건물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 전치사 리 뒤에는 소유격이었고요. 이 가이르와 뒤에 오는 단어들은 항상 연결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가이리 아밀리나 소유격으로 쓴 이유가 앞에 있는 가이르의 연결형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가이리가 됐고 가이르 아밀리나 연결형이기 때문에 아밀루나가 아니라 아밀리나가 됐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진입 금지 1번이죠. 2번은 주차 금지, 3번 수영 금지, 4번 음료수 마시는 거 금지, 4번은 촬영 금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만 하다 알라디 비자니빅. 만 하다 이 사람이 만 누굽니까?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게 뭐예요? 알라디 비자니빅카. 비자니비는 옆에예요. 카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 있다. 라는 동사를 아랍어에서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옆에 사람, 당신의 옆에 넣어야 돼요. 있다라는 말을.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하다 알라디 비자니비카는 만 하다 비자니비카 이렇게 써도 알아는 들어요. 그죠? 당연히 당신 옆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알아듣죠. 근데 알라디 비자니비카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쓰면 확실하게 표시가 되니까 만 하다 라디 비자니빅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라고 말해 줘야겠죠? 그 사람은 3인칭으로 써야죠. 나, 너 아니고 3인칭. 후와 탈리분 피 마드라사틴. 그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피 마드라사틴. 한 학교의 학생이에요. 학교 학생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대학생이었으면 자미아틴 썼을 텐데 학생이에요. 이렇게 1번 들어갈 말 알맞은 거 아나 마리둔 저 아파요. 뜬금없이 예, 그는 누굽니까? 했는데 당신 옆에 있는 그는 누굽니까? 저 아파요. 2번 세하티 자이다툰 제 건강은 자이다툰 자이이다툰이에요. 자이이다툰 예, 자이이다툰 그러니까 제 건강이 좋아요. 완전 뜬금없죠? 3번 알라부 꾸라탈 까다미 저는 축구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하다 사디기 할리둔 말이 되죠? 이 사람은 하다를 물어봤으니까 하다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친구 할리드입니다. 나의 친구 연결형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나의 친구라는 연결형 두 개가 연결형인데 나의 친구가 할리드고 할리드가 나의 친구예요. 두 개는 뭐예요? 동격이에요.

두 개가 동격이죠. 그래서 내 친구 할리드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친구 할리드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친구는 할리드입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쓰려면 사디키 하다가 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내 친구는 이렇게 쓰려면 하다가 뒤로 가야 돼요. 지금처럼 썼다면 이 사람은 하고 주어가 여기까지고 주어고 여기가 수로인데 수로가 두 개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 할리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이 사람은 내 친구 할리드예요. 그는 학생입니다. 5번. 에이두 밀라디카 무바라쿤. 에이두 밀라디카. 당신의 생일. 에이드는 뭐예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갔다가 돌아오는 날. 이 아다란 동사에서 나와갖고 아다. 아다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그 날. 그것을 갖다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날. 그죠? 왕가의, 그 이집트의 룩소에 가면 왕가의 계곡이라고 있어요. 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장제전, 왕들의 무덤에 이제 가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다리 이렇게, 사람이, 그 동물은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해서, 이 입으로 해서 별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별이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별이 있어요. 이렇게. 별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안 보이는 시간이야. 그리고 밖에 나와 있으면 보이는 시간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낮과 밤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거 한 번씩 갔다가 오는 날을 표시한 거죠. 뱃속에 들어갔을 때안 보이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보이고 하는 그런, 그 돌아오는 것처럼 이것도 돌아오는 거죠. 1년 달력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 에이드 밀라디카, 당신의 태어난 생일날. 무바라크, 축복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이슬람식으로 말한 거예요. 에이두 밀라디카 무바라쿤.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 생일이 복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다 사디키 할리드. 이 사람이 내 친구 할리드예요.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라다이키 키니까 여자죠.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고 있는데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할 라다이키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뭐가? 이흐와툰 와 아흐와툰. 이흐와툰 와 아흐와툰. 아훈에서 아훈.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이에요. 이흐와툰이에요. 이흐와툰.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이에요. 잘안 보이죠?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이고 오흐툰의 복수가 오흐툰의 복수가 아하와툰이에요. 자,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 오흐툰의 복수가 아하와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들, 여자 자매들,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 여자 형제들 이런 거죠. 당신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형제 자매가 있나요? 그랬더니 비가 남 했습니다. 예, 있어요. 뭐 무남동료 외딸은 아니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형제자매가 있어요. 예, 해놓고 1번 아산티 잘했어요. 말이 안 되죠? 잘했어요 이런 말은 보통 누가 발표를 했거나 어떤 뭐 누가 뭐 무슨 질문했거나 비평했을 때 잘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죠. 그다음에 알조우가임은 그러면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구름 꼈어요. 알조우가임은 그러면 구름이 꼈어요. 3번 우히뿌사파라. 우히뿌사파라 그러면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4번 알무다리사투. 선생님께서, 여선생님께서 나시따툰. 되게 활동적이세요. 활발하고 활동적인 분. 그 여선생님은 활동적입니다. 활발하십니다. 뭐 이런 말이죠. 5번 아인디 살라사투 이흐와틴. 살라사투 이흐와틴 했을 때세 명의 남자 형제가 있어요라는 말이에요. 자, 살라사툰인 걸 봐서 뒤에 오는 이 복수 형태의 단어의 단수형은 남성인 거알수 있어요. 뭐예요? 아훈이죠. 아까 아훈 했을 때 복수가 이흐와툰이라고 했어요. 이흐와툰. 이흐와 툰.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단수 복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아훈, 에후아툰. 이랬을 때 아훈에서 에후아툰이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궁금할 텐데, 이 타마르부타가 있다는 말은, 타마르부타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뭔가 약자음, 여기 와나 우나 이렇게 이 같은 게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약자음이 이렇게 변해서 온 겁니다. 어쨌거나 이후아툰은 아훈의 복수예요. 그래서 살라사투 이후아툰 했는데, 여기가 여성형, 살라사투는 여성형인 거 보니까 이 단어의 단수 아훈은 남성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훈, 이후아툰, 세 명의 남자 형제가 아인디 저에게 있어요. 예, 아, 형제가 셋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삼남 일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쓸 수 있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마리드 핫들 아랍이, 아랍 서체 전시회, 마리드 전시회입니다. 마리드 알 핫들 아랍이, 그러면 아랍 서체 전시회. 아, 서체 같죠?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애롭고 자비로우신,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 이런 이제 서체니까 이렇게 이제 멋있게 쓴 거예요. 이렇게. 어서 갖고 온 모양이죠. 나두우쿰, 나두우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뭐뭐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리, 나두우쿰 리 뒤에는 항상 동명사 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처럼 동명사가 와야 돼요. 나두우쿰 리 후둘. 참석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참석하시기를 청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마리드 핫들 아랍이, 아랍 서체 전. 아랍 서체전 또는 아랍 서예전 이렇게 돼요. 아랍 서체전이 좋겠습니다. 아랍 서체전에 참석하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사 낙투부 스마크, 낙투부 스마크. 자, 원래 낙투부 이스마크 써야 되는데 지금 낙투부 스마크 이렇게 돼 있죠. 낙투부 스마크. 이 알리프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알리프 뭡니까? 이 알리프가 빌려온 알리프예요. 그래서 빌려온 알리프. 왜? 원래는 스무 해야 돼요. 이름이 스문인데, 아, 이렇게 아랍어에서는 스쿨로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써줘요. 알리프를 써주고 그냥 모음을 붙여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있음이라고 붙여줘요. 그래서 있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름 그러면 있음은이에요. 어근은 뭐예요? 사마와예요. 사마와가 어근이에요. 근데 뒤에 와는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와가 안 나오니까 스문만 나왔고, 스로 시작하니까 발음할 수가 없고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앞에 이자 하나를 붙여 갖고 그냥 빌려 와서 이스문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 글자는 뭐예요? 원래 자기 글자가 아니죠. 그 자기 글자가 아니니까 다른 거와 연결했을 때 발음하지 않을 뿐더러 있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생략하기도 합니다. 표기할 때. 어떻게? 지금 보세요. 비스미, 비스미, 비있음이라는 말. 누구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할 때 비있음인데, 비있음이 써야 되는데, 문장 맨 앞에 쓸 때는 이 알리프를 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비스미가 됐죠. 비스미가 뭐예요? 비있음이에서 온 말이에요. 알라의 이름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알리프가 심지어 이렇게 표기에도 없어지고, 또 이럴 때 사낙투부스마크, 낙투부스마크,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뭘로? 밀하딜 아랍일 조미일리, 예쁜 아랍 서체로 당신 이름을 써드릴 겁니다. 오시면, 전시에 오면 우리가 멋있는 그 서체가가 와갖고 여러분 이름 그 리인수 그럼 멋있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사낙두부 스마크 할 때 이가 없이 발음해야 되니까 낙두부 스마크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 근데 아랍 사람들도 이걸 어려워해요. 아, 선생님, 아랍 사람도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왜 배우나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사낙투 하고 한번 쉬었다가 한 박자 쉬고 이스막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스막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쭉 읽을 때는 낙투부 스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어려우니까 낙사낙투부 이스막 비하딜 아랍일 조미일 이렇게 읽으세요.
여기 끊고 읽고 여기 끊고 읽고 이렇게 읽으면 이스막 다쓸수 있습니다. 사나크투부 이스막 비핫딜 아랍 일점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드립니다. 예쁜 서체로 이름을 써드립니다. 와달리카 피 알카미스 민 마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읽을 때는 구어체로 읽을 때는 와달리카 피 함사트 마유 알페인 와시토 오시린일 밀랏 2026년 5월 5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 쓴다면 알카미스 다섯 번째 날인 거예요. 카미스 알카미스 알카미스 그러니까 여기 피가 있죠? 피 필카미시 민 마요 이렇게 됩니다. 마요 읽을 때 표준말을 읽을 때 이렇게 써요. 이게 5월 5일을 쓸 때 필카미시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알야오미 생략됐죠? 알야오미 이렇게 알야오미 다섯 번째 날에 이런 말이에요. 언제? 민 마요 5월 달 중에서 민 5월 달 중에서 다섯 번째 날에 5월 5일에 그래서 원래 읽을 때는 필 하미스 민 마요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는 함사 마요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함사트 마요 이렇게 오라고 읽으세요. 오오오 이렇게 함사트 마요 알페인 알페인 그러면 2000 와시타 6 시타트 와 아슈리나 그럼 2026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페인 알페인 와시타 와 아슈리나 릴 밀라드 또는 알 밀라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서기 2026년 5월 5일에 미나 사아틸 아시라티 사바한 민 언제부터? 사아틸 아시라티 10시부터 사바한 사바한은 아침 10시부터 언제까지? 하타 사디사틸 마사 사디사티 마사안 6시까지 사디사티 6시까지 마사안 전시회가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5일 10시에서 6시까지 전시회 하니까 오세요. 이름 써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피 마르카즈 사카피 마르카즈 사카피 그러면 문화센터 사실은 문화센터라고 그러면 정관사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 동네에 또는 이 지금 이 광고가 나간 이 이제 공지가 나간 이런 공지가 나간 이런 동네에 문화센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르카 사카피 예를 들면 뭐 알말리키 말라키 그러면 왕실에서 운영하는 뭐 문화센터든지 아니면 마르카 사카피 뭐 이렇게 뭐 마르카 사카피 피 시울 뭐 아니면 뭐 좋은 말이 없을까요? 알 우르두니 그럼 요르단 아 우르두니로 합시다. 내가 쉬운 알 우르두 니 이렇게 오르두니 이렇게 쓰면 마르카 사카피 오르두니 피 코리아 한국에 있는 요르단 문화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문화원이 한 개밖에 없죠. 고유하기 때문에 정관사 붙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관사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걸 찾아라. 교통편 언급되지 않았어요. 뭐 타고 오라고 말 안 했죠. 행사명 마린드 핫들 아랍이 예, 서체 전이라고 그랬어요. 행사 날짜 5월 5일이라고 그랬고요. 행사 시간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죠. 행사 장소 알마르카스 사카필 오르두니 예를 들면 이렇게 문화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이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19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마르카스 사카피 같은 경우는 하나가 세상에 문화원이 하나만 있는 데는 없거든요. 영국 문화원도 있고 미국 문화원도 있고 다 가는 데마다 문화원들이 있어요. 스페인 문화원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뭔지 모르는 문화원에 정관사 붙이면 안 됩니다. 네.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 옴무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고 왈 입 알 입니 알 입누 그러면 아들이 또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아들 대화입니다. 할 라삼타 알라 하이틀 고르파티 자 어머니가 방 하이트는 벽이죠. 방 벽에다가 할 라삼타 알라 하이틀 고르파티 아 방에다 벽지에다가 방이 다행히 벽지면 괜찮아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보통 외국은 벽지를 잘 안 쓰거든요. 방에 바로 뭐예요? 그냥 바로 페인트 칠이에요. 그런데다가 할 라삼타 그림 그렸어?
너 거기다 방에다 방 벽에다 그림 그렸어? 이런 말이에요. 그 아들이 당당하게 남 라쌈투 그렸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죠? 아니 너 어떻게 방에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벽에다 그리면 어떡해? 종이에다 그리든지 아니면 뭐 공책에다 그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랬다면 이제 화가 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 겁니다. 화가 난 어머니 이제 여기 뭐라고 했고 필 마라틸 까디마티 필 마라틸 까디마티 다음번에는 오르숨 알랄 와락 오르숨 알랄 와락 종이에다 그려라. 너무 그 실크 같은 어머니셔요.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벽에다 낙서를 했거나 그림을 그렸다면 일단 혼내놓고 봐야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벽에다가 뭐 어떻게 지우냐고. 이제 안 지워지는 거죠. 거기다 덧칠해도 그림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경험이에요, 이거 지금. 네, 경험담들이니까 다 아는 거죠. 자, 그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좋은 말로 했을까요? 아, 잘했다. 악산타. 이렇게 했을까? 아니겠죠? 1번. 아흘람빅. 당신도 반가워요. 이건 아니고요. 하람 알레이크. 하람 알레이크. 너에게 있어서 그것은 금지된 거야. 너 그럼 못 써. 너네거다 먹고 동생 거또 뺏어 먹어? 하람 알레이크. 그러면 안 돼.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죠. 벽에다 그림을 그리다니 말이 돼? 하람 알레이크. 이렇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아, 샤리아 와스요. 샤리아 와스요. 그러면 거리가 넓습니다. 샤리아 와스야. 거리가 넓습니다. 4번, 아스바필 바흐리. 나는 바다에서 수영합니다. 5번, 우히뿌와 따말 아라비야. 저는 아랍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랍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 전과사 붙는 것은 아랍 음식을 모두 다, 아랍 음식이면 어떤 거나 다 좋아합니다.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랍 음식 종류 전체를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 음식을 좋아합니다. 정답, 하람은 알레이크. 너 그럼 못 써라고 하는 하람 알죠? 하람은 금지된 거죠. 하람의 반대말은 할랄이에요. 허락된 것. 그래서 이거 동명사입니다. 원래 동명사인데 우리가 형용사처럼 많이 써요. 금지된 이렇게 쓰는데 금지되냐나 금지된 것 또는 금지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아따암 알 할랄 썼을 때 정관사가 앞뒤로 붙는데 그것은 동명사가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된 음식 할때 형용사가 아니라 수식어가 동명사입니다. 지금 여기도 하람도 동명사예요. 너 그러면 못 써. 그건 너에게 금지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21번. 하미두니 한 일을 보기 위해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겠습니다. 피 사바힐 아하디. 피 사바힐 아하디. 아하드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사바하.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타나왈라 하미둔. 이 주인공이죠. 지금 이 사람이죠. 하미둔은 타나왈랄 푸뚜라. 타나왈랄 푸뚜라. 이 푸뚜라는 아침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했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타나왈라는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마아 우스라티히, 마아 우스라티히 그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사한 거 1번. 그죠? 아침 식사했습니다. 와 바다 두후리. 그리고 오후에는 정오 이후에, 정오, 두후르가 정오죠. 두후르 정오입니다. 정오 지나서 오후에는 사바하 필 바하르.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요. 바다에서 수영했다. 2번이네요, 여기. 사바하 필 바하르. 그러면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와, 필 라일리, 밤에는 아밀랄 와주발 만질리야 필 구르페 구르파티. 아밀라 와주, 그러면 의무를 행했습니다. 아밀라 알 와주, 그럼 의무예요. 의무인데 알 만질리, 집에서 하는 의무. 뭐예요? 숙제죠. 이게, 홈워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과제, 집에서 하는 의무. 선생님이 집에서 해와 해갖고 어떤 그 의무를 갖다가 집에 가서 해갖고라고 던져준 거죠. 와주불 만질리 과제 또는 숙제를 피 고르파티히 그의 방에서 했습니다. 공부 혼자서 한 거죠. 3번 그렇게. 그래서 BAC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BAC 순 3번이게 되겠네요. BAC.
22번, 23번이 한 지문에 묶여 있네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알루, 아랍 사람 조차도 알루 하고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알루 할수 있습니다. 알루 짧게 알루 또는 알루 알루 라시둔 라 유지 발라 하티필 마물. 전화하자마자 아마도 이건 공중 뭐야 그 집전화가 아니고 집전화가 아니고 우선은 휴대전화를 쓰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시둔 사람 이름이에요. 라시둔이 라 유지 발라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어디에? 알랄 하티필 마흐물. 마흐물은 지니고 다녀지는, 지니고 다니다의 수동태예요. 몸에 지니고 다녀지는 전화기. 뭐예요? 핸드폰 또는 휴대전화죠. 휴대전화에 답을 안 해요. 라시드가 답을 안 하네요. 할라 라시드 필 맨젤리? 라시드는 집에 있나요? 네, 이렇게 쓰죠. 마우주드 같은 말 필요 없는 거죠. 라시드 필 맨젤리? 라시드 집에 있나요? 남, 그래. 호우와 피 구르파티히 그가 그의 방에 있다. 호우와 있다. 여기도 있다라는 말, 여기도 있다라는 말을 안 썼고, 여기도 있다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지금 그죠? 그는 그의 방에. 그 다음에 여기도 라시드는 집에라고만 돼 있어요. 있다는 여러분이 넣어서 생각하세요. 라시드 집에 있습니까? 그는 방에 있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나 오스마누 사디크 라시드. 아나 오스마누. 저는 오스만이에요. 이건 주어고 여기가 수로예요. 수로죠. 그럼 주어와 수로인데 사디크 라시드는 연결형이네요. 연결형. 라시드의 친구예요. 라시드의 친구기 때문에 사디크 라시드이라고 연결형이 됐어요. 그죠? 라시드의 친구. 저는 라시드의 친구예요. 저는 오스만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스만이 라시드의 친구예요. 이것과 이것은 동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라시드의 친구 오스만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라시드 친구 오스만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랬을 때 누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전화하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 라고 했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상의 대화 내용입니다. 1번, 마라유카, 당신의 의견, 당신의 생각은 마 무엇입니까? 2번,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만 야타칼라무, 지금 전화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앞에, 눈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굽니까? 할때 1인칭이나 2인칭으로 말해요. 근데 지금처럼 전화기 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만 야타칼라무, 3인칭으로 했어요.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라고 할 때, 전화상으로 할때 누구신가요?예요. 이게 2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신가요? 아, 저는 라시드 친구 오스만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2번이에요. 캄 야우만 투리두, 며칠을 원하시나요? 호텔 예약할 것 같은 할때 하는 말이죠. 캄 야우만 투리드. 마 따박글 야우미, 오늘의 요리가 마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카이파 박디 알 오틀라타. 방학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방학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예요? 방학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가 정답이 되겠죠. 2번 만 야타칼라무. 라시드에 관한 대화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 여행 중이다. 아니죠. B. 공항 직원이다. 모르죠. C. 오스만의 친구이다. 맞죠? D. 핸드폰을 받지 않는다. 맞죠? C와 D가 맞는 말입니다. C와 D가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왔네요. 터파달리, 터파달리 자. 뭐 이렇게 자 해놓으면서 이렇게 갖고 오면 받으세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타파달리. 네. 타파달리 그러면 보통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드세요. 뭐 들어오세요.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타파달리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이것을 좀 드세요. 이런 말이죠. 타파달리 하디 할와야툰 아라비야툰. 아랍 단과자 중에서 할와. 할와는 달달한 과자. 단과자예요. 이것이 아랍 단과자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꼭 감자 같은데. 강원도 사람이어서 내 눈에 감자로 보이나 봐요.
네. 아랍 단과자, 달달한 스위트입니다. 스위트한 과자. 아랍 단과자예요. 그랬더니 비가 슈크란, 감사합니다. 타브두 라디다탄, 맛있게 보입니다. 타브두, 뭐예요? 타브두는 주어가 할와야 툴 아라비아투가 주어예요. 그래서 알 할와야 툴알 아라비아투 여기 들어갈 거죠, 여기 이렇게. 타브두 할알 할라와 할와야 툴 아라비아투 라디다툰. 이렇게 들어갈 말을 안 쓰고 그냥 타브두 했습니다. 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안 써도 괜찮아요. 그것이 타브두 그것이 라디다탄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한 거죠. 예상컨대 엄청 달 거예요. 스위트잖아요. 스위트 할와야트잖아요. 할와 홀루가 단 거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아랍 과자. 아랍에서는 과자나 후식을 굉장히 달게 먹어요. 왜 달게 먹냐면 아랍 음식에는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종종 한국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음식이 이상하다. 이게 달고 막 넘어가지 않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식은 단맛이 전혀 없는 게 음식이고요. 그것을 소화시킬 때 먹는 단과자 또는 디저트 먹을 때 엄청 설탕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약간 먹는 식습관에 관한 거니까, 너희가 잘못됐고 우리가 맞아.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먹는 거가 이제 익숙한 거죠. 단맛이 전혀 없는 음식. 설탕이나 무슨 뭐어그뭐속 달달한 맛을 내는 어떤 소스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보통 토마토 그다음에 소금 뭐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주로 넣고 이제 맛을 간을 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단걸 먹으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고 아트만나 안 도어지북 도어지바키 도어지 도어지분 이게 지금 계속 주어죠. 이게 주어니까 이 과자가, 단 과자가, 내 맘에 들기를, 너를 사로잡기를, 너를 놀래키기를. 그러니까, 이 과자가 내 맘에 들기를, 아타만나, 바래,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자, A가 뭐라고 했을까? 빈칸에 들어갈 말. 뭔가를 건네주면서, 이거 아랍 단 과자예요. 드셔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랬더니, A가, 보나페티 아니면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하이야나 호루쥬. 하이야 그럼 뭐뭐 합시다. 나 호루쥬 나갑시다. 하이야나 호루쥬 그러면 우리 나갑시다. 이런 말이고요. 알 하트 마쉬울룬. 하트가 선이죠. 선이 어떤 선이 마쉬울 비지해요. 마쉬울은 바쁘단 말이에요. 선이 비지해. 전화 걸었는데 선이 바빠. 뭐예요? The line is busy. 그런 건 뭐야? 통화 중입니다. 이런 말이죠. 똑같아요. 이것도 통화 중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가이루 사히힌, 맞지 않아요. 가이루 사히힌,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가이루 사히힌 했어요. 항상 연결형으로 쓴다 그랬죠. 가이루 뒤에 오는 것은 연결형으로 써요. 그래서 아탈리부 떠윌룬, 그 학생은 떠윌, 키가 큽니다. 네. 4번, 밀 하나, 와슈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맛있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드세요. 뭐 이런 말인데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표준말로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세하툰, 세하라면 건강하세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럴 때 세하 또는 많이 드시고 많이 건강하세요. 세하탄, 세하탄을 약간 구어체로 세하탱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맛있게 드세요. 또는 드시고 건강하세요. 5번이 먹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상대에게 음식을 권할 때 5번을 씁니다. 미세, 그러니까, 밀 하나, 와시파, 이렇게. 그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트만나 안 도어지부키, 도어지바키. 그러면 당신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고해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그 문항들이 되게 여러분에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왜 어렵냐면, 이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밑에 또 보기가 또 있어. 그러면 문제 풀때 적어도 굉장히 여러 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보통은, 이게 의문문이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부 다 의문문이네요. 문항이 되게 잔인한데. 먼저는 이게 의문문인지 아닌지를 찾아서 매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다 의문문이니까 읽어볼게요. 알바야 상인과 아틀미다투. 틀미다는 여학생이죠. 틀미다투. 그 바야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틀미다투가 우리도 다프타란 와 깔라만. 저는 공책 하나와 연필 한 자루를 원합니다. 이때는 하나씩이에요. 다프타란 와 깔라만. 공책과 연필을 하나씩 원합니다. 그랬더니 알바요가 타파달리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했어요. 그리고 뭐 딴 건 또 필요 없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틀미다투가 라 아니요. 하바 약피 이것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지금 주신 이것으로 이것이 약피 충분합니다. 저에게 충분합니다 할 때는 약피니로 쓰기도 해요. 약피니 뒤에다가 니를 붙여갖고 약피니 하바 이러면 아 이거면 충분해요 라고 쓸 수 있는데 하바 약피 그러면 이거 충분해요 라고만 했어요. 제게 충분하다고 안 했고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더니 알바 상인이 비 슈리나 디르하만 비 비가 있네요. 비 슈리나 20의 디르함 20 디르함을 가지고 이 비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가 비가 있었다는 얘기죠. 비 그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보기에서 비캄하다 A가 여기겠네요.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미 슈리나 디르함은 20 디르함입니다. 20 디르함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A가 여기 들어가죠. 아유 헤드마틴 어떤 서비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말을 할 때 상인이 어서 오세요. 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처음이 B일 것 같고요. C. 할 두리디나 샤이안 아하라 다른 것을 할 두리디나 원하십니까? 할 두리디나 샤야나 하라 C가 여기겠죠. 자 공책과 연필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다른 것도 필요하신 게 없나요? 아니요.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됐어요. 자 이거 얼마인가요? 네 20디르함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CA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화 문제입니다. 문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항들인데 아랍 문화 시험이다. 네, 문화 시험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조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후와라는 것은 후와라고 했으면 그것은 했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 답을 할 때 자카트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 그것이라 하는데 남성형으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자카트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넣었을 때 자카트 이렇게 안 되는 자카트 후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아니다. 자카트가 뭡니까? 자카트가 이슬람의 5주, 이슬람의 5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는 아샤하다타니 알라는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보내신 사도다. 뭐 이런 그 신앙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일 하는 기도. 다섯 번씩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살라트. 여기 살라트 있죠? 아, 살라트 없네요. 3번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카트. 돈을 버는 것에 40분의 1. 2.5%. 2.5%의 자기 소득의 2.5%를 종교 그 기구에도 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카트라 그러는데 자기 벌이에 40분의 1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움, 라마단 9월 달에 하는, 이슬람력 9월 달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은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흰실과 검은실이 구분이 된, 해가 뜨기 전에도요, 약간 어스름풋하게 흰실, 검은실이 구분이 돼요. 그때는 이미 못 먹는 거예요. 흰실, 검은실은 완전 깜깜할 때,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그럴 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안 먹느냐? 해가 지는 일몰까지 안 먹어요. 일출부터 일몰이 아니고 해가 뜨기 전부터 안 먹어요. 무엇이 사물이 구분되면 안 먹습니다. 그때 하는 게 싸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지금 중동에서는 하지 기간이에요. 성지 순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력 12월 달에 하는 성지 순례 알 하지 하지가 다섯 개의 그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자카트입니다. 근데 여성형이라서 여기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카트 후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아닐 것이다. 보겠습니다. 후와
미날 말라비시 후와

من الملابس تقليدية ملبس ملابس 여성형이죠. 왜? 옷이라는 것의 복수 형태. 옷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복수 형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취급한다? 여성 단수 취급한다. 말라비스라는 사물의 복수이기 때문에 다클리디에티 여성 단수 취급했어요. 전통 의상. 전통 의상이라고 해놓고 피수식어는 복수형인데 수식어는 여성 단수 형태예요. 여성 단수 형태. 왜? 사물의 복수를 여성 단수가 수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 의상 중에 하나다. 미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옷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옷에 대한 거예요. 어디에서? 필 알람을 아라비. 아랍 세계에서 전통 의상 중에 하나입니다. 와후와. 그리고 그것은 사우븐 더위룬. 사우비라는 말 자체가 나라마다 니시다시도 있고 질밥도 있고 잘뭐갈 갈라 잘라비아도 있고 다 다른 말인데 사우비라는 걸 골프에서 쓴다면 긴 장옷. 남자인데 원피스 긴 옷. 이것을 사우비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선 사우비는 옷이라고 합시다. 긴 옷입니다. 그것은 긴 옷이에요. 근데 긴 옷인데 허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옷. 아랍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몸매를 드러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몹쓸 짓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떠오일 했는데 벨트를 차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은 다 헐렁하게 물론 더워서 바람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사업은 떠오일은 긴 옷입니다. 이렇게 입어요 보통. 야하주부, 야하주부는 가리입니다. 그래서 히잡이란 말이 얼굴 가리개죠. 이렇게 머리카락 가리개가 히잡인데 그래서 뭘 가려요? 아지스마, 몸을 가리는 긴 옷. 그것은 몸을 가리는 긴 옷입니다. 그래서 무릎 이하로 쭉 내려가서 발목까지 가리는 보통 옷을 입어요. 그래서 장옷, 긴 장옷 같은 거예요. 약탈리후 샤클루후 왈라우누후. 그래서 형태와 색깔이 약탈리후 다릅니다. 하사바, 무엇에 따라 달라요? 알민따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스무 하달 리바스. 자, 말라비스라고 해놓고 리바스라고 또 했죠. 이 옷이란 말이 말라비스도 되고요. 리바스도 됩니다. 이 옷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1번 사우무. 아, 이자바가 있네요. 이자바는 답이에요. 답 쓰기 이런 말. 답을 여기다 쓰란 말이에요. 1번 사우무 금식이에요. 사우무 금식. 이슬람력으로 9월달. 보통은 이슬람력 9월달 라마단이라고 불리는 이 라마단 그 9월에 라마단이라는 이 9월 달에 사람들은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산부나 병자나 무슨 어린아이나 여행자나 뭐 이렇게 할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에 있을 때는 라마단 때도 단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금식을 해요. 그래서 라마단 때 하는 싸움, 금식을 그렇게 말하고요. 자카트, 아까 얘기했죠. 소득의 4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 그 다음에 알코르아누, 코르안이란 말은 코란, 우리말은 코란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처럼 또는 불교의 경전처럼 이슬람의 코란을 얘기합니다. 코란. 왜 그럼 코란이라 그랬냐? 코르안은 디라아, 읽어라. 그러니까 아랍 코란이 게시될 첫 번째 그 문장이 에크라 비스미 라백 알라디 칼라카 미날록. 응열에서 창조하신 너의 주의 이름으로 읽어라라는 첫 문장이 게시되었다고들 합니다. 코란에서. 내가 무슬림이 아니니까 뭐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근데 읽어라라는 그 말에서 이끄라라는 말에서 코란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왜? 읽어라라고 해도 읽어야 되는 그 책의 이름이 읽어라는 게 코란이거든요. 코란. 그다음에 알 줄바브. 줄밥은 남성 여성 할거 없이 긴 옷을 줄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성 다 입어요. 줄밥을. 물론 이제 뭐 색깔이 다르고 뭐 맵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다를 수 있겠지만 줄밥 그러면 보통 남녀성 모두 입는 원피스형 옷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드 피터. 에이드 피터는 이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에이드 피터. 예. 금식을 끝내고 파했다. 금식을 파했다 그래갖고 예.
그 에이들 피터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끝낸 달, 뭐 이렇게 금식을

끝내고 하는 명절. 그러면 핫쥐, 지금 핫쥐 기간이라 그랬죠? 핫쥐가 끝나고, 핫쥐가 끝나면, 아, 12월, 이슬람력 12월 10일부터는 뭐가 있어요? 에이들 아드하가 있습니다. 에이드 알 아드하. 아드하. 이들 아드하가 있어요. 이들 아드하. 이들 아드하. 그러면 이건 희생 제물이라는 뜻인데, 아드하. 다히야가 희생인데, 희생 제물의 그 이제 뭐 명절 이런 말이에요. 왜? 고마움을 뜻하는 그 고마워서 이제 희생 제물, 양 같은 거 보통 이제 딱 양 같은 거 잡아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옷 중에 하나, 줄밥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옷에 관한 한 줄밥과 히잡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머리에 쓰는 거 줄밥 또는 좀 어렵긴 한데 쿠피아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문항이라서 사실은 여러분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줄밥이나 히잡이 코란에 나오는 말들이니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패턴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릴 아랍 아랍인들에게는 암살룬 무피다툰. 여기도 암살도 복수 형태예요. 복수인데 여성 단수로 수식했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속담들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 무피다툰. 좀 이렇게 유익한, 유용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파, 그래서, 그리고, 마살란. 예를 들면, 야스타흐디무나. 그 아랍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야스타흐디무나. 미슬라. 예를 들면, 뭐를 사용하느냐? 뭐 같은 걸 사용하느냐? 알왁투 민 자합인. 왁트는 시간이죠. 시간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은 금입니다. 그죠? 알왁투 민 자합. 왁트 민 자합인. 예. 시간은 금입니다. 라는 속담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아인다마. 아인다마는 뭐뭐 할 때. 아인다마, 야 타다수나 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타다수나 안. 이건 이제 오형 동사는 좀 어려운데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아함미야티 알왁트. 아함미야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요성이에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아랍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속담이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속담이 나오기 시작하면 속담도 여러분들이 몇 개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함미야 아함미야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됐는데 무힘 했으면 무힘. 무힘은 그러면 이거는 무힘은 그러면 중요하다. 정말 내 인생은 중요하다. 그런 거고 함 그러면은 중요하면서 내가 걱정스러운 걸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다른데 여기서는 아함미야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해당되는 거겠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아함미야틀 왁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뭐예요? 아랍 명절 속담. 지금 속담이죠. 지금 여러분 이게 처음 나와갖고 이 표현은 모를 텐데 맛살이라는 것 또는 암살이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랍 속담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아랍 시장, 음식, 아랍 유적지 정답은 속담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문장 뭐 문항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거쳤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뭔가를 부족한 걸 찾기를 바랍니다. 완성인데 새로운 걸 막 배웠다? 그럼 여러분이 특강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특강을 듣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뭐가 빠지는가, 뭐가 부족한가를 꼭 찾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포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아, 정말 도암수의 활용 파트에 문제 정말 많죠. 예. 우리가 해도 해도, 원래는 작년 교재를 제가 봤었을 때는 보통 우리 EBS에서 나오는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문제집들도 이 도암수의 활용을 하나에 이렇게 통으로 놓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작년까지는 이것도 도암수의 활용 1, 도암수의 활용 2 이렇게 파트를 나눴었는데 요번엔 아예 도암수의 활용 이렇게 딱 묶으셨더라고, 교재를. 그래서 문제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계속 뭔가 단조롭게 이렇게 뭔가 흘러가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환기시킨다라고 하나요?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지. 그리고 저번 시간 내에 풀었던 어떤 문제들이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포인트들이 좀 많았었죠. 제가 그 특히 유형 같은 경우에 유형 21이나 22 같은 거는 좀 박스를 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라. 다른 대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뭐, 짧게는 내신, 그 다음에 넓게는 수능이라는 데에 부딪혔을 때 변별력 있는 문제가 공식 대입해가지고 딱 푸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도전하고 다 맞춰. 그런데 이제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이렇게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냐? 그런 함수를 잘 찾아낼 수 있나? 이런 게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거는 좀 각별하게 봐두셔야 되는 거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두개 남아 있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한다.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개념까지 정리를 할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오늘 수업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야. 그래서 어디에서 x equal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 f'x를 보니까 4 나가면 3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니까 3x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x 값들을 봤더니 마이너스 2와 0이고 여기 1이고 요 간격이 2, 여기 간격 1.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올라갔을 거고, 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간 이런 함수였을 것이다.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까지 감소했고, 그 다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일 것이다. fx.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요 그래프에서 살펴볼 거고, 아, 너의 값이 바로 최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x 이퀄 얼마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가 되고 있죠. 그럼 그때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네요. 그럼 2의 4제곱 16이니까 4로 하면 4, 3, 12.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그다음에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7이라는 최소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가 A, 너가 B 이렇게 될 거고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8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자, 4차 함수고 0부터 n이야. 근데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거야. 자, 그래서 얘를 보니까 f'x다라고 이야기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4x제곱으로 묶어버리니까 x-3 이렇게 나와버릴 거고,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3에서 여기에서 튕기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계형.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음수, 음수, 양수니까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그리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fx의 그래프다. fx 그래프. 근데 이제 0부터니까 0부터

여기서부터 n까지 n이 어디인지 모르잖아. 예.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지금 0,4 아닙니까? x에다 0 넣어주니까 4 돼버리잖아. 근데 최대값이 4가 돼야 돼. 그럼 생각해봐. 0부터 1까지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최대값 4 맞잖아. 이게 최대값이잖아. 이게 최대값. 2까지 가더라도 4, 3까지 가더라도. 이게 4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거주면, 예, 거주면, 요 B가 나오지 않아? 이거 대 이거의 B가? 몇 대매? 3대 1. 근데 여기가 3이야. 여기가 1이잖아. 아, 요 값이 얼마였어? 4,4였겠네. 4,4. 예. 그러면 지금 4까지 하더라도 어떻게 돼? 최대 값은 얼마야? 4 나오잖아. 근데 5 가면 최대 값이 F5가 되겠지. 아, 그래서 지금 n의 값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 그 n의 최대 값이랬으니까 얼마야? 답은 4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 있겠다. 이거지. 정확하게 n이라는 거는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n의 최대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비율 관계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0부터 n이라고 그랬는데 그 값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게 똑같은 4가 되는 4의 함수값을 갖는 고 x값이 4다라는 게 여기 나온다. 그게 3대 1이니까. 네, 이런 비율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84번 가보겠습니다. fx 3차야. 근데 3차 함수의 극소값. 아니, 3차 함수에 이렇게 되거나, 3차 함수가. 이런 형태라고 그랬잖아, 3차 함수가 가도. 아니면, 최고차익에서 양수일 때 이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라고 했는데, 극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너의 그래프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 해서, fx의 최대값이 m이 되도록 하는, 극소값이 m인데, 예, 최대값이 m이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야. 그 f 프라임 x를 보자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3으로 묶어버리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그리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됐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럼 극소값이 나올 거라고. 극소값. 이게 극소값이잖아. 근데 그 값을 우리 m이라는 거를 뭐 찾을 필요도 없어. 얘가 마이너스 1, m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비율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면 얘가 2대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x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4, m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지. 똑같은 값 m 값. 그런데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어야 돼. 마이너스 3에서 1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지금 fx의 최대값이 m이 되도록 하는 정수 m을 찾으려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면 안 되겠지. 어디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와야지 최대값이 m이 되는 거지. 근데 더 커지면 여기까지 가면 최대값은 얘가 돼 버리잖아. 안 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오는 거니까. 납득되십니까? 따라서 그런 정수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가능하겠죠? 굳이 이거를 찾을 이유는 없었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 85번, 예, 84번도 상이었고, 85번도 지금 상이라고 돼 있네요.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을 한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F'이 된 거고,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데, 지금 여기 간격을 봐. 여기 x equal 0이야. 얘 0,5. 이런 거알수 있지. 0,5. 예. 여기는 2, 2 넣어줘볼래요? 2 넣어줘버리니까 8. F2를 구한다는 거야. 8, 마이너스 12, 플러스 5. 해주면 너가 1이지. 아, 너가 1이네. 네. 지금 최소값이 1이 나와야 돼. 최소값.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얘가 2대 1이 될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3,5라는 거를 알게 된다. 아, 이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점이나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알아낸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가 얘가 1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네. 또 얘가 얼마가 되는? 얘가 5가 되는 그런 x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귀찮았는데 그런 것 계산을 갖다가 이런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1인 간격이 오는 거야. 그때 최소값이 1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오면 여기가 간격이 1이잖아. 그럼 최소값 마이너스 1된 거잖아.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요. 납득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n이 n-1부터 n까지인데 n이 얼마면 되는 거야? 0이면 되잖아. n이 0이면.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2까지. 라고 얘기하면 1부터 2까지에서 최소값 1 되는 거 맞잖아. 최소값 1 되는 거. 그러니까 n이 얼마? 2 가능하겠지. n-1 n. 근데 n이 얼마야? 2. 또 2부터 3까지에서도 최소값 얼마가 돼? 2가 될거 아니야. 근데 더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값이 1이 되진 않잖아. 최소값 1. 제가 앞에서 뭐 2라고 한것 같은데 그거 아니지. 1부터 2까지에서 최소값 1. 2부터 3까지에서도 최소값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n, n-1, 여기가 n이라고 그러면 n이 얼마? 3도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가능한 n은 이세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더해보면 얼마? 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했다면, 만약에 fx가 지금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완벽하잖아. 얘가. 그래, 이 그림을 그려버릴 수가 있다 이거지. x제곱에 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그래서 여기서 튕겨,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되고 있다. 그러면 0일 때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거기다 5 더하면 되니까 5. 0, 얘가 5였던 거고, 여기 좌표가 3, 5였던 거고, 그리고 비율 관계에 의해서 2대 1이니까 요 점은 2, 여기다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럼 8,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1. 아, 2, 1. 그러면 요렇게 선을 그어줬을 때 너가 마이너스 1, 1. 요렇게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함수 가지고 그냥 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연습해 보셔야 돼. 제가 그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볼 거잖아요. 3학년이 되면 수능 특강을 풀어. 수능 특강을. 그런데 딱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이런 거 보이잖아. 그럼 바로 풀어버려. 딱안 들어와. 그럼 미분을 해. 일반적인 거야. 근데 딱 봐서 안 보여.

그래서 미분을 했어? 그랬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오히려 이 여기에서 딱안 보이는데 걔를 갖다가 통분해 가지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FX에서 찾아 나가 버려. 도함수에서 찾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더라라는 거야. 보면 되게 각인이 되는 거죠. 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안 보여? 그럼 미분해. 보여? 그러면 원함수에서 바로 가. 그런데 딱 봤는데 안 보여. 근데 미분해인데 안 보여.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 미분해인데 안 돼? 그럼 원함수가 분명히 매끄럽게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꾸 미분도 해보고 원함수에서도 해보고 자유자재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3, 1에서 3차 함수의 최대값이 7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근데 딱 봤어. 인수분해 보여?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라고. 미분하니까 3 나가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아이고, 그냥 보이잖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예. 네.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1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그리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다. 예. 네. 그럼 봐봐. 지금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1은 여기 있다라는 거 알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2대 1이 될 거니까 이 간격이 3이잖아. 3이야. 그럼 그거의 절반만큼 이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2분의 3만큼 더갈 거라고. 2분의 3만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더 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었을 거라고. 납득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지금 그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그림. 납득되시죠? 예. 네. 그때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는 거야. 최대값은 너잖아. 그러면 F-2가 7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얘가.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줄 거야. 3분의 마이너스 16. 여기가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A를 해준 게 7이 되면 되는 거야. 네. 조금 귀찮네요. 그죠? 예. 네. 7 넘어와서 이거 빼버리면 여기 빼버리면 1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5잖아. 5는 3분의 15에서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 값 넘어가면 3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순박하게 그냥 막 12, 3분의 얼마에서 이거 빼고 그것도 넘기고 얘는 3분의 21이고 자꾸 이러지 마시고 먼저 간단하게 그럼 넌 1이잖아. 예. 그럼 5에서 0인 0 됐고 5에서 얘좀 마이너스 3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A 값 3분의 1이다. 최종적인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 봐봐. 0부터 3까지 해서 저 4차 함수. 예,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지금 11이 되도록 하는 그런 A 값을 찾아봐라. 그래서 얘를 미분해.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예,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X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여기가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미분한 게 여기가 0, 1, 2 그리고 최고차익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줄 건데 원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가
그리고 감소를 했고, 그런데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겠지. 간격이 1, 1이니까. 아,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구나. 예. 그러면 0부터 다 친구아지잖아. 3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3이 어딘지 모르겠네. 3이 어딘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여기에서 선분을 이렇게 거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보실 수 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요점볼수 있나?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극소값이 같았을 때의 모습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됐고, 여기에 만약에 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y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극소값,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있었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있었지. 1대 루트 2. 루트 2. 그러니까 요 좌표가 있으면 루트 2 곱하면 되는 거고, 이 좌표가 있었을 땐 루트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여기에 좌표가 있었으니까, 여기. 이거 뒤집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똑같은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곱하면 여기가 x값이 얼마? 2루트 2가 된다 이거지. 2루트 2. 그러면 3은 2루트 2보다 큰 값이잖아.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3까지의 그림이라는 게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아, 너일 때가 최소다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야. 최대는 뭐 여기나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F2를 넣는 것보다 F0을 넣어주는 게더 편하지 않겠어? 0일 때나 2일 때나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그럼 너일 때가 최대가 된다. 0 넣어주니까 얼마? A가 최대값이지. A가. 최소값은 3 넣어준 거네. 그 이것도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에서 요게 fx야. 그래서 너를 갖다가 여기다 f3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81, 27에다 4 곱하고 이러지 마시고 x 3제곱을 묶어봐. 그러면 27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 남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너 계산하면 27이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얘는 A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아, 너가 뭐야? 요 값이 A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두 개를 더할 거니까 2A 마이너스 9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그럼 넘기면 플러스 9니까 20, 2a가 20이니까 a 값은 얼마다? 10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예. 지금 여기 도함수의 그래프, 원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비율 관계. 비율 관계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이거 적을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건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갔는데 지금 이 fx를 봤을 때 여러분들 저는 이게 보였으면 땡큐야. fx를 지금 딱 봤더니 마이너스 여기까지 x제곱으로 묶어버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플러스 a 해준 거지. 이 그림이 너무 완벽하지. 그럼 얘는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튕기고 튕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튕겨? 아가? 이런 그래프지. 여기에 완벽하게 대칭인. 그요 값이 0,a가 되는 거지. 여기도 2,a가 되는 거지. 여기는 1일 때지. 그런데 비율 관계를 보더라도 얘가 여기에 b가 얼마 됐어? 1대 루트 2라고 그랬잖아. 예. 그요 간격이 1이잖아. 1. 여기가 1이었으니까요. 여기 간격이 1. 그 간격이 얼마? 루트 2. 루트 2. 그 1에다가 루트 2 더할 거니까 1에다가 여기가 1이었고 루트 2만큼 더 가는 거잖아. 1 플러스 루트 2.
루트 1은 1.414니까 3은 여기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거 알아낸다면, 아, 그림이 여기까지였구나. 이거 얼마든지 볼수 있다 이거지. 미분 없이도 그냥 이 자체에서 다 해줄 수 있잖아. 아, 너가 최대가, 너 3일대가 최소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보였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보인 친구들 있었어요? 아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자꾸 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거는 완벽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로 갈 거야. 예.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건데,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에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이렇게 걸린다면, 예. 그러면 좌경계값, 우경계값, 그다음 함수값, 요런 극대, 극소값, 극대값. 그럼 최소값이라면 너 아니면 너일 때잖아. 너 아니면 너일 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본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x가 1에서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3이라면 여기가 x 이퀄 지금 1이라는 거잖아. 1에서 최소니까 마이너스 2에서는 이렇게 됐다라는 뜻 아니겠어? 문제가? 아니면 선생님 생각,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3이 여기 있었다면 그 얘가 최소값이잖아. 1에서 최소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1에서 최소가 되려면 여기를 거쳐가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얘가 이만큼이 아니고 여기 위에 있었겠지. 마이너스 2부터 3이고 여기서 1. 그래서 1에서 최소값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쉬워? 아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갈 건데 최소가 1에서 최소가 된다? 너 아니면 너에서 최소인데 얘가 1은 아니잖아. 그러면 너가 1이란 얘기잖아.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된다. 그 얘기는 F 프라임 1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F1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함수값이. 요두 가지 가지고 A, B를 찾아내 주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였다. 이거였다.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1에서 마이너스 6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그 여기다 1 넣어줄 거니까 1 넣어주면 2a 플러스 b 1 넣어주면 3 이게 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던 거고 여기다 다1 넣어줄 거야. 그러면 1, a, b 마이너스 2 그럼 a 더하기 b가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빼니까 A. 빼면 없어지고 빼니까 2. A가 2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F3이니까 27. 9이 18. 그다음에 마이너스 7에 3이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너부터 너랑 하면 6. 6 더하면 24에서 2 빼니까 22라는 F3의 값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거의 2시간 반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도함수 활용했던 네 가지의 유형에 대한 마지막, 예,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도 너무 뻔해. 요령도, 예, 이런 요령을 가르쳐 드린다는 게좀 그렇지만, 그래도 요령은 보여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어. 그래서 1사분면 위에 점 P에서 Y축에
대에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Y축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X축의 수선해발 R, S.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에 X좌표를 X라고 놓을게. X는 양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이 될 거 아니야. 예. 네. 자, 그러면 이 높이가 이거죠. 그러면 넓이니까 여기 Y축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X? 2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랑 너를 곱한 게 넓이잖아. 그래서 넓이를 새로운 함수, 제가 넓이를 FX라고 할까? 넓이를? 그럼 2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을 곱해달라는 얘기지. 조금 더 정리해. 전개해버리면 2이 없어요.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당연히 이 X가 움직이는 거는 0보다 크고 예,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X가 여기보다는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X값이 여기 있었어. 뭐 상관이 없겠네. 대칭시켰어. 여기 대칭시켰어. 그 다음에 X축에 수선해발 내려, 수선해발 내려. 그리고 넓이, 어?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을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되네.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야. 아, 요가 만들어 가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면 X제곱은 12가 될 거고 여기가 얼마? 2루트 3. 2루트 3보다 작다. 물론 이런 범위 잡아줘야 돼. 이런 범위 잡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범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자, 얘를 미분해. F'X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야. 그런데 X값이 0보다는 당연히 크다고 그랬지? 이렇게 갈 거야. 최대값은 얼마일 때? 2일 때. 2일 때. 그래서 실제 여기다 2 넣어주면 답은 끝나요. F2의 값이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4가 될 거니까 16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근데 이런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식 만들었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보통 일반적으로 답이야. 2라는 건 0, 여기 사이에 2가 있거든? 2는? 네. 뻔하다고. 분명히 그 구간에 0,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에서 최대면 최대, 최소면 최소야. 실제 보면 그래. 그래서 그게 약간의 요령이야. 하지만 원칙적인 풀이는 이런 거다. 원칙적인 풀이. 어찌됐든 이 식을 못 만들면 탈락.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식 만드는 연습. 우리 학생들이 식 만드는 거를 무지 귀찮아하지. 연습을 좀 하셔야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이 90번도 정말 저는 괜찮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저는 한번 설명은 드렸을 거야. X축, Y축이 있는데 X축, Y축인데 요 그래프 2차함수 충분히 그려. 여기가 2고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야. 이런 함수야. 예. 네.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들이 있어. 예. 네. 점 P가 있고 7,0 뭐 대략 그냥 뭐 여기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7,0 여기 A야. 7,0 에 대해서 A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거야. 어? 그러면 생각해봐. 아 여기에서 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은 거보다 이렇게 긋은 거보다 아 여기 정도? 아 얘가 제일 짧은 길이 같네. 얘가? 아 이렇게 찾겠지. 해설지는 어떻게 했을까? 해설지는 여기
X좌표라고 한다면, 여기를 X라고 그런다면, Y좌표는 X제곱 플러스 2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AP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걸 내가 FX라고 한다면, 예. 네. X좌표 빼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 빼준 거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게 AP의 길인데 그걸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루트는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최소값을 우리는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예.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해. 미분하면 두 배에 x-7. 그러니까 이런 것도 두 배에 x제곱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라 그랬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전개하면 x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77에 49. 그래서 fx라는 거는 x4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53. 뭐 이렇게 가겠네. 예. 네.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런 식이 되겠네. 그래서 널 미분하니까 f'x는 4x3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4. 근데 인수분해 왜 이게 딱 안 보이지? 2로 묶어버리면 2x3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계수의 합이 같네. 그러니까 2, 0, 5, 마이너스 7. 계수의 합이 같은 게 아니고 계수의 합이 0이네. 그럼 1 들어가잖아. 2, 2, 2, 2, 여기 7, 7, 0. 이렇게 돼버리기. 그래서 너가 두 배에 여기가 x 마이너스 1,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지? 예. 판별식 써봐. 1 마이너스 14 음수. 예. 절대 0 되는 값 안 나오잖아. 예. 그러면 얘가 1이라는 게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지. 1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음수. 얘는 항상 양수. 1보다 작은 값 들어가면 음수, 얘가. 1보다 큰값 들어가면 양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한다는 이런 그림이 된다. 따라서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가 얼마일 때? 1일 때다. 1일 때. 그요 점이 1, 얼마? 3. 너 7, 0하고 해. 거리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6의 제곱? 6, 6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6, 6에 36. 그 다음에 3의 제곱 9. 예,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하더라도 이거. 거기다가 루트 씌워버리면 루트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리, 아, 지금 거리의 제곱이라고 그랬지? 예, 거리의 제곱이잖아. AP 길이가 루트 씌워진 거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45라는 이런 정답이 나온다라는 게 이게 해설지야. 이게 해설지. 자, 그런데. 그런데. 네. 이거의 기하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딱 요 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게 최소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있었는데 그게 딱 어디를 지나야 돼? 7,0을 지나는 그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다 이거야. 이걸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점을 요 점을 요렇게 놨고 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점에서의 뭐라고 그랬죠? 평균 변화율. 그러면 x좌표 빼준 거 분의 y좌표 빼준 거 요거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x잖아. 2x잖아. 아니, 얘를 미분해. 그러면 2x잖아. x좌표 넣어주면 2x. 근데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직인 기울기니까 얘, 이 기울기와, 아니, 곱하기 이렇게 잡아도 되죠. 2x라는 기울기.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가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이 마이너스 2x분의 1, 이래도 상관없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하고 너하고의 기울기.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울기와 수직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거에 얘가 얘랑 수직이니까 이거에 기울기, 이 수직인 기울기는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으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4x.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이퀄 제로. 아까씩 보이죠? 인수분해에서. 그냥 x 값 얼마? 1. 딱 보여버리잖아. 보여버리잖아. 그래서, 아, 1,3이었구나. 요렇게 찾아준다. 그 이거의 의미가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가장 처음에 여기에 딱뭐한 거야? 이렇게 접한 거지. 그래서 원에서 이렇게 접한 게 있었을 때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면 얘는 뭐야? 수직이잖아. 그 원리 얘기하고 있지. 이게 기하적인 개념이죠. 이게 저는 그 원칙적인 거 해설치처럼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이게 법선에 관련된 내용인 거거든. 법선에 대한 얘기. 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법선 문제네? 저는 알아버리는 거죠. 제가 그때도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걸 해설지처럼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90번이었습니다. 네. 자, 91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가 있어. 그런데 여기 색칠된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루트 2야. 직육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거야. 자, 근데 밑면이 직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밑면이 정사각형. 그럼 저는 여기를 X라고 그러면 여기는 X잖아. 요거 직각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루트 2x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밑면이 이거잖아. 여기 x 놓으면 여기 얼마야? 루트 2x잖아. 이런 거.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지. 그럼 너는 y잖아. y. 둘레의 길이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루트 2x니까 아, 두 배의 루트 2x 플러스 y를 해준 것이 얼마가 돼? 20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식이 하나 2로 나눠버릴게요. 2로 나눠버리면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오는 거야. 이런 관계가. 근데 지금 부피가 최대여야 된다며. 부피는 뭔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x제곱 y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fx라고 하고 이 y 대신에 x로 바꿔버리면 x제곱 y 대신에는 얘 넘어가면 되니까 10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치 또 봐보라고. 그럼 얘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얘가 넓이가, 부피가 얘가 최대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를 미분해서 가겠지만, 자, 0이 되는 값, 0. 얘 0이 되는 값 얼마야? 10 아니에요? 10?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튕겨. 예. 네.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또 실수했어. 여기 마이너스. 0이 되는 값은 10이야. 근데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튕겨.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있다고 했잖아. 몇대 몇? 2대 1. 그럼 10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10. 얘는 3분의 10이 두 번. 그러니까 3분의 20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거지. 납득되십니까? 이런 거죠. 미분 안 하고선도 그 값을 찾아버렸잖아. 여러분들 이걸 미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x 세제곱 플러스 10 루트 2x 제곱 얘를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 3 루트 2x 제곱

플러스 20 루트 2x 이렇게 돼서 얘가 f 프라임 x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x로 묶어버리니까 여기는 3x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가 20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값 0, 여기에 3분의 20일 때 위로 볼로 그래서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아, 최대값 이렇게 찾았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자, 그래서 x가 3분의 20일 때, 3분의 20일 때 바로 최대가 된다. 예. 그때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루트 2 xy가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2에다가 3분의 20에다가 y 대신에는 이거잖아. 10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20 루트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3분의 30 루트 2에 3분의 20 루트 2니까 3분의 10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9분의 이거 하면 200에 루트 2 제곱이니까 2. 그럼 200에 2를 곱하니까 400. 그래서 9분의 40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고 있다. 미분 안한게 어디야? 미분 안한 게. 예. 그리고 당연히 얘는 10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돼. 만약에 이게 10을 넘어가 버리면 이 둘레의 길이가 이런 둘레의 길이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미분에서 0 되는 값에서 문제 최대라니까 최대고 최소라면 최소고. 예. 이게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10만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는 마시란 얘기야. 예. 자, 원래는 오늘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가 도함수 활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는 거, 그다음 시각에 대한 위치 함수에 대해서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가 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92번 문제부터 쭉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과 개념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형 문제를 다 다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개념과 그다음에 문제 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이죠. 친구들의 성적이나 어떤 공부 진도를 보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지 않나요? 공부라는 것은 남을 넘어서는 남과의 어떤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차오르고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의 실력도 지금 이 순간에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63번,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이것만 보고서 두 번의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전 두 개를 던지는 한 번의 시행입니다. 그런 시행을 192번 한 거죠. 적어도 한 면은, 한면 이상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어도 한 면이 앞면이 나온다. 이것을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P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X,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횟수죠.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 X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잖아. 사건이 150번 이상, 159번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를 통해서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이항 분포 문제지만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고 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해서 표를 이용하면 되겠다. 물론 출발은 0이 되도록 우리가 변형해야 된다. 변형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표준 정규 분포가 0의 대칭인 걸 이용하면 되겠다. 자, 가볼게요. 지금 정규 분포가 있잖아요. 자, 192번의 독립시행. 자, 그리고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네. 자, 피해 값은 어떻게 구할 거야? 자, 동전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2 곱하기 2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앞, 뒤, 뒤, 앞, 앞, 앞, 그리고 뒤, 뒤가 있죠?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인데, 앞면이 하나 이상 나오는 친구는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4분의 3이 우리가 찾는 P가 되겠다.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채울 수 있죠. 자, 정규 분포로 바꿀 건데요. 자, 정규 분포 n은, 자, 처음에는 평균인 np가 와야겠죠. n은 뭐예요? 자, 192번의 독립시행. p는 뭐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자, 간단히 해보면, 자, 바로 48. 자, 48과 3을 곱했을 때 뭐야? 144. 자, 12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산으로 갈까? npq. n 곱하기 p. 자, q라는 것은 여사건의 확률이 되잖아요. 4분의 1. 자, 잘 계산했을 때 뭐가 될까요? 자, 36. 그래서 이거는 6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자, 선생님이 좀 빨리 계산했다고 기죽지 마. 수업 준비하려고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이렇게 기죽으면 안 돼. 그럼 이제 표준할 수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모든 게 갖춰졌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확률 변수 x가 자, 15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59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뭐. 자, 지체하지 말고 표준화해 볼게요. 자, 150 표준화하면 자, 150에서 빼면 되죠. 뭘 빼야 돼? 바로 정규 분포의 평균인 144, 그리고 표준 편차인 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x는 표준화했을 때 g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9도 표준해 볼까? 자, 159에서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를 나누면 여전히 확률은 똑같다. 간단히 해 볼게요. 이 친구는 6분의 6이잖아요. 1. 그래서 p는 가로 열고 1보다 크거나 같다. z가. 그리고 얘는 6분의 15니까 2분의 5. 2.5죠. 그래서 2.5보다 작거나 같다. 1부터 2.5까지. 자, 그림을 그려 볼까요? 자, 여기에 지축이 있고, 0에서 좌우대칭 0이 있고요.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5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 A가 되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면 0에서 출발하는 모양 꼴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0에서 2.5부터 0에서 1까지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B가 있죠. 그래서 0부터 2.5까지 넓이에서 이렇게 빼겠다. 누구를? 0부터 1까지 넓이를. 자, 위로 가져와 볼게요. 자, 0부터 2.5까지 넓이는 표를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0.4938 마이너스. 자, 0부터 1까지는 0.3413. 이렇게. 자, 실수 방지를 위해서 암산 안 할게요. 4938에서 3, 4, 1, 3 이렇게 빼봐. 그러면 5, 2, 5, 1, 0.1525. 자, 답은 0.1525. 자, 4938에서 이렇게 0부터 1까지인 3, 4, 1, 3을 뺐죠? 0.1525. 자, 답은 0.1525. 끝.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자, 이항 분포로 문제를 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P값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서 우리가 문제를 잘 해석해서 구해야 됐다. 그래서 n과 p가 갖춰졌으니까 근사하는 정규 분포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고요.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분산이죠.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이렇게 표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부터 2.5까지지만 0에서 출발하게끔 모양을 잘 꾸미니까 표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끝.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제 60 4번이 있을까? 개념이 있을까? 짠. 자, 문제가 있네요. 자, 학생회가 그 해 학교 축제에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이면, 여기까지가 사건입니다. 한 번을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때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648명의 학생이 참여했대. 그러니까 648번의 독립시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선물을 받아간 학생,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라지 X잖아요.
선물을 받아가는 것,

학생의 어떤 수가 확률변수 x잖아요. 그게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자, 표를 통해서 구하시오. 자, 이항분포로 구하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힘드니까 정규분포로 근사시킨 다음에 표준화해서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표를 구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럼 먼저 p를 구해볼까? 자, 일단 n의 값은 뭐예요? 648. 648번의 독립시행.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자, 일단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눈의 합이 5였으면 좋겠대. A 플러스 B가 각각의 주사위 눈이라 치면 이게 5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 4가 있고요. 2, 3이 있고요. 3이가 있고요. 4,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네 가지. 자, 36가지 분의 네 가지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9분의 1이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를 따르죠. 648번의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9분의 1. 자, 이걸 통해서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건데, 일단 정규분포의 평균이 뭐예요? NP. 그래서 648과 9분의 1을 잘 곱해보자. 그러면 97에 63, 9, 28, 72가 바로, 정규분포의 평균이자 이항분포의 평균이 되죠. 그 다음에 NPQ,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Q는 1-P죠. 자, 분산을 구해보자. N은 648, P는 자, 9분의 1, Q는 9분의 8이 되죠. 자, 잘 계산해보면 64, 그러니까 8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8의 제곱. 그러니까 m의 값은 70이고요. 시그마 값은 8이 돼서 이제 표준화할 수 있겠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확률 변수 x가 80보다 조심해야 돼.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봤죠. 자,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했을 때 g가 되고 그다음에 80은 자, 80 마이너스 x의 평균인 72 그리고 표준 편차인 8로 나누면 자, 8분의 8이니까 결국 1이 되겠다. 그래서 Z는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이제 지축 있잖아요. 자, 그러면 0의 좌우 대칭이고요.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자, 절반의 넓이가 뭐야? 0.5죠? 그리고 A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대략 각이 보이죠? 일단 0.5 더하기. 자, A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출발이 0이니까 너무 좋다. 표를 이용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확률 뭐냐? 0.3413. 자, 0.3413. 잘 더하면 0.8413. 답은 0.8413. 자, 앞에서 풀었었던 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문제와 뭐 다를 게 거의 없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P의 값을 친절하게 주지 않았다. 우리가 문제를 잘 이해해서 P의 값을 직접 구할 필요가 있었던 문제였던 점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고요.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표를 이용하는 이 스토리는 정말 지겹도록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충분히 연습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걸로 넘어갈까? 아니면 한번더 연습할까? 자, 65번. 어느 지역에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은? 자, 주민의 비율이 20%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자, 경험이 있는 거죠. 자전거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사건이 발생했다. 20%라는 것은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2이고요. 즉, 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주민 중에서 임의로 100명을 선택했다. 그 말은 N번의 독립시행.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 따르겠네. N번의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수, 명수, 인원수가 되겠고요. 자, 지금 30명 이상일 확률 구하시오. 자, 30명 이상을 구하려면 X가 30일 때, 31일 때, 32일 때, 점점점 100일 때까지의 각각의 확률을 구해.

그래서 싹다 둬야 되는데 이항분풀로 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전기분풀 문제로 바꿀 거예요. 자, 전기분풀 따를 텐데 일단 평균이 뭐예요? NP죠. 그래서 100 곱하기 P에 해당되는 5분의 1. 자, 곱했을 때 20이 되니까 자, 전기분포의 평균은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P1-P. 자, N은 100이고요. P는 5분의 1. 1-P는 5분의 4가 돼서 자, 이 친구는 16이 되죠. 16. 4의 제곱. 자, 표준 편차는 4가 되겠다. 이제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완비가 됐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X가 3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X가 3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못 구해. 표준화시켜서 표를 이용할 거야. X를 표준화했을 때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을 어떻게 해야 돼? 30에서 X의 평균인 20을 빼고요. 표준 편차인 4로 나누면 여전히 확률은 똑같다. 됐죠? 자, 계속 해보면 P 가려열고 G가 크거나 같다. 자, 얘는 4분의 10이죠. 4분의 10이니까 2.5. 그러니까 2.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0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감이지만, 뭐, 할수 있다. 자,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요. 중심은 0. 0의 좌우대칭. 2.5는 이쯤 어딘가 있다 했을 때, 요, 빗금친 넓이가 우리의 목표가 되죠. 그럼 전체 넓이의 절반인 0.5에서 이렇게 A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자, 뭐, 정석대로 하면 이런 거죠. 절반인 부분은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A 영역은 뭐야? 0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2.5까지. 절반의 영역은 0.5인 것이 당연하고요. 2.5로 끝나는 친구의 확률은 표를 통해서 0.4938, 0.4938이죠. 자, 그래서 오란 친구는 사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4, 9, 9, 10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값은 0.0 그리고 또 0이야? 그리고 62, 0.0062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복잡한 문장이 있지만 복잡한 현상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수학적 구조는 단순합니다. 결국 P는 5분의 1, N은 100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복잡하게 쓴 거예요. 복잡한 현상 안에 있는 수학적 표상을 딱 집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통해서 전기분포로 근사했고요. 전기분포의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주어진 친구를 표준화시킬 수 있었고, 비록 슬프게 0부터 출발한 건 아니었지만, 이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쁜 꼴로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65번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집에는 뭐 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상치고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가고, 이해가 잘 되지만, 혼자 풀 때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강의 듣는 시간보다 더 많이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알았지? 자, 서술형 완성하기로 들어왔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딱딱딱 더했을 때 1이 되면 되죠? 모든 확률의 합은 1. 지금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일단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었고요. 자, 평균이 4분의 3인 걸 통해서 식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A와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나가는 중학생 식혀도 풀 수가 있겠다.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일단, 제일 만만한 것은, 확률의 합. 자, 확률은 세 친구가 있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자, 마지막은 8분의 1 더하면 1이 되죠. 자, 8분의 1 넘겼을 때 A 플러스 B를 표현할 수 있겠네? 8분의 7, 이렇게. 자, 이미 절반했어. 자, 그 다음 X의 평균으로 갈게요. Expectation of X는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마지막에 더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결합은 뭐야? 마이너스 A요. 자, 두 번째 결합은 뭐야? B가 되고요. 자, 세 번째 결합은 8분의 3. 8분의 3이 돼서 요 값은 문제에서 4분의 3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4분의 3을 8분의 6이라고 쓸까? 8분의 3을 넘겼을 때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그럼 좌변에 남는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있고요. 자, 8분의 3을 넘겼을 때 우변은 뭐가 되냐면 8분의 3이 되겠네. 그럼 두 친구를 통해서 AB를 구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서술형이니까 좀 센스 있게 써보자. 여기를 기역으로 쓰고 니은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자 지금 기역과 니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했을 때 a가 소거되네. 자 그러면 기역과 이렇게 니은을 더해봐. 이렇게 좌변에 남는 것은 뭐야? a가 소거되고 b만 두개 남죠. 이렇게 우변은 8분의 7과 8분의 3을 더했을 때 뭐야? 8분의 10이죠. 그러니까 4분의 5가 되잖아요. 자, 8분의 10은 4분의 5잖아. 그럼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b의 정체는 8분의 5가 되고요. 이제 a로 갈 건데, 자, a와 b를 더했을 때 8분의 7이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8분의 2이자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a, b 값 구했죠. b, a. 뭐 거의 다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구나. 분산을 물어봤네. 이게 또 푼데 또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다 이제 각각을 제곱해서, 이렇게 제곱해서 x제곱에 대한 표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거 서술형 평가 답지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롭게 또 표를 그려, 이렇게. 자, 이번에는 x제곱에 대한 표가 되겠다. 자, 그대로 x제곱은 x값을 제곱하는 거예요. 1, 1. 여기는 9가 되죠. 자, 각각의 확률을 합쳐도 되지만 그대로 써도 괜찮아. 확률을 안 바뀌어요. A, B. 여기는 8분의 1. 근데 A, B 구했잖아요. 아까 구했었잖아. A가 뭐야? 4분의 1, 8분의 1. 8분의 2. 여기는 8분의 5. 자, 확률의 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잘했다. 여기는 P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자, 각각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더하면 되죠. 자, 분모가 8로 공통이야. 당연히 살려줘야겠죠. 자, 곱했을 때 분자가 2가 되고요. 곱했을 때 5가 되고, 여기는 9가 되죠. 그러면 8분의 16. 깔끔하네. X제곱의 평균은 2가 되죠. 자, 이제 VX로 가자. VX는 X제곱의 평균인 2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굴 뺄 거야?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에 이렇게 제곱을 빼면 되고요. 자, 16으로 통분했을 때이 친구는 16분의 32 마이너스 9가 돼서, 자, 이제 끝났다. 16분의 23. 자, 답은 16분의 23이 되죠. 뭐 치사하게 p분의 q 꼴이고 p 플러스 q까지 안 물어봤네.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니까 정리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x의 평균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식을 얻어냈고, 그 다음에 연립해서 a, b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x의 분산을 구하려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x제곱에 대한 표를 구했죠. 이거 사실 뭐 1이 똑같이 있으니까 확률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를 지우고서 8분의 7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배웠었던 단순한 내용의 어떤 적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완성하기 1번을 풀어봤다. 자, 약간 좀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나와도 잘풀수 있을 것 같아. 자, 2번 볼게요. 괜히 말했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근데 어떤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죠. 두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변수로 갖잖아요. 이럴 때는 넓이 자체가 뭐가 돼요? 확률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넓이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A와 B에 대한 식 하나 얻어내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건을 통해서 식 하나 더 얻어내면 연립했을 때 AB 값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FX가 완성이 되니까 이 확률이 16분의 1인 걸 통해서 K를 또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런 문제겠죠. 자, 일단 특징은 뭐야? 절대값 X가 있으니까 쪼개야죠. 어디서 쪼개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전체가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그냥 0이죠, 뭐. 0. 0보다 클 때는 AX 플러스 B가 되고요. 0보다 X가 작을 때는, 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되죠. 자,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는 2가 되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2가 되죠.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그냥 객관식 풀때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서술형 답지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석적으로 풀어줘. 이렇게 F.

언제나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B는 양수인 것이 분명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B라고 쓸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두 친구는 사실 어떤 관계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이 친구가 되잖아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Y축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만약 A가 음수라면 내려가고요. Y축 대칭은 유지하려면 똑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찍어가지고 풀어보자고. 그럼 A가 뭐 음수라고 해볼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E가 있겠다, 이렇게. 이 끝점은 X축 위에 있어야 되죠? 기껏해야 X축과 만나거나. 얘보다 더 내려가면 안 돼. 왜냐면 정의역 안에서 함수 값은 0 이상이니까. 그리고 좌우 대칭을 잘 고려하면 여기 어딘가에 또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전체 넓이 합이 뭐가 된다? 1이 되죠. 지금 뭘 그린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렸다. 자, 그래서 전체 넓이. 자,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되고요. 전체 넓이가 뭐 이런 걸 이용해도 되지만 좌우 대칭성을 활용하면 절반의 넓이가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자, 갖고 와볼까요? 자, 사다리꼴,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뭐야? 2여. 여기는 높이가 뭐야? 이 점의 함수 값이 높이가 되겠다. B가 되죠? 요즘에 요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바로 이 점의 y 값이자 함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fx에다가 2를 넣어봐요. 여기다 2를 넣어봐. ea 플러스 b. ea 플러스 b. 그래서 평행한 두 변의 길이를 확보했다. 그럼 여기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전체의 절반인 2분의 1이죠. 사다리꼴 넓이 기억나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평행한 두 변의 길이 합, EA 플러스 EB. 이것이 바로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양 변을 2로 나눴을 때, A 플러스 B는 뭐다? 4분의 1. 자, 소중한 정보를 얻어냈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건으로 갈까요? 자, 그 다음 조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분의 1이래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분의 1이야. 지금 fx 그래프가 좌우 대칭인데, x의 범위도 좌우 대칭이네? 그럼 땡큐죠. 절반의 넓이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 2분의 1 지워버리고. 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있겠지? 마이너스 1.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죠? 이두 친구의 넓이 합이 3분의 1이니까, 각각은 6분의 1이죠. 절반을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다리꼴 넓이가 6분의 1인 걸 이용해서 한번 AB의 관계식을 또 하나 얻어보겠다. 이때는 요 점의 함수값이 중요하겠네. 1의 함수값이 뭐예요? 1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B죠. 자, 그 점을 고려해서 넓이가 6분의 1인 사다리꼴 갖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사다리꼴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높이는 아까처럼 B다. 그리고 이 높이는 a 플러스 b인 걸 구했고요. 자, 0부터 1까지니까 이 길이가 1이 되죠. 자, 3분의 1을 나눠 가지니까 이 넓이는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자.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자, 평행한 두 변의 길이 합이죠. 그러면 a 플러스 2b가 돼서 여기서 바로 6분의 1. 자, 양변에 1을 곱했을 때 얘는 날아가고요. 얘는 이제 3분의 1이 된다. 그렇다면 a 플러스 2b는 뭐냐? 3분의 1. 식을 두개 얻었다.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자, 첫 번째 식을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식을 니은이를 하자. 그럼 a를 없애고 싶다. a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자?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뺄게요. 니은 마이너스 기역에 의해. 자, 그럼 지금 좌변끼리 뺐을 때 뭐예요? A가 소거되고 B는 한 개만 남죠? 그다음 3분의 1에서 4분의 1 뺐을 때 12분의 1이야. 이렇게 해서 B의 값을 구했고요. 자, B의 값을 12분의 1. 대입하면 두배 했을 때 6분의 1. 넘어가서 빼면 여전히 6분의 1. A 값은 6분의 1. 이렇게 A, B 값 구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0부터 K까지 또 넓이가, 6분의, 16분의 1인 걸 통해서
K도 구하래.

이 문제 좀한 문제를 가장한 여러 문제네. 0부터 k까지니까 이게 절반만 그래도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 어딘가에 k가 있는 거죠. k.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가 16분의 1인 거예요. 16분의 이렇게 1. 아까 요점의 함수값이 뭐였어? b였잖아요. 이때는 요점의 함수값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k를 대입하면 ak 플러스 b예요. 여기는 ak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확보된 거야. b와 ak 플러스 b. 그 밑변의 길이는 k가 되죠? 그러면 자,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는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두 변의 길이 합은 ak 플러스 2b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16분의 1. 그러면 ab 구한 걸 이제 대입해 볼까? 자, 2분의 k 가로 열고 a는 뭐예요? 6분의 1이잖아. 6분의 k 플러스. 자, b는 12분의 1인데 두배 했으니까 6분의 1 되고요. 여기는 16분의 1이죠,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사라지고요. 여기는 8분의 1, 이렇게. 6과 8의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24잖아요. 양변에 24를 곱할게요. 일단 k는 그대로 쓰고, 자, 여기다 이제 24를 곱했을 때 4k 플러스 4, 여기까지가 좌변. 자, 8분의 1에 24를 곱했을 때 3이 되잖아요. 이거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좌변을 전개했을 때 4k 제곱 플러스 4k. 좌변의 3을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2k, 이렇게 2k가 있을 텐데,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3을 쓰고요. 마이너스를 썼을 때 인수분해가 성공했다. 그럼 각각의 항들이 0이 되면 되는데요. k란 친구는 양수인 게 자명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2분의 1만 인정하겠다. 그럼 이제 a, b 값 그리고 K가 다 완성된 거죠? K가 있고, 앞에는 A도 있고, B도 있죠? 그럼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본 게 뭐예요? 문제에서는 BK분의 A를 물어봤다. BK분이 이렇게 A죠? B는 뭐냐? 12분의 1이고요. K는 뭐냐? 2분의 1. 그리고 A는 6분의 1. 자, 잘 계산해 보면 6분의 24가 돼서 답은 4. 답은 4가 되죠.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계산량은 많았지만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좌우 대칭성이죠.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는 것은 자명하죠.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근데 관찰해 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이 요 값이에요. 더 나아가서 x의 시작과 끝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에요.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그려도 돼. A 값이 양수인 것은 나중에 판명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요 꼴이 아니라 어떤 꼴이에요? 여기 있는 기울기인 A가 양수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꼴이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좌우 대칭성을 고려하니까 이렇게 생긴 게 원래 맞지만 사실 아래로 내리고 풀어도 답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는 그 성질을 통해서 식 하나 얻어냈고요. 그다음 문제 조건을 통해서 식 하나 더 얻어내서 a, b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다음 a부터 k까지 넓이가 16분의 1인 걸 통해서 세 번째 미정계수인 k를 구하는 문제였다. 근데 어쨌든 넓이만 뭐 열심히 구했네. 결국 뭐 확률의 어떤 통계의 어떤 탈을 쓰고 있지만, 문의를 갖고 있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냥 기하 문제였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열심히 구하면 되는 문제였다. 물론 그 안에 연립 1차 방정식도 들어 있었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써놓을게요, 여기다. 자, 이 문제 좀 별표하시고. 자, x가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죠. 7, 4의 제곱. 자, 밑에는 y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률 변수가 있고요.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 몰라. 표준 편차도 몰라.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m과 시그마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당연히 대칭성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걸 볼까? 이것만 볼까 일단?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많이 본 꼴이잖아. 왠지 평균은 0과 24 사이에 있는 중앙에 있는 1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지 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Y축이야. 확률 변수 Y에 대한 녀석이니까 뭐 하나만 그래도 되겠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요. 평균은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이렇게 M의 값이죠. 자, 먼저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0과 24 중앙에 M이 있을 것 같아. 0이 일단 작으니까 왼쪽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24가 있을 거야. 길이가 같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대칭성을 활용했을 때두 녀석의 넓이가 같고요. 여기도 넓이가 같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는 조건 중에서 특별히 뭐 y가 0 이상 일 확률과 그리고 y가 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딱또 가져왔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예요? 이만큼이니까 2a 플러스 b잖아. 2a 플러스 b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예요? 이만큼이니까 이것 또한 2a 플러스 b잖아. 아, 우리의 추론은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m이라는 친구는 0과 24 정중앙에 있어야 돼. 12가 되겠죠. 뭐 굳이 구해보면 2분의 0과 24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m의 값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 그래서 m의 값을 10이라고 쓰자, 이렇게. 12. 자,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조건. 여기로 가볼까? 자, 오른쪽으로 가져와 볼게. 이번에 다룰 친구는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그 다음 y예요. 사실 뭐, 이걸 갖고 와도 되고요. 이걸 갖고 와도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냥 가운데 걸 갖고 왔을 뿐이야. 바로 옆에 있으니까. y가 어떤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그럼 지금 배경이 다르잖아. 다른 확률 변수니까 둘다 표준화해서 똑같은 그라운드 안으로 갖고 와서 비교해야겠다. 자, 첫 번째 친구를 표준화하면 x는 g가 되고요. 자, 15는 15에서 일단 뺄 거예요. 누굴 뺄 거야? x의 평균을 빼야 돼. 7을 빼고요.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y도 표준했을 때 g가 되고요. 자, 0에서 빼야 돼. 이번에는 엄한 녀석 빼지 말고요. y의 평균인 조금 전에 구했었던 소중한 12를 빼고, 그리고 현재로서 알수 없는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죠.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제는 같은 그라운드로 갖고 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 아무래도 0에서의 대칭성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g는 작거나 같대요. 4분의 8이니까 2가 되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g는 크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자, 느낌상 여기는 2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2가 어때요? 0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 응?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지축이고요. 좌우대칭인데 중앙에 0이 있잖아요. 2는 오른쪽 어딘가 있을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대.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고. 그래서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2. 길이가 똑같다면 이두 녀석의 넓이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끝머리 넓이도 똑같잖아요.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2a 플러스 b예요. 2a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역시 2a 플러스 b가 돼서 이두 친구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우리의 추론은 사실이었다. 정리해보면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2의 정체는 2가 아니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시그마는 뭐가 돼요? 6. 시그마는 6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y를 완성할 수 있겠네. 평균은 10이었고 시그마는 6이니까 분산은 6의 제곱이다. 아직 안 끝났지. 이걸 만족하는 이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계속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 데이터들이 0에 대해서 좌우대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자, 갖고 와 보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y는 a보다 크거나 같아. 현재로서는 비교 불가. 다른 그라운드에 있잖아. 수학이 70점이고 뭐 영어가 60점인데 그걸 어떻게 비교해? 수학의 평균이 얼만지.
영어의 평균이 얼마

얼마인지, 각각의 편차가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화하자고. 표준해보면, 일단 X는 표준했을 때 G가 되죠? 잘 봐. 이 문제 너무 좋아. 자, A를 표준화하면 A 마이너스 평균은 7이고요. 표준 편차는 4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Y를 표준했을 때 G가 되고요. A를 표준했을 때 A 마이너스. 자, Y의 평균을 빼고 Y의 편차를 나눠야죠. 이렇게. 이게 같은 거죠. 이때 이제 고민에 빠지지. 둘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자, 누가 더 클지를 조사해 보려면 빼면 돼요. 뺐을 때 부호를 살펴보면 대소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빼보면 자, 최소 공배수는 12로 통분해 보자. 12. 자, 3, 3을 곱했을 때 3a-21. 이렇게. 이때는 4, 4를 곱했을 때 4a-48. 이렇게. 1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a. 마마뿔 48, 27, 27.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누가 더 큰지 알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값이 큰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느낌 와요? 그러니까 두 친구는 사실 절대값은 같고요. 부호는 다른 거야. 그건 분명해요. 누가 큰지는 알수 없지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일단, 표준화했으니까, 표준정균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 중앙에 0이 있겠죠? 여기도 좌우대칭이고, 중앙에 0이 있고요. 이두 친구 다 0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다고 치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4분의 a 빼기 7이 더 작은 거야. 여기에 a-7을 이렇게 4로 나눈 게 있고요. 여기에는 6분의 a 빼기 12가 있어요. 6분의 a-12가 있어. 거리가 똑같다면. 지금 4분의 a 빼기 7. 일단 넓이를 이렇게 쓸까? 여기를 a라고 치자.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얘도 a고요. 끝의 머리는 bb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면 4분의 a 빼기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넓이는 b가 되겠죠. 얘는 b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6분의 a 빼기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가 되죠? 이때는 이렇게 갔네, 이렇게. 이번엔 두 친구의 위치를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A 빼기 12를 이렇게 6으로 나눈 게 있고요. 오른쪽에 A 빼기 7을 4로 나눈 게 있어서, 이때도 길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번엔 뭐, CC라 할까? 뭐 DD라 할까? DD? 이렇게? 4분의 A 빼기 7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A 빼기 7보다 작거나 같아. 넓이가 뭐야? CCD니까 EC 플러스 D죠. EC 플러스 D가 되고요. 그다음 6분의 A 빼기 12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때도 EC 플러스 D. 같잖아요. EC 플러스 D.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택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두 친구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식을 어떻게 세워야겠어? 더했을 때 0이다. 자, 갈게요. 4분의 a-7과 6분의 a 빼기 11을 더했을 때보다 0이다. 자, 양변에 24를 곱하면 되나? 아, 12가 낫겠네. 4와 6의 최소 공배수 10이니까 11을 곱하면 뭐가 돼요? 11을 4로 나눴을 때 3이니까 여기는 3a-21. 이렇게. 여기 11을 곱했을 때 2a-24가 되고, 우변에 11을 곱해봤자 어차피 0이 되잖아요. 그럼 A가 몇 개예요? 5개가 되고요. 자, 숫자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45, 넘기면 플러스 45. 그러니까 A의 정체는 뭐다? 9. 답은 9가 되죠. 정리할게요. 자, 서술형 완성하기 세 번째 문제인데요. 너무나 좋다. 대칭성의 진수. 어떤 표준정규 분포의 대칭성을 전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문제였다.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 주목했냐? 바로 오로지 y에 대한 요식에 주목했죠. x와 y가 혼합된 요 조건보다는 일단 순수한 y에 대한 이식에 주목했더니 어떤 얘기를 할수 있었다? 0과 24 중간에 m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m의 값을 특정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를 같다는 조건을 활용했는데.

현재로선 비교할 수 없다. 주어진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그래서 표준화해서 동일한 그라운드 안으로 갖고 왔더니 여기는 두 층은 어떤 관계였다? 어떤 관계였다?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서 시그마를 구했죠. 그럼 이제 y가 이제 평균과 편차가 다 알려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관문은 a를 구하는 건데요. 각각을 표준화했더니 누가 더 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면 0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으면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했을 때 0이 됐다고 식을 세우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었다. 물론 a를 대입하면 그때는 누가 더 큰지가 확인이 되죠. 9를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조건에 부합하고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고 플러스니까 이거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만으로는 알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풀었는데 이 문제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고난도에 나오는 고난도 3번은 이제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한 거죠. 고난도 3번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표준 전기 분포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소설형 완성해 볼게요. 자,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자, 중학교 학생들은 여기 있는 사용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확률 변수 X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 이때도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의 확률 변수는 이렇게 Y가 되죠.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줬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있고요. 고등학생 있고요. 각각의 사용 시간을 X와 Y라고 치자고. 자, 둘다 전기 분포를 따르죠. 평균이 뭐예요? 중학생은 3.5시간.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0.9. 자, 고등학생은 어때요? 평균이 2.8시간. 자,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공부하느라 바쁜가? 시간이 줄었네요. 그리고 0.6의 제곱이 분산이 되겠다.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시간이 5.3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가 5.3 이상일 때.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 A시간 이하일 때. 확률을 구했더니 P1이 P2보다 크거나 같대.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이제 X라는 친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시간인데요. 5.3시간 이상이래요. 5.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게 바로 P1이야, 이렇게. 자, P2는 뭐냐면 고등학교의 사용 시간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P2가 되죠. P1이 크거나 같대요. 그 말은 왼쪽 확률이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로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볼게요. 그래서 자, G가 되고요. 자, 5.3에서 자, 5.3에서 여기는 평균을 빼면 어떻게 돼요? 좀 암산으로 가볼까? 5.3에서 3점을 뺐을 때 1.8이 되잖아요. 표준 편차는 0.9가 되니까 이걸 잘 계산하면 2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를 표준했을 때 G가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써야겠네. A-2.8. 표준 편차는 0.6이 되죠.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좌우대칭인 녀석이 있어서 2분의 크거나 같을 확률. 요만큼의 넓이가, 작,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자, 얘를 K라고 보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K라고 봤을 때, 여기도 똑같은 G가 있을 텐데, 그래프가. 자, 지금 얘는 어디 있어야겠어? 얘가 만약에 이쯤 어딘가 있다면 확률이 절반을 넘어가니까 얘보다 크겠죠? 얘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K가 있어서, 요만큼의 넓이가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의 넓이는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 마이너스 C보다 작다라고 바꿔도 괜찮거든? 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확률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비교가 쉽잖아요. 요 녀석의 넓이가 더 크려면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야겠어? K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빨간색의 넓이가 연두색보다 더 크니까. 그럼 식을 다음처럼 세울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이런 거야. 여기 K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K라는 친구는 얘잖아요. 0.6분의, 그리고 A-2.8은

0: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야 돼. 양변에 0.6을 곱했을 때 a-2.8은 자,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고요. 2.8 넘기면 a는 작거나 같잖아요. 뭐가 돼요? 1.6. 그러니까 1.6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무엇일까요? 자, maximum of a는 1.6. 답은 1.6이 되겠다. 자, 이 문제는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z가 2보다 크거나 같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려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서 마이너스 2와 요 k 값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죠.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아야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결국 이 문제도 대칭성을 잘 활용하냐, 그것이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술형 4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앞에서 풀어봤던 뭐 대표 문제나 유형 문제보다 약간은 좀 풀이가 길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고난도도 풀 겁니다. 자, 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삼각함수 파트가요, 보통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용으로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루고 이제 이 마지막에 삼각형의 활용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이렇게 큰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꼭지, 마지막 꼭지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이 파트에서는 항상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요, 한 문제씩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문제는 항상 이제 정답률이 이상하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복습을 해두고 정복을 해두신다면 나중에 3학년 가서 모의고사 보고 수능 볼 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꼭 한번 씹어보고 가봅시다. 네. 우선 첫 번째, 필수 개념 사인 법칙이에요. 삼각형 ABC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ER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의 성질 있죠? 그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고요. 점 ABC가 있습니다. 네, 외접안을 그냥 미리 그렸어요. A, B, C. 우리가 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늘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는데 이 점 A를요, 요 BA가 중심을 지나게끔 끌어당긴 거예요. 네, 중심을 지나게끔 A 다시라고 할까요?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 이 각 A의 크기나 각 A-의 크기는요, 서로 같아요. 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같은 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끌어당겼으면은 지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고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 크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sin A는 sin A'랑 같고 sin A'는요. ER분의 BC가 되는 거죠. 아, sin A 다시, 즉 A는 ER분의 BC 길이. 이 BC 길이는 마주보는 각의 소문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in A는 ER분의 A다. 즉, 다시 쓰면은 네, ER라고 정리하고 싶으면 ER은 sin A분의 A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라는 내용. 다른 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인 법칙은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의 성질로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도 한번 볼게요. 코사인 법칙. 네. 코사인 법칙에서는요, 우리 보통 이 각이 90도가 되는 순간, 90도 되는 순간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여러분?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네. 사라지고 나면은 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게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말고요. 일반적인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수선해발을 그어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은 이 식들을 다 유도할 수가 있어서 얘는 증명을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있다. 그러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언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심지어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섞어서 써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을 보시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선 1번에서는요,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주어져 있고요. 선분 AB, 선분 BC, 각 B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요? 네. 잘 안 보이면은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 이런 꼴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스몰 ABC로 바꿔치기 해줄게요. 얘는 네, 스몰 C, 얘는 스몰 A, 얘는 어차피 각이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sin a분의 a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sin 법칙에 의하여 sin 3분의 2파이 분의
스몰 A, 이 루트 6은 사인 각시 분의 스몰 C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각시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 각 B도 구할 수 있겠다. 왜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즉 파이 라디안이니까 파이 라디안에서 A각, C각 빼면 B각을 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시를 먼저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각 B는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인 파이 라디안에다가 각 A 그리고 각 C를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해볼게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사인 3분의 2 파이는 누구랑 똑같냐?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쓴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려면 개념이 있어야 되죠.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서 우리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는 거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3분의 2 파이,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랑 동일하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쓸수 있죠.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2 루트 6, 그게 4 나누기 사인 C. 그러면 루트 3을 먼저 나눠볼게요. 루트 3 먼저 나누면 루트 2. 그러면 양쪽에 우리가 분자 분모에 2씩 곱하게 되면은 얘는 4. 4가 여기에다가 루트 2가 남아있죠? 분자 분모에 2 곱하면 얘는 1분의 4, 그 다음 루트 2. 그게 4 나누기 사인 C가 되죠. 그럼 사인 C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네요. 요거 두개 위치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사인 C는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각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시는요, 뭐가 되겠어요? 각시는 4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각시는 4분의 3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으니까 4분의 파이 구했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빼.

하면 4분의 3파이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 a가 3분의 2파이예요. 그죠? 그럼 파이에서 3분의 2파이까지 뺀 값은요, 3분의 파이가 되니까 3분의 파이보다 더큰 각인 4분의 3파이를 빼면은 각 b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는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3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뺀 각인 12분의 파이가 각 b의 각이 되는 거죠. 정답은 얼마다? 1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대표 문제 치고는 생각보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 다음 사인 법칙,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아요. 이런 내용들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와 마주 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다. 무슨 법칙 쓰자? 네, 사인 법칙 쓰자.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 길이 각 A 45도, 각 C가 30도인 삼각형의 외접안의 중심. 우리 외접안 나왔다? 그러면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가 공식에 제시되어 있었던 것은? 네,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아, 외접안이 나와 있다? 그러면 외접안의 중심에서 A, B, C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구나. 이거 반지름 길이네. 이거 스몰 a로 써줄 수 있네.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무슨 법칙 쓸 거예요? 당연히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사인 법칙을 활용하자. 네, 사인 법칙. 그 사인 a분의 a는 er, 사인 b분의 b는 er 이렇게 다 써도 되는데요. 어쨌건 a는 er 사인 a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b는 er 사인 b, c는 er 사인 c예요. 사인 법칙식을요, 그냥 쭉 다, 예,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정리했을 때 나는 a를 먼저 찾아줘도 되고, 아니면 r을 먼저 찾아줘도 되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얘가 스몰 c잖아요. 그럼 외접안의 반지름을 먼저 찾자. 사인 30도 분의 c에 해당하는 3. 이게 얼마다? 이 r이다. 근데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얘가 2분의 1. 분자 분모에 2씩 곱하면 2r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r은 그럼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찾았어요. BO의 길이는 3이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스몰 a, 즉 선분 BC의 길입니다. a는 er 사인 a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er에 해당하는 것은 6. sin a에 해당하는 것은 sin 45도죠. sin 45도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래서 스몰 a는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내가 구해야 되는 bc 곱하기 bo의 길이는 3 루트 2와 3을 곱한 얼마? 9 루트 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넓이가 36파이인 원에.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를 벌써 알아낸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는 6이다. 네. 삼각형 ABC에 대해서 코사인 a가 3분의 1일 때 선분 B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선분 BC의 길이는 스몰 a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딱 보자마자 써야 되는 느낌. 코사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외접안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사인 법칙을 써야 됩니다. 아니, 근데 코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해보세요.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이니까 12죠. 내가 찾아야 되는 스몰 a는 12 곱하기 사인 a인데 내가 코사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일한 각에 제곱된 사인

곱셈법과 코사인 값을 합치면 항상 얼마? 1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코사인 A가 3분의 2니까요. 사인 제곱 A 더하기 9분의 4는 1이 되어 사인 제곱 A에 해당하는 값이 9분의 5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사인 A에 해당하는 값은요, 3분의 루트 5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일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각 A가 항상 180도보다는 작게 되어 있어요. 왜 180도보다는 작을까요? 얘가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요. 한 내각. 그렇잖아. 세개 합쳐서 180도가 딱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의 각이 180을 그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0도부터 180도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180도보다 작음으로, 네, 이므로, 사인 A는 항상 0보다 크다. 따라서, 사인 A의 값은 3분의 플러스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선분 BC의 길이는 12 곱하기 3분의 루트 5. 정답은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값은 이제 요 삼각형의 성질 파트에 들어와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오면 코사인은 둔각이 되면 음수가 되지만, 네. 사인의 경우는 둔각이 돼도 항상 양수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제 3번을 다 했고요.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20도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네, 이탈릭 C라고 하자. 1C의 둘레의 길이 넓이에 대해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P 더하기 Q가 24이다. BC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원의 둘레 길이와 넓이를 따지려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두자. 그럼 둘레의 길이는 2πr이잖아요. 넓이는 πr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p는 2r이 될 거예요. 그죠? 2r. 여기에서 q는 r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를 요 자리에 대입을 할 겁니다. P가 2R, Q가 R 제곱. 그것이 얼마다? 24다. 따라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식을 넘겨서 정리를 하면 식이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R 더하기 6, R-4는 0. 근데 R은 반지름의 길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얼마다? 4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4인 거를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BC 길인데, BC는 다시 쓰면 small a로 쓸수 있죠. 그죠? 우리 마주 보는 그 각이 뭐니까? large a니까 small a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sin a분의 a를 쓰고 싶죠. 예, 네, 무슨 법칙 쓸 거예요? sin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sin 법칙에 의해 사인 120도분의 스몰 a에 해당하는 bc 길이가 뭐랑 같다? er, 즉 8과 같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bc의 길이는 8 곱하기 사인 120도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사인 120도는 뭐랑 똑같다고요? 네, 사인 60도랑 같아요. 그래서 얘도 개념을 써둡시다. 사인 세타는 누구랑 같다고요? 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는 거. 네, 그럼 요거를 다시 바꿔치기 해주면은 사인 뭐로? 60도로 쓸수 있고, 사인 60도는 여러분 얼마예요? 네,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과 8을 곱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 루트 3이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에서 반드시 사인 법칙을 쓰는 문항은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활용하는 거는 100% 사인 법칙이에요. 왜냐면 코사인 법칙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에 대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죠? 식만 보더라도. 그래서, 아, 외적은 나왔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생각하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4번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제 5번을 볼 차례인데요. 5번.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네. 사각형 ABCD에 대해서 BC의 길이가 4루트 3, 그리고 DAB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 CDB가 4분의 파이일 때 3번 B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실상 삼각형 ABD의 외접원이나 삼각형 BCD의 외접원이나 지금 다 같은 원이에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쪽에서 적용하든 이 삼각형에서 정의하든 다, 네, 외접원의 반지 이름은 라지 ER로 나올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사인 법칙을 두번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4 루트 3은 뭐와 같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2한 것과 같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4분의 파이는 사인 45도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네. 얘는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분자 분모에 루트 2씩을 곱해주면은 주어진 식은 4 루트 6은 2R이 나와요. 그러면 R은 바로 나오네요. R은 얼마다? 얘는 2 루트 6이 나오겠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똑같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지금 현재 R이니까 이 삼각형 ABD에 대해서도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은 BD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 길이를 해주면 그것 또한 2R인 4 루트 6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BD의 길이는 4 루트 6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둔각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개념? 사인 세타는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배웠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이 개념 활용하면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네, 3분의 파이. 요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겠죠. 같은 값이니까요.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가 되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4 루트 6과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지워지고 지워져서 2. 2 루트 18이 나올 텐데. 루트 18은 3 루트 2랑 같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6 루트 2랑 같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번에 정답은 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도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또 다르게도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도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중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 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뭐랑 같다? 네, 파이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 개념을 이용하면은 마주 보는 각의 크기, 즉 3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이 뭐라고요? 얘가 3분의 파이예요. 두개 합친 게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네, 180도 파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각 알았으니까 나는 이 각하고 이 각에 대해서 똑같이 무슨 법칙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사인 법칙을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BC 길이가 4 루트 3이고요. 지금 여기 길이는 4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은 외접원의 반지름 나올 거고, 이제 요 작은 삼각형 위에 거 말고 밑에 걸로 따져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BD 길이. 그게 똑같이 2R, 4 루트 6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삼각함수의 성질을 모른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 지식을 이용하면은 바로 4루트6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해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 계산 결과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론 2루트 18이다. 근데 선택지에

루트 18로 돼 있는 게 없으니까 루트 18도 한번더 정리해주면 3루트 2 해서 정답은 동일하게 6루트 2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5번 지나가고 나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각 ABC가 3분의 파이고 AC 길이가 3루트 3일 때점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C는 사실 호가 여기서도 생길 수 있고 여기서도 생길 수 있는데 B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C 길이 여기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호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R 세타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랑 그죠? 이때 무슨 각? 네,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각을 세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무슨 법칙을 쓰면 돼요? 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루트 3은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루트 3은 내가 원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의 두 배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 그래?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루트 3, 루트 3 서로 나누어지고 나면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은 결과적으로 2R이 6이 됩니다. 그래서 R은 얼마다? 3입니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 공식을 알아야 되죠? 호의 길이는 R 세타죠. R 세타. 근데 여기서 R은요, 제가 라지 R로 표현을 했으니까 3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를 하면 되는데 이 중심각의 크기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원주각 크기의 몇 배가 돼야 된다? 두 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파트를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수학 개념을 까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세타면 중심각에 대한 원, 이 각의 크기는 뭐다? 그것의 두 배, 2세타가 된다라는 내용. 요거를 알아야지만 얘를 나타낼 수 있죠. 세타는 이것의 두 배가 되니까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럼 끝났네. 내가 구하고 싶은 호 AC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3에다가 세타에 해당하는 3분의 2파이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네, 2파이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 크기의 2분의 1.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두 배. 그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6번 지나가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가 루트 13, CA 길이가 BC 길이에다가 더하기 1, 각 C가 60도일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막 그렇게 막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원래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때뭐 사인 법칙까지만 시험 범위, 그다음 코사인 법칙까지만 시험 범위 이렇게 하지 않고 누적적으로 보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이제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문제집의 경우는 유형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서 쭈루룩 있고 코사인 법칙에서 쭈루룩 있으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시험 볼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따져볼 건데 개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일단 써봅시다. 코사인 법칙.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의 제일 기본형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몰 a와 그것에 대한 마주보는 각 코사인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c 코사인하고 마주 보는 각 b를 써줘야 되고요. c제곱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남은 변이 a랑 b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각 c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c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얘니까 얘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선분 ab의 길이는 스몰 c라고 둘수 있잖아요. 선분 CA는 스몰 B, 선분 BC는 스몰 A. 그래서 C가 구체적으로 다이 문제 상황에서는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루트 1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은 얘네들 다 구체적인 값으로 따질 수 있고요. 문자 A, B인데 B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A에 대한 식으로서 한 줄로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 A에 대한 거 정보 모르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식한줄 이용해서 얘네 A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선분 BC의 값인데 얘를 small a라고 두자. 그럼 small a니까 이걸 쓰고 싶겠지만 우리는 각 A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걸 못 쓰고요. 각 C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스몰 C, 루트 13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플러스 13. 그 다음에 A는 모르니까 현재 A의 제곱. B는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B는 A 플러스 1. 그 다음 코사인 60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60도는 얼마죠? 네,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2랑 서로 지워지고 나면은 남는 게 13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2와 2분의 1 서로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에 a제곱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식 정리를 해볼게요. a제곱 a제곱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그럼 남는 것은 여기에 a제곱 플러스 2a인데 a 하나 뺄 거니까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1 그것이 13이 되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a 더하기 4에다가 a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a는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양수이므로 스몰 a는 값이 3이 된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bc 길이니까 bc 길이가 스몰 a였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번은 맨 처음에 봤을 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코사인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헷갈린다면은 우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걔는 제외하고 코사인 법칙들을 쭉 나열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칭을 해가지고, 아, 그럼 얘는 A를 지금 현재 B는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A에 대한 식한 줄이 나오겠구나 해서 얘네들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네. 자, 이렇게 7번까지 같이 봐봤습니다.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길이가 6, 선분 AC 길이가 5, 그 다음 사인 값이 3분의 2 루트 2일 때 정수 B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가 있죠? 일단은 BC 길이가 뭐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그 중에서 정수인 것만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근데 사인 값은 있네? 그럼 우리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를 써야 되잖아요. 외접원 반지름 길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를 내가 그대로 활용하고 싶으면은 small a, 즉 선분 bc 길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bc 길이에 대한 값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개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코사인 법칙. 스몰 a 제곱은 나머지 변 길이 제곱의 합에다가 나머지 변 길이에다가 곱을 한 다음에 2 곱한 것에 얘랑 마주 보는 각 코사인 a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있어요.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합치면 항상 얼마? 네, 1이 나와요. 1. 그래서 얘가 1이 나온다라는 정보를 활용하면은 사인 제곱 a 그러면 3분의 2루트 2의 제곱. 거기에다가 코사인 제곱 a 한개 1 나오니 내가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얘가 9분의 8이니까 코사인 제곱 a는 반드시 9분의 1이 나와야 되죠. 얘는 9분의 1이다. 그럼 코사인 a가 가능한 값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 a가 3분의 1일 때와 두 번째, 코사인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로 나누어서 풀자.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쌤, 근데 우리 삼각비는 항상 양수 나와야 되지 않아요? 삼각형에서? 네.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의 값만 0부터 파이 사이는 항상 양수로 나와요. 근데 삼각형 내각의 각각의 크기는 내각 합이 파이여야 되기 때문에 사인 값만 늘 양수가 나오는 거고요. 코사인 값은요, 둔각인 경우에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코사인 120도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잖아요.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값은 둔각인 경우는 음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토대로 해서 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3분의 1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두 개를 동시에 나눠야 되고, 이제 3분의 1일 때를 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A가 3분의 1이면 주어진 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제곱은 B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25. C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 3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65, 30에다가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앞에 61에다가 요거는 빼기 20 해서 얼마가 나와요? 네, 얘는 41이 나와요. 근데 a는 길이니까 a가 될수 있는 것은 루트 41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원하는 게 정수여야 되는데 얘는 뭐가 아니에요? 정수가 아닌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수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코사인 a가 음수일 때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a제곱은 똑같이 25 더하기 36,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앞에 거두개더 하면은 61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10, 20, 20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a 제곱이 81이네. 근데 a가 길이어서 양수여야 되니까 a는 얼마다? 9다. 드디어 뭡니까? 얘가 정수죠. 아, 이거는 정수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선분 BC의 길이는 뭐가 돼요? 네, 정답은 9가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정수다라는 표현은 답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르란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값을 구하시오에 대한 발문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는요, 답이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선분 BC 길이에 대한 정보 스몰 a. 근데 BC 길이에 대한 정보 스몰 a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외접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없기 때문에 무슨 법칙을 쓴 거다? 네, 코사인 법칙을 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번까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이 좀 내용이 딱 봐도, 예, 그림도 그렇고 쉬워 보이진 않죠. 그림과 같이 선분 BC 길이가 4, 그리고 CA 길이가 6인 삼각형이 있대요. 이미 여기에 삼각형이 그냥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선분 AB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DC의 외접원이 선분 BC랑 만나는 점중 C가 아닌 점을 E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뭐라고 하자는요, 사실 이 그림상의 모든 것이 다 정보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CD 길이가 3 루트 2이고 AD랑 D에 대한 길이가 같을 때각 BC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쭉 해오면서 거기까지는 사실 기본형 문제였고요. 이렇게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코사인 값을 물어본다거나 사인 값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넓이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실제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와요.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들을 그림에 웬만하면 다 표시를 해보세요. 우선은 BC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BC 길이가 4다. 그 다음 CA 길이가 얼마? 6이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D 길이가 3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죠. AD 길이와 DE 길이가 서로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얘네 두 개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근데 얘네 둘은요, 이 원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얘를 우리가 수학 용어로 부르는 게 있죠? 얘는 현이에요. 현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라고 배웠고요. 역으로 호의 길이가 동일하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호의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왜냐? 지금 이 호에서 양 끝점,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얘네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현이 아니고 호 AD랑 호 DC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럼 호 AD와 DE, DC가 아니죠. DE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개념이지만 하나 써둡시다. 원주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하거든요.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호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다? 예,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물론 역도 성립합니다. 원주각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다. 근데 지금 보면은, 쌤, 이건 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현 길이가 같으면은 당연히 이 사이에 끼어 있는 호의 길이가 같아요. 그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가지고 각 ACD와 각 DCE가 서로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근데 DCE나 DCB나 같은 각이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측면에서 봤을 때 삼각형 ABC에서 점 C에서 D까지 이은 선이 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각 C를 네, 2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각의 2등분선의 정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각이 크기가 서로 얘네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선분 A 길이 대 선분 B의 길이가 선분 CD 길이의 비율하고 서로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A 대 B는 C 대 D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세 개가 있잖아요. 얘를 제가 X라고 둘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요, 2분의 1에 AX하고 사인하고 요 각도예요. X 각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의 길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BX의 사인 X 각도예요. 이건 중학교에서 배웠죠. 그럼 얘네들의 넓이 비율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x 사인 x랑 2분의 1의 x 사인 x가 똑같으니까 넓이 b가 a 대 b가 돼요. 네, 넓이 b가 a 대 b가 된다. 근데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높이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이 b가 a 대 b면 밑변의 길이 비율이 그 넓이 비율하고 똑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a 대 b가 c 대 d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가볼게요.